생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인 민원 발급기에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물론 시력이 낮은 주민들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에는 화면 낭독과 음성 안내, 화면 확대 기능, 터치 조작을 돕는 보조 기능 등이 포함돼서 누구나 필요한 민원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경증장애인 50명으로 선정된 대상자 가정에는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장비가 무료로 설치됩니다. 남동구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운동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이 사진을 매체로 세상과 소통하는 행복한 그 순간을 위해서 너와 나 행복한 그 순간 사진 공모전 작품을 접수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최근 1년 이내에 발달장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내 친구, 나의 하루, 내가 좋아하는 것 등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으로 한 명당 100점을 출품할 수 있는데요. 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지내는 부모나 어른들이 일상에서 적용하면 좋을 상호작용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1: 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요. 핵심이 눈맞춤, 눈높이,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유사한 핵심입니다. 보통 교육이나 어떤 정보를 줄 때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럴 때 눈높이는 주로 이 과제 난이도를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일상을 함께하는 양육자나 교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또 요즘 활동지원사 모두가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성인의 수준에 그 수준에 맞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라는 건 많이 들어왔고 아마 당연할 겁니다. 여기서의 수준이라 하면 뭐인지, 뭐 언어 이해력, 언어 표현력 수준, 그다음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수준 다양할 건데요. 이런 수준을 말하는 눈높이를 맞추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그 수준에 맞추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눈높이, 실제로 신체 높낮이를 눈높이 맞추는 그 눈높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늘 다룰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실제로 신체적인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1: 네.
0: 이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1: 맞습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 어른과 아이가 마주할 때 실제로 신체 높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앉아있을 때는 물론이고요. 서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잘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교사들 많으신데 우리 왜 영화에서 보면 어른이 갑자기 아이한테 앞에서 딱 쪼그리고 앉아서 눈높이 딱 맞추고 당부하거나 안심시키거나 설득하는 그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딱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눈맞춤이 어렵거나 길지 않은 뭐 아이라면요.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아이라면 어른이 아이가 바라보는 그 앞으로 가서 눈높이를 맞추면 됩니다. 흔히요. 아이가 타인과 소통할 때 그 타인이 아이에게 할 말이 있을 때 아이에게 사람 눈을 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야, 엄마 봐봐. 민수야, 아빠 봐봐. 뭐 아니면 민수야, 선생님 눈 봐야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도하려고 한다면은요. 이 아이는요. 이 말을 하루에도 이런 지시어 같은 말을 수십 번 들어야 할 겁니다. 눈높이 이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어른이라면요. 주의를 주거나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요. 아이 스스로가 왜 중요한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아이라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번을 눈을 보라고 말해도 이 아이는 단시간 안에 그 행동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예,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에게 상대방의 눈을 보라는 말을 어른이 아이에게 해줘야겠지만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어른이 아이 눈을 잘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왜 봐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왜 봐야지 아는 어른이 가서 먼저 보면 됩니다. 어른을 보라고 자꾸 지시 요청하기보다는 우리 어른이 아이 앞에 가서 앞쪽에 가서 자주 소통하면 그 결과로 아이는 오늘 지시받거나 핀잔을 듣거나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이미 내가 타인과 마주하고 소통하는 경험은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 중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몇몇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유 선생님 번번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아이 앞으로 가서 말하냐 이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요. 자기가 타인을 눈을 쳐다보고 마주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아이 행동을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고쳐서 단시간 내게 내일 되면 우리가 걱정도 없게요. 이 아이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을 많이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아이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지시, 지적, 부정적인 말을 안 하거나 우리가 덜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방법을 찾으면요. 장애 당사자가 기분 좋은 하루가 늘어나고 또 장애 당사자가 스트레스 덜 받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 아동이 가능하면 지시어를 덜 들으면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자주 하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하루 이틀 배울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야, 엄마가 말할 때 엄마 뭐라고 했지?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민수 앞쪽으로 가서 민수 눈높이 맞춰서 지시 지적하는 말 하지 않고 민수는 그렇게 말하면 민수는 이미 엄마와 마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선생님과 마주할 수 있게 되고요. 대화나 소통할 때 마주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어른은 네, 발달장애 자녀가 의사소통 높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 눈을 보고 얼굴도 표정도 보고 비언어적 단서를 함께 종합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이런 것을 알아차린 부모가 너무 자주 여기 봐야지, 눈 봐야지 한다면요. 애쓴 노력에 비해서 그다지 효과도 높지 않고요. 관계도 좀 잔소리하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아니면 예. 늘 듣는 말이니까 영혼 없는 말이 되어버리기 쉽죠.
0: 예, 발달장애인의 눈을 자주 보는 건 당사자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데도 무척 중요하죠.
1: 맞습니다. 네라고 했지만 힘없는 네인지 졸리는 네인지 그죠? 배가 고픈데 네인지 네 소리만 들었으면 알 수 없으니까 얼굴을 서로 봐야 되는 거죠. 행동을 보면 늦는다. 눈을 봐야지 한다. 눌러봐야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 입니다. 아이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려면요. 행동을 보면 한두 박자 늦었습니다. 눈을 보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당사자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도전 행동을 자주 하는 발달장애인이라도 더욱 우리가 눈을 보고 미리 욕구 파악을 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는 아이가 있는데요. 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주의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화장실 합니다. 화장실 가는 줄 알고 그냥 뒤쫓아가면 안 됩니다. 몸은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눈이 바깥을 향해 있다면은 화장실이 아니고 밖으로 쫓아나갈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한 발 앞서서 부모나 지도자가 한 발 앞서서 나가면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 아이의 눈을 보면

0: 화장실을 갈지 밖으로 갈지 습이 가능합니다.
1: 예,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 발달장애인 복지관 좋은 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0: 함께 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신호도 소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인데 소통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2: 우리는 운동을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볼게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은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드리는 것,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 표정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이런 작은 신호들이 오히려 긴 설명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은 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동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동작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기 위한 소통의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운동도 말보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군요.
2: 맞습니다. 운동은 설명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해할 수 있어야 시작됩니다.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입모양을 읽는 분도 계시고 글이나 몸짓이 더 편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여쭤보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안내해드리면 가장 편하실까요? 그 질문 하나가 운동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이런 여름철에는요, 운동 공간 안에 선풍기, 에어컨, 음악, 사람들의 대화처럼 다양한 소리가 함께 들립니다. 이럴 때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보다는 시선을 맞추고 천천히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실제로 그런 작은 변화가 운동 참여를 바꾼 경험도 있을까요?
2: 네, 기억에 남는 회원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다른 회원분들과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팔을 들어볼게요. 이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는 동안 회원분은 계속 제 입과 제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원분은 제 설명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을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눈을 맞추고 동작은 천천히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동안에도 가득하면 계속 회원분과 마주보며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훨씬 자연스럽게 따라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운동은 동작을 알려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1: 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2: 네. 바로 청각장애가 있는 회원분들과 운동할 때는 설명을 하면서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면서 뒤돌아 움직이기보다 먼저 회원과 눈을 맞추고 설명한 뒤에 함께 움직여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운동을 잠시 멈추더라도요, 얼굴을 마주보며 안내하는 것이 참여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예. 자, 그럼 오늘 운동 소통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2: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 서로 마주보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옆에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있다면 함께 해보셔도 좋고 혼자 계신다면 거울 앞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보겠습니다. 양 발은 바닥을 편안하게 딛고 허리는 살짝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세워봅니다. 자, 이제 상대방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눈을 마주한 채 함께 숨을 들이마셔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움직임과 호흡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 눈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2: 맞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거울을 보듯이 따라하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올리면 나도 그대로 따라 올려봅니다. 천천히 내려오고요. 이번엔 왼손을 들어봅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양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옆으로 천천히 벌려보고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왼손도 천천히 옆으로 다시 가운데. 이 운동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에서는 설명보다 시범이 더 이해하기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과 운동할 때는 말보다 움직임이 더 정확한 안내가 되기도 합니다.
1: 예, 말 대신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겠군요.
2: 그렇죠. 이번에는 간단한 손짓 신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올리면 시작. 손바닥을 펴 보이면 잠시 멈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오른쪽을 가리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도 오른쪽으로 함께 돌아봅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볼까요? 엄지손가락 펴서 시작. 왼쪽으로 천천히 돌아왔다가 손바닥을 펼쳐 멈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계시는 이가 있다면 서로 손바닥을 천천히 마주쳐 보겠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한 번, 어깨 높이에서 한 번, 조금 낮은 위치에서도 한 번 마주쳐 보세요. 지금처럼 상대방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타이밍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게 되고 몸도 함께 반응하게 됩니다. 운동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호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1: 예. 자, 그럼 균형 운동도 함께 해볼까요?
2: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가운데 일부는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의 영향을 받아 균형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균형 운동을 하기보다는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 시작을 해볼게요. 양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서보겠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몸의 무게를 오른발로 천천히 옮겨보겠습니다. 왼발은 바닥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발로 천천히 체중을 옮겨보겠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한 발을 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몸이 좌우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예, 운동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잘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2: 맞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근력이나 유연성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누군가와 함께 호흡하고 같은 움직임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가장 익숙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눈맞춤과 손짓, 그리고 천천히 보여주는 시범이 가장 편안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다가가려는 마음, 그 작은 배려에서 움직임은 시작됩니다. 오늘도 운동을 통해 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소통도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정연순의 저 기차.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저는 최근에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 동료 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식에 다녀왔습니다. 동료 지원인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당사자의 회복과 사회 참여를 돕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만큼 정신건강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료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센터 대표 수료생에 대한 수료증 수여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센터별 이제 대표 수료생님들을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호명된 수료생께서는 순서대로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성명 문지혜. 이 사람은 정신건강공지법 제69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 제4항에 따라
0: 예,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의 설렘과 기대가 현장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1: 네, 이날 수료식에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양성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단순히 교육을 마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동료 지원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송파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센터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3: 저희 송파 정신장애 동료 지원 센터는요,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센터 조례안의 근거로 2020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센터의 핵심 사업은 이제 동료 지원이 저희 센터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활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동료 지원과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당사자 관점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2020년부터 동료지원 양성교육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은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이제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당사자분들이 일상생활을 보내기에 어려울 때 뭐 1대1 뭐 동료지원 상담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외출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혼자 나가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상 지원이나 뭐 동행이나 외래 지원이나 나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신과적인 고생을 겪어본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환청이 심한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청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당사자분들이 직접 가서 자기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용 당사자분들한테 자정광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주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가 또 다른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0: 같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도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동료 지원인 양성 과정에 참여한 고경록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올해 1월부터 토탈케어 서비스라는 전문가 상담이랑 동료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그 두 가지 상담을 받으면서 제 정신적인 그 어려움이 많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제가 길어야 3주 정도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5달 넘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이 상담이라는 게 또 동료 지원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서 동료 상담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당사자들은 경험 전문가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기억에 납니다. 동료 지원가가 된다는 것은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때부터 저의 꿈 중에 하나가 마음이 아픈 분들을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안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동료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2: 예, 나의 어려운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참 의미가 있는데요.
0: 네, 이번 교육에는 저마다 다른 회복의 과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문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처음에는 동료 지원인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장애 등록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에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일반 일자리에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 경험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정신적 아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왔어요. 내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해받지 못할 때는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심리사회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프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경험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언어처럼 느껴져서 기억에 남습니다.
2: 예, 심리사회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위안이 되셨군요.
0: 네, 이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점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이번 교육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한층 커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송파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 손가을 활동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4: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교육받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내담 상담도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정감이 많이 없었고 불안함이 많이 컸어요. 좀 낯설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안정감이 많이 늘어서 친구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같이 성장하는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가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 놓고 연락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저도 사회복지사하고 담당해서 같이 상담도 해봤지만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목표 지향이나 뭔가 아픈 거, 뭐 필요한 거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좀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동료 지원은 이 부분을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요즘 건강 상태 어때요?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가정식으로 서로 친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해결돼 나가는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수료식을 하면서 열심히 배웠던 저희 동료 지원인들하고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눈에 스쳐 지나갔어요. 앞으로 있을 교육이나 배움에도 열심히 배울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참여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 예, 회복의 경험에 전문성을 더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다짐. 예, 참 인상적입니다.
0: 네, 그렇죠. 이날 수료식을 통해서 교육생들은 동료 지원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회복의 경험으로 바꾸고 또 그 경험을 다시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료 지원의 가장 큰 가치일 텐데요. 앞으로 이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또 다른 회복의 동반자로 활동하고 또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2: 예, 오늘은 정신장애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식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박화유비의 라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이항견문록에 기록된 장애와 시련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2: 예, 제가 이 최북이라는 인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 숙종 영조 때의 화가요. 근데 이 최북이라는 이 화가는 말년에 스스로 눈을 찔러 시각장애를 가진 바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엄청난 그 실력을 보인 화가라서 뭐 그의 그림에 대해서는 뭐 아주 그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예.
2: 본관은 무주였고 이 자가 77인데.
1: 77.
2: 예, 우리 일곱 칠자 이제 두 개 합하면 북자처럼 돼요. 요 한자 합하면. 그래서 자신의 이름은 북자를 반으로 쪼개서 스스로 자를 77이라고 지었고, 이 부토자, 우리 한자로 치면 부토자 그래요. 그래서 붓 하나로 먹고 산다 애가 부토, 그다음에 살생, 그다음에 집. 그래서 그 자신의 호를 호생관이라고 또 짓기도 했습니다.
1: 예, 자와 호에서도 뭔가 특이한 개성을 가진 인물일 것 같은데요.
2: 예,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인물하면 뭐 자도 있고 호도 있고 시호도 있고 이건 뭐지? 요거 제가 한번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 자는 보통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뭐 친구 간에 부를 때도. 그리고 이 호는 좀 그 사람의 좀 뭔가 가장 특징적인 장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그 호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통 자신의 근거지에 있는 뭐 좀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우리 율곡 이 선생님 그러잖아요.
1: 예, 예.
2: 율곡은 밤율자 계곡곡자예요. 율곡 이 선생이 고향이 파주거든요. 나 파주 밤나무골 출신이야. 이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호는 대체로 이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요즘 또.
1: 예.
2: 그랬을 때 주로 호를 부르는 거예요.
1: 누구누구 선생님.
2: 선생, 율곡 선생, 연암 선생. 그리고 이 시호는 돌아가신 후에 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나라의 큰 그 능력을 발휘했던 분에 대해서 시호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수인 장군 시호가 충무공이잖아요. 충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최북 이분은 자가 77. 77. 편하게 부르는 이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한자 북자를 둘러 딱 나누면
1: 예.
2: 77. 그리고 이제 호는 호생관. 그리고 이 최북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림을 잘 그렸는데 한쪽 눈이 멀어 늘 한쪽 눈에만 안경을 쓰고 처부러된 그림을 옮겨 그렸다. 또 이 예나 지금에는 좀 예술가들 술 좋아서 술을 마시고 구경 다니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1: 예.
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한쪽 눈에 안경을 써야 했는데도 뛰어난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요. 결국 천재화가로 명성을 얻었군요.
2: 예, 그렇게 이 최북이 한쪽 눈을 정말 이제 실명하게 된 것은 뭐 어느 세도가가 자신의 부솜씨를 트집을 잡자 분을 내며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한쪽 눈을 찔러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명한 예술가 중에 고흐 같은 인물도
1: 예.
2: 이렇게 막 위를 멋자 약간 그런 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경을 쓰는 그런 정말 그 조건 속에서도 아주 그 뛰어난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그 이 초상화도 보면 한쪽 눈이 이렇게 실명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경을 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안경은 언제부터 썼을 것 같아요?
1: 글쎄요, 조선 한참 뒤쪽 후반.
2: 보통 이제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처음 이제 안경을 이제 도입이 되었고, 조선시대 이런 여러 자료로 보면 안경을 처음 쓴 왕은 숙종이에요. 우리 저 승종원 일기 기록에 보면 우리 숙종이 처음 안경을 쓴 기록이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정조대왕도 안경을 썼어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 정조대왕은 실제 이 재밌는 기록이 나오는데, 안경 처음 쓴 날 이 신하들하고 함께 하는 경연 자리에 나갈 때 되게 쑥스러워 하셔요.
1: 어색하니까.
2: 아, 안경 쓰고 나타나면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런 또 기록도 있고, 우리 다산 정의왕 선생도 안경을 써서 정의왕 선생 초상화에도 안경 쓴 모습이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최북화가는 근데 뭔가 재밌는 일화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 예, 이분 폭죽하고 여행을 즐기게 되고, 이제 여행을 갈 때는 그림을 팔아가며 전국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금강산에 가면 구령련이라는 아주 큰 뭐 연못이 있는데, 이 천하의 이 명산은 천하의 명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

0: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77이라고 그랬죠.
1: 예.
0: 77은
1: 49.
0: 그렇죠. 그래서 49세에 아, 예. 죽었다. 죽을 것이다라는 그런 뭐 소문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품 중에는 뭐 미법 산수도를 위시한 송음 감폭도 이게 지금 덕수궁 그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소장된 작품 중에서도 수화 그 나무 밑에서 담수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 그리고 이 설산의 아침에 꽁의 모습을 그린 설산 조치도 이런 여러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다수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1: 예, 술을 정말 좋아하고 기이한 행동을 했지만 그림 솜씨만큼은 정말 대단한 천재 화가군요.
0: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일본의 통신사라 해가지고 사인단을 예, 예. 보낼 때 항상 하원들도 참여시켜요. 그 행사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데 최복이 바로 영조 때인 1748년에 그 홍계희가 정사가 되었던 통신사로 갔을 때 하원으로 선발되어서 가게 됩니다.
1: 아.
0: 그리고 실제 그때 이 일본에 가는 최북 77을 전송하는 서문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최북이 이 임무는 나라의 명령이어서 의리상 감히 사용할 수 없다. 나는 이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가서 천하의 기이한 이야기와 웅장한 경치를 찾아보고 올 것이다 하면서 떠났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 예, 통신사의 화원으로 선발됐다는 것만 봐도 당시 최고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0: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최고의 화원이 이제 통신사 일원으로 가서 이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 이 그림 그리면 하원들 숙소에 막 일본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난리가 나요. 실제 이 통신사들이 쓴 뭐 기록을 보면 하원들이 손이 아파 그림을 그리지 못할 정도였고 아예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1: 그려달라고 찾아오는 건가요?
0: 하도 우리 지금 또 허다못해 우리 요즘 뭐 우리 한류 스타들 뭐 방탄소년단 사인 정말 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1: 예.
0: 그런 걸 보면 통신사는 조선시대 한류 열풍의 원조가 되는 셈이고 최북도 그 이론으로 활약을 했다는 거죠.
1: 한류 열풍이 그때부터 예. 시작이 됐군요. 예. 자,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각장애를 가지고 뛰어난 작품을 남긴 화가 최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성의 소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7월 15일 초복입니다. 초복은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날이죠. 초복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날에 삼계탕이나 백수, 민어탕 같은 여름 보양식을 먹는 풍습이 있잖아요. 푹푹 찌는 더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게 극기 훈련처럼 느껴지는 분들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원한 초계국수나 콩국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요. 자, 근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대박, 미쳤다, 이런 말만 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방송에서 쓰기에는 약간 글쎄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젊은 층에서 이런 표현,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개맛있다. 이런 말로 맛을 표현하는데, 약간 달콤한 팥빙수를 먹었다면 달보드레하다, 기분 좋게 신맛이 나는 초계국수를 먹었다면 새금하다, 새큼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콤하면서 단맛이 나는 낙지볶음을 먹었다면 알근달근하다 는 순우리말도 쓸 수 있고요. 근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달보드레, 말이 정말 예쁘죠, 그죠? 그리고 써보면 글 조합도 예쁩니다. 자, 오늘 맛있는 보양식 드시게 된다면 대박, 미쳤다 대신 그 맛에 꼭 맞는 우리말 표현 하나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7월 15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잔나비가 부릅니다. 투게더.

자,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셀러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신간은 아니고요. 작년 여름에 나온 책인데 한 대형 서점의 집계로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3주 동안이나 연속 1위를 한 책입니다. 네, 헌법재판관을 지낸 저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또 그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책이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건데요. 어떤 책인지 잠시 뒤 지상진 씨와 함께 만나볼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책방에서 헌법재판관의 책을 만나볼 텐데 오늘 귀감영화 마침 법정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을 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배심원이 돼서 한 살인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홍승환 감독의 배심원들 감상합니다. 주연을 맡았던 박형식이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를 벗고 배우로서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올게요. 2개월이 부릅니다. 여우야.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금요일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올해 제헌절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죠?
1: 맞아요. 네. 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죠.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찾아온 빨간 날이에요.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다는데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네. 유일하게 쉬지 않았었는데
0: 좀 말이 안 됐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셈이죠.
0: 아, 좋은 표현이네요.
1: 네, 헌법은 국가의 뼈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헌법의 가치가 일상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판단하는 법조계의 최종 수문장이 바로 헌법재판소겠죠.
0: 말 나온 김에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그런 걸 결정해서 국민을 구제하는 곳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를 고유한 언어로 인정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과 소통의 권리를 지켜낸 판결들을 내려왔었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에 합헌 판결을 또 내리기도 했었고요. 네. 이러한 판결이 장애인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헌법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1: 오늘은 이처럼 우리 곁에 있는 헌법의 가치와 닮은 에세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자, 헌법 그리고 에세이. 아주 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어떤 책인가요?
1: 네. 바로 문형배 재판관의 호의에 대하여입니다.
0: 어? 문형배?
1: 네. 네. 이 책은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까지 지낸 문형배 재판관 재판관이 써내려간
0: 아,
1: 120편 네, 맞습니다.
0: 네, 그분이군요. 예.
1: 120편의 글을 엮은 책이에요. 법관 생활을 시작한 1998년부터 적었던 1500여 편의 글 중에서 엄선했다고 하는데요. 일상을 대하는 다정한 태도를 담은 1부와 그가 법관으로서 깊이 읽었었던 책들에 대한 감상을 기록한 2부 그리고 법원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제안을 담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 안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무거운 직함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인근의 사람 냄새 나는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문현배 재판관.
1: 네.
0: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찾아본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좀 더 소개를 해 주세요.
1: 네.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분이에요. 법조계의 최고 정점까지 오른 분이지만 평생 베풀물 실천한 따뜻한 판사였습니다. 재직 시절 단 한 번도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었고 돈이 없어서 노역을 택한 수감자들에게는 사비로 책을 선물한 일화로도 유명하죠. 네. 혹시 작년에 연말에 소개했었던 진주의 어른 김장하 선생을 기억하실까요?
0: 맞아요. 기억납니다.
1: 네. 예. 가난했던 학창 시절에 문 재판관도 김장하 장학금의 수혜자였는데요.
0: 이거를 제가 찾았었어요.
1: 네. 예. 맞아요. 김장하 선생이 가르쳐준 호의로 베푸는 의미를 평생 판결과 일상에서 실천해온 진정한 법관이었습니다.
0: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있잖아요. 네. 뭔가 잘 되는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1: 예. 책 안에는 김장하 선생과의 개인적인 인형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청년 문형배가 감사 인사를 위해서 찾아뵙자 김장하 선생이 말씀하셨는데요. 고마움은 내가 아니라 사회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0: 당신 저 같으면 선물 뭐 사왔니?
1: 그럴 수 있죠. 당신 역시 사회에서 받은 호의를 갚은 것일 뿐이었다고 당부합니다. 네. 저자는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입었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아 나가리라고 다짐합니다.
0: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1: 사회에 갚아라. 야, 더불어서 이런 선순환이 쌓여 이 사회가 훨씬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비치고 있죠. 호의로 인한 베풀미, 개인에게는 자부심은 그리고 사회에는 새로운 성취를 거둘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0: 이렇게 들으니까 아까 제가 괜히 얘기했나 싶고 어쨌든 김장한 선생의 어떤 그 한마디가 네.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
1: 맞습니다. 네. 네, 저자는 2019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인사 말씀에서도 김장하 선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밝혔는데요.
0: 왜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법관으로 길을 걸어온 27년을 되짚어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왔다고 밝힙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죠. 저자가 생각하는 헌법의 가치는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 안에 있었어요.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기 위한 행동을 하며 깨달은 거죠. 제헌절을 맞아서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헌법적 가치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0: 그 문영배 전 재판관이 다독가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근데 책을 고르는 그만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1: 네, 먼저 마음에 드는 저자를 따라서 고르고 네. 네, 때로는 관심이 있는 주제어가 담긴 제목을 보고선 고른다고 해요. 이런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읽은 걸 후회할 때도 제법 많다는데요. 그럴 때 하는 저자만의 귀여운 복수가 있습니다.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재미가 없으면
0: 판결문을 써서 보내나요?
1: 그렇진 않고요.
0: 아, 그건 아니고?
1: 네, 오히려 안 쓰는데요. 아. 블로그에 그런 감상평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요.
0: 그렇군요. 무시하는군요.
1: 네. 하지만 독자에게 어떤 책이든 책 읽기를 권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은 있어도 나쁜 책은 없다면서요. 어떤 책이든 그 안에서 반드시 스승을 만나거나 최소한 반면 교사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그 블로그에 남긴 독후감이 혹시 이번 책에도 포함이 돼 있나요?
1: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자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고백해요.
0: 그래요?
1: 네. 저도 늘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0: 네. 네,
1: 그 무지가 부끄러워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었죠. 빅토르 위고가 쓴 이 고전소설은 판사들이 가장 많이 읽은 문학으로 책 속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쳤을 때 처벌 대신 온정을 베풀어 그의 새 삶을 열어준 밀리에르 주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윽고 레미제라블을 주제로 한 독후감이 등장할 때면 더없이 반가워지죠. 저자가 밀리에르 주교에게 품은 동경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조건 없는 온정을 베푼 김장하 선생을 향한 마음과 닮았습니다.
0: 네. 진짜 요즘 시대에서 누군가 어른이 어른을 존경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1: 맞아요.
0: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영배 재판관이 좀 부럽기도 하네요.
1: 아,
0: 네.
1: 그러니까요.
0: 자,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1: 네. 저자는 책을 많이 읽는 이유를 무지와 무경험 그리고 무소신이라는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 라고 밝힙니다. 앞서서 레미제라블 탓에 생긴 부끄러움이 바로 무지였었죠. 평생 책을 읽어온 이유를 곱씹어보면서 이 책을 완성한 소회와도 같은 문장을 남깁니다.
0: 네.
1: 혼돈의 시기에 그나마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친구와 책 덕분이라 생각하니 이 글을 쓰는 감회가 남다르다. 재헌절을 앞둔 7월의 한복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책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냈었던 호의의 헌법적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0: 네, 문영배 전 재판관의 책 호의에 대하여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1: 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소리책에서 음성도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0: 오늘의 추천곡은요?
1: 네, 저자의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합니다.
0: 네.
1: 네, 안치환의 내가 만일 함께 듣고 싶어요.
0: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지털 접근성 지능원에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하현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웹 앱 모바일 키오스크라는 것을 이제 인증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뭐 모바일이든 웹이든 뭐 키오스크에 관련해서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게 단말기라든가 이런 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구축이 될 수 있게 하는 인증 마크를 내어주는 기관이에요. 저가 원래는 이제 2010년도 조금 넘어서면서 쇼핑몰이라든가 홈페이지 접근할 때 나는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대체 테스트라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음성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미흡해서 우리나라는 이쪽에 조금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용자 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사용자 평가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홈페이지든 모바일이든 이제 키오스크든 이거를 검증을 하고 이러이러한 게 이제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수정해 와라 이제 업체들한테, 그게 이제 뭐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국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기업, 공기업 모든 회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애인분들이,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한국 디지털 접근성 지능원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하현욱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키오스크 등 각종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인증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장애인에게 편하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셨어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누군가가 인심 써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죠. 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내일 모레 재헌절인데요. 이 재헌절 앞두고 법에 관련된 영화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2018년에 개봉한 홍승환 감독의 영화 배심원들이에요.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린 날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배심원이 살인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고요. 재판장 김준겸은 문소리, 8번 배심원 권나무는 박형식이 연기했어요.
0: 이게 보통 법정 영화는 약간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사건을 본다는 점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내용 소개해 주세요.
1: 네. 청년 창업가인 나무는 배심원 선정 면접을 보면서 법은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려고 있는 거라고 답을 하는데요. 네. 재판장 중겸은 함부로 처벌을 못하게 하려고 기준을 세운 게 법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나무를 포함한 8명의 배심원이 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국민 참여 재판이 시작되죠. 어머니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사건이에요.
0: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이 배심원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도 같아요.
1: 네. 피고인 강두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베란다에서 밀쳐 숨지게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어린 시절 화재 사고와 생활고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순간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준겸은 높은 베란다 난간을 지적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죠. 검찰은 두식이 망치로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렸고 자기의 의술을 회수해서 증거를 없애려 했고 119에 신고해서 범행을 숨기려 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요. 경비원의 목격 증언과 CCTV 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배심원들은 두식의 자백이 진실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0: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조경아 성우의 해설입니다.
2: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3: 주민센터 직원 윤근주.
4: 법이 그래요. 그걸 제가 몇 번을 저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장국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있다면서 뻑하면 술 먹고 센터로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2: 그러다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자 다시 신청하러 온 거고요.
4: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잠깐 다친 거로는 안 돼요. 아예 중증장애를 입든가 해야지. 법이 그런데 괜히 저한테 행패부린 거죠.
2: 경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겐 불안정한 어머니 월급보다 안정적인 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이 더 절박했습니다. 이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족 포기각서입니다. 가족 포기각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두 장의 각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만으론 가족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이 각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한 장뿐입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도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읽어주시죠.
5: 네? 제가요?
3: 나무가 당황해서 돌아보자 준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나무는 검사에게 각서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5: 저는 엄마랑 인연을 끊겠습니다. 제 인생이 망한 것은 엄마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온몸에 화상 입은 것은 엄마 탓이고 일자리를 못 구한 것도 엄마 탓이고 모든 게 다 못난 엄마를 만난 탓입니다.
6: 니들이 쓰렸다!
7: 정숙 가세요, 정숙.
3: 준겸이 동요 없이 냉정하게 두식을 바라본다.

0: 피고인?
1: 할말 있습니까?
2: 두식이 고개를 숙인다.
1: 자리에 앉으세요,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3: 기억이 잘안 나요.
1: 앉으세요.
3: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2: 경위들이 두식을 제압하고 중겸은 짜증스레 눈을 감는다.
1: 규정합니다.
2: 준겸과 주심판사, 배석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간다. 법원 복도.
4: 아니 어떻게 딱 하필 사건 당일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네요.
5: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6: 아니 이미 자백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아니라고 파토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에? 아 됐고 저기 일단 저기 정리하고 다시 판을 짜자고.
4: 아니 저 근데 강두식이 재판을 계속 받겠답니다. 그 대신 공소사실은 다 부인하고요.
2: 주심판사가 중겸을 따라 멈춰서다가 변호사의 발을 밟는다.
1: 그럼 유무죄를 다퉈보겠다 이겁니까?
7: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저 기자들 보니까 빨리 갑시다. 저 회의실로 갑시다.
2: 준겸이 화를 누르며 법원장 일행을 따라 회의실로 향한다.
8: 어차피 증거 확실한데 문제될 게 있나요?
9: 있지. 매심원.
10: 학생 법대생이랬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 배심원실.
11: 근데 제가 아직 1학년이라.
12: 나이가 몇인데 1학년이네? 놀던 얼굴은 아닌데.
10: 아, 좀 가만히 있어봐.
12: 어떻게 된 거야? 왜 1학년이야?
10: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아?
11: 그게 피고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면 아마.
13: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2: 기백이 밖으로 나간다.
13: 아이고 매.
14: 그걸 뭐하러 따지겠어요? 엄마 죽인 놈한테. 기억 안 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자백할 때 언제고 말을 또 바꾸고. 신뢰가 가겠어요?
15: 기억이 나냐 안 나냐 하는 점을 두고 이제 배심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겠네요.
16: 네. 배심원 춘옥은 뇌출혈을 겪었던 남편도 사고 당일의 기억만 잃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진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나무는 특허를 받은 자기 호신기를 개인회생 신청 때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배심원으로 차출이 되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 되고요. 잠시 민사 신청과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제지를 당해요.
15: 아이고, 네.
16: 결국 화장실에 가는 척 배심원실을 몰래 빠져나오지만 복잡한 법원 복도에서 길을 잃고 판사들만 다니는 통로까지 들어갔다가 철창 안에 있던 강두식과 마주치게 됩니다. 강두식은 내가 정말 그런 거면 어쩌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나무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서 배심원실로 돌아와요.
15: 그 강두식의 혼잣말 그게 진짜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봐요.
16: 그럴 수도 있죠.
15: 네,
16: 네. 네, 다시 재판이 열리고 준겸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을 한 만큼 배심원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를 근거로 추락사가 아니라 둔기에 맞아 숨진 뒤에 베란다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견을 밝히는데요. 이때 6번 배심원 기백이 법의학자가 틀렸다고 적은 쪽지를 준겸에게 전달하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한 기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현장 사진에는 둔기로 가격했을 때 나타나야 할 비산 혈흔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의학자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죠.
15: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5: 시신 세정사로 30년 근속하셨네요.
13: 예, 뭐 남들은 뭐 시제 닦이니 뭐니 뭐 약잡아 봐도요. 웬만한 부금이보다 낫다고. 뭐 형사들이 전부 내한테 무섭기다.
5: 법의학 학위나 의사면허 있으십니까?
13: 뭐 아니 뭐 그거는 뭐 아니지만.
5: 6번 배심원 의견은 기록에서 삭제합니다. 허락 없이 발언하면 퇴정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증인, 그러니까 저 손상의 원인이 망치가 아닐 가능성 있습니까?
17: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3: 똑바로 봐요. 저게 어디 망치요?
5: 6번 배심원. 개인 견해를 계속 드러내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퇴정하세요. 경위.
13: 와 이거. 와.
18: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13: 아니 뭐. 와 진짜. 아 좀 비켜줘.
0: 아니 뭐 내 입인데 말도 못해요 이런.
18: 나오세요.
0: 아니 나요 이거. 아니 이럴 거면 배신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노란까래 대단도 너무하네 진짜로. 내 말이 거짓말인가 보소. 내 소리 작은 진짜 내가.
2: 나무가 맞은편 피고인석의 두식을 바라보는데 양손에 엄지장갑을 끼고 있다.
7: 손가락이 없어도 공지를 휘둘 수 있을까요?
14: 손가락이 없다뇨?
7: 아니, 그게 참...
5: 더 할 말 있어요?
2: 준겸이 나무의 메모지를 읽는다.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실험해보면 안 되나요?
14: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바 있어요?
19: 아니요. 이미 자백한 사건인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14: 내가 수사 관행을 모르는 건 아닌데 첫 국민 참여 재판이잖아요. 수사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썼어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실험까지 해야 됩니까?
7: 못할 게 뭐 있어요? 뜬금없이 무죄 변론하는 나도 있는데.
2: 준겸이 다시 메모지를 읽는다. 배심원 회의 결과 4-3으로 실험을 요청합니다. 배심원 대표 1번 배심원.
5: 네. 배심원들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준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법대를 내려가 증거물이 놓인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간다.
18: 정숙하세요, 정숙.
2: 준겸은 증거물 봉투에서 의수와 망치를 꺼내 의수만 두식 앞에 내려놓는다.
5: 장갑 벗기고 의수 착용시켜주세요.
2: 교도관들이 두식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엄지 장갑을 벗긴 다음 엄지만 남고 거의 뭉개진 손에 의수를 끼워준다. 중겸은 두식에게 자루 쪽이 향하게 망치를 돌려서 내민다.
5: 망치 잡아보세요.
2: 두식이 머뭇거리며 고개를 돌린다.
5: 피고인?
2: 두식이 두 손으로 망치를 받아드는데 의수의 손가락들이 구부러지지 않아 망치 자루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져 있다.
5: 망치를 내리쳐보세요.
2: 두식은 망치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5: 피고인 들었어요? 망치로 내리쳐보세요.
2: 준겸이 배심원들을 의식하며 배심원석 쪽으로 조금 옮겨선다.
5: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요?
2: 준겸이 뒤돌아서는 찰나 두식이 망치를 집어 허공을 내리친다. 망치는 준겸의 목을 스치며 날아간다. 주심판사와 배석판사가 놀라서 테이블 밑으로 숨고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은 기겁을 한다. 두식이 당혹스럽게 망치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는데 준겸이 목을 잡고 있다. 교도관들은 두식의 팔을 뒤로 돌려 테이블에 엎어뜨린다. 준겸의 손가락 사이론 굵은 피가 새어나오고 있다. 경위가 황급히 준겸에게 뛰어오고 판사들도 테이블 밑에서 나와 허둥지둥 달려온다.
15: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재판인데 이런 사고라면은 재판이 멈춰지는 거 아닌가요?
16: 그렇죠. 근데 준겸은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나무와 대면하고 나무는 망치를 휘두르다 놓친 것 같다고 하지만 준겸은 망치를 그래도 휘두를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며 재판을 이어갑니다. 두식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외삼촌의 증언과 아빠는 절대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는 딸 소라의 증언이 이어지고요.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합니다. 사건 기록을 보던 나무는 망치에서 혈흔 반응이 없었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수정은 부검 결과보다 망치가 하루 늦게 증거로 확보된 점을 또 이상하게 여겨요. 춘옥은 시신 세정사의 주장대로 망치가 범행 도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림은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은 수사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무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5: 그러니까 무죄랑 유죄를 주장하는 배심원이 반반 정도인 거죠?
16: 맞습니다. 네. 나무는 확신이 들 때까지 유무죄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요. 혼란스러워하던 두식의 모습을 떠올리며

0: 나오면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살인범으로 몰리는 두려움을 이야기해줍니다. 수정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같이 맞서고요. 네. 그림은 사건 기록 속에 소라의 탄원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새로운 논의가 또 시작돼요.
1: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2: 그날은요, 아빠가 제가 사간 슈크림 붕어빵을 다섯 개나 먹고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할머니 혼자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할머니가 계란 장조림을 씹고 장조림 간장까지 숟가락으로 퍼 드시니까 아빠가 아, 거 노인네 짜게 먹지 말라니까 당뇨도 있으면서 하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너 단 거 먹을 때 두고 보자 하시면서 웃고는 방문 앞에 놓아둔 흰색 비닐봉지에서 상자를 꺼내 아빠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산 의수가 있었습니다.
3: 과거 두식의 집.
4: 어, 진짜 현장에서 자고 왔네?
3: 복리가 소라의 손에 돈을 쥐어준다.
4: 자, 아이고 내 새끼. 갔네. 아, 아빠 또 내 거 건드리기만 해.
3: 두식이 안방에서 새 의수를 끼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소라는 피식 웃으며 집을 나간다.
2: 이거 진실 같아요.
5: 그 정도는 지어낼 수도 있지. 지 아빠 목숨이 걸렸는데.
6: 아니요. 그 의수까지 새로 사준 걸로 봐서는 두 사람 차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7: 아니, 의수까지 사주면서 잘해줬는데 왜 죽인 거야?
8: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래?
6: 제가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7: 너 법대생 아니지?
6: 살인이 벌어진 아파트는 9층이고 경비원 위치는 건너편 6층인데 경비원이 잘못 봤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7: 글쎄, 요즘 아파트는 완전히 따닥따닥 붙여놔서 웬만하면 다 보일 텐데.
8: 참, 아가씨 거기에 살았었다며?
9: 네, 그렇긴 한데 이걸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10: 이 아파트 옛날에 지어서 요즘 거랑은 달라. 건물 사이가 멀어서 잘 안 보일걸?
9: 비도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경비원 아저씨 안경도 끼고 눈도 안 좋은 것 같았어요.
11: 그래? 그럼 뭐 더 안 보였겠네.
12: 번개 칠 때 봤으면 보였을 것 같은데.
7: 번개?
13: 아가, 아주 그냥 품 좀 덜 나셨네. 품 좀 덜 나셨어. 하지만 여러분, 비가 왔든 번개가 쳤든 말든 어차피 그 집엔 어머니하고 강두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머니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9: 외삼촌?
13: 외삼촌이요?
9: 외삼촌이 그랬잖아요. 누님이랑 술 한잔 했다고.
3: 두식의 외삼촌이 정신을 잃은 복리를 베란다 난간에 걸쳐놓는다.
13: 여러분들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배심원이 뭡니까? 도울 때 심판 심이에요. 그럼 심판을 도와야겠죠. 왜 여러분들이 수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거 찾아낼 수 있겠어요?
6: 외삼촌이 그랬다는 증거까지 우리가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13: 왜?
6: 우리는 범인 잡는 형사가 아니라 배심원이니까 강주식이 아닐 가능성만 찾으면 돼요. 제3자 침입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8: 딴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는 거면 강두식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지 학생.
6: 네네. 경비원이 제대로 본 건지도 사실 잘 모르는 거네요.
13: 모르겠지 당연히. 당신 형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 어떻게 알겠어. 뭐 부적격자가 제대로 받는지 못 받는지 재판부가 다 판단을 합니다. 재판부가. 그게 사법 시스템이고 여기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전문가고 엘리트예요. 그 사람들이 계획살인이라잖아. 그냥 모르겠으면 그 사람들 생각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 그 경비원의 목격이 확실한지 이걸 네.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0: 그래서 배심원단은 현장 검증을 제안하고 재판부와 함께 이동합니다. 나무는 두식의 집에서 두식이 쓴 메모지를 발견하고요. 살수차로 비를 내리고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경비원이 있던 맞은편 아파트와 두식의 아파트로 나뉘어서 사건을 재현해 보는데요. 마네킹을 떨어뜨리면서 번개처럼 또 조명을 켜는데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고 맙니다. 네. 결국 배심원들은 씁쓸해하면서 유죄에 동의 서명을 하는데요. 나무는 문득 호신기에서 나오는 살려달라는 음성을 듣더니 왜 강두식의 어머니는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져요. 정말 추락하면서 머리를 부딪혔다면 망치로 살해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왜 처음부터 피해자가 죽어있었다고 단정을 했냐는 거죠.
1: 그러니까 죽어있었다는 경비원의 증언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0: 맞아요. 예. 네. 배심원들은 경비원의 위치에서는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생각을 돌리고요. 살아 있었는데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건 설마 스스로 살기를 포기했던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어서 나무는 가족 포기 각서와 두식의 메모지에서의 필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내고요. 두식이 가족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죠.
1: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마지막 내용입니다.
3: 사건 당일 누군가 안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족 포기각서를 쓰고 있다. 그는 복례다. 두식이 안방으로 들어오다가 각서를 빼앗아 들여다본다.
14: 뭐야? 이거 뭐?
15: 이리네.
3: 두식은 화가 나서 밥상을 뒤집어 엎고 각서를 구겨서 바닥에 내던지며 소라의 방으로 들어간다. 동네가 바닥에서 사진 액자를 주워 손으로 이물질을 닦는다. 사진엔 놀이공원에 놀러간 두식과 봉례, 어린 소라의 모습이 담겨있다. 봉례는 암담한 한숨을 내쉬다가 베란다 너머 비가 내리는 창밖을 돌아본다. 두식이 소라의 방에 옆으로 누워 세계 명언집에 메모지를 올려놓고 더듬더듬 글을 적는다. 최선을 다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헬렌 켈러, 강두식.
14: 뭐 있네 진짜! 비 오는데 창문!
3: 두식이 방에서 나오는데 봉례가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 두식은 다급히 봉례에게 달려가다가 밥상에 걸려 방바닥에 나자빠진다. 봉례는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진다. 봉례가 베란다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두식의 의수를 낀 두 손을 X자로 교차해 가까스로 봉례의 다리를 부여잡은 상태다. 두식의 발엔 그릇 파편이 박혀서 피가 흐른다. 두식이 안간힘을 다해 봉례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왼쪽 손에서 의수가 미끄러져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의수가 완전히 벗겨지며 봉례가 떨어지려는 찰나 두식은 다시 봉례의 다리를 붙잡는다. 두식은 비에 흠뻑 젖어 빗물과 눈물, 콧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봉례를 간절하게 내려다본다. 봉례가 다 포기한 듯 온몸을 축 늘어뜨린 채 처연한 눈빛으로 두식을 올려다본다. 두식의 나머지 의수까지 벗겨지며 봉례는 화단으로 추락한다. 두식이 철창과 함께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버둥거린다. 두식의 목과 철창엔 기다란 천이 묶여있다.

0: 도망친 게 아니라 엄마를 구하려고.
1: 수정이 눈물을 주르륵 흘린다. 배심원들이 카세트로 119 녹취록을 듣는다.
2: 여보세요,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3: 사람이 떨어졌어요.
2: 사람이 떨어졌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위치가 어디예요?
3: 여기 도화주공.
2: 도화주공
3: 902호.
2: 902호? 몇 동이에요?
3: 빨리요, 빨리.
2: 몇 동?
3: 우리 엄마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어떻게
2: 해? 어머니예요.
3: 제발 좀 빨리
1: 시켜. 정신없이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두식의 발은 피범벅이 되어 있다. 두식이 발을 헛디뎌 머리를 부딪히며 계단참에 쓰러진다. 두식은 휴대폰을 든 채 서서히 정신을 잃는다.
4: 이게 이미 이제 배심원들의 편결이 끝난 상황에서 사건이 뒤집혔는데 네. 선고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5: 선고 당일에 준겸이 배심원 편결을 발표하려는 순간 배심원들은 모두 손을 들고 무죄 의견을 냅니다. 나무는 법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처벌의 기준을 세운 거라며 준겸이 했던 말로 호소를 네. 하죠. 준겸은 배심원 편결이 법원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저 참고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 해주고 판결을 시작합니다.
4: 배심원단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움직였는데 이게 단지 참고만 한다라고 하면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5: 맞아요. 네. 중겸의 판결문 끝에는 징역 25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사실 중겸도 지난밤에 판결문을 쓰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법관 임용 당시에 자기가 썼던 글을 돌이켜보기도 했어요. 결국 중겸은 망치로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두식과 딸 소라는 울음을 터뜨리고요. 나무는 존경어린 시선으로 중겸을 올려다보고 중겸은 뒤늦게 호신기를 제출하러 가는 나무를 흐뭇하게 보면서 영화는 마무리돼요.
4: 네. 되게 마음이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하죠.
5: 네.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존속 살해 재판에서 아들은 배심원들의 판결과 일치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후 10년간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재판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2020년 이후에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건수가 연간 100건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조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법률을 설명해주기가 번거로워서 간단한 사건들만 실적 채우기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항소심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보니 무력감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은 중요한 소통 창구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4: 네. 자, 영화 배심원들 지금까지 화면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마지막 곡으로 필 콜린스가 부르는 You Will Be In My Heart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납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자신과의 연결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과 연결될 만한 지점을 찾아내 자신의 이야기로 확장합니다. 상대방 요즘 운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긴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라 좋아. 나르시시스트 운동? 나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 최근에 PT를 받기 시작했는데 트레이너가 나보고 운동신경이 진짜 좋대. 확실히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경쟁적인 비교 상대방의 경험이나 성과를 자신의 것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우월함을 강조합니다. 상대방 이번에 프로젝트 발표 성공적으로 마쳐서 뿌듯해. 나르시시스트 오 그래? 나는 지난번에 더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다 했는데 그때 반응이 정말 좋았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형식적 공감 후 자기 이야기 형식적인 공감을 표현한 후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상대방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르시시스트 아, 정말 힘들겠구나. 나도 예전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조언이나 해결책 강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려 합니다. 상대방 요즘 아이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나르시시스트 그건 말이야.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아는 선배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해결되더라. 아이한테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돼. 아니면 내가 아는 전문가 연결해 줄까?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어떻게 대처할까? 상대방이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적인 경향을 보인다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제 되돌리기 상대방이 대화를 가로채려 할 때 단호하게 원래의 주제로 초점을 맞추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던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레이록 기술 사용하기 대화의 불균형이 심할 때는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세요. 마치 흥미없는 회색 바위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함으로써 상대가 더 이상 당신에게서 감정적 자극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에게 감정적 먹잇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비참여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습관을 바꾸기 위한 실천법 스스로 대화형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대화의 무게중심을 고르게 나누도록 합니다. 질문으로 초점 옮기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을 건네보세요. 5분 규칙과 핑퐁 대화법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5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 5분 동안은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탁구공을 주고받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핑퐁 대화법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기 통제, 15초의 침묵.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면 잠시 15초만 멈춰 보세요. 이 15초 동안 스스로에게 지금 꼭 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화 습관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청을 넘어 말의 중심을 고르게 조율하는 관계 태도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한 대화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누구든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할 거예요.
1: KBS 오디오 야
0: 레슨 13. 판단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기.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내 말이 왜 저렇게 다르게 전달됐을까?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오해할까 하는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주고받는 말 그 자체보다는 그 말을 듣고 해석하는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판단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실제 사실보다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내린 해석에 갇힌 채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판단이 습관이 되면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 판단하는 마음은 옳다와 그르다, 맞다와 틀리다라는 평가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사실에 나의 경험, 감정, 가치관을 덧붙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늦은 이유가 불가피한 교통체증 때문일 수 있음에도 저 사람은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는다면 사실, 늦었다에 자신의 판단, 무책임하다를 더 씌워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내원한 한 내담자는 자녀로부터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늘 잔소리만 해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심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아팠습니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판단이 늘 중심이었던 탓에 오늘은 또 어떤 지적을 받을까, 또 혼나겠지라는 불안 속에 지냈다고 합니다. 뒤늦게 자녀의 마음을 마주한 엄마는 이제 판단이란 잣대로 자녀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부터 살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판단하는 마음을 잘 걷어내야 상처가 아닌 존중이 앞설 수 있습니다. 판단의 가장 큰 문제는 인지융합, 커그니티브 퓨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지융합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굳게 믿는 현상입니다. 내 생각 이꼴 사실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며 이는 결국 관계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생각을 보는 사람이 될 때 치우치지 않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회의에서 반론을 제시. 사실, 동료가 내 아이디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했다. 판단,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인지융합, 동료가 나를 싫어한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려 합니다. 발표 중 실수. 사실, 발표 중 한두 번 말을 더듬었다. 판단, 나는 역시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무능하게 생각할 거야. 인지융합, 나는 발표를 못한다는 생각이 진실이 되어 다음 발표를 피하거나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을 때. 사실,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평소보다 적다. 판단, 내 사진은 별로인가 봐.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인가? 인지융합, 자신의 가치를 좋아요 숫자로 판단하며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인지융합은 주관적인 판단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사실과 주관적인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를 늘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며 실제보다 더 큰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소통의 문 열기. 판단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더 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개입된 대화는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소통을 단절시키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판단을 배제하고 표현하면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 부모, 자녀 관계, 상황,
아이가 시험을 망쳐서 돌아왔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너는 매번 이 모양이냐? 그렇게 게임만 하니까 성적이 이렇지. 네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다. 판단이 배제된 대화. 시험 결과가 많이 아쉽겠네. 속상했지?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자. 직장, 상사 팀원 관계. 상황, 팀원이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이거 왜 아직도 못 끝냈어? 맨날 늦고 말이야. 도대체 책임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네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 판단이 배제된 대화. 프로젝트 마감이 지연되고 있네요. 혹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해 주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볼게요. 친구 또는 연인 관계. 상황.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또 늦었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야? 항상 나만 기다리게 만들고 나를 존중 좀 해줬으면 좋겠어. 판단이 배제된 대화. 약속 시간보다 좀 늦었네.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어? 기다리는 동안 조금 걱정됐어. 판단에서 벗어나 사실을 보는 방법. 판단에서 벗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인 생각 멈추기. 사건을 마주쳤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판단하는 마음을 잠시 멈추세요. 마음속 질문 던지기. 스스로에게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생각, 판단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 분리 연습. 나는 무능해라는 단정 대신 나는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 보세요. 이는 생각이 곧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기.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자가 아닌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가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사실만을 인식하고 거기에 화가 났다는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인 판단이 들면 이를 즉시 사실의 언어로 전환합니다. 기록에서 판단 삭제하기. 하루를 기록할 때 게으른 하루라는 낙인 대신 3시간 동안 휴식을 취함이라고 사실만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일기를 쓰듯이 자유롭게 적은 후 그 내용 중에 판단이 들어간 부분은 선을 그어 지워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만이 남게 되고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학자 김도연의 말의 부자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도연은 관계에서 비롯된 우울과 번아웃, 정서적 학대 등 삶의 다양한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20년 넘게 돌보아온 임상심리학 박사입니다. 현재 마인드풀니스 심리상담연구소와 한국교제폭력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분야 R&D 평가위원, 서울경찰청 범죄피해평가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심리치유와 회복의 현장에 꾸준히 함께해왔습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임상심리치료와 연구, 수련감독을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자살예방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치유의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죠. 또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 전문가이자 네이버 지식저술가로서 강연과 방송을 통해 대중과도 깊이 소통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과 관계를 해치지 않는 올바른 소통 기술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저서로는 네 잘못이 아니야,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아프면 울어도 돼 등이 있습니다. 25년간 2만 번의 상담을 진행해온 관계심리학자 김도연은 관계의 갈등이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한다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말의 부자는 바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진심이 왜 오해로 전달되는지, 무례한 말 앞에서 우리는 왜 침묵하게 되는지, 또 한마디 말이 관계의 흐름과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짚어냈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창한 화술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단 한마디가 관계의 질을 지키고 나의 품격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말 때문에 생기는 삶의 손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 말의 부자. 지금까지 성우 이자영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혜수가 떠나고 집안이 텅 비었다. 거실도 썰렁하고 엄마 방에는 사람의 온기가 없다. 가족이란 뭘까? 같이 있으면 부대끼고 귀찮은데 떨어져 있으면 한없이 그리워진다. 나는 좀 더 넓은 그릇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야 했다. 부모의 기대와 동생들의 꿈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릇이 부족해. 담을 수 있는 사랑이

0: 어디서 도살장에 끌려온 소 같은 눈을 하고 있노?
1: 안녕하세요.
0: 내 집에서 징징거리는 거 안 통한다.
2: 징징거리는 거 안 통한다?
3: 폴리, 오랜만이야.
2: 오랜만.
3: 어쩌다 폴리는 거실로 데려왔어요?
0: 은수 너도 안 오고 집이 썰렁해서 말똥무하려고 거실로 데려왔더니 얘는 너보다 말대꾸를 더 한다.
2: 말대꾸! 말대꾸!
3: 폴리, 말 많이 늘었네.
0: 막내는 2층 침대방 비워놨다. 거기로 짐 풀고 그 방에 있는 건 다 써도 된다. 식사 시간 맞춰서 내려오고.
1: 네.
0: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들 돕는다고 할 때부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아프지 않거든. 혜수는 우리 집에 머물면서 밥값을 해야지.
2: 밥값!
0: 새는 좀 돌볼 줄 아니? 책은 읽을 줄 알지?
1: 네.
0: 징징 짜지 좀 마. 우는 소린 딱 질색이야.
2: 징징 짜지 좀 마.
0: 너희 엄마께선 무슨 소식 없던?
3: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0: 그래? 그럼 오래 가진 않겠구나.
2: 잘 가! 잘 가!
0: 어휴, 이 버르장 머리 없는 새. 은수는 어서 가는 게 좋겠다. 나 이제 그만 잘 시간이다.
3: 네, 고맙습니다. 혜수는 잘 있어?
2: 어서 꺼져! 꺼져!
0: 폴리!

0: 지수 정신 차렸네?
1: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장례는 치렀겠지? 부담은 있을까?
2: 지수야, 그런 생각 하지 마.
0: 응?
2: 지금은 얼른 나을 생각만 해.
1: 그 아이가 내 품에서 숨이 멎었어. 자는 줄 알았어. 아주 깊이 편안하게 몸도 뜨거웠고 열이 계속 나는 것 같았다 말이야.
2: 지수야 여기 어딘 줄 알아?
1: 강물 소리가 들려.
2: 지수야, 여기 우리 방이야. 지금 음악 소리 들리지? 네가 좋아하는 노래잖아.
1: 더 빨리 의사 불렀으면 살 수 있었을까?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살 수 있었을까?
2: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일어난 일이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1: 그 아이가 날 데려가려고 하는 걸까?
2: 지수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눈 감고 들어봐. 스페인 어느 마을에 50이 넘은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 그 남자의 신분은 하층 귀족이지만 누구보다 유유자적한 생활을 즐기지. 그 남자는 기사도 소설에 빠져 시금도 전폐하고 책만 읽었어. 그러다 자신을 소설에 나오는 기사라고 굳게 믿게 된 거야. 세상에 정의를 내려 불의를 타파하고 약자를 돕겠노라 원대한 꿈을 품고 모험을 떠나기로 해.
3: 기사가 되려면 뭔가 멋들어진 이름 하나는 있어야겠지. 이제부터 나의 이름은 돈키호테 라만차.
2: 낭만적인 사랑을 위해 이웃마을의 촌부를 귀부인으로 격상시켜 둘시네아 델 토보소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해.
3: 내 사랑 둘시네아.
2: 증조부로부터 내려오던 낡은 갑옷을 입고 비쩍 마른말인 로신한테에 올라 길을 떠나.
3: 로신한테 어디든 가자. 네 발이 닿는 곳에 곧 기적이 일어나리니 자 떠나자.

0: 그렇다고 같이 혜수한테 가자는 걸 거절할 건 또 뭐야? 자전거가 없어서 못 가겠다니. 내 거 타고 가도 되는데. 하나 사줄까? 당연히 싫다고 하겠지?
1: 도련님 뭐 하세요?
0: 아, 이 자전거 좀 고쳐보려고 했는데요. 그냥 포기요.
1: 이 정도면 그냥 고물상에 값 잘 쳐서 받는 게 낫겠네요.
0: 아, 아저씨.
1: 예.
0: 혹시 시간 되시면 자전거 사는데 같이 가주실래요?
1: 아, 그럼요. 같이 가겠습니다. 새로 사시게요?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1: 좋은 생각이요?
0: 빨리 가요.

0: 와, 예술인데? 굉장히 빈티지하잖아. 멋져. 이걸 누가 새 자전거로 보겠어? 적당히 손때 묻은 자전거로 보지. 삼천포 자전거야. 이건 네 운명이다. 글자도 하나 지워줄까? 사천포 자전거로 만들어줄게. 나 지금 뭐 하는 거냐? 진짜 친구 자존심 안 상하게 해주려고 애쓴다. 애쓴다.
1: 뭐냐?
2: 어? 자전거? 창고에 있던 거야. 야, 우리는 안 쓰니까 너 쓰라고.
1: 멀쩡한데 왜 안 써?
2: 그러게. 고장난 줄 알고 새로 샀는데 뭐 손 좀 보니까 쓸만하더라고. 타봐. 쓸만해.
1: 그럼 내 것 좀 손봐주지.
2: 야, 네 건 아주 못 쓰겠던데.
1: 응?
2: 김씨 아저씨가 손보다가 고물상에 넘기는 게 낫겠다고 해서.
1: 뭐, 고물상?
2: 아니, 뭐 그 정도라고. 야, 가자. 자전거 없어서 혜수한테 못 간다며. 같이 갔다 오자.
1: 못 가. 연수 언니랑 교대해줘야 돼. 혜수한테 옮을 수도 있고.
2: 야, 며칠째 집에만 있기에 답답하지도 않아? 바깥 공기 쐬면 좀 나아질 거야. 그냥 밖에서 보고라도 오자.
1: 너 혜수랑 놀아주기로 약속했다며.
2: 어?
1: 눈 빠지게 기다리겠다.
2: 저 이런 탈 것들은 처음에 길을 잘 들여주는 게 좋은데. 좀 달려줘야 돼. 뭐,
1: 처음?
2: 어? 아니, 주인이 바뀌면 처음이지 뭐. 야, 뭐, 공원 한 바퀴 돌고 올래? 너도 답답하잖아.
1: 그래.
2: 자, 타.
1: 와! 야, 이거 완전 잘 나가는데?
2: 그치? 이거 좋은 거야. 간다.
1: 밤새 사포질 소리가 나더니 그냥 새 걸로 주지. 이번엔 그냥 넘어가준다, 이준호.
0: 아싸, 은수랑 나랑의 자전거 타보고 싶었는데 이걸로 성공이지.

0: 나야.
1: 아니, 왜 왔어?
2: 나도 왔어.
3: 그 누구냐?
4: 몰라요.
0: 고모, 안녕하세요. 책 갖다 드리러 왔어요.
2: 안녕하세요.
3: 오, 같이 왔구나. 회장님은 안녕하시고?
2: 네, 요즘 진짜 많이 바쁘세요. 막걸리를 수출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신가 봐요.
3: 수출? 대단하시네. 해외까지 막걸리를 상하지 않게 운반할 수 있는 거냐?
2: 그걸 연구 중이신 것 같아요. 국내는 몇 군데 납품하고 있으니까 해외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0: 혜수는 잘 지내죠?
3: 그거야 뭐 당사자가 알겠지.
0: 뭐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3: 갑자기 손님이 들이닥치니 정신이 없구나. 저 사춘기 꼬마를 데리고 나가든지 니들이 올라가서 달래주든지 알아서 해라.
2: 들어가도 돼?
5: 바보! 어? 돌대가리?
2: 이게?
6: 혼자야?
2: 어.
6: 언니는?
2: 너 옮을 수 있다고 먼저 갔어.
5: 바보 돌대가리.
2: 어?
6: 둘이 뭐 하다 왔는데?
2: 야, 이 방 좋다. 어, 책상을 창가 쪽으로 놨네. 어? 이 화구들은 어디서 났어? 여기서 그림 그리는구나.
6: 고모가 이 방에 있는 건 다 써도 된다고 해서.
2: 야, 고모가 그림 그릴 도구를 갖추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5: 말해, 말해.
2: 오, 잘 그리는데?
6: 맨날 와서 산책하고 놀아준다며.
2: 아, 그게?
5: 바보!
3: 이씨. 바보.
2: 그래, 나 바보다. 나 바보였네. 앵무새보다 나 바보야.
6: 혹시 오빠가 우리 언니 좋아하더라도 고백은 안 하는 게 좋을걸?
2: 어? 왜? 왜?
6: 언니 거절할 거니까.
5: 좋아한다고 말해.
6: 아, 입 좀 다물어.
5: 좋아한다고 말해.
2: 닥쳐.
6: 조용히 하라니까.
2: 말하려고. 좋아한다고. 언젠가는.
6: 난 경고했어. 우리 자매들과 잘 지내려면 말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0: 당분간 쉽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겠지? 엄마가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주문받기도 그렇고 수의 클래스를 열 수도 없고.
1: 연수 씨. 놀랐죠?
0: 언제 왔어요?
1: 방금요.
0: 아니요, 서울에서요.
1: 방금 도착했어요.
0: 어떻게 여기를 먼저 왔어요?
1: 연수 씨 보러 왔으니까. 아버님 좀 안정되셨고 어머니도 병실 생활에 익숙해지셨고요.
0: 계속 그렇게 말만 할 거예요? 안 안아주고요.
1: 안아도 돼요?
0: 그럼요. 그래도 돼요. 안아도 되고요. 손도 잡아도 되고요. 다.

0: 보고 싶었어요.
1: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제가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데 다 엉망이 됐어요. 지수가 많이 아파요. 며칠째 잠도 못 자고 간호했는데 낫지를 않아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0: 진정해요. 어디 갈까요?
1: 집에 가요. 동생들이 반가워할 거예요.
0: 아니요, 집은 안 돼요. 지금은 좀 둘만 있고 싶은데.
1: 아, 그럼 수혜점 안으로.
0: 아니요, 여기도 말고. 좀 걸을래요?
1: 네?
0: 손잡고.
1: 아,
0: 작은 아씨들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큰딸은 주변을 챙기느라 자기를 못 챙긴다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고, 항상 동생들이 먼저라 자기 꿈을 미룬다고,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잘 안 되나 보다고. 다른 건 부모 말을 잘 듣는데 그 말은 안 듣는다고요.
2: 아빠는 너무 예전에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살다 보니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지수가 봉사하는 곳에 가달라는 걸 피곤해서 싫다고 했어요. 제가 갔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랬으면 지수도 안 아팠을 거예요. 남들이 부러웠던 적이 많아요. 형제가 없는 집, 좀 더 잘 사는 집.

0: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 결혼하는 친구들 만나고 오면 며칠은 부러워요. 그러다가 동생들 보면 기분이 풀려요. 둘째가 작가가 될 때까지, 셋째가 건강을 찾을 때까지, 넷째가 유학 갈 때까지 제가 꼭 도와주고요, 옆에 있어주고 싶어요.
1: 어릴 때 꿈은 뭐였어요?
0: 어릴 때요? 어릴 때야 꿈이 많았겠죠.
1: 아버지는 알고 계시던데요?
0: 어릴 때 꿈을요? 뭐였을까? 생각이 안 나는데.
1: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대요.
0: 제가요?
1: 그래서 영화관도 데려가고 영화 음악 LP판도 사주고.
0: 그건 엄마 선물로 샀던 건데요?
1: 아니래요. 연수 씨 선물로 사왔는데 귓속말로 엄마 걸로 하자고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계속 엄마 선물이었다고 말하더래요.
0: 제가요?
1: 연수 씨, 이젠 자기 시간 좀 챙겨요. 자기 물건도 챙기고 자기 꿈도 챙기고.
0: 제가요?
1: 그럴 거죠? 그럴 수 있죠?

라디오 극장 11번째 여러분께서는 지금 위티니 유스턴의 The Greatest Love of All을 듣고 계십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4번째

0: 남의 방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 실례라고요.
1: 이불을 걷어내며 승범은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넘어진 충격 때문에 끙 소리가 절로 났다.
2: 아유, 그건 나도 미안해. 하지만 급했단 말이야. 갑자기 고선생이 나갈 채비를 하잖아.
3: 아, 오늘 한약방 쉬는 날이니까 뭐 어디 마실이라도 나가나 보죠.
2: 이렇게 둔해서야? 아, 남의 기술 훔치려고 하는 것도 눈치가 있어야 해먹는 거지.
3: 에?
2: 고선생이 만나서 수다 떨 친구나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겠어?
3: 뭐 치료하러 가는 거라고요?
2: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아.
1: 승범은 우왕좌왕하며 황급히 셔츠를 걸쳤다. 화장실로 가다가 쫓아 들어오려는 공시를 째려봤다. 대충 세수를 한 승범은 바지와 양말을 신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에선 일찍 일어난 정미가 매트를 깔아놓고 요가 동작을 하고 있었다. 왼쪽 팔을 앞으로 뻗고 왼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오른손으로 오른 다리를 붙잡았다. 그 옆에서 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공실이 물었다.
2: 이게 무슨 회개한 동작이고?
4: 벌써 일어났어요?
1: 승범의 등장에 정미가 자세를 풀지 않고 물었다.
2: 저게 가능한 몸짓인가?
1: 신기한지 공실이 그를 따라했다. 그러나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지 휘청거렸다.
3: 그만해요. 다치겠네. 아, 맞다. 귀신이라 다치진 않겠지?
4: 응?
1: 정미가 승범을 봤다.
4: 어쩐 일로 걱정을 다 해주고?
3: 어?
4: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거 몇 년째 하는 건데.
1: 이번엔 반대로 자세를 잡았다.
2: 아이고, 젊은 처자가 몸이 아주 이쁘게 잘 빠졌네. 나도 처녀적에 한 몸매 했는데 말이야. 이거 하면 나도 요 몸매로 되려나?
1: 빨리 고선생에게로 가야 하는데 공실이 요가 동작에 정신이 팔렸다. 승범이 박수로 공실을 자신에게 집중하게끔 했다. 공실이 알았다고 손짓을 했다. 정미가 고개를 돌렸다.
4: 왜요?
3: 너무 잘해서.
4: 잘한다니까.
1: 정미가 콧대를 세웠다. 승범은 발을 제게 눌려 현관으로 갔다. 공실은 정미의 다음 자세를 보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승범에게 물었다.
2: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의사 양반 혹시 이 아가씨랑 사귀어서 둘이 같이 사는 거야?
3: 아니거든요.
4: 뭐라고요?
1: 정미가 승범을 째려봤다.
3: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1: 그는 대충 둘러대고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다. 앞서는 공실이 키득거렸다.
3: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즐기시기는.
1: 새벽거리는 일요일이라도 문을 여는 상점으로 분주했다. 이미 수정 한약방은 문이 굳게 닫힌 상황이었다.
3: 아, 늦었나?
1: 승범은 조급함에 주위를 둘러봤다.
2: 어! 저기 가네!
3: 어?
1: 공실이 한 곳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승범의 등을 밀었다.
2: 어서 뛰어!
3: 같이 안 가요?
2: 아니, 내가 뭐하러? 정보를 다 줬구만. 치료술 훔치는 건 한의사 양반이어야지.
3: 네네.
1: 뒷짐을 지는 공실이 얄미웠으나 그 말이 맞았다. 승범은 지체하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외소한 수정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사라지기 전에.

0: 수정은 버스 터미널로 갔다. 낡은 버스 한 대가 터덜거리며 들어왔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승객 몇 명이 내렸다. 수정은 바닥에 내려놨던 묵직한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탔다. 승범은 주춤거리다가 상의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고 버스에 올랐다. 좌석 밑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려던 수정은 옆에 지나가는 양복을 보고 눈길을 돌렸다. 이곳에서 저렇게 입고 돌아다닐 인간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1: 아이, 대체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건지.
0: 그녀는 헛기침하며 자리에 앉았다. 일일이 반응하기도 귀찮으니 무시하기로 했다. 버스는 시골길을 한참을 달렸다. 모내기가 끝난 논들이 끊임없이 펼쳐졌다. 가로수를 지나치면 아침해가 버스 안으로 가득 들어찼다. 눈이 부셔서 눈을 찡그렸다. 오래된 버스의 차체는 부실하게 덜컹거렸다. 승범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러고 보니 이곳 우화에 와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구경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범은 창밖을 봤다. 거기서 거기 같은 풍경들, 논과 밭, 아까 봤던 것과 같은 집들, 어쩌다 사람과 어쩌다 개. 그것들을 보던 그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감겼다 뜬 눈앞이 흐릿했다. 애써 힘을 주지만 수정의 뒷모습이 두 개가 되더니 번져서 사라진다. 그는 의지를 잃고 눈을 감았다. 차체가 크게 움직였다. 놀란 승범이 눈을 떴다.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졸음을 떤쳐냈다. 하품이 나왔다.
2: 아, 이럴 때 진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원이 없게. 어? 뭐?
0: 승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었다. 그는 버스 뒤편의 창으로 멀어지는 수정을 발견했다.
3: 아, 잠깐만요, 기사님!
0: 버스가 멈추자 급히 내린 승범은 마을로 이어지는 농로를 걷는 수정을 향해 뛰었다. 길게 뻗은 콘크리트 길에 흔한 가로수도 없어서 햇볕이 바로 머리 위로 쏟아졌다. 수정의 뒤까지 뛴 승범은 적당한 거리에서 잠시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렇게 뛴 게 얼마만인지 가늠하다 내일부터 당장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허리를 폈다.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수정은 벌써 저만치 앞섰다. 동네의 집 중 한 군데일 거로 생각했는데 수정은 동네를 가로질렀다. 또 밭과 논이 펼쳐진 오르막길이 나왔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수정은 좁은 길을 올라갔다.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던 승범은 뒤를 돌아봤다. 몇 가구 없는 동네의 지붕이 한참 밑에 있다.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다. 그는 수정의 뒷모습을 야속하게 바라봤다.
3: 노인네 힘들지도 않나.
0: 길 끝엔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왔다.
3: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라도 나와야 하지 않나? 혹시 이 노인네가 날 엿먹이려는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닐까? 공실 아줌마랑 짜고 개고생을 시키는 거지.
0: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3: 그나저나 이 길은 언제 끝나는 거야?
0: 승범은 하나 둘 벗기 시작했다. 양복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목까지 채운 단추를 풀었다. 구두를 신은 발바닥이 아팠다.
3: 이럴 줄 알았으면 운동화를 신고 오는 건데.
0: 구시렁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높게 솟은 울창한 나무가 해를 가렸다. 햇볕을 피하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붉게 익은 그의 얼굴을 식혔다. 땀에 젖은 옷자락에 시원한 공기가 들러붙었다. 기분 좋은 축축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끝나지 않는 산길의 연속이었다. 저 오르막을 올라가면 끝이겠지, 저 능선을 지나면 도착하겠지, 매번 희망을 품었지만 오르막을 올라가면 또 다른 오르막이, 능선을 지나면 다른 능선이 펼쳐졌다. 구둣발이 미끄러졌다. 승범은 아카시아 나무를 힘껏 잡았다. 그는 저만치 앞에서 날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오르는 수정의 뒷모습을 봤다. 하나도 힘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어쩌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구둣발이 계속 미끄러졌다.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4: 아, 좀 기다려요! 노인네가 무슨 발이 우사인 볼트야!
0: 몰래 따라가는 것도 잊은 승범의 외침에 수정이 힐끗 뒤돌아봤다. 혀를 차는 소리가 메아리가 되었다.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졌다. 축축함은 끈적끈적함에 잊혔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으나 묵직한 습기를 머금었다. 낙엽이 썩는 냄새가 코끝에 붙었다.

0: 괜스레 기분이 이상해져 수정의 뒤를 바짝 따랐다. 아까부터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지만 불안감에 더욱 빨리 뛰는 것 같았다.
1: 뭔가가 따라오는 게 아닐까? 뭐가? 설마 귀신?
0: 그때 수풀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 놀란 승범이 수정의 팔을 잡고 그 뒤에 가서 숨었다.
2: 아유, 이 친구가 왜 이래?
0: 승범이 미친 듯이 날뛰자 수정의 몸이 휘청거렸다. 승범이 비명을 지르며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산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승범은 민망해졌다.
3: 대체 어딜 가는 겁니까?
0: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승범은 절대 수정의 팔을 놓지 않고 물었다.
2: 아니, 말한다고 알아?
3: 모르지만 말이라도 해주세요. 무서우니까.
2: 왜 쫓아와서 사람 귀찮게 해? 그렇게 무서우면 당장 내려가.
3: 그게 더 무서운걸요.
0: 승범은 그 상황을 떠올리고 진심으로 울먹거렸다.
2: 아휴.
0: 수정이 혀를 찼다. 들러붙는 승범이 귀찮아 손을 털어내려고 몇 번을 휘적거려도 승범은 더욱 찰싹 달라붙었다.
2: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짐짝을 데리고 가야 하니.
0: 투덜대는 수정이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끌고 우거진 산을 벗어나자 너른 터가 나왔고 그곳에 오래된 집이 한 채 있었다. 울타리도 없고 사람 손이 오래 안 탔는지 우짜란 잡초들이 마당에 무성했다. 한쪽에 반쯤 허물어진 빈 외양간이 있었고 그 옆에 아궁이와 녹슨 가마솥이 보였다. 빛바랜 슬레이트 지붕 밑으로 거미줄처럼 금이 간 흙벽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집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수정은 익숙한 듯 찢어진 창호지에 신문지를 덧바른 문을 열었다.
2: 계세요.
4: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렇게 산골까지 어떻게 왔대? 들어와, 들어와.
0: 누워있던 노파가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두꺼운 소미부를 걷어내며 콜록콜록 기침했다. 왜소한 몸에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는 흰머리를 대충 묶어 칙칙한 빛깔의 은비녀로 고정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어정쩡하게 앉으려고 하니 수정이 그를 불렀다.
2: 응. 나는 못하니까 온 김에 이분 맥 좀 봐드려.
3: 에?
2: 아니, 놀러 왔어?
3: 그건 아니지만.
4: 뭔데?
0: 할머니는 수정을 보며 이가 거의 없는 입으로 물었다. 수정이 웃었다.
2: 우리 한약방 앞에 한의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 한의사 양반이야. 궁금해서 따라왔어. 잘 됐지, 이렇게 맥도 보고.
4: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테다.
3: 예. 놀러 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맥 보러 온 것도 아닌데.
0: 그렇게 생각하며 승범은 무릎으로 기어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뼈밖에 남지 않은 손목은 무척 가늘었다. 약하게 뛰는 맥을 가만히 짚다가 탁한 눈을 들여다봤다.
3: 혀 내밀어 보세요.
0: 승범의 말에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처럼 얌전히 내민 할머니의 혀는 누런 빛깔이었다.
3: 열이 있네요. 머리도 아프세요?
0: 승범은 그녀의 목과 어깨 등을 만졌다. 굳어있다.
4: 춥다가 덥다가 그래요.
3: 속이 답답하시죠? 구토감 있어요?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콧물가래가 목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0: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3: 명치에 수기가 있는 감기인데 연세도 있고 몸도 약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식사는 잘하고.

0: 계세요?
1: 아이, 입맛이 없어서.
2: 살집이 별로 없어 뼈만 만져졌다. 이렇게 될 정도니 하루 이틀 입맛이 없던 건 아닐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하듯 팔짱을 끼고 있던 수정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3: 아이, 내가 밥 잘 챙겨 먹으랬잖아.
1: 귀찮아서 그러지.
3: 아이,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내가 누누이 주의를 줬구만. 봐, 일주일 사이에 병 생긴 거.
2: 그 말에 승범이 눈썹을 들었다.
4: 그럼 일주일 전에도 이곳에 왔단 말이야?
5: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천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이 1,0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대노총은 2027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3.7% 오른 1,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생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어제 최저임금 결정 뒤 성명서를 내고 시급 380원 인상은 한 달 근무로 환산해도 8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그동안 누적된 실질임금 손실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소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지난달까지 접수된 탈세 제보 1,100여 건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부처 업무 보고를 시작하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2차 부처 업무 보고 첫 순서로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수도권 일대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8시까지 접수된 호우 관련 소방활동은 36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도로 파손 등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봇대나 수목 전도, 주택 침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충남 아산시 배방읍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동 2층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2명이 다쳤고 19명이 연기를 흡입해 일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바위가 주차장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습니다. 사고 당시 신고자는 벼락에 친 후 바위가 떨어졌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분기 청소 하수도 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8% 증가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보면 서비스 품질 미흡이 43%로 가장 많았고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경우도 24%를 차지했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 관련 사건 비중은 2024년 17%, 2025년 31%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해병대 측에 전달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 맞대결로 펼쳐진 스페인과 프랑스의 4강전에서 스페인이 완승을 거뒀습니다. 스페인은 오늘 새벽에 열린 미국에서 열렸던 월드컵 4강전에서 프랑스를 2대0으로 누르며 내일 열리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승자와 오는 20일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발표한 그린북 7호로에서 최근 1분기 성장세가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중동전쟁 영향 등으로 주춤했던 내수가 개선세를 보이는 등 경기 회복 흐름이 공고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전쟁의 여파로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5에서 20mm고 전북은 5에서 40, 대구, 경북이 5에서 30mm 등입니다. 또 전국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원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엔 잠시 숨을 고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매미인데요. 더위에도 힘차게 울던 매미가 굵은 빗줄기 앞에서는 잠시 노래를 멈추고 비를 피한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한 템포 쉬어가는 시간. 어쩌면 더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순간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내리는 비도 잠시 속도를 늦추라는 자연의 다정한 신호가 아닐까 싶은데 지금도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운전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또 마음만은 비겐 하늘처럼 맑고 가뿐하게 오늘 하루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 자전거 탄 풍경입니다. 우리들의 여름.

오늘이 절기상 초복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잘 챙겨야 하는 날인데요. 오늘 비가 오니까 더위는 잠시 한풀 꺾인 것 같지만 글쎄요. 온도가 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도 조금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장맛비가 거세질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죠. 차간 거리는 좀 더 넉넉하게 서로를 향한 마음도 좀 더 넉넉하게 나누면서 오늘 하루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네요. 자, 매주 수요일에는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멋진 공연 뜨거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그 생생한 라이브 분위기 한번 푹 빠져보시죠. 또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시면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소라가 부르는 더위 이 노래 듣고 뜨거운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0: 나른한 점심시간에 활기찬 라이브로 깨워주는 새 남자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 송봉주, 김영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오시는 길 비가 좀 내리고 있었나요?
1: 예, 부슬부슬.
0: 부슬부슬.
1: 네.
2: 내리다가 멎었다가.
3: 네. 오. 지금은 개인 것 같은데요.
0: 그래요?
2: 네. 그럼 지역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0: 밤에는 비가 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는 소식은 있으나 또 일기예보가 잘 맞지는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2: 많이 잘 맞는데 네. 좀 잘 안 맞아줬으면 하는 것도 있죠.
0: 그렇죠. 근데 좀 많이 안 내렸으면 좋겠어요. 저 적당히 내리는 비는 그래도 1년에 몇 번 정도.
2: 비가 와야죠. 근데 이제 한꺼번에 오는 게 문제인 거죠.
0: 그러니까 조금씩.
2: 근데 비 오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0: 비 오는 거 맞아요. 김용섭 씨는 비 오는 거 좀 좋아하신다고.
1: 네.
0: 와 많이 내리는 거 아니면 적게 내리는 거면?
1: 저는 좀 적게 내리는 것보다 네. 눈에 보이게 오는 게 좋긴 좋은데 과하지만 않으면 좋죠.
0: 근데 한 번 정도는 네. 쫙 이렇게 좀. 근데 그거를 먼저 비가 얘기를 하는 거죠.
2: 한 3분간 내리니까.
0: 한 시간 동안 세게 내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서 쫙 내리고 딱 그치고 그러면.
1: 저 그래서 동남아가 사실 안 부러운데 그 하루에 한 번씩 비 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0: 거기는 비가 내리고 그치. 근데 김영섭 씨는 제주도 태생이니까 제주 네네. 그 천백고지에 가면 비가 내리다가 그치다가 막 이런 걸 볼 수 있다고.
1: 근데 제주도는 비가 오면은 네. 거의 그 우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게 감상할 수가 없어.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면은 네. 감상이 아니고 이거는 바람에 그냥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산을 들 필요가 없어요. 위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비가 지금
0: 사방으로. 그러니까 비를 감상한다는 게 진짜 빗줄기를 볼 수 있게.
1: 예, 예.
0: 근데 이게 밖에서 보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내리는 뭐라고 그러나 청원빛이라고 그러나
2: 유리창에 내리는 비
0: 유리창
1: 아, 그 저는 그래서 비가 오면은 꼭 그 운전을 하러 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드라이브하는 게
0: 창에 떨어지는 비도
1: 약간 힐링이 돼요.
0: 분위기 좋고 그때 이제 비가 온다 그러면 좀 우리들 그러잖아요. 야, 뭐 체력을 필요 없다 비 오는데 뭐 대충 입어라 자연스럽게 편하게. 네. 그래서 뭐 샌들이라든가 슬리퍼를 신기도 하고 좀 더 편한 복장을 택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주제를 이거 어울리려나 모르겠습니다. 일 대신
1: 자신이 없어.
0: 일 대신 향긋한 커피 한 잔 네.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더 생각나는 오늘인데 어쩌면 빗소리를 배경 삼아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이 순간도 자유스러운 느낌이 아닐까 해서 오늘 주제를 자유라는 주제로. 야, 주제 어렵습니다. 자유.
2: 언제 좀 주제가 이렇게 네? 약간
0: 좀 뭔가 이게 좀 추상적이라고 해야 되나?
2: 좀 어렵네요.
0: 그렇죠.
3: 자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렇죠. 네? 자유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그렇죠.
0: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유.
3: 투쟁하는 자유가 있을 테고요. 또 그냥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2: 여러 가지. 자유라는 게 사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마음대로 해 이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유로워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도 침해하면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그런 자유 안에도 뭔가 틀이 있어요.
2: 그렇죠.
0: 그렇지. 틀이 있는 자유인데 그걸 또 벗어나. 예전에 제가 그 보호관 차일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재소자들이 좀 이렇게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좀 뭔가 좀 그 보호 대상 그러니까 그 갇혀진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그 보호관 차관을 할 때 한 번은 그 운전 그 뭡니까 그러니까 운전으로 뭐 음주운전이라든가 뭐 무면허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강연을 갔었는데 안전에 대해서
1: 네. 근데
0: 한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유국가에서 내가 술 마시고 내가 자유스럽게 내 차를 가지고 내가 운전하는데 뭐가 불법이잖아.
3: 그거는
0: 그러니까 그도 되면 자유.
3: 방종이죠. 그거는.
0: 그런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1: 자유 아니죠.
0: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이 진짜 다양한.
3: 여러 가지 어디다 갖다 너무 뜻이 많아요.
2: 쉬워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 돼요.
0: 그러니까 내 자유를 느끼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자유.
2: 그렇죠.
0: 야, 되게 어렵다.
1: 그러니까 그런 거죠. 법이 허락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면서 뭔가 룰이라는 걸 정해놓은 그 안에서 하는 그 벗어나지 않고.
0: 맞아요. 파란불이 길 건다는 건 자유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빨간불이 길 건다는 건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
3: 그럼 하늘에 새들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자유롭게. 내 너무 눈이 아픈 것 같긴 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 자유가 침해당했어. 걔네도 새들 때문에. 걔네 어떻게 해야 돼?
0: 근데 걔네들 때로 나는 거 보면 진짜 규칙적으로 하나.
1: 아, 거기 룰, 거기 나름, 걔네들의
0: 지네 나름대로 룰이
1: 룰이 있어요. 예.
0: 그 벗어나지 않게. 그래요. 자, 오늘 약간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와 관련된 노래 첫 곡 어떤 곡 만나볼지 강인봉 씨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자유 만나야죠.
0: 아, 자유?
2: 네.
0: 자유라는 곡이 있나?
2: YB.
0: 아,
2: 벌써 2003년도 노래네요.
0: 그래요.
2: 그 락 밴드잖아요, AB 대표적인. 락이야말로 자유를 부르짖는 그런 음악 장르죠. 사실 요즘은 락이 이제 주류 음악이 됐지만 맨 처음에 락이 나왔을 때는 저항 정신, 젊은이들의 어떤 반항 정신 그런 것들이 축약돼 있는 그런 음악 장르였는데,
0: 네.
2: 요즘은 이제 뭐 힙합이나 이런 쪽이 또 좀 자유를 의미하는 음악이 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오래되면 주류가 되잖아요. 주류가 되면 얼터너티브라 그러죠. 그 대안이 또 뭔가 나오고. 고인물을 썩는다는 얘기도 있고.
3: 오래되면 주류가 되는 거죠.
2: 그렇죠.
3: 그게 뭐 막걸리도 그렇고 주류가 됩니다. 오래
0: 주류.
3: 아, 네, 큰일 났네. 우리 피디님 때문에 제가 이거
0: 너무 자유롭게
2: 제가 보기에는 그 백천영이
1: 이거 제 잘못 아니에요.
3: 네. 아니, 맥천 선생님도 쓱 들어오시더니 한마디 쓱 하고 가셨는데 그게 영향이 크네요, 제가.
0: 옆방에 계신. 아, 이백천 씨가 옆방에 계신데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얘기 하고 가셨냐면, 야, 니네 자전거는 어딨냐?
1: 아, 미안하다.
0: 근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상대에게 기분 안 나쁘게.
2: 그렇죠.
0: 그렇죠. 그게 기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자유라는 거.
2: 그게 꼭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면 손해가 아니고. 야, 정신적으로도 그냥 손해를 끼칠 수가 있잖아요.
0: 그냥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유도 틀이 있다라는 거.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발표된 윤도현 밴드 YB의 자유.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자유입니다. 자, 자유와 관련된 노래 이번에 만나볼 곡은 송봉주 씨가 소개해드리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1: 네, 제가 아까 그 새들이 날아다니는

0: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이 노래 때문에 그러고 뜬 것 같은데 새들처럼 이란 노래 있죠. 변진섭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 뭐 자유 이야기할 때 가장 좀 대표적인 노래이기도 하죠. 구속이나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냈는데 그래서 이 노래 듣고 있으면은 도시에 있어도 왠지 훨훨 어디론가 날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노래죠. 네.
1: 마음대로 새들처럼. 날아가고 싶다. 사람 못 날잖아요.
0: 사람 못
2: 비행기 타면 날죠.
1: 비행기 타면 날 수 있고 뭐
0: 그냥은 날 수가 없죠.
1: 그러니까
3: 행글라이드 있잖아.
1: 그래서 행글라이드. 근데
2: 그 무동력이잖아요.
1: 그 도시에서 날다. 그러니까 진짜 새들 보면 그래 마음도 편하게. 근데 바다를 건너는 새들도 있잖아요. 걔네는 어디서 쉬는 걸까?
2: 중간에 그냥 쉬는 데가 있다.
1: 아니면 쭉 올라갔다가 쉬면서. 쑥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날려나?
0: 반은 자고 반은 나르고 이래요. 그 친구들이.
1: 자면서도 나르고?
0: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2: 그 선두를 자꾸 바꾸는 이유가 그 선두가 가장 바람을 많이 받고 힘들대요.
1: 아.
2: 그래서 바꿔주는 거래요.
1: 아, 그래요. 아무튼 변진섭의 새들처럼 이 노래 자유와 관련된 노래 송몽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봅니다. 라이브입니다.

0: 신섭의 새들처럼 송봉주 씨의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는데요. 이번에 만날 볼 곡은 김영섭 씨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네, 모자이크의 자유시대. 김준범 씨가 작사 작곡을 했네요. 자유시대라는 제목처럼 새로운 세상을 향한 기대와 젊은 열정을 담고 있어서 90년대 감성을 대표하는 노래로도 손꼽히는 노래인데요. 1990년대 초를 대표하는 경쾌한 댄스팝으로 내 마음대로 꿈꾸고 마음껏 즐기자는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큰 공감을 얻었고요. 2008년이죠. 개봉한 그 영화 과속 스캔들에서 박보영 씨가 불러서 다시 조명받게 됐습니다.
0: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모자이크입니다. 자유시대.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 라이브 주제, 이야기 주제 자유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자유와 관련된 노래는 어떤 곡인지 강인봉 씨가 소개하고 불러주신답니다. 뭐
1: 자유 그러면 요즘은 쇼생크 탈출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영화 쇼생크 탈출.
1: 네. 예전에는 자유 그러면 바로 이 영화입니다. 빠삐용.
0: 빠삐용. 빠삐용 주인공이
1: 더스틴 호프만하고
0: 스티브 맥퀸. 맞아 맞아. 스티브 맥퀸. 아, 기억납니다. 그 감옥을 탈출하는. 네. 물론 이 죄수들이 감옥을 탈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만 뭔가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1: 그 감옥이 굉장히 비인도적인. 네. 그런 감옥이었다는 거죠.
0: 아, 어쨌든 평생 감옥에서 사는.
1: 결국은 탈출에 성공을 해서. 네. 책을 썼어요. 이 빠삐용이라는 책을.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그러니까 조국인 프랑스에서 이제 다 감면해 줄 테니까 들어와라. 아. 그래서 프랑스로 다시 돌아갔다는.
0: 실화입니까?
1: 아, 실화입니다.
0: 오, 그렇군요.
1: 이 노래는 제리 골드스미스의 곡인데요. 원래는 가사가 없는 노래였는데 이 영화가 히트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니까 가사를 붙여서 앤디 윌리엄스가 노래를 불렀죠.
0: 그럼 빠삐용의 주제가인 건가요?
1: 주제가죠.
0: 그래요. 제목이?
1: Free as the Wind.
0: Free as the Wind.
1: 바람처럼 자유롭게.
0: 바람처럼 자유롭게. 그 바람이 한번 하뜩이 이렇게 막 다니고 다니고. 맞아요. 그러네요. 자, 그 노래 강인봉 씨의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0: 영화 빠삐용의 주제가를 앤디 윌리엄스가 가사를 붙여서 부른 곡입니다. 근데 이 빠삐용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비를 뜻하는 거잖아요.
1: 예, 이 주인공 스티브 맥켄 역이죠. 예. 그 커다란 나비 분신이 있어서.
0: 그렇죠. 스티브 맥켄 가슴에 그 나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나비가 또 자유를 표현하는
2: 그런 그렇죠. 상징이죠.
0: 예, 그런 예.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일곱 번이나 타러 했을 거예요.
0: 결국에는 성공하는 우리 제지주 합시다.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그 안에 자유가 있다라는 거, 그 자유라는 틀을 벗어나면 그, 아 이제 어렵다 진짜.
2: 근데 빠삐용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0: 빠삐용 아닌가요?
1: 아 원책 제목?
2: 아니요. 거기 잡혀 들어간 죄목.
0: 아 죄목?
2: 죄의 어떤 아, 죄였는지.
0: 글쎄요. 빵을 훔쳤나? 아, 성근 씨 알고 계신가요?
2: 몰라요.
3: 아유, 아, 나, 뭐야?
2: 아, 나 궁금해서 갑자기 근데 왜 안 알려주는 거야?
0: 우리 작가님 좀 알아봐 주세요. 죄 제목이 아니라
2: 죄목이 들어간
0: 거야? 아니라 죄목. 죄목.
2: 그러니까 왜 거기까지 간 거야?
0: 그래. 자, 그 죄목을 찾는 동안 계속해서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3: 없다. 원작이 없을 것 같아요. 제목.
0: 자유와 관련된 노래 송봉주 씨가 이번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네, 오리 날다가 있습니다. 오리 날다. 체리 필터의 노래죠.
1: 우리는 원래 나는데.
2: 그렇죠.
1: 나는 우리가 있고 못 나는 우리가
2: 못 나는 우리도 있죠. 네. 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끝내 날아오려고 용기를 그 담은 곡입니다. 이게 아마 백조를 보고 자기도 비슷하니까 날 수 있지 않았나 그러고. 근데 결국은 예, 날아내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아, 이런 네. 노래도 있었고.
0: 빠삐용에 네. 무슨 죄를 졌냐면요. 네. 그
2: 오리 잡아가서
0: 성매매업을 하는 네. 포주를 살해했다라는 아. 누명을 썼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유죄를 판결 받았지만 빠삐용은 평생 무죄다.
2: 저기는 자기가 알겠죠.
0: 그냥 무죄라고. 그런데 그 죄수들은 다 자기는 무죄라고 아. 얘기하는데 그,
2: 예. 아무튼 그 제목이 있었구나.
0: 아, 제목이
2: 있었네요.
0: 살해. 살인범.
2: 살인.
0: 그래요. 오리가 난다고요?
2: 오리 날다.
1: 나는 오리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2: 타적 한번 날아.
0: 닭은.
2: 닭은 날죠.
0: 아니에요, 형님.
2: 아, 우리 저기 아니 여기 집에 그, 닭 엄청 아니, 잘 날았어요.
0: 제가 형님. 보기에는 점프지 점프.
2: 아니 걔는 진짜 날랐어요. 아,
0: 날아가지고 진짜 동네 한강 건널 수 있어요?
2: 아 그건 모르죠.
0: 한강 못 건너. 아니 한강 못 건너면 나는 게 아니지.
3: 부다닥 점프지 뭐.
0: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치면 넓이뛰기야 넓이뛰기, 높이뛰기 정도.
2: 맞아요. 걔 연습 많이 하면 될 텐데 걔네들.
0: 될 텐데.
1: 아니 비둘기도 못 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0: 비둘기는 나는 건 그러니까 아, 멀리 나는 건 봤는데.
1: 아니, 근데 살이 너무 쪄갖고.
2: 아니, 그 친구들 너무 땅에 있어. 비둘기들이.
3: 외국도 보니까 비둘기한테 먹여주지 말라 그러던데.
0: 아,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알기로는 그 물에서 이게 뭐, 이렇게 막.
1: 이렇게 예, 물에서.
0: 살고 그리고 새끼들 데리고 막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건 몇 번 봤지만, 뭐, 날라서 어디까지 갔다라는 건. 글쎄요. 어떤 만 확인해.
2: 근데 오리들이 대부분은 날죠.
0: 아, 못 난다니까 형님.
2: 아니 이게 아니, 철새 오리들은
1: 철새 오리가 있어요.
0: 아 그러나.
2: 그럼요. 네. 청둥오리 이런 애들 날라다니 여기 지역을 날라다니 아, 대륙간 막.
0: 아무튼 못 나는 오리를 빗댄 게 아니라.
1: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못 나는 오리 날다.
0: 아 못 그렇지. 나는 오리 날다.
2: 오리를 다 못 난다고 생각했나 봐.
0: 그래요. 자 그 노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발표된 체리 필터의 오리 날다.

0: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자유라는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체리필터의 오리 날다. 예, 확인해보니까 오리는 대부분 날 수 있지만 집오리 같은 경우가 몸이 무겁고 날개 근육이 약해서 거의 날지 못하거나 아주 짧은 거리만 날 수 있다고 하니까.
1: 거의 닭화 됐군요. 그러니까
0: 집에서 키우는 라이. 야, 너 좀 날아봐라. 날아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유, 자유. 좀 자유스럽게. 예. 자, 다음 노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자유와 관련된 노래는 김영섭 씨가 소개하고 또 불러주신답니다.
2: 네, 더 클래식의 마법에서 김광진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현실의 벽을 넘어서 꿈과 자유를 믿는 아름다운 마음을 담아낸 곡이죠. 동화 같은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로 발표 당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특히 현실이 아무리 답답해도 꿈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신만의 마법의 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노래입니다.
0: 자, 그 노래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보겠습니다.

0: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자전거 탄 풍경 김영섭 씨의 라이브로 만나봤습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과 함께하는 뜨거운 라이브, 오늘은 자유란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누는데요. 자, 마지막 곡 소개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인봉 씨, 마지막 곡은 신청곡이라고요? 네,
1: 화덕규의 자유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노래는 또 애청자이신 이기훈 님이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0: 그래요. 하덕규의 자유,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자전거 탄 풍경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너무 좋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꿍 때리셔봐라. 힘나는 하루 보내세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편의와 요금 혜택을 노리고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으로 사용하는 건수가 3년 사이 5.3배나 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주차 표지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장애인 주차 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차 표지 부당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걷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정당한 편의를 돌려주자는 건데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몸이 나아져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주차 표지를 반납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노라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고등어.
1: 참치, 꽁치, 갈치.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노라조의 고등어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호출벨 소개해드리고요. 화재 집중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란 책을 발표한 우리나라 음성해설 1호 작가 서수연 작가 만나봅니다. 그리고 스포츠스포츠에서는 전국장애인탁구대회와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소식 전해드리고요. 4강을 앞두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상장애인 복지관 자립지원팀 사회복지사 임재랑입니다. 신입이긴 한데 제가 근무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았을 땐 복지관에서 제일 막내의 역할이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복지관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실습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뭔가 비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근무를 하는 것보다 이제 특수하게 이제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근무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제가 얻는 지식들도 많을 것 같고 좀 더 사명감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들 제가 나이가 압도적으로 어리다 보니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생 때와 다르게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제 서류 능력도 많이 기를 수 있었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시각적인 분들을 처음 배웠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뭔가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편견이나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는 말투가 저한테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근무를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요리, 그 다음에 청소,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키오스크 교육은 이제 하반기 진행 예정이라 아직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현재 진행한 사업은 지금 요리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았어요. 실제로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도 많이 베이고 제 스스로도 뭔가 요리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하반기에도 또 요리 프로그램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용하고 좀 더 그 경험을 녹여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뉴진스의 어텐션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준비하셨다고요?
1: 오늘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인처럼 초인종 소리를 듣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마트 호출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초인종처럼 보이지만 방문자가 호출벨을 누르면 집안에 있는 LED 램프가 켜지면서 방문 사실을 알려주는 보조기기인데요.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함께 연동하면 호출 알림은 물론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알림도 받아볼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 호출벨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스마트 호출벨 어떻게 생겼나요?
1: 스마트 호출벨은 크게 호출기와 LED 램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호출기는 손바닥보다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초인종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전원이나 건전지가 필요 없는 무전원 방식이라 현관문 옆에 간편하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LED 램프는 일반 전구처럼 둥근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높이가 약 13cm 정도라 한 손으로도 가볍게 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충전 거치대에 꽂아 사용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거실이나 안방, 주방, 화장실처럼 원하는 곳에 놓거나 걸어둘 수도 있는데요. 방문자가 호출하면 이 전구 모양의 램프가 밝게 점멸해서 멀리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스마트 호출벨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1: 스마트 호출벨은 무선 방식으로 작동하는 보조기기인데요. 먼저 현관에 설치된 호출기를 방문자가 누르면 무선 신호가 실내에 있는 LED 램프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미리 연결해둔 LED 램프가 밝게 점멸하면서 방문자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놓았다면 램프가 켜지는 것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호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알림이 올 때도 LED 램프가 전멸해 다양한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전원을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1: 스마트 호출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무전원 자가 발전 방식이라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호출기 안에 건전지나 별도의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방문자가 호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발생하는 작은 운동 에너지를

0: 전기 에너지로 바꿔 무선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전원 연결도 하지 않아 관리가 훨씬 편리하고요. 특히 현관처럼 전원 연결이 어려운 장소에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배터리가 방전돼 초인종이 작동하지 않는 걱정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네요. 자, 이번에는 알림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자가 호출벨을 누르면 어떤 순서로 알림이 전달되나요?
0: 방문자가 현관에 있는 호출벨을 누르면 먼저 무선 신호가 실내에 있는 LED 램프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연결된 LED 램프가 즉시 밝게 점멸하면서 누군가 방문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만약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놓았다면 스마트폰에서도 호출 알림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에 있거나 LED 램프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어도 방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알림이 빛과 스마트폰 알림을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방문을 놓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리 대신 빛과 스마트폰 알림으로 방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스마트 호출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1: 이 기기를 스마트폰과 연동하면은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0: 네, 스마트 호출벨은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활용 범위를 훨씬 넓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자가 호출벨을 누르면 LED 램프가 점멸하는 것과 함께 스마트폰으로도 호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알림이 올 때도 LED 램프가 함께 점멸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연락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앱에서는 LED 램프의 전원을 켜거나 끄고 밝기를 조절하거나 다양한 알림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나 문자 또 카카오톡은 어떻게 구분해서 알려주나요?
0: 스마트 호출벨은 스마트폰 앱에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같은 알림마다 LED 램프의 색상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는 빨간색, 문자는 초록색, 카카오톡은 파란색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색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해두면 LED 램프의 색상만 보고도 어떤 알림이 왔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연락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앱에서 이벤트별로 알림을 켜거나 끄는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알림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LED 램프는 집안 어디에다 두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0: LED 램프는 사용자가 가장 자주 머무는 공간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안방은 물론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화장실에 있을 때도 호출 알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데요. 충전 거치대에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필요한 곳으로 옮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크 홀더를 이용하면 벽이나 원하는 위치에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 설치도 비교적 간편한데요. 집안 구조나 생활 패턴에 맞게 위치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스마트 호출벨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그 램프의 밝기 조절 기능과 또 비상등 기능,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0: LED 램프는 단순히 호출 알림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밝기는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조금 밝게, 밤에는 눈부심이 없도록 밝기를 낮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충전식 램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거치대에서 분리해 비상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어두운 곳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손전등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1: 혹시 그 스마트 호출벨 설치하는 거 어렵지는 않습니까?
0: 스마트 호출벨의 설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 먼저 현관에 호출기를 설치하고 실내에서 사용할 LED 램프를 원하는 위치에 두면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되는데요. 이후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LED 램프를 등록하고 호출기를 페어링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LED 램프의 이름을 설정하거나 밝기와 다양한 알림 기능도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요. 설치 순서도 어렵지 않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만약에 LED 램프가 켜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0: 램프가 켜지지 않는다면 먼저 LED 램프의 상태 표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램프 헤드가 빨간색으로 깜빡인다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고 충전 거치대에 올려놓거나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 충분히 충전한 뒤 다시 사용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되어 있는데도 램프가 점멸하지 않는다면 호출기와 LED 램프가 정상적으로 페어링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스마트폰 알림이 동작하지 않는다면 블루투스 연결 상태와 앱의 이벤트 설정도 함께 점검해 보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스마트 호출벨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0: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가정인데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택배기사나 손님이 초인종을 눌러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스마트 호출벨을 활용해 방문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안방에서 쉬고 있는 등 현관과 떨어진 공간에 있어도 램프를 통해 방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그럼 직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0: 실제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카페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리스타는 음료를 만들거나 컵을 세척하는 등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면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말을 걸어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카운터에 설치된 스마트 호출벨을 손님이 눌러주면 LED 램프가 점멸하면서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바리스타는 램프가 켜진 것을 확인한 뒤 뒤를 돌아 손님이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응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상대방의 음성을 듣지 못해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원활하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마무가 부릅니다. 별이 빛나는 밤.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오늘 화제의 집중에는 음성 해설 분야의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최초의 음성 해설 작가이자 음성 해설 성우까지 겸하고 있고요. 영어 번역학 박사이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음성 해설 번역과 접근성 과목의 겸임 교수를 맡고 있는 서수연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음성 해설 1호 작가가 된 이야기를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란 책에 담았는데요. 함께 책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서수연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음성 해설 1호 작가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예, 저도 참 반갑습니다.
1: 저도 여기 와서 예. 너무나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0: 아유, 그래요. 네. 음성 해설 작가를 하신 지 한 2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1: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꿈 많은 청춘 성우 지망생이었기도 하고 또 드라마도 쓰고 싶었고 네. 또 뭐 구성 작가나 만화 스토리 이런 작가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아. 마침 그 서울 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이제 화면 해설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화면 해설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낭독도 하고 글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마침 필요했던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제안을 받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당시 제가 할 때 정말 전국에 저 혼자 이 일을
0: 최초니까
1: 네, 하게 됐고 사실 그 당시 그게 최초인지 뭐 저 혼자 일을 하는 건지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0: 아, 그렇대죠.
1: 왜냐하면 예. 뭐 이걸 해야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시각장애인이 감상할 수 없 라고 생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받기도 하고 예.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요. 또 낭독도 하고 글도 쓰니 또 저한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아주 흔쾌히 시작을 했었습니다.
0: 아유, 그러셨군요. 네. 이 화면 해설이라는 게 네. 시각장애인을 위해 그 영상 속의 상황을 묘사하는 대본을 쓰는 거잖아요.
1: 네,
0: 맞죠?
1: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대사를 통해서만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네.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하시면 대사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많은 움직임.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 예. 많은 움직임이 있고 또 몽타주 같은 경우는 진짜 음악만 나와서 이게 뮤직비디오야?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예. 공포 영화에도 또 얼마나 대사 없이 진행되는 내용이 많나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언어로서 번역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야기를 따라갈 맞아요. 수가 없고 예. 금세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언어로 번역해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음성 해설, 화면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그래요. 사실 뭐 우리 정한인들도 네. 눈 감고 한 5분 동안 드라마 보라 그러면 못 볼걸요. 아마.
1: 그럼요. 네.
0: 답답해서.
1: 네.

0: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화면 해설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쓰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 책에 네. 화면 해설이 아니라 음성 해설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1: 네. 사실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 저 애착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화면 해설 1호 작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죠. 화면 해설 작가라고 정말 20년 가까이 불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음성 해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음성 해설이 오디오 디스크립션 그래서 국제 표준 명칭이고요.
0: 아.
1: 네. 그리고 이 화면 해설이라고 명칭이 온 것은 그 워싱턴 방송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디스크립티브 비디오 서비스에서 DVS 네, 이것을 예. 번역을 한 거라 이게 좀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로 사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0: 아,
1: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또 이 화면 해설이라고 하면 화면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렇죠. 영상을 벗어나면 근데 지금 많은 공연 뭐 예술 문화 뭐 박물관 전시관에서도 음성 해설을 많이 그렇죠. 이제 제작을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0: 예.
1: 또 하나는 자막 해설이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 그 배우들의 대사가 화면 하단에 이제 흐르게
0: 맞아요.
1: 되잖아요.
0: 예. 이게
1: 청각장애인 분들이 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막 해설이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막 글씨가 나오고 뭐 어떤 뭐 효과음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화면 해설인가? 라고 착각을 또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성 해설이다. 음성으로 해설을 해준다라고 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음성 해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면 해설 이렇게
1: 네.
0: 받아들였었는데
1: 네.
0: 이제 진짜 오늘부터라도
1: 정말요?
0: 음성 해설을
1: 네.
0: 좀 바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사실은 방송사나 이렇게 네. 큰 기관에서 이제 좀 주도적으로 용어를 좀 잘 써주시면
0: 예.
1: 대중은 따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 그런 일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네네. 네. 그동안 또 어떤 작품을 써왔는지도 궁금한데요.
1: 일단 뭐 제가 책에도 소개했지만 대추나무 네. 사랑 걸렸네로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뭐 정말 많은 드라마들 했죠. 뭐 KBS의 아주 유명한 뭐 제빵왕 김탁구.
0: 김탁구. 예.
1: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0: 예.
1: 또 KBS 드라마를 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예.
1: 해신도 했었고요.
0: 해신. 네네.
1: 아주 옛날 드라마긴 하지만 뭐 이제 그렇게 쭉 진행하고 지금 OTT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 통역되나요? 이런 것도 하고 또 공연 예술 쪽 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백상예술 대상 받은 젤리피쉬라는
0: 예.
1: 공연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국으로 좀 그 선보이기 때문에 거기 함께 부산부터 해서 또 음성 해설 하러 또 가게 됩니다.
0: 그러시군요. 네. KBS의 이제 대표 프로그램들 드라마들.
1: 네, 그렇습니다.
0: 뭐 대추나무 네. 사랑 걸려내를 시작으로 네. 거의 한 7,800여 편의 음성 해설을
1: 네.
0: 하셨다고 들었는데.
1: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몸에 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0: 네.
1: 장르를 보든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0: 네네네.
1: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아요. 네.
0: 특히 뭐 어떤 작품이 좀 인상적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1: 사실 그 저는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다 이렇게 해서 인상 깊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장밋빛 인생이라는 최진실 옛날 드라마긴
0: 드라마.
1: 하지만 그때는 너무 울어가지고 작품을 쓰기 힘들었고요.
0: 온 국민이 많이 울었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MBC에 또 CSI 외화 시리즈 했었을 때는 또 외화 시리즈를 그때는 이제 화면에서 방송 음성에서 방송 자체가 재방송에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처음으로 이제 본방송에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라서 또 아주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공연 예술로 넘어가면 뭐 공연은 현장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립극단에서 있었던 만선이라는 그 공연을 했었을 때 실제로 이제 등장인물이 항아리를 계속 깨는 장면이 나와요.
0: 예.
1: 이게 제가 책에도 소개를 해놨는데 근데 그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데 그날 안 깨진 거예요.
0: 그런 날도 있죠.
1: 네네,
0: 예,
1: 그렇죠. 공연이라는 게 너무 현장성이 있으니까.
0: 맞아요.
1: 그러면은 이제 항아리가 깨지면 배우님이 너는 왜 엄마가 너는 왜 항아리를 깨고 아침부터 그런디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0: 그것도 못 깨냐 그래야지.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도 근데 이제 해설을 해야 되는데
0: 네네네.
1: 준비한 해설과 다르니까 그걸 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바꾸고 배우님도 정경순 배우님이 하셨는데 즉석에서 너는 왜 떨어뜨리고 그런디야? 이렇게 된 거예요.
0: 그래서 잘 바꾸셨네요.
1: 저도 이제 깨진 뭐 그 항아리 조각을 뭐 이렇게 치운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0: 네네네.
1: 이제 한쪽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0: 그러셨군요.
1: 네.
0: 혹시 그 음성 해설 매뉴얼이라든가
1: 네.
0: 또 음성 해설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같은

0: 한게 있을까요?
1: 원칙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움직임 속에서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배경이 있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인물 그리고 공간 그리고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생각을 하고 그 인물 공간 시간의 변화 속에서 또 어떤 소품이나 어떤 특정한 그 뭐 사물들이 그 이야기 전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도 또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0: 생각할 게 많네요. 진짜.
1: 그렇죠.
0: 예. 네. 예. 그지 우리가 보통 음성 해설 하면은
1: 네.
0: 그 뭐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드라마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음성 해설을 적용하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다면서요.
1: 네. 아까 제가 이제 만선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극에서도 그렇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마술쇼도 이제 재작년에
0: 마술.
1: 제가 한번
0: 네. 힘들겠다.
1: 예. 네. 이제 정말 대본 없이 현장에서 네. 이렇게 낭독을 그 현장을 말 그대로 해설해 주고 설명해 주는 거라 상당히 네네. 어려워서
0: 아, 뭐 막 네. 반토막 나고 이러는 거 어떻게 해요?
1: 이렇게 마침 반토막 나는 해설은 그 상황은 아니어서
0: 아,
1: 다행이었는데요.
0: 예.
1: 제가 또 책 또 그 관련돼서 내용을 좀 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장을 원래 제가 긴장을 좀 안 하는 사람인데 마술쇼는 하고 나서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끝내고 나서 위경련이 와서 좀 힘들었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0: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1: 네.
0: 갑자기 영국 유학을 떠나셨어요?
1: 네. 사실 화면 해설 이렇게 뭐 음성 해설 일을 하면서 저는 그냥 제 직업이 연구와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어떤 것과 연결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0: 예.
1: 이제 그 책에도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 한 포럼에 참가해서 이 음성 해설이 번역학에서 연구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0: 예.
1: 아니 어떻게 이게 번역학이야? 너무 놀래. 번역이라고 하면 정말 언어를
0: 그렇죠.
1: 한국어를
0: 다른
1: 영어로
0: 예,
1: 다른 언어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게 번역이지? 이거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10년 가까이 넘게 이제 뭐 제가 그 화면 해설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또 제가 여기 KBS 라디오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기서 코너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0: 어쩐지 말씀 너무 잘하신다 해가지고
1: 그래서 여기 올 때 저 네. 너무 날아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0: 아유, 친정 오신 것처럼
1: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내 언어의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0: 예.
1: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마침 또 그 예전에 들었던 번역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할 시점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모든 것을 놓고
0: 야.
1: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0: 어.
1: 라디오를 그만두는 게 가장 아쉬워서요.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네.
0: 근데 또 이제 해외 학자들은 이
1: 네.
0: 음성 해설 작가들을 중재자라고 부른다면서요?
1: 네. 저는 중재자라는 게 논문을 막 읽으면서 중재자라는 이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0: 네.
1: 왜냐하면 그냥 작가라기보다는 작가도 작가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언어를 재련하고 단련하고 화면에 맞는 언어를 쓰는 거라 작가적인 능력은 진짜 영순위로 필요한 것인데 그곳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중재자인 거죠.
0: 네.
1: 그래서 제가 책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0: 네.
1: 드라마가 있잖아요.
0: 네.
1: 제가 이 오징어 게임으로 그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영어로 된 음성 해설이 중재자 역할을 정말 확실하게 했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희 인형이라고 큰 인형이 나오는데
0: 예.
1: 이제 참가자들이 운동장으로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막 다 그 대사들을 우르르 막 쏟아내요.
0: 맞아요. 예.
1: 근데 화면에서는 그 다른 걸 보여주죠. 이게 이제 비동기식 사운드라고 해서 그 사운드하고 화면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0: 예.
1: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방송상에서는 이 그 비속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욕을 좀 해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저 뭐 머리가 엄청 큰 게 저게 뭐냐 뭐 이렇게 할 때 시청자들은 대사를 동시에 들으면서 화면에서는 진짜 영희 인형이 딱 나오는데 고목나무 앞에 영희 인형이 서 있고 양쪽에
0: 네.
1: 그 마스크를 쓴 인물이 딱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시청자들은 이제 그 상황을 가게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대사를 들어야 되고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해설이
0: 맞아요.
1: 들어갈
0: 네.
1: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 그래서 영어 음성 해설은 무엇을 했냐면 제가 책에도 소개했지만 선 해설이라는 전술을 먼저, 쓰게 됩니다. 예. 먼저 그러니까 일치 화면하고는 일치를 하지 않죠. 그 해설이 나갈 때 그러니까 0이 인형이 있고 0이 그러니까 대형 로봇 인형. 그러니까 로봇 로봇 그 인형의 모양을 닮은 그 대형 그 인형이 서 있고 뭐 양쪽 양손 양쪽에 뭐 그 마스크를 쓴 요원이 있다라고 설명을 아, 하는데 그때는 그 등장인물 1번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예. 그 할아버지 얼굴이 화면에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화면과는 일치하지 않는 어떤 사실 그런 거는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 더 중요하기 네, 때문에 예. 이게 바로 중재자의 역할인 거죠. 아하. 이때는 해설을 선해설을 해야 된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0: 네. 네. 자 그렇게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네.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 네. 외대에서 강의를 네. 하고 계신데 네. 음성 해설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군요.
1: 없었습니다.
0: 네, 이게 사실
1: 아 이제 저희 네.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 주셨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음성 해설 번역과 접근성이라는 이제 과목이 개설되고 제가 만 2년째 이제 강의를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이 학교 학과에서는 연구자를 양성을 하는 곳.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네네네. 아니라 저는 어떤 하나의 직업이라든지 이제 어떤 일이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연구가 함께 그럼요, 병행이 돼야 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0: 특히
1: 있어요.
0: 대학은 더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실무로서는 너무나 이제 그 잘 성장해 온 이 화면 해설, 음성 해설의 일이 이제 연구와 만나서 번역하기란 해외선 20년 가까이 이제 정말 탄탄하게 많은 논문이 쏟아지고 네. 이제 있거든요. 한국은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때가 와서 이제 정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개설이 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1: 너무 아쉬워요. 예. 네.
0: 다양한 접근성의 이야기들이 그 이번에 발표한 지금 제 앞에 네. 있습니다만 이 네.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책에 다 담겨 있는데 네. 이 책 역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서요?
1: 네, 이제 오디오북을 제작하게 돼가지고요. 제가 또 마침 고만 감사하게도 제 목소리로 낭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책으로 네.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음성 해설 작가이자 문화 매개자로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김종국의 노래 이어드리죠. 한 남자.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 오늘은 김효경 기자의 해외 출장으로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제15회 전국 장애인 탁구 대회에서 서울 김기태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1: 네, 서울 2024년 파리 패럴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서울 김기태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익산시 사리장엄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지적장애 스포츠 등급 11 1부 경기에서 서울 김창수를 세트스코어 3대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이어 여자 스포츠 3등급에서는 파리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끼리 결승에서 붙었습니다. 은메달리스트 경기 윤지유와 동메달리스트 울산 이미규가 붙었고 윤지유가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2026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유도 그랑프리에서는 김동훈 선수와 최광근 선수가 나란히 동메달을 따냈다고요?
1: 네, 김동훈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2026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유도 그랑프리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8강에서 패하면서 패자전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패자 준결승에서 개최국 브라질의 다실바를 잡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카자흐스탄 스마골룰리를 잡고 값진 금메달,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가 돌아온 최강근도 귀한 메달을 품었습니다. 패자 준결승에서 프랑스의 조르간을 한판으로 잡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역시 프랑스의 드 라르미나를 한판으로 누르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네. 자, 2026 국제 카누 연맹 파라카누 월드컵에서는 우리 최영범 선수가 아쉽게 7위에 머물렀다고요.
1: 네네, BDH 파라스 소속 최영범은 대회 KL 3등급 남자부 200m에서 파이널 A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9명 가운데 7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비장애인 카누 선수 출신으로 지난 2022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0: 그렇죠.
1: 아픈 일이 있었고 장애인 카누로 전환했습니다. 전환 후에 불과 10개월 만에 국가대표가 됐고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해서 역대 최초로 결선까지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고요.
0: 네.
1: 현재 세계 랭킹 2위까지 오른 상태라 기대를 좀 걸었는데 결과가 조금 아쉽게 됐네요.
0: 네. 그리고 제2회 코웨이컵 휠체어 농구 페스티벌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죠?
1: 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와 코웨이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코웨이컵 휠체어 농구 페스티벌 대회 경기고, 세종고 등 수도권 8개 고교에서 125명의 학생 선수와 지도자, 학교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사회적 가치 기여를 기치로 걸고 있어요.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행정과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민관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0: 예. 계속해서 월드컵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월드컵 4강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격돌하는데 그야말로 기대가 폭발하고 있죠.
1: 네네. 남미의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 2026 북중미 월드컵 이제 슬슬 끝이 보이죠?
0: 예.
1: 8개국으로 시작해서 이제 4강 단계까지 왔습니다. 2연패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 60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기대가 하늘을 찌르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0: 네.
1: 아르헨티나는 뭐, 누가 말해도 메시죠?
0: 아, 그럼요. 예.
1: 메시가 현재, 아르헨티나가 스위스 8강에서 스위스를 꺾고 4강에 올라왔는데 메시 역할도 굉장히 컸고요. 잉글랜드는 8강에서 노르웨이를 잡고 4강에 올라왔습니다.
0: 그렇죠.
1: 힘든 경기였지만 그래도 잉글랜드가 웃었어요. 두 팀의 월드컵 마지막 격돌이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0: 아유, 거기까지 올라가는군요. 네.
1: 네네. 당시 잉글랜드가 1대 0으로 이겼고, 그 이전 98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이겼고,
0: 네.
1: 주고받은 모양새가 됐고, 24년 만에 다시 붙습니다. 이번 대회 8골로 1위 달리고 있는 메시, 6골로 추격하고 있는 해리케인의 득점 대결도 관심사입니다.
0: 네. 피파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이번 대회가 끝나면 월드컵 출전국을 64개국까지 늘리는 걸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1: 네네, 이번 2016 북중미 월드컵이 역대 최초로 48개국이 출전한 대회죠.
0: 예.
1: 32개국 체제가 아무래도 익숙하실 텐데, 16개 나라가 늘면서 대회 일정도 조금 길어진 상태입니다. 대략 한 달 정도 하는, 뭐 늘 월드컵은 그랬습니다만, 네네.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지금 진행이
0: 그러게요.
1: 되고 있고요.
0: 최초
1: 48개국으로 늘릴 때도 잡음이 꽤 있었는데,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찬반이 좀 갈리는 중입니다. 확실히 64개국이 되면 이제 소위 말해 판이 커지니까 시장 확대, 뭐 상업적 이익 측면에서는 뭐 확실히 이득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질적 하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어요.
0: 팀 간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러면.
1: 예. 애초에 남미축구연맹이 이 64개국을 제안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쪽은 찬성이고.
0: 아, 예.
1: 유럽축구연맹 쪽은 벼룩은 나쁜 생각이라고 할 정도로 뭐 반대편에 서 있고요.
0: 예예.
1: 이외에 아시아와 북중미도 반대하는 좀 상황입니다.
0: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군요.
1: 네네.
0: 자, 우리 축구 대표팀의 감독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벤투, 보엔, 마르티네스 같은 거물 감독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1: 네네, 확실히 한 나라의 대표팀 감독직은 매력이 있는
0: 모양입니다. 아, 그러게요. 예.
1: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난 이후로 새 감독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할 일이
0: 맞아요.
1: 많은 상태라서 아직 뭐 접수를 받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세계적인 명장들이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16강을 이끈 감독이라 많은 팬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직접 복귀를 원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협회 쪽에. 그다음에 K리그1에서 전북의 우승을 이끈 거스포옛 감독도
0: 명장이죠. 예.
1: 네, 의지를 보였고 벨기에와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끈 로베르트 마르티네스 감독까지도 관심이 있다라는 소식이 현지발로 나왔어요. 세계적인 명장이 오면 당연히 반가운 일이죠.
0: 예.
1: 특히나 한국 축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0: 그러게요.
1: 있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오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들 이제 그럼 왜 이들이 여기로 오고 싶어 하지? 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0: 그럼요. 예.
1: 거꾸로 보면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0: 예.
1: 다시 쌓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0: 예.
1: 그 다음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해외에서 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다는 점도
0: 그렇죠.
1: 분명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0: 맞아요. 예. 자, 계속해서 프로야구 소식 살펴보죠. 2026 KBO 올스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죠.
1: 네네, 최고의 별들이 모이는 별들의 잔치, 네. 올스타전이 11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0: 네.
1: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는 삼성의 함소호가 홈런을 치는 등 2안타 1타점 기록하면서 MVP를 차지했고,
0: 예.
1: 같은 날 열린 홈런 더비에서는 강백호가 SSG 오태곤을 서든데스 끝에 꺾고
0: 맞아요.
1: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감 잘 유지해서 후반기 좋은 모습 보이겠다 하고 각오를 다졌는데 후반기 홈런왕 레이스의 다크호스로 확실히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0: 네.
1: 11일 열린 올스타전 본 경기에서는 나눔 올스타가 드림 올스타의 10대 2 대승을 거뒀습니다. 허인서가 4안타 폭발하면서
0: 맞아요.
1: MVP를 따냈습니다. 선수들이 선봉의 퍼포먼스도 화려했습니다.
0: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는
0: 예.
1: 그 기아 엄준현이 자루
0: 예.
1: 분장을 선보이면서
0: 맞아요. 예.
1: 충격과 공포의 장면을 만들어줬는데 베스트
0: 예.
1: 퍼포먼스상을 받았고요.
0: 예.
1: 본 경기에서는 김태원 감독의 애완견으로 결승한 황성빈이
0: 김태원 감독이 같이 한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여기 누가 강아지를 풀었지? 황성빈이 2년 만에 베스트 퍼포먼스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0: 예. 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는

0: 은퇴할 가능성 했고 선수로는 두 명째가 됩니다.
1: 예. 윔블던 여자부 결승에서는 린다 노스코바가 우승을 차지했죠?
0: 네, 노스코바는 12일 영국 런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2026 윔블던 테니스 대회 결승에서 카롤리나 무호바를 세트스코어 2-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두 선수 모두 체코 국적이고 2024 파리올림픽 당시에 테니스 여자 복식 파트너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또 이제 윈블던은 프로 무대니까 예. 메이저, 뭐 무려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만났고 노스코바가 웃었습니다. 2004년생 이제 22살의 젊은 선수인데
1: 네.
0: 이번이 메이저 대회 처음 결승 진출한 거거든요.
1: 와.
0: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메이저 대회 종전 최고 성적이 호주오픈 8강인데 2024년 4강을 넘어서 우승까지 차지하는 아주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그런 하루를 보냈네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스포츠 서울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르는 내 마음의 보석상자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청각 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 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0: 알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수도권 일대에 내린 많은 비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KBS 취재를 종합하면 오늘 아침 8시까지 접수된 호우 관련 소방활동은 364건입니다. 유형 관련은 도로 파손 등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봇대나 수목 전도, 주택 침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밤사이 수도권에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으며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배수 작업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달 수출이 1,02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196.9%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지난 4월에서 5월 7%대 감소했던 승용차 수출은 두 달 만에 6.1% 늘었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 380원 인상된 1,7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14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이같이 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1,730원을, 경영계는 1,700원을 제시했으며 투표 결과 재적 27명 중 노동자 위원한 11표, 사용자 위원한 15표, 무효 1표로 사용자 위원안으로 의결됐습니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장관은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과 체납 등 정상화 과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재정경제부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 있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기름값 담합 시정과 체납 징수 등을 언급하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예산처가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획처는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효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감축 폐지하는 등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역시 10% 감축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탈루 소득을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지난달까지 탈세 제보 1,168건이 접수됐습니다. 국세청은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과 적극적인 공매 처분을 통해 위장 탈세를 엄단하고 해외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윤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박모 경감이 팀원들에게 사건을 성적 목적으로 몰아가지 말라고 하는 등 수사를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박 경감은 범죄 분석 보고서를 첨부하면서도 성적 목적 부분을 빼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이 미국 동부 시간 기준 현지 시각 14일 오후 4시를 기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해상 봉쇄가 시작되기 1시간 전에는 이란에 대한 추가 공습도 실시했습니다. 전국에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호남과 제주도에 오전부터 충청남부와 경남 북서 내륙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KBS 제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윤경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라는 삼복 중에 첫 번째 복날인 초복인데요. 사실 올여름은 복날의 의미가 썩 다가오질 않습니다. 올해는 지난 5월 말부터 덥다 덥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고 지난 6월도 계속 한여름처럼 더웠고 7월 들어서는 그냥 더위도 아니고 극한 폭염이라는 말을 할 정도니까요. 그러다 보니 에어컨이 참 열일합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사무실과 상가 등은 물론이고 에어컨을 종일 켜두는 댁도 많죠. 그래서 냉방병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냉방병은 두통, 피로감, 어지럼증, 손발 저림, 목과 어깨 결림, 몸사 같은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고 소화 불량이나 복통 설사로 이어지기도 한다니까 냉방 환경에서 지내면서 이런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생활 습관을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냉방병을 예방하려면은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로 유지하고 실내외 온도차는 5도에서 8도 이내가 되는 게 좋고요. 한두 시간마다 환기를 하라고 합니다. 또 얇은 카디건이나 무릎 담요로 어깨와 배를 보호하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좋고요. 하루 한두 번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10분에서 20분 정도 걷기를 실천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돼서 냉방병 증상 완화와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는 시니어 소비자 시대. 나이 들면서 잘 익어가기 위해 나 스스로와 관계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강현숙의 마음 공부, 그리고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수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회원국 평균 18.8%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도 33.4%로 OECD 평균 43%보다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3%로 높이는 등 제도 개혁에 나섰습니다. 올해 보험료율은 9.5%로 높아졌습니다. 빚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조기에 찾아내 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자나 채무조정 중단자를 긴급복지, 돌봄 서비스로 신속히 연계하는 금융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기관과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체계를 확대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 정보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포함해 지원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위기 가구 발굴은 137만 명, 지원율은 63.9%까지 높아졌습니다. 인천시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 실버패스를 당초 7월에서 늦춰 이르면 10월부터 발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버스 단말기 교체 작업이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돼 빠르면 10월쯤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은 지하철만 무료지만 아이실버패스가 시행되면 버스까지 무료로 탈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이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어 인천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는 진검다리예요. 여름.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시니어 소비자 시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릴게요.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우양산 품질 비교 정보 말씀해 주신다고요?
2: 네.
1: 네.
2: 오늘은 요즘처럼 폭염과 장맛비가 번갈아 이어지는 시기에 많이 찾게 되는 우산 겸용 양산, 이른바 우양산에 대한 품질 비교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네.
2: 우양산은 비 올 때는 우산으로, 햇볕이 강할 때는 양산으로 쓸 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1: 네, 네.
2: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12개의 브랜드

0: 양산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 네.
0: 핵심은 자외선 차단 성능은 전반적으로 우수했지만 햇빛을 가리는 광 차단 성능은 제품의 유형과 색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우양산을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네네. 많은 분들이 어느 우양산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차이가 있는 거군요.
0: 네.
1: 그럼 이번 자료의 핵심 결과부터 먼저 살펴보죠.
0: 네. 시험 대상 우양산의 자외선 차단 성능은 전반적으로 우수했습니다.
1: 네.
0: 자외선 차단율을 시험한 결과 암막 제품은 99.9%, 암막이 없는 일반 제품은 96.9에서 97.1%로 나타나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 햇빛의 밝기와 열감을 줄이는 광 차단 성능은 유형과 색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암막 제품의 경우는 100% 빛을 차단했습니다.
1: 네, 네.
0: 반면 일반 제품의 경우 감색 제품은 95.8%, 회색 제품은 87.4%를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즉 햇볕 아래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차광 효과는 천의 재질, 코팅 여부, 안쪽 색상과 바깥 색상, 그리고 제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네.
0: 따라서 소비자는 단순히 디자인만 보고 고르기보다 어떤 목적에 더 맞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1: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기능과 광 차단 기능이 다르다는 거군요.
0: 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네.
0: 자외선 차단은 피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외선을 얼마나 막아주느냐의 문제입니다.
1: 네.
0: 그래서 피부 보호, 기미나 잡티 예방, 장시간 야외 활동 시에 건강 측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네네.
0: 반면 광 차단은 눈부심을 줄이고 햇빛이 직접 비쳐서 느끼는 밝기와 열감을 얼마나 줄여주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눈부심과 더위까지 똑같이 잘 막아주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이번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이 확인된 것인데요.
1: 네.
0: 자외선 차단은 우수하지만 실제 그늘 효과나 시원한 느낌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차이를 잘 모르고 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어떤 소비자에게 우양산 선택이 더 중요할까요?
0: 시니어 소비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1: 네, 네.
0: 나이가 들수록 강한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쉽게 피로해지고 피부와 눈의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또 여름철에는 갑작스러운 비도 많기 때문에 우산과 양산을 따로 들고 다니기보다 하나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네, 네.
0: 하지만 우양산은 단순히 비도 막고 햇빛도 막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는지에 따라 선택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 비 올 때 비중이 큰지, 햇볕 차단이 더 중요한지, 오래 들고 다녀야 하는지, 접이식이 필요한지 등을 함께 가져봐야 합니다.
1: 네, 네. 지금 색상 이야기를 하셨는데 소비자들이 색만 보고 고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색상도 꽤 중요한 요소군요.
0: 네. 광 차단은 색상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1: 네.
0: 색상은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1: 네.
0: 소비자는 흔히 밝은 색은 시원해 보이고 어두운 색은 답답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체감 차광 효과는 겉보기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또 바깥 색상뿐 아니라 안쪽 색상과 코팅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단순히 연한 색이니까 좋겠다, 검정이라 무조건 덮겠다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제품 설명과 시험 결과를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네, 네.
0: 즉 우양산은 패션 소품이기도 하지만 여름철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용품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 네, 네. 결국 보기 좋은 것보다 기능을 먼저 따져야겠군요. 그리고 또 안전성과 내구성 쪽도 살펴봐야 되겠죠.
0: 네, 우향산은 바람이 불고

0: 갑자기 비가 올 때도 써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차단 기능만이 아니라 펼쳤을 때의 안정감, 손잡이의 편안함, 휴대 편의성도 중요합니다.
1: 네.
0: 특히 시니어 소비자분들은 너무 무겁거나 여닫기 힘든 제품은 실제로 잘 안 쓰게 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매장에서 직접 무게와 손에 잡히는 느낌을 확인하는 것이 좋고 온라인 구매라면 크기와 무게, 접이 방식, 사용 후기 등을 꼼꼼히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네.
0: 양산은 매일 들고 다녀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좋아도 너무 불편하면 실제 사용 만족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우양산을 살 때 소비자들은 어떤 점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0: 네, 첫째, 우양산은 비와 햇빛 모두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양산 기능이나 우산 기능 모두 꼼꼼히 필요합니다.
1: 네, 네.
0: 둘째, 양산으로 사용하려면 자외선 차단만 보지 말고 광차단 성능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네.
0: 특히 한여름 낮 시간대 외출이 많다면 차광 효과가 체감 만족도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셋째, 색상과 유형을 기능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1: 네.
0: 이번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광차단은 유형과 색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디자인만으로 고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천 안쪽에 검정 암막 코팅이 되어 있는 제품은 지면에서 올라오는 복사열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아, 네네.
0: 넷째, 양산을 우산 대용으로 사용하려면 겸용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1: 네.
0: 물방울이 표면에서 튕겨나가는 기능인 발수 성능이 떨어지면 양산이 쉽게 젖어 축축해지거나 물방울을 털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일반적으로 양산 전용 제품을 우산으로 사용하면 물에 젖고 마르는 과정에서 자외선 차단 성능이 떨어져 양산 본연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섯째, 일부 우산 전용 제품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거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제품 정보와 광고에 자외선 차단 기능을 정확히 표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1: 네, 네. 그리고 우양산을 취급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이 있겠죠?
0: 네. 우양산을 펼 때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서 펴줍니다.
1: 네.
0: 살 때와 천이 엉키지 않도록 가볍게 흔들어 정돈한 뒤 펼칩니다.
1: 네.
0: 꼬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펼치면 휘거나 파손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사용 후에는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 보관합니다.
1: 네.
0: 젖은 상태로 보관하면 내부 철제 부품에 녹이 발생하거나 천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손상될 수 있으니까 사용 후 그늘진 곳에서 말려 보관합니다.
1: 네, 네. 시니어 소비자 시대 오늘은 우양산에 대한 품질 비교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블루환경교육센터의 박인예 이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번에 희은이의 노래예요. 피노키오.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목요일에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이 마련되는데요.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는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자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이어집니다.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우리를 알아가면서 나이 먹는 만큼 잘 익어가기 위한 시간. 오늘도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마음 공부 어떤 거 배워볼까요?
1: 네. 오늘 공부할 제목은 70대를 잘 보내기입니다.
0: 네네.
1: 예전에 나이 들수록 올라가는 행복지수라는 주제를 통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상실들을 경험하지만 삶의 만족도라 할까요? 행복도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0: 네네.
1: 물론 80살이 넘어도 쭉 그런 삶의 만족감과 행복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나이 때고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70대를 잘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책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책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70대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0: 네네.
1: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0대를 잘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본의 고령자 전문 정신과 의사인 와다 히데키인데요.
0: 네.
1: 그의 책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여러 권 출간이 되었죠. 그 번역서들을 참고했습니다.
0: 네네. 올해 106세이신 김영석 명예교수도 인생의 황금기로 60세에서 75세까지를 꼽으셨는데요. 초고령 사회에서는 70대를 잘 보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인 1955년생들은 이미 70대에 진입을 했는데요.
0: 네네.
1: 이들은 6.25 전쟁 전에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80대, 90대가 70대였을 때랑 비교해 보면 훨씬

0: 훨씬 젊고 활기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이를테면 지금의 70대는 예전의 70대보다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 네네.
0: 그렇더라도 이 나이대만의 위험 요소가 있죠.
1: 네.
0: 와다 히데키에 의하면 70대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의욕이 저하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그가 의욕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의욕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1: 네.
0: 40, 50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누워 지낸다고 해서 그 즉시로 뇌 기능과 다리 그리고 허리가 쇠퇴하진 않죠.
1: 네네.
0: 하지만 70대가 그렇게 지낸다면 곧바로 노쇠해버리는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떤 것에도 관심이나 흥미가 생기지 않고 외출하는 것도 귀찮고 그런 의욕 저하가 현저하게 일어나는 때가 바로 70대라고 하죠.
1: 네.
0: 다시 말해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자신은 아직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이나 취미활동 혹은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를 이룬 친구들이나 자신의 형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이 나이에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삶이 얼마나 더 변하겠어 라고 생각하며 새롭게 의욕을 가지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려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면 새로운 관계를 맺기는커녕 맺고 있던 관계들도 하나둘씩 끊어져 버리게 되죠.
1: 네네. 70대에는 의욕이 떨어지면 바로 노쇠와 연결되기 쉬우니까 조심을 해야겠군요.
0: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1: 네.
0: 뭐냐면 서로 다른 모습과 재능을 가진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70년이란 세월을 살아왔으니 현재의 모습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 그럼요.
0: 그런데 온갖 희로애락의 삶을 경험한 70년이란 세월을 빼고 단지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비교하면서 괴로워하면 안 되겠죠.
1: 네.
0: 그럴 필요도 없고요.
1: 네, 네.
0: 그러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그 일에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겠어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든 운동이든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도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 네.
0: 무엇보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는 그동안 삶을 의미 있게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1: 네.
0: 삶의 의미, 즉 나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경험 중 한 가지는 뭐니 뭐니 해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이 아닐까 싶어요.
1: 네네.
0: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됐든 봉사활동도 더불어 시작하면 삶의 의욕이 생겨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네. 나이 들어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로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 다음으로 70대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70대에 시작한 습관은 80대 이후 그리고 생애 끝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 네네.
0: 이를테면 70대에 평소 매일 걷겠다고 마음먹고 산책하는 습관이 든 사람은 그것을 80대가 돼도 계속 해나가는 걸 볼 수 있죠.
1: 네.
0: 물론 몸에 밴 산책 습관만이 아니에요.
1: 네.
0: 수영이 됐든 탁구가 됐든 70대에 결심하고 그걸 습관화시킨 사람은 80세가 되어도 체력이 있는 한 계속하는 걸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문제는 70대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80대가 되어 새롭게 어떤 걸 시작하는 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1: 네.
0: 그 이유를 와다 히데키는 80대 80대에는 신체 기능이 70대보다 떨어지니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도 어렵지만 80대에는 의욕도 감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네네.
0: 이처럼 70대에 계속하던 일이나 몸의 습관은 80대가 되어도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지만 80대에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어쩌면 70대가 80대의 삶의 질을 결정지어주는 갈림길이라는 의미입니다.
1: 네네.
0: 이것을 기억하며 70대를 잘 보내야 하겠습니다.
1: 네, 정말 그렇군요. 70대의 습관이 생애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면은 70대를 정말 잘 보내야 되겠어요.
0: 그렇습니다. 70대를 잘 보내기 위한 세 번째 제안은 뇌를 잘 사용해서 치매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1: 네네.
0: 수명이 길어진 요즘은 퇴행성 질환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크다고 하죠.
1: 네네.
0: 실제로 2024년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대의 치매 유병률은 2.4%이고 70대의 치매 유병률은 7.4%이지만 80대 이상의 치매 유병률은 18.5%로 70대가 되면 치매가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데요.
1: 네네.
0: 왜냐하면 이 시기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계속 치매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치매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죠.
1: 네네.
0: 흔히 두뇌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1: 네네.
0: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1: 네.
0: 더욱이 이미 뇌 위축이 진행되어 치매 증상을 보이는 치매 환자일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치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반면에 평소에 두뇌를 쓰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1: 네네.
0: 그렇기 때문에 뇌를 잘 사용해서 치매 리스크를 낮추도록 해야 하는데요.
1: 네.
0: 와다 히데키의 임상 경험에 의하면 무언가를 외우고 문제를 풀게 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훈련보다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1: 네네.
0: 이 말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이 돌아오고 그러면 강제로라도 두뇌를 작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런 두뇌 사용이 효과가 크다고 해요.
1: 네, 실제 사회활동하지 않고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은 사람 고프다, 말이 고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치매 발병률도 높다고 하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오늘은 70대를 잘 보내기 위해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들을 공부했는데요.
1: 네네.
0: 나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기보다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보자는 긍정의 태도로 뭔가를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1: 네네. 강현숙의 마음 공부 오늘은 70대를 잘 보내야 하는 의미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심리 전문가이신 강현숙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조지 마이클이에요. Kissing a Fool.

0: 골든 시니어를 위하여 이어집니다. 노년기를 황금기로 보내기 위한 시간. 이번 주에는 이수진 사회복지사를 모시고 노인 일자리 정보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내실 없이 덩치만 키우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부산의 노인 일자리는 5년 사이에 30%가 늘고 예산도 75%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새로 생긴 일자리 3개 가운데 한 개가 단순 반복형이어서 단기 고용 지표만 부풀린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씀들 하시죠?
1: 네. 노인 일자리는 다양한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 중 60세 이상 구직자의 관심이 높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이 참여 노인들은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일하는 즐거움 또 건강 유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라는 보람을 큰 장점으로 이야기합니다.
0: 네.
1: 정부는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년 사업 규모와 예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러나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탈락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희망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0: 네. 어르신들은 어떤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심이 많은가요?
1: 예, 노인 일자리에 노인 공익활동 사업 또 노인 역량 활용 사업과 공동체 사업단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은 유형은 노인 역량 활용 사업입니다.
0: 네.
1: 이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어르신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인데요.
0: 네.
1: 월 60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 76만 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또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0: 네.
1: 또 건강보험료 부담도 크게 줄고 또 65세 이하 참여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0: 네네.
1: 한 참여자는 건강보험료가 월 28만 원에서 2만 8천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라고 했는데요.
0: 오, 네네.
1: 이를 고려하면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체감상 월 1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80세까지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0: 네네.
1: 이처럼 근무 조건과 만족도가 높다 보니 경쟁률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0: 뭐 이런 경우는 소문이 쫙 나죠.
1: 네.
0: 그러니까 경쟁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은퇴자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문제가 크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되니까 그야말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어요.
1: 네. 최근 구직자와 취업교육 강사에게 공통으로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0: 네.
1: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노인 역량활용 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고 올해 모집에서는 탈락을 했는데 내년에 선발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와
0: 네.
1: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는 3년만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또 계속 참여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0: 네, 네.
1: 이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3년차 불안설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0: 아, 네.
1: 이 3년 정도 활동 하면 신규 참여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기존 참여자를 교체한다거나
0: 네.
1: 계속 참여하기 어렵다라는 이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겁니다.
0: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마다 선발을 하니까 그런 불안이 있을 수 있겠네요.
1: 네. 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뒤에 보행로 정보수집 전문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3년차 참여자는
0: 네.
1: 이 3년차 불안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0: 네.
1: 이분은 무엇보다도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0: 네, 네.
1: 노인 일자리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보람뿐만 아니라 이 사업 취지와 업무 자체가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
0: 네.
1: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장애인, 노인 등의 이 보행 약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행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인데요.
0: 네네.
1: 이 보행 약자의 입장에서 계단이나 경사로 등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공 데이터로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0: 네네.
1: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도 크다고 했는데요.
0: 네.
1: 이 좋은 일자리인 만큼 다른 사람들도 모두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0: 네.
1: 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매년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0: 네.
1: 특히 나보다 더 건강하고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가진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 노인 일자리에 진입을 하는 것도 걱정이다라고 했습니다.
0: 네네.
1: 또 전국적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서울은 지원자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자신이 참여하는 사업단의 인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서 네. 앞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0: 네, 네.
1: 또 선발 기준에는 올해 참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평가나 과거 참여자일 경우 수요처의 평가 등이 반영되지 않는데 앞으로의 선발에서 이 성과 등을 보여줄 수 있는지도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내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나만의 생각인지 수행기관과 수요처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다라고 했습니다.
0: 네, 네. 좋은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하실 만도 하네요. 그러면은 노인 일자리 선발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 네. 일자리 탈락에 대한 이유와 준비 방법을 이해하려면 먼저 선발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0: 네.
1: 이 사업 유형마다 대상과 선발 기준이 다른데요.
0: 네.
1: 이 참여 적격 여부를 확인을 하고 선발 기준표에 따라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0: 네, 네.
1: 이 노인 공익활동 사업은 경제적으로 더 필요한 사람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고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활동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0: 네.
1: 특히 활동 역량이나 신규 참여 여부 또 관련 분야의 자격이나 교육, 경력,
0: 네.
1: 취업 지원 대상자 항목이 점수로 반영이 됩니다.
0: 네.
1: 따라서 이 면접에서 활동 역량에 대한 배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0: 하는 것과 가점 항목을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1: 네네.
0: 자격증 사본이나 이 경력 증명서 등 증빙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하면
1: 네.
0: 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발급 방법을 모른다. 귀찮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거나
1: 네.
0: 인정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해서 가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1: 네, 네.
0: 경쟁률이 높은 상황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스스로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그러겠어요. 그 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등을 잘 챙겨야 되겠군요.
0: 네. 그러면 여기서 구직자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지,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질문하는데요.
1: 네네.
0: 관련 자격증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국가 자격이 인정 대상입니다.
1: 네.
0: 이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 분야, 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돌봄 영역의 자격은 모두 인정이 됩니다.
1: 아.
0: 반면에 운전면허나 원동기 면허 등의 자격이 근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네.
0: 관련 교육 또한 구직자 또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지원으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또 관련 분야의 경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으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경력 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1: 네네.
0: 또 기존 노인 일자리 참여 경력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또 실제 사업 수행기관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부분이 따로 있을 것도 같은데요.
0: 네.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렸어요.
1: 네네.
0: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사업에 대한 이해와 건강, 역량 등을 고려해서 지원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1: 네.
0: 이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을 참여 시간이 늘어나고 급여 수준이 높아진 공익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이 면접에서 직무나 수요처의 요구 등을 모르고 급여가 높아서 지원했어요라고 답변하는 지원자는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1: 아, 네네.
0: 중복 지원이 가능한 만큼 여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1: 네.
0: 또 지금까지 해오던 일만 계속하려는 생각에 특정 사업단에만 계속 지원하기보다는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해서 신규 사업단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해보라고 권했습니다.
1: 네.
0: 또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업은 일이 편하다, 모집 인원이 많아 유리하다, 또 돌봄 분야는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벌써부터 퍼지면서 특정 사업단으로 지원이 몰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1: 아, 네네. 네,
0: 하지만 내년에는 디지털과 돌봄 분야를 중심으로 노인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변화하는 일자리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길 권했습니다.
1: 네. 그럼 아까 3년차 참여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0: 네. 신규 참여자를 배려해서 일정 부분 기회를 제공하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1: 네.
0: 하지만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동료 관계 또 수요처와의 관계도 좋고 직장 예절 등을 잘 지키는 참여자는 자연스럽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어요.
1: 네, 네.
0: 저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할 당시에 한 어린이집에서 이 노인 일자리 어르신이 큰 도움이 되고 또 동네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분위기가 좋아졌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네, 네.
0: 이 참여자는 다음에도 다시 선발되어서 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1: 네, 그렇겠죠. 같이 일해보니까 여러모로 좋은데 굳이 세 사람 뽑을 필요가 없을 테니까요.
0: 네. 반대로 좀 부적절한 사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네, 네.
0: 이 성희롱 발언을 반복하던 참여자가 있었지만
1: 네.
0: 담당 복지사가 어르신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 아.
0: 다음 해에 동일한 참여자가 다시 지원을 하면서 이 상황을 알게 되었고 지원을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이 지원서는 접수를 하겠지만 향후에 참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반복되면 활동 중단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드렸는데요.
1: 네.
0: 결국 해당 참여자는 사과한 뒤에 스스로 지원을 포기했습니다.
1: 아.
0: 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세부적인 기준까지 모두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요.
1: 네.
0: 공무원 출신의 한 참여자는 담당자에게 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는지 이해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업무 처리에 대한 잦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1: 네, 네.
0: 이 담당자는 지침을 직접 보여드리고 저희가 운영 지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반복해서 드리는 힘든 상황이 많았다고 해요.
1: 네.
0: 이 담당자는 사업 참여에 있어서 업무 능력뿐만 아니라 수행 기간의 운영 방식과 이 지침을 존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1: 네, 아무리 은퇴 전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책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지원하고 참여하는 노인 일자리의 운영 방식과 지침은 존중해야 되겠죠.
0: 네, 이

0: 우리 사업에 선발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가 욕심을 줄이면 삶의 무게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늘리면 행복은 그만큼 또 커집니다. 매일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 존재의 이유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살며시 날려주는 고마운 바람. 초속 0.3에서 1.5m 사이의 약한 바람을 우리말로 실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나뭇잎이 흔들리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가 펄럭일 정도, 그러니까 초속 3에서 5m 정도의 산들바람이 되지요. 기상청에서 바람의 세기에 따라 13단계로 우리말 이름을 붙였는데요. 실바람, 남실바람, 산들바람, 건들바람, 그리고 점점 커져서 큰바람, 큰센바람, 싹쓸바람까지 이름만 들어도 바람의 느낌이 상상될 만큼 잘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이라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쉽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곁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황홀함을 차려입은 가을 사이에 자리한 여름은 단벌 신사다. 봄과 가을은 그 자체로 그냥 계절의 주인공이다. 도드라진 두 계절에 비하면 여름은 별다른 특징이 없다. 나에게 있어 여름은 헐벗은 겨울과 겨뤄도 진다. 여름과 겨울 중 어느 계절이 좋냐는 질문을 받으면 고민 없이 겨울을 고른다. 추위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위는 어떻게 막을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나이를 꼬박꼬박 저장한 살을 들키기 쉬운 계절도 여름이다. 평생 여름에 인색했다. 심지어 여름이 생일인 것도 싫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으로 시작하는 노래에 나오는 겨울 아이를 부러워했다. 가운데로 태어난 난 자랄 때 자주 혼란에 빠졌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치였다. 나도 예쁨 받고 싶었다. 결핍은 간절함을 부른다. 스스로 자라는 법을 알았고 세심한 성격을 갖게 됐다. 어쩌면 여름도 눈치 백단인 거 아닐까. 좋은 계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름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장맛비와 무더위와 싸워가며 말없이 생명을 키워낸다. 여름은 가운데 아이를 닮아 내숭없고 생명력이 강하다. 어떤 조건에서도 버티고 살아남는 매력적인 계절이다. 징검다리의 여름 준비했습니다.

네, 1960년대 우리 가요계에 수많은 청춘들의 가슴을 뛰게 한 그룹 사운드 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요 인물 열전에서는 그룹 사운드 전성기를 열었던 기타리스트 한 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가왕 조용필 씨가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손꼽았던 키보이스 히식스의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2주간에 걸쳐 회고해 보겠습니다. 김홍탁 씨는 1944년 인천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의기소침한 소년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중학생이 됐을 때 어머니가 어렵게 구해주신 기타 한 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기타가 얼마나 좋았는지 눈만 뜨면 손에 잡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한 손엔 기타를 쥐고 있을 정도였지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친구 집 2층에 살던 미군 장교의 기타 소리를 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부기우기 주법에 흠뻑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미군 장교에게 사정사정해서 1년 반 동안 기타를 배웠다고요. 그렇게 실력을 키운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캑터스, 그러니까 선인장이라는 이름의 밴드를 조직합니다. 이때부터 인천 신포동과 부평 일대의 미군 클럽을 돌며 연주했는데 미군을 상대로 달러를 버는 직업 연주인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 시절 김홍탁 씨는 이미 음악인들 사이에서 천재 기타리스트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1963년 우리나라 그룹 사운드의 선구자격인 키보이스에 합류해 이듬해 독집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이 앨범에서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바닷가의 추억 등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멤버들이 보컬의 차중락, 베이스 기타의 차도균, 드럼의 윤한기, 키보드의 오성빈, 그리고 기타의 김홍탁이었는데 당시 키보이스는 한국 록그룹 사상 개인기가 가장 출중한 초호화 라인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보이스 시절의 노래들 들어보실까요? 먼저 정든 배 준비했고요. 이어서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외로운 밤, 그립다 생각하니 네 곡입니다.

네, 키보이스의 연주와 노래 네 곡이었습니다. 먼저 정든배 들으셨고요. 이어진 곡들이 그녀 입술은 달콤해, 그리고 비틀즈의 A Hard Day Night를 번안한 외로운 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립다 생각하니 라는 곡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영원한 기타의 마에스트로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키보이스는 해병대 군악대로 복무했던 윤한기 씨가 제대 후 1959년 차중락, 차도균, 오성빈 씨 등과 함께 결성했는데, 기타리스트 유희백 씨가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팀을 떠나면서 그 빈자리에 기타 천재로 소문난 김홍탁을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키보이스는 본격적으로 미 8군 무대에 진출했는데요. 특히 송영란을 비롯한 여가수들과 함께 락 앤 키즈라는 패키지 쇼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여름 KBS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 록그룹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브라운관에 데뷔했고요.

그해 겨울에 내한한 영국 락그룹 리버풀 5와 경복궁 합동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에서 야외 단독 공연을 가졌는데 그 공연은 국내 그룹 사운드 가운데 최초의 야외 단독 무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키보이스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부산에서 머리를 기른 밴드 멤버들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저게 키보이스다 라고 외칠 정도였지요. 하지만 1967년부터 원년 멤버들이 하나 둘 팀을 떠나기 시작하고 더 강렬한 하드락 사운드를 갈망했던 김홍탁 씨 역시 정든 키보이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역시 키보이스 시절의 노래가 많은데요.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키보이스와 여가수 송영란의 귀여운 내 사랑, 키보이스의 바람둥이 아가씨, 그리고 히파이브의 초원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짙은 달밤에 나는 복잡한 명동길을 홀로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들려오는 괴상한 아가씨의 목소리.

네, 가요의 문열전 오늘은 우리나라 1세대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키보이스의 노래 바닷가의 추억, 키보이스와 송영란이 함께한 귀여운 내 사랑, 키보이스의 바람둥이 아가씨, 그리고 힙하이브의 초원까지 듣고 왔습니다. 키보이스를 떠난 김홍탁 씨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이 바로 그룹 힙하이브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 8군 쇼 매니지먼트 회사 화양에서 밴드 멤버 5명을 뽑아 결성한 그룹이었는데 원래 기타를 치던 멤버가 군에 입대하면서 그 자리에 김홍탁 씨가 가세해 팀의 리더까지 맡게 됐습니다. 힙하이브는 1년 남짓한 짧은 활동 기간에 여러 장의 음반을 내면서 초원, 정주고 내가 오네, 메아리, 헤이 주드 등을 히트시켰고요.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까지 발표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제적인 문제 등이 겹치면서 1970년에 팀 해체를 맡게 되는데 김홍탁 씨는 팀이 해체되자마자 멤버를 보강해서 이번에는 6인조 밴드 히식스를 결성했습니다. 김홍탁 씨의 과거 회고에 따르면은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보컬 자리가 하나 비어서 노래 잘하는 멤버를 뽑으려고 했는데 최종 후보에 오른 무명신인 두 사람을 놓고 한참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최헌과 조용필이었다고요. 결국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를 가진 최헌 씨가 최종 발탁돼 히식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후 히식스가 발표한 첫 음반에서 타이틀곡인 초원의 사랑이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했는데 힙하이브 시절 발표했던 초원 그리고 이후에 발표하는 초원의 빛과 함께 초원 시리즈로 불린 히식스의 대표곡이었습니다. 당시 초원 시리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초원이란 간판을 단 다방과 업소들이 전국 곳곳에 생길 정도였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의 일대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은 힙하이브 시절의 노래들인데요. 정주고 내가 우네,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메아리, 가고 싶은 고향 내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5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엘리베이터 나라별 탑승 습관. 영국의 경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호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독특한 엘리베이터 탑승 습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 지에 따르면 도쿄는 예절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 분위기를 반영, 타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탑승 문화를 갖고 있다. 더 탈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본 다음 문을 닫는 게 보통이며 뒤늦게 타게 되는 사람은 감사의 표시로 목례를 한다는 것. 반면 홍콩에서는 자신이 타고 나면 잽싸게 문을 닫아버리며 누군가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세우려 하면 안에 탄 사람은 즉시 닫힘 버튼을 눌러버린다고. 게다가 홍콩 엘리베이터에는 층을 오가며 탑승객의 지갑을 터는 강도들이 득실거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손에 현금 몇 푼씩을 쥐고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의 관공서나 공공 건물에는 근검 절약이 미덕이던 어려웠던 시절의 습관이 남아있어 아직도 홀짝층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곳이 많다고 소개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에서 1990년대 아시아 각국의 엘리베이터 풍경을 흥미롭게 관찰했네요. 도쿄와 홍콩의 문화 차이도 재미있지만 서울의 엘리베이터 문화도 흥미롭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관공서나 큰 빌딩에 가면 엘리베이터별로 홀수층 운행, 짝수층 운행 나눠진 게 많은데 그게 서구 언론의 시각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나 보네요. 물레방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네, 물레방아의 노래였습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초복날 함께한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다들 복날이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덥겠구나 하고 더위에 푹 엎드릴 생각부터 하시겠지만은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시죠. 엎드릴 복자 대신 복복자라고 생각하면은 올여름에 맞이할 세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만나보는 날이 되겠지요. 생각이 바뀐 그대로 여러분께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나윤이의 님 그림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 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유경환 씨 박판길곡 산노을을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신경계의 질환이 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사는 지금 노인성 신경계 질환을 비롯해서 우리 일상의 위험을 높이는 다양한 신경계 질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삶의 질을 생각할 때 예방은 물론 조기 진단 그리고 체계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365가 마련한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오늘과 내일 이틀간 흔하면서도 위험할 수 있는 신경계 질환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뇌졸중과 두통, 또 치매와 말초신경 질환까지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첫날인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뇌졸중과 두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이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구자성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다음 주 7월 22일이 세계신경과학연맹이 제정한 세계뇌의 날입니다. 올해 주제가 모두가 누리는 뇌 건강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1: 아, 우리가 삶을 삶답게 살기 위해서는 뇌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0: 네.
1: 특히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뇌 건강의 중요성 관심이 이제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0: 네.
1: 이런 인류의 뇌 건강 증진 또 뇌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0: 네.
1: 뇌의 날을 지정해서 시행하는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고요. 우리나라의 뇌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신경과학회에서도
0: 네.
1: 이에 발맞춰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교수님은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신경과학회는 신경과 전문의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한마디로 신경계 질환의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0: 네.
1: 뇌부터 척수, 말초, 신경, 근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경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전문학술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뇌, 척수, 말초, 신경, 근육까지 신경계가 참 복잡하네요. 그런
1: 네,
0: 만큼 여러 질환들이 우리 삶의 위험으로 자리하지 않습니까?
1: 네, 뭐 우리 신경계에는 매우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런 신경계 질환의 중요성은 뭐 예를 들어 뇌졸중, 치매, 네. 또 흔히 알려진 루게릭병 이렇게 대부분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거나
0: 네.
1: 목숨을 위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 네.
1: 그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어떻게 보면 운동, 감각, 언어, 인지, 기억, 수면 이런 인간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곳이 신경계인데요. 말씀하셨지만 특히 대표적인 뇌질환으로 지적이 되는 게 뇌졸중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몸에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거나
0: 네.
1: 목숨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뇌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0: 네. 근데 뇌졸중은요, 이름에서도 조금 특이한 것이 질환에서 증이 아니라 중으로 끝나거든요. 뇌졸중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뇌졸중인 거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저도 학생 때 한때는
0: 예.
1: 증으로 잘못 알고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0: 네.
1: 한자로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의 뜻풀이를 찾아보시면
0: 네.
1: 가운데라는 말 말고도 맞다, 마치다. 예, 이런 의미가 또 있거든요.
0: 네.
1: 명중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쓸 때 그 중이 바로 그런 뜻풀이에 해당하는데요.
0: 네.
1: 그런 의미에서 뇌졸중은 뇌가 졸지에 맞아서 쓰러지는 병이다.
0: 예,
1: 이런 의미로 뇌졸중이라는 진단명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이름에 질환의 특성이 있는 거군요. 뇌가 졸지에 중단됐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1: 그렇죠. 예, 뇌졸중은 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0: 네.
1: 혈관 문제로 예고 없이 찾아와서 갑자기 우리 건강에 아주 심각한 위해 장애와 목숨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아주 문제가 되는 병이죠. 네.
0: 그렇게 뇌가 망가진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뇌가 망가지는 건 혈관의 문제인 건가요?
1: 네, 그렇죠. 우리가 뇌졸중은 다른 말로 뇌혈관 질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0: 네.
1: 뇌혈관에 문제가 쌓여서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히거나 또는 갑자기 터져서 생기는 경우가 뇌졸중입니다.
0: 뇌세포가 죽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혈액의 흐름이 잘 가지 않으면 뇌졸중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죠. 이 뇌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오로지 포도당만 사용하고
0: 네.
1: 또 이 포도당을 저장할 능력과 기능이 없어요. 따라서 혈액이 차단돼서 포도당과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그 즉시 뇌세포가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0: 네. 그래서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으면 뇌경색,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불리는 것 같은데요.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1: 예, 정확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
0: 네.
1: 예, 경기도 사람과 충청도 사람이 있듯이
0: 네.
1: 뇌졸중도 뇌경색과 뇌출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
0: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걱정하는 건 후유증 때문입니다. 느닷없이 쓰러져서 갑자기 마비가 올 수 있다는 게 걱정이 되는 건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 예, 그렇죠. 뇌졸중 증상은 뭐 아주 다양하지만
0: 네.
1: 가장 대표적 증상이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마비거든요. 그리고 뇌졸중으로 손상된 뇌세포는 아직 의료기술로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0: 네.
1: 따라서 이런 마비 증상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0: 굳이 따지자면 뇌경색과 뇌출혈 어느 쪽이 더 많고 더 위험한 상태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1: 아, 이거는 뭐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0: 네.
1: 다만 3, 40년 전만 해도 뇌출혈이 50% 이상 더 많았거든요.
0: 네.
1: 지금은 뇌경색 뇌출혈 비율이 7대 3 내지 8대 2 비율로
0: 네.
1: 뇌경색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뇌경색은요, 일상에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상태, 뇌출혈은 낙상이나 사고로 인한 위험으로 여기거든요. 맞습니까?
1: 예, 뭐 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을 외상성 뇌출혈이라고 하고
0: 네.
1: 뭐 이것도 물론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은 혈관 관리를 잘못해서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은 우리가 미리미리 관리를 잘해서 즉
0: 네.
1: 예방을 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또 사망 위험이나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건 뇌출혈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예,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0: 네.
1: 뇌경색보다는 뇌출혈 증상이 더 심하고
0: 네.
1: 사망 위험이 더 높은 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생 빈도는 뇌경색이 훨씬 많기 때문에
0: 네.
1: 결국은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중에서 뇌출혈을 생각할 때 우리 뇌는 자체적으로 지혈작용을 못하는 건가 싶기도 하거든요. 이건 안 되나 봐요.
1: 우리 몸 곳곳에 어느 정도의 자체 지혈 기능, 지혈작용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뇌출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심각한 출혈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0: 네.
1: 더구나 이 뇌가 매우 민감한 장기이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만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뇌손상을 일으키면은 그게 우리 몸에 심각한 장애가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뇌졸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갈수록 그런 걱정을 가지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0: 그러시군요.
1: 예, 특히 대부분 물어보면 가족력 때문에
0: 네.
1: 또는 뭐 만성적인 두통,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두통이나 가족력은 아주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후천적 요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뇌졸중은 미니 뇌졸중으로 불리는 전조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증상이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결국 쓰러지고 난 후에 돌이켜보면 아 그게 전조 증상이었구나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1: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0: 네.
1: 흔히 말하는 전조 증상은 의학적으로는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저절로 풀리는 경우이거든요.
0: 네.
1: 이런 경우를 의학용어로 일과성 뇌허혈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런 분들은 또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막히면 안 풀릴 위험도 높거든요. 즉 뇌경색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현재 증상이 멀쩡하다 해도 반드시 신속하게 응급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0: 또 막힐 가능성이 높다.

0: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발생하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뇌졸중이 온다는 말은 맞는 얘기네요.
1: 예, 아주 중요한 얘기죠. 예. 그래서 아까 강조했듯이 지금은 괜찮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마시고 응급으로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0: 그런데요, 전조 증상이 이렇게 왔을 때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때 이게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요.
1: 증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또 증상이 나오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뇌세포는 뭐 강조했듯이 한 번 손상되면 복구가 안 되니까 손상 위험이 있을 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죠.
0: 네. 근데 그렇게 증상이 사라지고 나서 가도 검사하면 진단이 가능한가요? 증상이 있을 때 오라고 할까 봐 망설여진다는 말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1: 증상이 또 생겨서 오는 경우는 오히려 늦은 경우이죠.
0: 그렇군요.
1: 네, 지금 증상이 없어도 이제 지금 아까 있었던 좀 전에 있었던 증상이 뇌졸중으로 의심된다면은 반드시 정밀 검사를 그 자리에서 응급으로 시행하고 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0: 그런 부분이 조기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1: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0: 네. 참 뇌세포에 피가 안 간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그런데 뇌졸중이 왔다고 해서 뇌 전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 국소적으로 나타난다면서요?
1: 네, 그 제가 보통 설명할 때 뇌의 혈관은 일종의 나뭇가지 혹은 도로망처럼 생긴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0: 네.
1: 따라서 특정 가지 혹은 특정 도로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바로 뇌졸중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해당 부위에 국소적인 뇌손상만 생기게 되죠.
0: 그래서 검사를 하면 어느 부위가 망가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1: 네. 요즘은 영상기술이 워낙 좋아가지고 병원에 빨리 오시면은 거의 99% 이상 정확한 진단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망가진 부분의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1: 아주 정확한 표현인데요.
0: 네.
1: 뇌의 어느 부위가 망가졌느냐에 따라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거는 흔히들 마비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 말고도 입 주변이 저리거나 말을 버벅거리거나 또 한쪽 눈만 안 보인다.
0: 네.
1: 심지어는 뭐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엉뚱한 얘기를 갑자기 한다. 갑자기 잠을 많이 잔다.
0: 네.
1: 이런 뇌졸중 증상도 있습니다.
0: 참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1: 네.
0: 한쪽만 마비되고 말을 못한다거나 눈이 안 보이기도 하고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국소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결국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부분이 손상되냐
0: 네.
1: 또 우리 말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부분 혹은 시각 정보를 인지하는 부분 어느 부위가 손상됐느냐에 따라서 국소적인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면서 응급실에 갔을 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잖아요. 주로 뭘 물어보시나요? 의식이 있으면 환자에게 직접 질문도 하시죠?
1: 당연하죠. 뭐 환자한테 얻는 정보가 제일 중요한데요.
0: 네.
1: 일단은 각성 상태를 확인하고 대화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가 여기 장소나 사람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또 그 안면마비, 팔다리 마비 등이 있는지를 진찰을 통해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기 힘들면 보호자, 목격자 이런 분들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0: 또 보호자나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들으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랄까요? 검사 전에도 꼭 확인하는 부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 1번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상황이고요.
0: 네. 네.
1: 그래서 쓰러질 때 또는 쓰러진 걸 발견한 시간이 몇 시냐를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쓰러졌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 선택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환자가 앓고 계셨던 질병 또는 먹고 계셨던 약물에 대한 것도 최대한 많이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0: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CT를 찍나요?
1: 대부분 CT를 찍지만 사실 CT냐 MRI냐 중요한 건 아니고요.
0: 네.
1: 아,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검사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예, 많은 병원이 CT가 가장 먼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CT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검사를 통해 1차적으로 경색이냐 출혈이냐 그것부터 구분하는 것이 진단 과정의 시작입니다.
0: 시술적 치료가 가능하겠다, 안 되겠다를 결정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1: 예, 아까 환자분한테 정보를 얻을 때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는데
0: 네.
1: 우리 뇌경색의 경우에는 그 발병한 시간으로부터 4시간 반 이내면은 약물로 뚫는 약제를 혈전을 녹이는 약을 투약할 수도 있고요. 시술로 뚫는 치료를 하는 경우도 12시간 이내의 경우를 기준으로 보통 시행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12시간을 넘어서도 시행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세인데 다만 이 시술 자체가 아주 어렵고 전문적이고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오셨다고 다 시술이 가능한 건 아니고 전문가의 신속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0: 쓰러져서 실려왔는데 시술을 받고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신기하던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1: 아, 물론이죠. 뭐 의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시술로 최선의 치료를 했는데도 결과는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빨리 오셔서 치료 결과만 좋다면은 혼수 상태 완전 반신마비로 오셨다가도 한 일주일 만에 멀쩡하게 걸어서 퇴원하는 경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0: 되도록 빨리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1: 예.
0: 뇌졸중은 갑자기 느닷없이 오는 것 같지만 평소 생활 습관에서 서서히 문제를 만드는 환경이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떨까요?
1: 이게 바로 제가 뇌졸중 걱정하는 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병인데요.
0: 네.
1: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사실은 수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쌓여온 문제의 최종 결과물이다.
0: 네.
1: 그게 이제 중요한 점이고요. 따라서 뇌졸중을 걱정하신다면 지금 건강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시작해라. 이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0: 뭐 앞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음주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고혈압 때문인지 뇌졸중은 겨울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이건 어떨까요? 맞는 얘기인가요?
1: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계절에 따른 뇌졸중 위험의 차이는 논란이 좀 있어요. 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게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혈관이 좀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면 혈압이 평소보다 조금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뇌졸중 중에서도 특히 뇌출혈 위험이 조금 더 높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 또 혈관의 문제가 뇌졸중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도 그렇고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요?
1: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0: 네.
1: 우리가 이제 가정력 걱정을 하시는데 가정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 20%도 채 안 되고요. 후천적 요인, 특히 고혈압이 한 40% 이상 차지하고요. 나머지 당뇨, 콜레스테롤, 또 흡연, 음주 이런 것들이 각기 한 15%에서 30%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신경 쓰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0: 그럼 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이 있어도 관리를 잘해서 수치가 잘 조절이 되면 그만큼 뇌졸중 위험도 낮아지는 건가요? 대사질환이 있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1: 물론이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한 경우와 제대로 못한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뭐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얻을듯이 관리만 잘하시면 뇌졸중 위험과 걱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0: 네. 건강365 특집 건강한 뇌, 건강한 삶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뇌졸중에 대한 말씀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1: 뭐 앞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래도 강조를 하자면
0: 네.
1: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지만 그 원인은 오랫동안 누적된 나쁜 생활습관, 허술한 건강관리의 결과물이다. 따라서 뇌졸중이 걱정되신다고 해서 자꾸 병원 가서 검사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활습관, 건강관리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0: 뇌졸중 증상을 잘 기억하셔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응급진료를 꼭 받으시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1: 조기 발견을 위한 방법으로 전조증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갑자기입니다. 뇌졸중 증상은 항상 갑자기 나타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좌우로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비대칭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팔다리만 못 쓴다. 네. 한쪽은 괜찮은데 한쪽 안면마비로 입이 비뚤어진다. 한쪽 눈만 안 보인다. 뭐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뇌졸중 증상으로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 가시면 일반인들을 위한 자료에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건강365 특집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뇌졸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부이사장이신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경과 구자성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우리 일상에 큰 불편을 주는 고통스러운 증상이죠. 두통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이제 뇌졸중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두통으로 함께합니다. 특히 만성 질환으로 지적되는 편두통에 대한 말씀을 듣겠는데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편두통일까요? 편두통은 만성 질환일까요? 편두통을 얘기할 때 발작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왜 그럴까요? 알 듯하면서도 잘 모를 수 있는 편두통. 대한두통학회장이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두통과 편두통은 구별해서 생각하는 부분일까요?
1: 네, 구분해야죠.
0: 네.
1: 구분할 좀 다른 병이고요. 아주 이제 특별치, 그러니까 표적치료제가 있어서 네. 편통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0: 그런데요. 편두통은 왜 편두통인가요? 한쪽 머리가 아픈 증상만이 편두통인 건 아니라면서요.
1: 네네. 그게 이제 조금 그 한자를 쓰시는 저기 나라에서는 조금 헷갈리 막 해가지고 혼돈이 늦고 진단이 늦어서 이렇게 되는데요.
0: 네.
1: 원래 이제 편통이란 게 한쪽 머리 아픈 두통으로 시작은 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유럽에서 그리스어에서 헤미크레니온이라고 한쪽 머리의 아픔 뭐 그렇게 됐는데
0: 예.
1: 이제 점점 지나고 가면서 반복적인 심한 두통으로 의미가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미가 떨어져가지고 영어로 이제 뭐 영어로는 마이그레인이라 해서 이제 헤미크레니온에서 마이그레인이 돼가지고 반복적인 심한 두통이 이제 보통 명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동의보감에서도 편통을 봤더니 진짜 한쪽 머리만 아픈 걸 편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없었겠냐 당연히 있고 귀골두통이나 담골두통이라고 그러니까 그 동의보감에서도 반복적인 심한 두통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오해가 늦게 진단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겠어요.
1: 네네.
0: 증상이 좀 복합적이고 다양하네요.
1: 네. 다양하죠. 제일 중요한 증상은 네. 이제 편통은 머리만 아픈 건 아니고요. 대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속이 미식거리는 증상입니다.
0: 아.
1: 그러니까 체했다, 울렁거린다, 메스꺼린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멀미했을 때 머리 아프다 그런 네. 증세가 있으면 그게 편통이죠. 그리고 이제 가끔이라도 이제 뭐 어떤 때는 띵하게 아프고 네. 어떤 때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 다 편두통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료가 편통에 준해서 치료하게 됩니다.
0: 편두통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1: 네.
0: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아주 강력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전체 환자의 절반 정도가 편통 가족력이 있고요.
0: 네.
1: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나 형제간.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편통 있고 우리 딸도 편통 있고 가장 강력한 유전력이 강력한 병 중에 하나죠.
0: 가족력이 있는 거고요.
1: 네.
0: 편두통이 만성 질환이라는 것도 맞나요?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편통이란 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편통이란 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 6에서 10% 정도가 앓고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힘들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은
0: 네.
1: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서구화 안 돼 있는 뭐 호주 원주민이라든지 파라이남의 원주민도 똑같이 아픈 그런 것들이 인간이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아프게 되어 있는 병인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 잘 조절해야 잘 치료하면 훨씬 더 좋아지는 세상이 와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0: 그러니까 완치라고 할 수 없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 거네요.
1: 네네네.
0: 참 편두통에 대한 오해도 많은 것 같고요. 잘
1: 네.
0: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생각인데요.
1: 네.
0: 어쨌든 편두통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참 고약한 질환인가 봐요.
1: 예, 맞습니다. 이제 편통이 되게 한번 아프게 되면 4시간에서 5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죽을 병은 아니고요. 사실은. 근데 일을 못하고 저기 출석을 못하게 되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이 편통이 한 남성보다 4배가 많고 특히 이제 생리 때 많이 네. 아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리 때 고생을 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변통에 의한 거고 또 변통은 또 꼭 생리뿐만 아니라 다른 때 머리 아픈 게 한 2, 3일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한 달 일할 것 중에 2, 3일을 일을 못하게 되고 들어눕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구의 전체 인구 10%가 되니까.
0: 일을 못할 정도로 심한 분들이 계시다는 건데요. 신경학적으로 네. 또 자율신경계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발작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주기적인 그러니까 신경학적인 증상은 대표적인 게 속 미식거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두통 있을 때 통증, 그다음에 빛과 소리에 민감함, 그리고 때때로는 어지러움 뭐 그런 것들이 동반이 되고 있고요.
0: 네.
1: 자율신경계 증상으로서는 식은땀 난다든지 그다음에 뭐 식은땀이 나고 힘이 쭉 빠지고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뭐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자율신경질 중에 하나가 고혈압도 많고 저혈압도 많고 변통 환자들은 그게 한 사람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사람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은 또 변비와 설사가 왔다 갔다 무릎변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그러니까 신경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변동이 심한 병이라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0: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것뿐 아니라 속이 메슥거리고 빛과 소리에도 민감해지고 식은땀, 가슴 통증, 네. 가슴 두근거림 여러 가지를 이제 말한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편두통을 알고 나면 증상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를 네. 때는 증상이 있어도 편두통과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예, 저도 편통이 있는데.
0: 네.
1: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변통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그러셨군요.
1: 처음에 변성을 하고 네. 이제 버스 타고 외갓집을 가는데 네. 그때는 이제 산이 되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버스를 타고 가는데 심하게 어지럽고 속이 미식거리고
0: 네.
1: 어지럽고 막 다 토하면서 심하게 머리가 아파서 정신을 못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도 이제 양쪽이 아프니까 변통이라 생각을 못했고 반복적으로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편통이라고 알게 된 거는 대학 의과대학을 가가지고 그래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 늦게 진단이 되고 있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네.
0: 심한 두통은 기본이고 빛, 소리, 냄새에도 공포를 느낀다는 거잖아요.
1: 네네.
0: 환경이나 냄새가 편두통을 일으킨다는 건가요?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떤 표현을 하시나요?
1: 그러니까 둘 다 입니다. 하나는 두통이 있을 때 빛과 소리에 과민하고 평소에도 예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편통의 유발인자라고 있는, 그러니까 증상 자체가 감각 과민인데 평소에도 감각 과민이 있는데 거기에서 유발이 되고 두통이 있을 때는 그게 더 심해지는.

0: 빛과 소리 예민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게 되면 무대에다가 빛을 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발이 돼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 어릴 때도 그러니까 옛날 퍼목점에 지나가면 그 이상한 화학 약품 냄새나 그냥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의 향수를 맡아도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도 생기고, 일을 늦게 자도 생기고, 과식을 해도 생기고, 야식을 해도 생기고, 어떤 특정 음식, 예를 들면 튀김 음식 먹고 생기는 사람들, 뭐 향미가 너무 향신료 강한 음식, 그런 분들은 꽤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과민한 뇌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 코가 과민하다, 뭐 그래서 그 냄새가 과민하다, 그래서 뭐 개처럼 코를 안 만다, 개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막 놀리고 조금 그렇게 되는 거죠.
1: 참 교수님도 편두통을 경험하시니 환자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0: 네네.
1: 환자들이 위로가 좀 되겠어요.
0: 네네.
1: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불편감을 느끼는 건데 일상은 물론 정신건강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인간관계나 업무에서도 많이 힘들어하시겠어요.
0: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빛과 소리, 냄새에 의한 거, 그다음에 안 아프신 분들은 두통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많은 환자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근데 뭐 특히 소아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소녀들이 이제 막 이제 초경을 시작하고 많이 생기거든요. 이제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많이 아픈데 막 꾀병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하시는데, 사실은 꾀병이면 일정하게 아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1: 그렇죠.
0: 예, 일정하게 아프는 것도 사실은 많은 노력이 되는데, 사실 꾀병이 되면 그렇게 아플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업무관계에서 힘들게 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전통 있는 사람들이 잠을 깊이 못 자고 약간 긴장하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1: 증상에서 빛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햇빛이 네네. 편두통을 유발하는 건가요?
0: 빛에 대해서 예민하는 거죠. 빛에 대해서 예민해서, 그러니까 시각 자극에 대해서 예민하는데, 뭐 경우에 따라 햇빛이 편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환자들한테 큰 챙이 긴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선글라스를 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들으시면 이해를 안 되시면 놀라시겠지만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분이 검은 바지에다가 하얀 양말에다가 신발을 신고 다리를 까딱거리면 편통 유발이 돼요. 그 정도로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제가 이제 어디 그 어느 섬에 갔는데 배를 타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보도 블록이 쫙 깔려 있는데 체크 문의가 있었어요. 바로 나왔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시각 자극에 이제 예민한데요. 제가 아주 예민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같은 편통에서 그만큼 편통인 사람들은 시각 자극이나 빛과 소리에 예민하게 되는 거죠.
1: 네. 그렇게 시각 자극이나 빛과 소리에 예민한 거,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0: 뇌가 과민한 뇌를 가지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민한 뇌를 이제 인간의 호모 사피엔스는 한 남성은 3%, 여성은 한 10%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반복적인 자극을 하는데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1: 예. 그럼 계절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0: 네,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죠.
1: 그렇구나.
0: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하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그 갑자기 너무 춥다든지 너무 더워지는 것, 그다음에 요즘처럼 비가 오게 되면 두통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과민하게 반응을 한다는 건데요.
0: 네네.
1: 스스로 언제 편두통이 심해지는지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좀 더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두통 일기를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늦게 잔다든지, 그다음에 뭐 과식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여성들은 이제 전체 이제 남성보다 여성이 3배나 4배나 많은데 생리 때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1: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셨는데요. 이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0: 분들은 다른 여러 증상들도 힘들지만 수면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네.
0: 잠이 부족해지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고 악순환이지 않을까요?
1: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면을 어떻게 잘 것이냐 그런 것들이 문제고 사실 제가 저도 불면증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많은 불면증 환자들이 잠을 못 자는 게 걱정이어서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잠을 못 자도 된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일종의 인지 행동 치료라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고 누우면 앉아도 된다는 것들 스스로 마음에 이제 일종의 인지를 하게 되는 인지 행동 치료도 중요한 불면증 치료가 되는 거죠.
0: 우리 뇌가 좀 과민해서 나타나는 게 두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확실한 원인이 없다는 것도 환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고 그래서도 불안하기도 하겠어요.
1: 예. 근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MRI 찍었더니 정상이더라. 의사들은 정상이다. 근데 사실은 정상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생리라든지 뭐 기능적 MRI를 찍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진료에는 널리 쓰이진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과민한 뇌는 여러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없진 않는데 눈에 안 보이는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0: 편두통이 개인차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두통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0: 네.
1: 가끔 아픈 걸 타파 편두통, 그러니까 간헐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는 예방약만 먹고 있으면 되고 아플 때 먹는 약만 만성 편두통이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절반 이상 아픈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만성 편두통인데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또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편두통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훨씬 더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 때 두통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0: 그래도 치료제가 있고 생활 습관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건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통제 외에도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 다양한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는 단순 진통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약국에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편두통 특이 약물들이 있습니다. 트리판이라고 있는데 매우 매우 효과적이거든요. 아플 때 먹는 것들. 이제 그분은 한 달에 한 4, 5번 아픈 경우에는 그 약만 드셔도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약 먹고 월등히 제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으면 바로 일 못하고 고통을 시작했는데 한 시간 정도 기분 나쁘다가 마니까 한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만성 편두통인 경우에서 매일 약을 먹어서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한 6개월 정도 하게 됩니다. 환자에 따라 다르고 최근에는 이제 어떤 편통 특이 물질들이 이제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알게 돼가지고 그 표적 치료를 하게 되면 뭐 월등하게 두통이 기존의 예방약보다는 더 좋은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0: 편두통에 처방되는 약물은 효과가 좋은 편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증상이 심해지거나 하면 약의 용량을 늘리나요? 보톡스 치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증상이 심해지고 충분하게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용량을 늘리고 조절을 해야죠. 이제 지금은 이제 급성기 아플 때 먹는 약은 목표는 2시간 내에 완전 소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 치료라 그래가지고 매일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아가지고 혹은 보톡스를 치료를 해서 한 달에 4번까지 줄여보자라고 이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0: 보톡스는 머리에 주사를 놓는 건가요?
1: 예, 맞습니다. 보톡스를 머리 안에 하면 이제 흔히 근육을 이완시켜가지고 팽팽하게 시키지 않나 미용이냐고 하게 되는데요. 보톡스가 이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다한증이라든지 과민성 방광에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어요, 보톡스가.
0: 아하.
1: 그래서 직접적으로 두피에 맞게 되는데 두피에 맞으면 한 3개월간 두통이 현저히 좋아지게 되고 있고요. 근육 마비가 이제 얼굴에 안면도 일부 높기 때문에 효과가 뭐 부작용이 나타날 때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고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0: 그런데요, 편두통을 어릴 때부터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1: 네.
0: 치료로 약을 먹어도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너무 심해지기도 하고 그때그때 네. 다른가요? 꾀병으로 그렇죠. 오해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뭐 대굴대굴 예. 구르기도 하고 편차가 크던데요.
1: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픈 것도 있고 집사람이 이제 소아과 의사인데 네. 제가 결혼하고 나서 편통 앓고 떼굴떼굴 구른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아하.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항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표적 치료제가 CGRP라는 물질이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른 편통 특이 물질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0: 네.
1: 뭐 기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기존 약물에 비해서 월등하게 효과가 좋습니다.
0: 네.
1: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이 편두통에 대해서는 참 꾀병으로 오해받기도 하고 또 심한 네네.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요. 주변의 네네. 이해도 필요하겠어요.
1: 예, 그렇죠. 이해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감사하게 되는데 사실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일정하게 아픈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아프고 특히 이제 속이 미식거리는 거는 거의 편통이시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약 안 먹고 버티겠다고 하는데요. 약 안 먹고 버티게 되면 통증은 앓으면 앓을수록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빨리 진압을 해줘야 더 통증을 그러니까 고생을 줄이게 되고 우리의 신경계도 통증에 대해서 더 이상 노출이 안 돼야만 통증을 덜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0: 편두통의 지속 시간은 긴가요?
1: 지속 시간은 이제 동양인이 좀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4에서 72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속이 미식거리거나 그런 분들은 4시간 이하인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특히 동양인들은 이런 경우에는 개연 편통이라고 해가지고 약한 편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약은 편통에 준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0: 속이 메스꺼리는 증상이 좀 심하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편두통의 네네. 증상이 지나고 나면 환자들은 지치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예, 맞습니다. 축 처지기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얼굴이 창백해지고 힘이 빠지는 게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뭐 식욕이 좀 오르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단 거, 짠 거를 좀 찾게 되고 막 그런 분도 계세요. 오히려.
0: 참 오늘 편두통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편두통으로 예. 고생하는 분들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1: 아, 예. 편통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한쪽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속이 미식거리고 가끔은 네. 속이 미식은 편통이다. 그다음에 앓지 말고 빨리 치료받는 게 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훨씬 낫다. 그다음에 운동이 그러니까 생활 습관인데 생활 습관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 이제 더 세지시면 이제 무산소 운동 익숙해지시면 그렇게 올리셔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상상을 못할 정도로 월등히 좋아지는 저는 이제 항체 주사를 맞고 있거든요. 간헐적으로 맞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러니까 두 달간 두통이 거의 없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치료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 뭐, 모두 난 아니고, 뭐, 저 환자도 안 듣는 환자였지만, 뭐, 이러한 치료를 굳이 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0: 네. 편두통을 잘 모르고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편두통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한 말씀 주세요.
1: 편두통은 주위에 이제 인식 개선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병이고,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자주 두통으로 있는 분들 대부분 편통인 경우가 많은데 좀 예민하신 또 다른 우리의 인류 집단 중에 하나인 부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민하고 열심히 살고 그다음에 발열 깊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당당한 우리의 사람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 네. KBS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편두통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두통학회장이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주민경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치매와 말초신경질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승환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공교롭게 일이 틀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내려니 식혜부터 쉰다더니 하필이면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 아침부터 늦잠을 자서 늦게 됐으니 모든 일이 다 틀렸다고 본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식혜는 흰밥을 고들고들하게 해서 엿

서 밑에 기역받침을 쓰고 뒤에 임을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과 방금 말씀드린 석임이 합해진 눈석임이란 표현은 무엇을 뜻할까요? 눈석임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 쓰러짐이란 뜻이고 눈석인 물은 쌓인 눈이 속으로 녹아서 흐르는 물입니다. 예를 들어 이른 봄이면 초가집 지붕에서 눈석인 물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플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영화 제목, 소설 제목, 노래 제목, 팀 이름에 가게 상호까지 작명이 절반을 한다고 하죠. 10번을 들어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한 번을 들어도 뇌리에 꽂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밴드들이 팀 이름을 정할 때 노래 제목에 꽂혀서 노래 제목에서 그 이름을 따올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음악 이야기에서는 그런 팀들의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윤아 씨, 김학선 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0: 음악이야.

0: 오늘은 노래에서 따온 팀 이름을 중심으로 노래들 들어볼게요. 대중음악평론가 김은아 씨, 김학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왠지 예감이 어마어마한 팀들 많이 만날 것 같네요.
1: 맞습니다. 뭐 노래 제목에서 팀 이름이 왔다 정도까지 우리가 인식을 하려면 팀이 성공을 해야 하니까.
0: 그렇죠.
1: 꽤 유명한 팀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좀 이색적인 공통점을 가진 곡들 오늘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래에서 그룹명을 따온 팀들인데요. 특정 노래를 좋아해서 이제 그 곡의 제목을 따와서 팀 이름으로 만든 경우도 있고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룹명을 정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래 제목 때문에 유명한 경우보다는 그룹이 유명해지면서 원곡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 노래를 이 곡에서 따왔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가실 음악은 원곡이 있는 그룹명을 가진 가수들의 노래를 중점적으로 들려드릴게요. 비하인드 많이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네. 우선 첫 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마니아를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락밴드죠. 라디오헤드.
1: 네.
2: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라디오헤드 이름은 1974년 미국에서 결성된 전설의 뉴웨이브 포스트펑크 밴드인 토킹헤즈의 1986년작 트루스토리스의 수록곡 라디오헤드에서 따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1: 맞습니다. 네. 뭐 이건 워낙 유명한 에피소드여서 아마 밴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 토킹헤즈도 정말 위대한 밴드거든요.
0: 네.
1: 그런데 뭐 현재 전 세계 밴드 씬에서 라디오헤드 라는 팀이 가지고 있는 거의 뭐 대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감이나 명성을 생각하면 뭐 이 원곡과 팀의 명성을 한층 더 높여준 사례로 언급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토킹헤즈 이제 70년대 결성된 밴드니까 요즘 밴드 음악 듣는 세대 안에서는 아마 이런 라디오헤드 이름 때문에 또 토킹헤즈를 알게 된 경우도 적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네. 노래 이상으로 명성을 쌓았다고 봐야 되겠죠.
2: 네. 라디오헤드 뭐 워낙 지금은 저는 요즘 사람들한테 가끔 그 얘기하거든요.
0: 뭐요?
2: 라디오헤드가 핑크 플로이드보다 뒤질 게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냥 동시대여서 좀 이게 높게 평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어릴 때 생각했던 핑크 플로이드처럼 지금 세대는 라디오헤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0: 그렇겠네요. 네,
2: 라는 생각을 할
1: 그리고
2: 정도로.
1: 특히 참 라디오헤드는 그 음악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팀으로 유명하기도 해요.
2: 맞습니다.
1: 맞아요.
2: 네. 라디오 1985년에 결성됐습니다. 네. 활동 기간도 정말 좀 오래된 거죠.
1: 네.
2: 영국 옥스퍼드셔 에빙던에서 결성이 됐습니다. 보컬과 기타, 건반을 담당하는 프론트맨 톰 요크를 중심으로 기타리스트 자니 그린우드 그리고 베이스의 콜린 그린우드 그리고 드럼 필립 셀웨이로 중 결성된 밴드였죠.
1: 네. 그래서 뭐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로 좀 혁신적인 음악 방향성을 보여주면서 매니아층들에게 정말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저는 라디오헤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장르를 초월한 마니아가 많아요.
2: 그러니까
1: 보통은 밴드 음악 좋아한다고 하면 락밴드 음악만 좋아하고 전자음악 듣는 친구들은 전자음악만 듣는 경우도 많거든요. 마니아라는 건 전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라디오헤드는 그 가운데서 모든 음악을 듣는 친구들도 아 라디오헤드 좋지 영향받았지라는 이야기를 하는 정말 좀 뭐랄까요. 포켓몬으로 치면 메타몬 같은 몸집을 계속 바꾸는 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도 이 라디오헤드가 등장하던 때에도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거는 90년대 영국 락밴드 뭐 얘기하면 당연히 오아시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아시스 같은 경우가 영국 락음악의 어떤 전형성, 노스텔지어 같은 걸 자극하면서 그 정통성을 인정받으면서 커리어를 만들어간 대표적인 대형 그룹이었다면 라디오헤드는 완전 그 반대로 계속해서 이런 거 할 줄 몰랐지? 이런 것도 있다? 같은 식으로 실험적인 행보를 반복해 가면서 또 다른 영국 밴드 음악의 매력적인 한 축으로 명성을 만들어간 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라디오헤드는 브리팝으로 분류가 또 안 되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네. 좀 큰 범위로 하면.
2: 네, 라디오헤드는 그냥 라디오헤드로 얘기하고.
0: 그냥 장르가 됐네요.
1: 근데 솔직히 네. 데뷔할 때는 브리팝으로 얘기됐었는데요. 네. 크립 뭐 이런 거 할 때는.
2: 그 범주를 점점 벗어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그래서 흥미로운 건 지금 언급한 라디오헤드, 토킹헤즈, 뭐 오아시스 모두가 2026년 지금 실시간으로 재결합 및 활동 재개를 하면서
0: 그러게요.
2: 활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1: 네.
2: 특히 토킹 헤즈 리더인 데이비드 번은 데뷔 50년 만에
1: 네.
2: 오는 8월 21일에 한국에서 최초로 내한 공연을 펼칠 예정이기도 해서
1: 네.
2: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찾아보 정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직 좌석이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네.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0: 네. 네. 음악 들어볼까요?
1: 네, 라디오헤드의 노래 준비했는데요. High and Dry.

0: 아, 정말 좋네요. 이 우수에 젖은 목소리. 네. 언제 들어도. 네.
1: 사실 지금의 라디오에도 명성을 만든 앨범을 찾자면 요 뒤에 앨범들을 언급 많이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뭐 키드에인이, 김학선 님이 절대 좋아. 사수하는
2: 네, 오케이 컴퓨터.
1: 네. 이런 앨범들이 있는데
2: 벤지는 약간 이제 뭔가 얘들은 이제 되겠다 싶은 그런 가능성을 잔뜩 품고 있었던 네. 앨범이었죠.
1: 그렇죠. 네. 실험적인 면모

0: 보다는
1: 네,
0: 진짜
1: 맞아요.
0: 이제 좀 이렇게 뭉글뭉글한 어떤 기운이 느껴지는 앨범이라 저도 참 좋아합니다.
2: 다음은 어떤 팀인가요?
0: 네, 다음은 아는 사람은 역시 다 안다는 유명한 그룹명과 그 유래가 된 노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국내에서도 무척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 밴드 미스터빅. 입니다. 이 미스터빅 이름도 특정 노래에서 따왔거든요.
2: 그렇군요.
0: 1968년 런던에서 결성된 밴드 프리가 1970년에 발표한 노래 미스터빅이 이 밴드명의 유래가 된 노래입니다.
1: 네. 미스터빅은 뭐 워낙 유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이미 다양한 밴드를 거치면서 경력을 쌓은 명성이 아주 높은 멤버들로
0: 그쵸.
1: 구성된 슈퍼그룹이었습니다.
0: 네. 네.
1: 일단 에릭 마틴은 블루 아이드 소울, 그
0: 파란 눈의 소울.
1: 백인들이 그쵸. 부르는 애, 소울
0: 네.
1: 음악. 이 블루 아이드 소울을 기막히게 소화하는 가창력으로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폴 길버트도 특유의 그 드릴 피킹.
0: 아, 이거는 네. 밴드 모르는 저도
1: 맞아요.
0: 알았어요. 너무 유명해서.
1: 뭐 레이저 엑스 뭐 이런 밴드들에서 활동, 레이서 엑스
0: 네.
1: 뭐 이런 밴드들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악보를 볼 줄 모른다는 걸 믿을 수 없는 정말 타고난 어마어마한 테크닉의 소유자인 천재 베이스 빌리시언 그리고 테크닉과 기본기 모두 완벽한 드러머 페토피가 멤버였는데 각 연주자 모두 이전에 활동했던 밴드들도 너무 좀 훌륭한 밴드들이어서
0: 그쵸.
1: 화제를 많이 모았었죠.
0: 그리고 네. 세션으로도 또
1: 맞아요.
0: 명성이 꽤 높은 인물들이었는데 이렇게 쟁쟁한 이들을 한 대 모은 건 베이스인 빌리시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모였던 슈퍼밴드들 가운데 자신의 원래 활동에 좀 지쳤던 인물들이 많았죠. 그리고서 빌리시언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좀 세션 활동이 많아지고 뭐 이러던 시점이었는데 아 이거 너무 좀 무료하다, 너무 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 네.
0: 이제 내 밴드를 좀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자신이 그 동안 씬에서 지켜보고 있던 일종의 보석함 같은 거죠. 이런 포지션별 에이스들을 하나씩 모아서 만든 팀이 바로 이 미스터빅이었습니다.
2: 네. 팀 이름은 누가 지은 걸까요?
0: 네.
1: 이런 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게 된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요.
0: 네.
1: 이 사람도 뭐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0: 그럼요. 네.
1: 네. 그래서 허비 허버트라는 인물인데 미스터빅 이전에도 다양한 락밴드들의 매니저 일을 해왔습니다. 산타나나 뭐 저니, 유럽 같은 그런 밴드들의 매니지먼트를 해왔는데 이렇게 좀 베테랑이다 보니까 밴드 이름 지어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멤버들은 물론이고 이 허비도 비중 있게 의견을 내게 된 거죠.
0: 네.
1: 그러면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밴드 프리의 노래 가운데 미스터빅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 혹시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0: 그 그룹명 만들 때 에피소드는 들어도 재밌더라고요. 정말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오고
1: 맞아요.
0: 그 최종 선정작이 결정되는 과정도 굉장히 우연인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이 미스터빅도 많은 이름 후보가 있었다고 해요. 뭐 와일드 블루 욘더, 레드 하우스, 혹스 앤 도스, 그리고 마을스 니즈 우먼, 이건 도대체 뭐죠? 이런 이상한 제목. 그리고 매직 투 번 뭐 이런 뭐 별의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팀명들이 등장을 했는데 다들 아 뭔가 아쉬운데 이런 반응을 얻고 있을 때
1: 아쉽다니까 다 너무 별론데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이름들을 제안을 한 거지?
0: 마을스니즈 우먼 이거 뭘까요?
2: 네, 근데 사실 어떤 이름이어도 성공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아, 전 모르겠어요. 매직 네. 투번 성공했을 네. 것 같으세요? 저는 네, 좀 잘 모르겠는데
2: 그 이름보다는
0: 그런가?
2: 네.
0: 그래서 이제 막 던지는 와중에 그 허비 어버트가 미스터빅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거다라는 모두의 호응을 얻으면서 밴드명이 탄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미스터빅의 노래 오랜만에 준비해봤습니다. To be with you.

0: 네. 따라하고 싶은 노래 오랜만에 듣네요.
1: 오랜만에 예. 들어봤습니다.
0: 다음은 어떤 밴드인가요?
2: 네, 다음은 보컬리스트 마리 프레드릭슨의 그 허스키하면서 파워풀한 목소리가 너무나 매력적인 듀오죠. 록시트. 요즘 또 록셋이라고 많이 부르러서.
1: 근데 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2: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무조건 록시트였기 때문에.
1: 그렇죠.
2: 네, 무조건 록시트로 가겠습니다.
1: 그럼 요즘 뭐야? 록싯?
2: 락센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1: 락센? 네,
2: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예, 예. 이 마리 프레드릭슨과 페르 게슬레 2인조로 구성된 스웨덴의 전설적인 팝 락 듀오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팀을 결성하기 전에도 이미 스웨덴 내에서는 웬만한 사람은 모두 이들의 존재를 알 정도로 유명한 음악가였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자꾸 신경을 쓰게 되네요. 락셋?
2: 락셋으로 하시죠.
0: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그 현지 말을
2: 가깝게 하는 걸로.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 알았던 것과 그 뭐 많이 다르죠.
1: 주윤발 이런 홍콩 배우들 네. 이름도 다들
0: 그래서 저도 많이 얘기해요. 새로운 배운 거 하면 다 아는 배우고.
2: 축구 선수가 네. 제일 대표적이죠.
1: 아.
2: 예전에 히바구도를 저희 리발도라고 불렀었는데
1: 아.
2: 네, 뭐 R이 히읗 발음 된다고 하면서.
1: 아, 그러니까 또 네. 월드컵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아나운서분들이 보통 어려운 일이 네.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야 네. 뭐 마돈나 마다나 정도인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저희 이제 락싯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락싯은 말끔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 프레드릭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워낙에 인지도가 높다고 해야 할까요? 좀 인상이 깊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자신의 나라에서도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하고 있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 활동 이전에 이미 존재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다른 멤버인 페르 게슬레 같은 경우에도 이 스웨덴 내에서만 무려 3장의 1위 앨범을 발표해서 가지고 있던 길렌타이더라고 하는 밴드의 리드싱어이자 작곡가로 활약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각자 이미 어느 정도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 가고 있던 인물들이었던 거죠.
2: 네. 근데 그런 두 사람이 듀오로 함께 하게 된 게 둘이 소속되어 있던 레이블 EMI의 CEO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1: 이런 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그죠?
2: 서로 이제 개인 활동 활발히 하고 있는 걸 보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둘이 같이 하면 더 잘 어울리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CEO가 듀오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제안을 건넸고 그것도 그걸 또 다 받아들였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네,
2: 그래서 예. 새로운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두 사람 다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둘이 하면 어떨까? 라는 네. 그런 생각으로 그 요구를 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0: 네. 네. 이 록시트라는 이름은 어디서 따온 건가요?
1: 네. 이 밴드명 록시트도 역시 오늘의 테마에 맞게 노래 제목에서 가져왔는데요. 1971년에 결성된 영국의 팝 록 밴드인 닥터 필굿 세 노래 제목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이 닥터 필굿이 1974년에 발표한 싱글이라 좀 결성보다는 연식이 된 노래였고 당시 그렇게 큰 반향을 얻은 곡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결성을 권유했던 그 EMI CEO와 멤버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고 야 이거 뭐 기획은 좋은 것 같은데 이름을 뭘로 할까로 이야기하던 와중에 이들의 음악을 늘 듣고 있던 멤버 펠 게슬레가 이런 곡이 있는데 뭔가 발음도 좋고 느낌도 있다. 밴드명 어떠냐라고 권유를 해서 자연스럽게 팀명으로 낙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2: 네. 네. 그래서 둘이 이제 함께 활동을 하게 됐는데 1986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Pulse 네. of Passion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자국인 스웨덴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록시트는 유명한 곡이 뭐 워낙 많긴 하지만 네. 국내에서는 역시 영화 Pretty Woman OST에 수록됐던 It Must Have Been Love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1: 맞습니다.
2: 싶어서 이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1: 네.

0: 아, 또 옛날 노래 나오니까 또 각자 옛날 얘기 하나로. 네.
1: 저희 지금 노래 들으면서 이상하게
0: 애쓰셨겠대요.
1: 네, 노래 들으면 그 당시가 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어린 시절 기억난다. 뭐 이런 얘기하기도 했었고. 네. 레이디 인 레드 뭐 이런 노래 제목도 얘기하고 했는데요. 그 락시트가 이게 나름 뜻이 있는 단어예요. 이게 몸이 가뿐하다? 매우 기분이 좋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해서 뭐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뭐 음악과 이렇게 크게 연결은 되지 않는데.
1: 괜찮잖아요. 약간 네. 좀
2: 기분 이렇게 뜨거운
1: 이게 가볍게 예, 네. 가벼운 팝락 느낌과 네. 어울리는 이름 아닐까 싶습니다.
0: 이번엔 어떤 밴드인가요?
1: 네, 다음은 그룹 보이스 투 맨을 준비했는데요. 아. 워낙에 유명한 그룹이잖아요. 뭐 한국에서 보이스 투 맨 모르는 사람 있나요?
0: 엄청
1: 뭐
0: 사랑받았죠.
1: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룹 자체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팀명이 노래 제목에서 왔다는 거를 좀 생소하게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이스 투 맨 하면 이제 문장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0: 그쵸.
1: 소년에서 남자로. 저희가 가진 아이돌 그룹의 기사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는 문장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 이 이름이 바비 브라운이 멤버로 있던 그룹으로 유명한 보이밴드 뉴 에디션의 노래에서 이름을 따온 그룹명입니다.
0: 네.
1: 네.
2: 뉴 에디션은 1978년에 결성해서 91년까지 전성기를 보낸 팀인데 또 김윤아 씨가 굉장히 좋아하는
1: 맞습니다.
2: 네, 팀이기도 합니다.
1: 예.
2: 네. 보스턴의 록스버리라는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결성한 R&B 팝 보이 그룹이고요.
1: 네.
2: 1978년에 바비 브라운, 그 문제의 바비 브라운.
1: 네. 아, 지금 생각하면 진짜
0: 미워요.
1: 네, 모두가 미워하는 아이콘이 네, 됐죠. 네.
2: 80년대 굉장히 많이 인기를 끌면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팝 보이 그룹의 원형을 만들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기도 하고.
1: 네.
2: 보이 그룹 계보로 보자면 잭슨 파이브, 뉴 에디션, 그리고 뉴키즈 온 더 블록.
1: 맞습니다.
2: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와, 그 80년대 미국 보이그룹의 인기 국내에서 뭐 어마어마했었죠.
1: 아, 뭐 네. 너무 많은 에피소드를 국내에서도 만들 정도였고, 뭐 내한 공연이.
2: 그리고 많은 좀 춤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따로 하기도 했었고,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네.
1: 맞아요. 네. 진짜 그 전성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있었는데요. 사실 국내에서는 백인 멤버들로 구성된 뉴키즈 온 더 블럭이 워낙에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사실 그 뉴키즈가 이 뉴 에디션의 성공을 보고 영감을 받은 이 제작자와 그리고 작곡가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룹 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던 팀이고요. 이 팀이 성공시켰던 곡들이 캔디걸, 뭐 쿨 잇 나우 같은 당시에 이제 버블건 팝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음악 장르명이기도 하지만 되게 직관적인데, 그 달콤한 그리고 예쁜 풍선을 만들 수 있는 풍선껌처럼 말랑말랑하고 스윗하고 너무 좀 막 귀엽고 이런 느낌의 팝을 다 모아서 버블건 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이름을 만들게 된 것에 또 이 뉴 에디션의 성공도 바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을 히트곡으로 가지고 있는 팀명을 왜 보이스 투 맨이 가져왔을까 싶은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스 투 맨은 우리 안에서 또 베이비 페이스 같은
2: 맞아요.
1: 작곡가가 만든 막 그 수많은 명곡들로 유명한 R&B 보컬 발라드 그룹이잖아요.
2: 네.
1: 그런데 사실 보이스 투 맨의 첫 앨범을 들어보면, 아, 사실은 보이스 투 맨도 은은하게 뉴 에디션의 영향 아래 만들어진 팝 보이밴드였구나. 요걸 알게 됩니다.
2: 그래서 보이즈 투맨의 데뷔 앨범 쿨리 하이 하모니 이
1: 맞아요.
2: 앨범을 들어보시면 당시 유행하던 뉴잭스윙 그리고
1: 맞아요.
2: 아카펠라를 결합한 너무나 보이그룹다운 곡들이 다수고
1: 네.
2: 제 기억에는 그 최고 히트곡 End of the Road 그 네. 노래는 이후에
1: 맞아요.
2: 이 앨범에 추가가,
1: 네,
2: 추가가 되기도 했었고 그래서
1: 네.
2: 원래 앨범에는 그 곡이 또 없었고
1: 네.
2: 그리고 실제로 이 보이즈 투맨을 기획한 제작자들도 뉴 에디션을 좀 모티브로 삼아서 그룹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보이스 투 맨은 실제로 자신들도 그런 그룹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좀 인기 보이 그룹을 생각하면서 당시 옷 입은 것도 보면 그 뒷골목 남자아이들처럼 딱 그 약간 잘 나가는 보이 그룹의 전형적인 컬러풀하고 되게 화려한 스트릿 룩을 입고 있는데 엔터브로드 뭐 Hard to say I'm sorry 뭐

0: 이런 것들 이제 막 카펠라로 성공을 맞아요. 하면서 정장 입고 맞아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R&B 발라드
1: 하얀 정장
0: 네,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뉴에디션의 노래들을 살펴봐도 이런 버블건 팝 굉장히 상큼한 곡들도 히트를 많이 했지만 이외에도 Can You Stand the Rain이나 제가 오늘 준비한 Boys to Men이라고 하는 이 Boys to Men의 이름을 따온 이 곡 같은 정말 아름다운 팝 R&B도 다수 보유하고 있는 팀이에요. 사실 흑인 그룹은 기본적으로 가창력은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그렇죠.
0: 꼭 아카펠라 그룹이 아니어도 다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요. 그래서 뉴에디션에도 아주 뛰어난 보컬들이 많았는데 이들의 이름을 탄생시킨 선조의 노래를 오늘 제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1: 네.
0: 뉴에디션의 Boys to Men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아름다운 곡에서 또 보이스투맨이 탄생했군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래 너무 잘하는 멤버가 하나 있잖아요. 당시 이제 쟈니길이라고 진짜 그 흑인 음악계 안에서도 네로라는 보컬로 또 활약을 많이 했던 아티스트입니다. 아, 좀 오랜만에 저도 들으니까 마치 아까 김학선 씨가 락시 노래 들으면 옛날 생각 난다고 하는 것처럼 저도 뭔가 정말 어렸을 때 이런 음악 들었던 때가 기억나서 좀 몽글몽글한 마음으로 함께 노래 띄워드려봤습니다.
0: 네, 다음 팀은 어딘가요?
2: 네, 잭슨 파이브 이야기가 좀 나온 김에 잭슨
1: 저희가
2: 파이브.
1: 예, 그쵸, 얘기했죠. 보이그룹
2: 네,
1: 얘기하다
2: 아,
1: 보니까
2: 예. 그래서
1: 예,
2: 잭슨
1: 얘기하게
2: 파이브의
1: 돼서.
2: 노래 제목을 좀 그룹명으로 삼은 팀도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영화 마이클 개봉으로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뿐만이 아니라 잭슨 파이브 시절의 노래도 음원 사이트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요.
2: 그런 모습 보면서 명곡은 역시 시대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마이클 잭슨 파이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벌써 앨범
2: 그러니까요.
1: 나온 지가
0: 맞아요.
1: 50년이 됐는데 요즘 그 젠지들에게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신선하다는 이야기를 그들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팝의 아이콘들이라는 이야기를 새삼 하게 되고요. 뭐 잭슨 파이브 설명이 필요한가요? 뭐 너무너무 유명한 그룹이고 최근에 또 영화 때문에도 다시 언급이 여기저기에서 자주 되고 있습니다. 잭슨가의 형제들로 구성이 된 그룹이고요. 영화에서도 이들의 결성이 그려져요. 특히 아버지 조 잭슨이 상당히 야망을 가진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좀 호된 트레이닝을 통해서 가족 그룹을 만들겠다는 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고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을 보니 평소에는 이렇게 특별한 직업은 없었다고 해요. 약간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 전형적인 이제 뭐 블루칼라 계급의 흑인 노동자였는데 하지만 음악을 좋아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클럽에서 활동한 로컬 밴드 같은 곳에서 기타를 종종 연주하면서 생계에 보태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유전자는 뭐 예,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집을 비웠을 때 둘째인 티토 잭슨이 아버지 기타를 몰래 치면서 가지고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본조 잭슨이 아, 우리 애들한테 재능이 있구나.
1: 할수 있겠구나
2: 네,
1: 이런
2: 이런 걸좀
1: 생각이 든 거죠.
2: 눈치채고 그때부터 정말 좀 혹독한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 네.
2: 정말 혹독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 영화에도 드러나는데 이거 사실 요즘으로 치면은
2: 아동학대
1: 아동학대죠. 네,
2: 수준에 네.
1: 뭐 폭력적인 부분도 많고 했는데 하지만 그런 트레이닝 덕분에 또 굉장히 또 아주 타이트한 가족 그룹이 만들어지기도 했죠.
2: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재키 잭슨, 티토 잭슨, 저메인 잭슨 이렇게 세 명을 중심으로 잭슨 브라더스로 결성해서 활동을 하다가 마이클 잭슨이 자란 뒤에 멤버로 딱 영입을 해서 잭슨 파이브로 만들게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영입을 못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뭐 두 살, 세살 이랬으니까. 근데
0: 그쵸.
1: 그때부터도 워낙에 노래가 뛰어났다고 하죠. 네.
0: 이팀 이름이 된 잭슨 파이브의 노래는
1: 아,
0: 뭔가요?
1: 그게 또 궁금하실 텐데요. 이들이 1970년 발매해서 아주 큰 인기를 얻었던 ABC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당시 ABC가 너무너무 인기가 많았는데요. 상징적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그 유명한 레리비 비틀즈의 이 노래를 제치고 차트 1위를 차지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1위를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끌어내리고 1위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역사적인 노래 제목을 겁도 없이 팀 이름으로 사용한 팀이 1980년 영국 셰필드에서 결성된 팝밴드 ABC입니다.
0: 네.
2: 근데 또 이들의 음악이 잭슨 파이브랑 좀 비슷하냐 하면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1: 그러니까 저희가 뭐 보이스투맨 얘기할 때는
2: 맞아요.
1: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를 좀 찾을
2: 연결고리가
1: 수
2: 있고 뭐
1: 있는데
2: 한데 근데 이 ABC 음악은 신스팝과 뭐 오케스트라, 재즈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그걸 좀 혼합한 뉴웨이브와 소피스티 팝이라고
1: 맞아요.
2: 부르는데 이게 뭐 일종의 뭐 지적인 팝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 네.
2: 소피스티 팝이 1980년대 중반에 영국 뉴웨이브 시대에 발전한 팝 음악의 하위 장르입니다.
1: 네.
2: 그래서 재즈, 소울, 팝의 요소를 좀 과할 정도로 풍성하게 사용 간 것으로 좀 유명한 장르인데 ABC가 이런 음악을 했던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80년대니까 그땐 뭐 과잉이 진짜 많았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어떤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진짜 막 축제 같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잭슨 5의 어떤 소울풀한면서도 약간 아이돌 팝밴드 같은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직 객관적으로 딱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팀명이 필요했다고 하고 그렇게 이런저런 유명한 뭐 옛 가수들의 이름, 노래 제목 같은 것들을 수집하다 그 안에서 ABC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멤버들 가운데 스테판 또 마크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미 70년대 후반부터 Viceversa라는 이름으로 일렉트로 듀오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세 번째 멤버로 마틴 프라이가 합류하면서 사실 3인조로 또 이제 활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ABC 이 세 개의 스펠이 또 이 세 멤버를 뭐 표현하지도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주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팀명으로 활용이 되었던 잭슨5의 그 노래 ABC 준비해봤습니다.

0: 이때도 목소리가 터져 나오네요.
1: 참 대단한 재능이었고 이런 목소리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노래를 안 시켜뺐나 싶기도 그렇죠. 합니다.
0: 자, 마지막 팀은 어느 팀인가요?
1: 네,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 그룹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한국 팀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2007년 8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한 걸그룹 소녀시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 팀 여러모로 K-POP 걸그룹계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팀이죠. 요즘에는 약간 기본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또 같은 기획사에서 나온 하트투하트가 약간 소녀시대 계열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K-POP 씬 안에서도 아 K-POP 걸그룹의 원류가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걸그룹의 프로토타입이나 뭐 걸그룹의 이데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완성형 걸그룹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팀입니다.
2: 네, 이 멤버 구성에서 노래 그리고 퍼포먼스의 완성도 그리고 그룹은 물론이고 멤버 개개인의 인지도까지 좀 다시 나오기 힘든 걸그룹이다라는 게 현재 소녀시대가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2: 특히 이들의 데뷔곡이었던 다시 만난 세계가 데뷔 당시에도 뭐 인기를 얻긴 했지만 여러 사회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시대의 민중가요라는 독특한
1: 맞아요.
2: 붙기도 했고
1: 네.
2: 최근엔 또 멤버 효연의 유튜브를 통해서 유리, 서연이 만나서 결성한 트리오 효리수로 새로운 인기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기도 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뭐 했다 하면 하여튼 화제니까
1: 네,
0: 참 독보적이긴 해요.
1: 대단한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안에서는 약간 그 걸그룹

0: 프로 보이그룹이 국민 가수? 라는 느낌을 준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아마 지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소녀시대는 알지 뭐
1: 맞아요.
0: 약간 뭐 유난 알지 뭐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로 좀 국민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까지도 동세대 실시간으로 활약하고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의 이름이 또 유명 곡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해보면 참 새삼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소시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잊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들의 이름은 1989년 가수 이승철이 발표한 솔로 정규 1집이었죠. 1집 파트2의 타이틀곡 제목이었던 소녀시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좀 잊혀질 정도예요. 맞아요. 이제는 네. 많은 분들이.
1: 그러니까.
0: 하지만 이 당시의 소녀시대가 데뷔할 때는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이 유명한 곡을 그룹명으로 쓴다니 라고 언급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왜냐하면 당시 이승철 씨가 지금의 웬만한 아이돌의 인기를 능가하는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던 인기 가수 아니었습니까?
1: 그렇죠.
0: 사실 저보다는 시대가 조금 앞이라 그 정도였나요 싶은데
2: 정말 그 정도였습니다.
1: 네. 엄청났어요.
2: 약간 예. 그 불미스러운 사고만 아니었으면 정말 가장 높은 곳에 설 정도로
0: 네. 제가 알고 있기도 높은 곳이었는데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있을 정도였군요.
1: 네. 음악들이 다 너무
2: 다
1: 좋았잖아요.
2: 네.
0: 그리고 뭐 히야, 네. 히야 뭐 이런 느낌의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이 진짜 요즘 그 K-POP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덤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저도 너무나 많이 전해 들었는데요.
2: 네.
0: 이 앨범도 대단했잖아요. 뭐 이 소녀시대라는 곡도 인기가 많았지만 이외에도 뭐 마지막 콘서트, 비와 당신의 이야기, 히야 같은 곡들이 전부 수록이 되어 있던 명반이었습니다.
2: 네. 근데 이 노래 소녀시대가 워낙 유명한 히트곡이다 보니까 처음 소녀시대 이제 그룹명으로 나왔을 때만 해도 좀 어색하다라는 반응이
0: 그랬죠.
2: 있었고 또 한글이 이 당시에 드물었잖아요.
0: 맞아요.
2: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색하다고. 근데 또 저 한편으로는 그 노래 중에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이거랑 좀 잘 매칭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1: 맞아요.
0: 하지만 네. 제가 만약에 걸그룹 연습생인데 너희는
2: 소녀시대야?
0: 소녀시대로 데뷔한다라고 하면 소녀시대요? 이럴 것 같기는 해요.
2: 저 근데 정말 한글 이름에서 오는 생경함도 분명히 컸을 것 같긴
0: 해요. 그리고 또 이미지가 네. 그 얘기도 되게 많았거든요. 소녀시대 처음 데뷔할 때 언제까지 소녀일 것 같냐. 뭐 30대 돼서도 소녀시대 이름 쓸 수 있을 것 쓰고 있죠.
1: 근데 아직도 어울려요.
0: 그러니까
2: 하지만 당시에는 30대에 활동할 거라고 생각하지
0: 그런 것도 않잖아요. 네. 아 진짜.
2: 근데 이제 소녀시대도 데뷔한 지 19년 맞이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이름이 된 곡 이 소녀시대를 셀프 리메이크하기도 했었고.
0: 맞아요.
2: 그래서 오늘은 그 곡을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소녀시대 소녀시대 보내드리면서 김윤아 김학선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서 일기 박재삼. 입 하나 까딱 않는 30몇 도의 날씨 속 그늘에 앉았어도 소나기가 그리운데 막혔던 소식을 뚫듯 매미울음 한창이다. 계곡에 발 담그고 한가로운 부채질로 성화 같은 더위를 달래는 것이 전부다. 예닐곱적 아이처럼 물장구를 못 치네. 늙기엔 아직도 멀어 청춘이 말리인데 이제 갈 길은 막상 얼마 안 남고 그 바쁜 조바심 속

삼복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네요. 박재삼 시인의 혹서일기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레디 플레이어 1과 함께합니다. 이스터에그를 차지하기 위한 첫 번째 미션인 레이싱부터 대중문화 팬들의 가슴에는 불이 당겨집니다. 오토마 가스히로의 걸작 만화 아키라 속 주인공 가네다 쇼타로가 타는 빨간 바이크는 오아시스에서 아르테미스의 차지죠. 웨이드가 분한 파시발의 차는 백투더퓨처 시리즈의 드로리안. 그 옆으로 매드맥스 속 인터셉터, 스피드레이서의 마하5 등이 빼곡합니다. 이윽고 건담과 메가 고질라의 결투까지를 목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스필버그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프로듀서와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가 3년간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고 그 기간 동안 매주 전화가 울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작권 해결과 로열티 지불이 영화 제작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죠.

대중문화를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와 그가 창조한 캐릭터들로 향하죠. 클라인은 스필버그의 작품을 보면서 자라지 않았다면 레디플레이어1을 쓰지 못했을 것이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소설에는 스필버그 작품 속 캐릭터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지만 그는 이 영화에서 주라기 공원의 트랙스 정도만 부각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다른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문화들을 조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렉 모톨라가 E.T.를 오마주한 황당한 외계인 포를 만들었듯, J.J. 에이브럼스가 슈퍼에이트를 만들었듯, 스필버그 키즈들이 자신들의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늘날, 스필버그는 자신이 대중문화를 사랑해온 방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 또 한 번의 도약을 선언한 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건의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7월 15일 초복입니다. 초복은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날이죠. 초복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날에 삼계탕이나 백수, 민어탕 같은 여름 보양식을 먹는 풍습이 있잖아요. 푹푹 찌는 더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게 극기 훈련처럼 느껴지는 분들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원한 초계국수나 콩국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요. 자, 근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대박, 미쳤다, 이런 말만 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방송에서 쓰기에는 약간 글쎄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젊은 층에서 이런 표현,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개맛있다. 이런 말로 맛을 표현하는데, 약간 달콤한 팥빙수를 먹었다면 달보드레하다, 기분 좋게 신맛이 나는 초계국수를 먹었다면 새금하다, 새큼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콤하면서 단맛이 나는 낙지볶음을 먹었다면 알근달근하다 는 순우리말도 쓸 수 있고요. 근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달보드레, 말이 정말 예쁘죠, 그죠? 그리고 써보면 글 조합도 예쁩니다. 자, 오늘 맛있는 보양식 드시게 된다면 대박, 미쳤다 대신 그 맛에

꼭 맞는 우리말 표현 하나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7월 15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잔나비가 부릅니다. 투게더.

자,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셀러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신간은 아니고요. 작년 여름에 나온 책인데 한 대형 서점의 집계로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3주 동안이나 연속 1위를 한 책입니다. 네, 헌법재판관을 지낸 저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또 그의 가치관을 알수 있는 책이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건데요. 어떤 책인지 잠시 뒤 지상진 씨와 함께 만나볼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책방에서 헌법재판관의 책을 만나볼 텐데, 오늘 귀감 영화, 마침 법정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을 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배심원이 돼서 한 살인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홍승환 감독의 배심원들 감상합니다. 주연을 맡았던 박형식이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를 벗고 배우로서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된 영화기도 한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바로 올게요. 2개월이 부릅니다. 여우야.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금요일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올해 제헌절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죠?
1: 맞아요. 네. 네, 제헌절은

0: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죠.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찾아온 빨간 날이에요.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다는데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네. 유일하게 쉬지 않았었는데
1: 좀 말이 안 됐어요.
0: 그러니까요. 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셈이죠.
1: 아, 좋은 표현이네요.
0: 네, 헌법은 국가의 뼈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헌법의 가치가 일상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판단하는 법조계의 최종 수문장이 바로 헌법재판소겠죠.
1: 말 나온 김에 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좀 얘기해 주세요.
0: 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그런 걸 결정해서 국민을 구제하는 곳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를 고유한 언어로 인정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과 소통의 권리를 지켜낸 판결들을 내려왔었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에 합헌 판결을 또 내리기도 했었고요. 네. 이러한 판결이 장애인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헌법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0: 오늘은 이처럼 우리 곁에 있는 헌법의 가치와 닮은 에세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자, 헌법 그리고 에세이. 아주 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어떤 책인가요?
0: 네. 바로 문형배 재판관의 호의에 대하여입니다.
1: 어? 문형배?
0: 네. 네. 이 책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지낸 문형배 재판관이 써내려간
1: 아, 120편.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분이군요.
0: 네. 예. 120편의 글을 엮은 책이에요. 법관 생활을 시작한 1998년부터 적었던 1500여 편의 글 중에서 엄선했다고 하는데요. 일상을 대하는 다정한 태도를 담은 1부와 그가 법관으로서 깊이 읽었었던 책들에 대한 감상을 기록한 2부 그리고 법원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제안을 담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 안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무거운 직함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인근의 사람 냄새 나는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문형배 재판관.
0: 네.
1: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하셨고요.
0: 네.
1: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을 알고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찾아본 것도 기억이 나는데 아, 네. 좀 더 소개를 해 주세요.
0: 네.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분이에요. 법조계의 최고 정점까지 오른 분이지만 평생 베풀물 실천한 따뜻한 판사였습니다. 재직 시절 단 한 번도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었고 돈이 없어서 노역을 택한 수감자들에게는 사비로 책을 선물한 일화로도 유명하죠. 네. 네. 혹시 작년에 연말에 소개했었던 진주의 어른 김장하 선생을 기억하실까요?
1: 맞아요. 기억납니다.
0: 네. 네. 가난했던 학창 시절에 문 재판관도 김장하 장학금의 수혜자였는데요.
1: 이거를 제가 찾았었어요.
0: 네. 네. 맞아요. 김장하 선생이 가르쳐준 호의로 베푸는 의미를 평생 판결과 일상에서 실천해온 진정한 법관이었습니다.
1: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있잖아요. 뭔가 네. 아, 잘 되는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예, 예. 책 안에는 김장하 선생과의 개인적인 인형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첫 청년 문형배가 감사 인사를 위해서 찾아뵙자 김장하 선생이 말씀하셨는데요. 고마움은 내가 아니라 사회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죠.
1: 네, 당신 저 같으면 네. 선물 뭐 사왔니?
0: 그럴 수 있죠. 당신 역시 사회에서 받은 호의를 갚은 것일 뿐이었다고 상부합니다.
1: 네.
0: 저자는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입었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아나가리라고 다짐합니다.
1: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0: 사회에 갚아라.
1: 야,
0: 더불어서 이런 선순환이 쌓여 이 사회가 훨씬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비치고 있죠. 호의로 인한 베풀미 개인에게는 자부심은 그리고 사회에는 새로운 성취를 거둘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1: 이렇게 들으니까 아까 제가 괜히 얘기했나 싶고 어쨌든 김장한 선생의 어떤 그 한마디가 네.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0: 맞습니다. 네. 네, 저자는 2019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인사 말씀에서도 김장하 선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밝혔는데요.
1: 왜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법관으로 길을 걸어온 27년을 되짚어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왔다고 밝힙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죠. 저자가 생각하는 헌법 의 가치는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 안에 있었어요.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기 위한 행동을 하며 깨달은 거죠. 재연절을 맞아서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헌법적 가치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1: 그 문영배 전 재판관이 네. 다독가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책을 고르는 그만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0: 네, 먼저 마음에 드는 저자를 따라서 고르고 네. 네, 때로는 관심이 있는 주제어가 담긴 제목을 보고선 고른다고 해요. 이런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읽은 걸 후회할 때도 제법 많다는데요. 네네. 그럴 때 하는 저자만의 귀여운 복수가 있습니다.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재미가 없으면
1: 판결문을 써서 보내나요?
0: 그렇진 않고요.
1: 아, 그건 아니에요?
0: 네, 오히려 안 쓰는데요. 아. 블로그에 그런 감상평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요.
1: 그렇군요. 무시하는군요.
0: 네. 네. 하지만 독자에게 어떤 책이든 책 읽기를 권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네, 나쁜 사람은 있어도 나쁜 책은 없다면서요. 어떤 책이든 그 안에서 반드시 스승을 만나거나 최소한 반면 교사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그 블로그에 남긴 독후감이 혹시 이번 책에도 포함이 돼 있나요?
0: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자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고백해요.
1: 그래요?
0: 네. 저도 늘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 네. 네,
0: 그 무지가 부끄러워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었죠. 빅토르 위고가 쓴 이 고전소설은 판사들이 가장 많이 읽은 문학으로 책 속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쳤을 때 처벌 대신 온정을 베풀어 그의 새 삶을 열어준 밀리에르 주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윽고 레미제라블을 주제로 한 독후감이 등장할 때면 더없이 반가워지죠. 저자가 밀리에르 주교에게 품은 동경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조건 없는 온정을 베푼 김장하 선생을 향한 마음과 닮았습니다.
1: 네. 진짜 요즘 시대에서 누군가 어른이 어른을 존경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0: 맞아요.
1: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영배 재판관이 좀 부럽기도 하네요.
0: 아,
1: 네.
0: 그러니까요.
1: 자,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0: 네, 저자는 책을 많이 읽는 이유를 무지와 무경험 그리고 무소신이라는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밝힙니다. 앞서서 레미제라블 탓에 생긴 부끄러움이 바로 무지였었죠. 평생 책을 읽어온 이유를 곱씹어보면서 이 책을 완성한 소회와도 같은 문장을 남깁니다.
1: 네.
0: 혼돈의 시기에 그나마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친구와 책 덕분이라 생각하니 이 글을 쓰는 감회가 남다르다. 재연절을 앞둔 7월의 한복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책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냈었던 호의의 헌법적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1: 네, 문영배 전 재판관의 책 호의에 대하여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0: 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소리책에서 음성도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1: 오늘의 추천곡은요?
0: 네, 저자의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합니다.
1: 네.
0: 네, 안치환의 내가 만일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지털 접근성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하현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웹 앱 모바일 키오스크라는 것을 이제 인증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뭐 모바일이든 웹이든 뭐 키오스크에 관련해서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게 단말기라든가 이런 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구축이 될 수 있게 하는 인증 마크를 내어주는 기관이에요. 저가 원래는 이제 2010년도 조금 넘어서면서 쇼핑몰이라든가 홈페이지 접근할 때 나는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대체 테스트라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음성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미흡해서 우리나라는 이쪽에 아 조금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용자 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사용자 평가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홈페이지든 모바일이든 이제 키오스크든 이거를 검증을 하고 이러이런 게 이제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수정해 와라 이제 업체들한테, 그게 이제 뭐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국가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기업, 공기업 모든 회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애인분들이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한국 디지털 접근성 진흥원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하현욱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키오스크 등 각종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인증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장애인에게 편하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누군가가 인심 써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죠. 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내일 모레 제헌절인데요. 이 제헌절 앞두고 법에 관련된 영화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2018년에 개봉한 홍승환 감독의 영화 배심원들이에요.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린 날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배심원이 살인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고요. 재판장 김준겸은 문소리, 8번 배심원 권나무는 박형식이 연기했어요.
0: 이게 보통 법정 영화는 약간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사건을 본다는 점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내용 소개해 주세요.
1: 네. 청년 창업가인 나무는 배심원 선정 면접을 보면서 법은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려고 있는 거라고 답을 하는데요. 네. 재판장 중겸은 함부로 처벌을 못하게 하려고 기준을 세운 게 법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나무를 포함한 8명의 배심원이 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국민 참여 재판이 시작되죠. 어머니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사건이에요.
0: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죽인 거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이 배심원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도 같아요.
1: 네. 피고인 강두식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베란다에서 밀쳐 숨지게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어린 시절 화재 사고와 생활고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순간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준겸은 높은 베란다 난간을 지적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죠. 검찰은 두식이 망치로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렸고 자기의 의술을 회수해서 증거를 없애려 했고 119에 신고해서 범행을 숨기려 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요. 경비원의 목격 증언과 CCTV 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배심원들은 두식의 자백이 진실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0: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조경아 성우의 해설입니다.
2: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3: 주민센터 직원 윤근주.
4: 법이 그래요. 그걸 제가 몇 번을 저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장국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있다면서 뻑하면 술 먹고 센터로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2: 그러다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자 다시 신청하러 온 거고요.
4: 네. 근데 그게 이렇게 잠깐 다친 거로는 안 돼요. 아예 중증장애를 입든가 해야지. 법이 그런데 괜히 저한테 행패 부린 거죠.
2: 경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겐 불안정한 어머니 월급보다 안정적인 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이 더 절박했습니다. 이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족 포기각서입니다. 가족 포기각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두 장의 각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장만으론 가족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이 각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 한 장뿐입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도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읽어주시죠.
5: 네? 제가요?
3: 나무가 당황해서 돌아보자 준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나무는 검사에게 각서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5: 저는 엄마랑 인연을 끊겠습니다. 제 인생이 망한 것은 엄마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온몸에 화상 입은 것은 엄마 탓이고 일자리를 못 구한 것도 엄마 탓이고 모든 게 다 못난 엄마를 만난 탓입니다.
6: 정숙 가세요, 정숙.
3: 준겸이 동요 없이 냉정하게 두식을 바라본다.
7: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0: 두식이 고개를 숙인다.
1: 자리 앉으세요, 피고인. 자리 앉으세요.
2: 기억이 잘 안 나요.
1: 앉으세요.
2: 기억이 안 나요.
3: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0: 경유들이 두식을 제압하고 중경은 짜증스레 눈을 감는다.
1: 규정합니다.
0: 준겸과 주심판사, 배석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간다. 법원 복도.
4: 아니 어떻게 딱 하필 사건 당일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네요.
1: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3: 아니 이미 자백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아니라고 파토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에? 아 됐고 저기 일단 저기 정리하고 다시 판을 짜자고.
4: 아 저 근데 강두식이 재판을 계속 받겠답니다. 그 대신 공소 사실은 다 부인하고요.
0: 주심 판사가 중겸을 따라 멈춰서다가 변호사의 발을 밟는다.
1: 그럼 유무죄를 다퉈보겠다 이겁니까?
5: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저 기자들 보니까 빨리 갑시다. 저 회의실로 갑시다.
0: 준겸이 화를 누르며 법원장 일행을 따라 회의실로 향한다.
6: 어차피 증거 확실한데 문제될 게 있나요?
7: 있지. 애심원.
8: 학생, 법대생이랬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0: 배심원실.
9: 근데 제가 아직 1학년이라...
10: 나이가 몇인데 1학년이네? 놀던 얼굴은 아닌데.
8: 아, 좀 가만히 있어봐.
10: 어떻게 된 거야? 왜 1학년이야?
8: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9: 그게 피고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면 아마...
11: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는...
0: 기백이 밖으로 나간다.
11: 아이고 매.
12: 그걸 뭐하러 따지겠어요? 엄마 죽인 놈한테. 기억 안 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자백할 때 언제고 말을 또 바꾸고. 신뢰가 가겠어요?
13: 기억이 나냐 안 나냐 하는 점을 두고 이제 배심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겠네요.
14: 네. 배심원 춘옥은 뇌출혈을 겪었던 남편도 사고 당일의 기억만 잃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진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나무는 특허를 받은 자기 호신기를 개인회생 신청 때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배심원으로 차출이 되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 되고요. 잠시 민사 신청과에 다녀오게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제지를 당해요.
13: 아이고, 네.
14: 결국 화장실에 가는 척 배심원 씨를 몰래 빠져나오지만 복잡한 법원 복도에서 길을 잃고 판사들만 다니는 통로까지 들어갔다가 철창 안에 있던 강두식과 마주치게 됩니다. 강두식은 내가 정말 그런 거면 어쩌지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나무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서 배심원실로 돌아와요.
13: 그 강두식의 혼잣말 그게 진짜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봐요.
14: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다시 재판이 열리고 준겸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을 한 만큼 배심원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를 근거로 추락사가 아니라 둔기에 맞아 숨진 뒤에 베란다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견을 밝히는데요. 이때 6번 배심원 기백이 법의학자가 틀렸다고 적은 쪽지를 중겸에게 전달하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한 기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현장 사진에는 둔기로 가격했을 때 나타나야 할 비산 혈흔이 보이지 않는다 법의학자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죠.
13: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1: 시신 세정사로 30년 근속하셨네요.
11: 네, 뭐 남들은 뭐 시제 닦기니 뭐니 뭐 약잡아봐도요. 웬만한 부검이보다 낫다고 뭐 형사들이 전부 내한테 무섭디다.
1: 법의학 학위나 의사면허 있으십니까?
11: 뭐 아니 뭐 그거는 뭐 아니지만.
1: 6번 배심원 의견은 기록에서 삭제합니다. 허락 없이 발언하면 퇴정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증인, 그러니까 저 손상의 원인이 망치가 아닐 가능성 있습니까?
15: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1: 똑바로 봐요! 저게 어디 망치요!
1: 6번 배심원, 개인 견해를 계속 드러내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퇴정하세요. 경위!
11: 와, 이거... 와...
16: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11: 아니, 뭐... 와, 진짜. 아, 좀 비켜줘. 아니, 뭐, 내 입인데 말도 못해요, 이런.
16: 나오세요.
11: 아니 나요 이거. 아니 이럴 거면 대신 뭐 하러 오셨어 이거. 아 노란까래 대단도 너무하네 진짜로. 내줘서 세 마리 거짓말인가 보소. 내가 소리 작을 진짜 내가.
0: 나무가 맞은편 피고인석의 두식을 바라보는데 양손에 엄지장갑을 끼고 있다.
5: 손가락이 없어도 반지를 휘둘 수 있을까요?
17: 손가락이 없다뇨?
1: 더 할 말 있어요?
0: 준겸이 나무의 메모지를 읽는다.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실험해보면 안 되나요?
12: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바 있어요?
18: 아니요. 이미 자백한 사건인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12: 내가 수사 관행을 모르는 건 아닌데 첫 국민 참여 재판이잖아요. 수사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썼어야죠. 그쵸?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실험까지 해야 됩니까?
5: 못할 게 뭐 있어요? 뜬금없이 무죄 변론하는 나도 있는데.
0: 준겸이 다시 메모지를 읽는다. 배심원 회의 결과 4-3으로 실험을 요청합니다. 배심원 대표 1번 배심원.
1: 네. 배심원들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준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법대를 내려가 증거물이 놓인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간다.
15: 정숙하세요, 정숙.
0: 준겸은 증거물 봉투에서 의수와 망치를 꺼내 의수만 두식 앞에 내려놓는다.
1: 장갑 벗기고 의수 착용시켜주세요.
0: 교도관들이 두식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엄지장갑을 벗긴 다음 엄지만 남고 거의 뭉개진 손에 의수를 끼워준다. 중겸은 두식에게 자루 쪽이 향하게 망치를 돌려서 내민다.
1: 망치 잡아보세요.
0: 두식이 머뭇거리며 고개를 돌린다.
1: 피고인?
0: 두식이 두 손으로 망치를 받아드는데 의수의 손가락들이 구부러지지 않아 망치 자루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져 있다.
1: 망치로 내리쳐보세요.
0: 두식은 망치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1: 피고인 들었어요? 망치로 내리쳐보세요.
0: 준겸이 배심원들을 의식하며 배심원석 쪽으로 조금 옮겨선다.
1: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요?
0: 준겸이 뒤돌아서는 찰나 두식이 망치를 집어 허공을 내리친다. 망치는 준겸의 목을 스치며 날아간다. 주심판사와 배석판사가 놀라서 테이블 밑으로 숨고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은 기겁을 한다. 두식이 당혹스럽게 망치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는데 준겸이 목을 잡고 있다. 교도관들은 두식의 팔을 뒤로 돌려 테이블에 엎어뜨린다. 준겸의 손가락 사이론 굵은 피가 새어나오고 있다. 경위가 황급히 준겸에게 뛰어오고 판사들도 테이블 밑에서 나와 허둥지둥 달려온다.
13: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재판인데 이런 사고라면은 재판이 멈춰지는 거 아닌가요?
14: 그렇죠. 근데 준겸은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나무와 대면하고 나무는 망치를 휘두르다 놓친 것 같다고 하지만 준겸은 망치를 그래도 휘두를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며 재판을 이어갑니다. 두식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외삼촌의 증언과 아빠는 절대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는 딸 소라의 증언이 이어지고요.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합니다. 사건 기록을 보던 나무는 망치에서 혈흔 반응이 없었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수정은 부검 결과보다 망치가 하루 늦게 증거로 확보된 점을 또 이상하게 여겨요. 춘옥은 시신 세정사의 주장대로 망치가 범행 도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림은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은 수사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무죄 가능성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3: 그러니까 무죄랑 유죄를 주장하는 배심원이 반반 정도인 거죠?
14: 맞습니다. 네. 나무는 확신이 들 때까지 유무죄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요. 혼란스러워하던 두식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살인범으로 몰리는 두려움을 이야기해줍니다. 수정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같이 맞서고요. 네. 그림은 사건 기록 속에 소라의 탄원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새로운 논의가 또 시작돼요.
13: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9: 그날은요. 아빠가 제가 사간 슈크림 붕어빵을 다섯 개나 먹고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할머니 혼자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할머니가 계란 장조림을 씹고 장조림 간장까지 숟가락으로 퍼 드시니까 아빠가 아, 거 노인네 짜게 먹지 말라니까 당뇨도 있으면서 하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너 단 거 먹을 때 두고 보자 하시면서 웃고는 방문 앞에 놓아둔 흰색 비닐봉지에서 상자를 꺼내 아빠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산 의수가 있었습니다.
0: 과거 두식의 집.
17: 진짜 현진아 자고 왔네?
0: 복리가 소라의 손에 돈을 쥐어준다.
17: 자, 아이고 내 새끼. 갔네.
19: 아, 아빠 또 내 거 건드리기만 해.
0: 두식이 안방에서 새 의수를 끼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소라는 피식 웃으며 집을 나간다.
9: 이거 진실 같아요.
18: 그 정도는 지어낼 수도 있지. 지 아빠 목숨이 걸렸는데.
6: 아니요. 그 의수까지 새로 사준 걸로 봐서는 두 사람 차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20: 아니, 의수까지 사주면서 잘해줬는데 왜 죽인 거야?
21: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래?
9: 제가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20: 너 법대생 아니지?
6: 살인이 벌어진 아파트는 9층이고 경비원 위치는 건너편 6층인데 경비원이 잘못 봤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20: 글쎄, 요즘 아파트는 완전히 따닥따닥 붙여놔서 웬만하면 다 보일 텐데.
21: 참, 아가씨 거기에 살았었다며?
19: 네, 그렇긴 한데 이걸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12: 이 아파트 옛날에 지어서 요즘 거랑은 달라. 건물 사이가 멀어서 잘 안 보일걸?
19: 그날 비도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경비원 아저씨 안경도 끼고 눈도 안 좋은 것 같았어요.
17: 그래? 그럼 뭐 더 안 보였겠네.
9: 번개 칠 때 봤으면 보였을 것 같은데.
20: 번개?
9: 그가?
22: 아주 그냥 품 좀 덜 나셨네. 품 좀 덜 나셨어. 하지만 여러분, 비가 왔든 번개가 쳤든 말든 어차피 그 집엔 어머니하고 강두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머니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19: 외삼촌?
22: 외삼촌이요?
19: 외삼촌이 그랬잖아요. 누님이랑 술 한잔 했다고.
0: 두식의 외삼촌이 정신을 잃은 복리를 베란다 난간에 걸쳐놓는다.
22: 여러분들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배심원이 뭡니까? 도울 때 심판심이에요. 그럼 심판을 도와야겠죠. 왜 여러분들이 수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거 찾아낼 수 있겠어요?
6: 외삼촌이 그랬다는 증거까지 우리가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22: 왜?
6: 우리는 범인 잡는 형사가 아니라 배심원이니까 강주식이 아닐 가능성만 찾으면 돼요. 제3자 침입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21: 딴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는 거면 강두식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지 학생.
6: 네네. 그러니까 경비원이 제대로 본 건지도 사실 잘 모르는 거네요?
22: 모르겠지 당연히. 당신 형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 어떻게 알겠어. 목격자가 제대로 봤는지 못 봤는지 재판부가 다 판단을 합니다. 재판부가. 그게 사법 시스템이고 여기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전문가고 엘리트예요. 그 사람들이 계획살인이라잖아. 그냥 모르겠으면 그 사람들 생각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3: 그 경비원의 목격이 확실한지 이걸 네.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14: 그래서 배심원단은 현장 검증을 제안하고 재판부와 함께 이동합니다. 나무는 두식의 집에서 두식이 쓴 메모지를 발견하고요. 살수차로 비를 내리고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경비원이 있던 맞은편 아파트와 두식의 아파트로 나뉘어서 사건을 재현해 보는데요. 마네킹을 떨어뜨리면서 번개처럼 또 조명을 켜는데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고 맙니다. 네. 결국 배심원들은 씁쓸해하면서 유죄에 동의 서명을 하는데요. 나무는 문득 호신기에서 나오는 살려달라는 음성을 듣더니 왜 강두식의 어머니는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져요. 정말 추락하면서 머리를 부딪혔다면 망치로 살아있다는 증거도 없는데 왜 처음부터 피해자가 죽어 있었다고 단정을 했냐는 거죠.
13: 그러니까 죽어 있었다는 경비원의 증언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14: 맞아요. 예. 네. 배심원들은 경비원의 위치에서는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생각을 돌리고요. 살아 있었는데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건 설마 스스로 살기를 포기했던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어서 나무는 가족 포기 각서와 두식의 메모지에서의 필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내고요. 두식이 가족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죠.
13: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마지막 내용입니다.
2: 사건 당일 누군가 안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족 포기각서를 쓰고 있다. 그는 복례다. 두식이 안방으로 들어오다가 각서를 빼앗아 들여다본다.
3: 뭐야? 이거 뭐?
4: 이리네.
2: 두식은 화가 나서 밥상을 뒤집어 엎고 각서를 구겨서 바닥에 내던지며 소라의 방으로 들어간다. 동네가 바닥에서 사진 액자를 주워 손으로 이물질을 닦는다. 사진엔 놀이공원에 놀러간 두식과 복례, 어린 소라의 모습이 담겨있다. 복례는 암담한 한숨을 내쉬다가 베란다 너머 비가 내리는 창밖을 돌아본다. 두식이 소라의 방에 옆으로 누워 세계 명언집에 메모지를 올려놓고 더듬더듬 글을 적는다. 최선을 다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헬렌 켈러, 강두식.
3: 뭐 있네 진짜! 비 오는데 창문!
2: 두식이 방에서 나오는데 복례가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 두식은 다급히 복례에게 달려가다가 밥상에 걸려 방바닥에 나자빠진다. 복례는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진다. 복례가 베란다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두식의 의수를 낀 두 손을 X자로 교차해 가까스로 복례의 다리를 부여잡은 상태다. 두식의 발엔 그릇 파편이 박혀서 피가 흐른다. 두식이 안간힘을 다해 복례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왼쪽 손에서 의수가 미끄러져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의수가 완전히 벗겨지며 복례가 떨어지려는 찰나 두식은 다시 복례의 다리를 붙잡는다. 두식은 비에 흠뻑 젖어 빗물과 눈물, 콧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복례를 간절하게 내려다본다. 복례가 다 포기한 듯 온몸을 축 늘어뜨린 채 처연한 눈빛으로 두식을 올려다본다. 두식의 나머지 의수까지 벗겨지며 복례는 화단으로 추락한다.
0: 두식이 철창과 함께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버둥거린다. 두식의 목과 철창엔 기다란 천이 묶여있다.

0: 배심원이 숙연한 얼굴로 배심원실에 모여있다.
1: 아들한테 복직금 받게 하려고.
2: 그만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아들 그 지경을 만들고 평생이 괴로웠을 테니까.

0: 도망친 게 아니라 엄마를 구하려고.
1: 수정이 눈물을 주르륵 흘린다. 배심원들이 카세트로 119 녹취록을 듣는다.
2: 여보세요,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3: 사람이 떨어졌어요.
2: 사람이 떨어졌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위치가 어디예요?
3: 여기 도화주공.
2: 도화주공
3: 902호.
2: 902호? 몇 동이에요?
3: 빨리요, 빨리.
2: 몇 동?
3: 우리 엄마 어떻게? 우리 엄마 어떻게?
1: 정신없이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두식의 발은 피범벅이 되어 있다. 두식이 발을 헛디뎌 머리를 부딪히며 계단참에 쓰러진다. 두식은 휴대폰을 든 채 서서히 정신을 잃는다.
4: 이게 이미 이제 배심원들의 편결이 끝난 상황에서 사건이 뒤집혔는데 네. 선고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5: 선고 당일에 준겸이 배심원 편결을 발표하려는 순간 배심원들은 모두 손을 들고 무죄 의견을 냅니다. 나무는 법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처벌의 기준을 세운 거라며 준겸이 했던 말로 호소를 네. 하죠. 준겸은 배심원 편결이 법원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저 참고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 해주고 판결을 시작합니다.
4: 배심원단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움직였는데 이게 단지 참고만 한다라고 하면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5: 맞아요. 네. 중겸의 판결문 끝에는 징역 25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사실 중겸도 지난밤에 판결문을 쓰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법관 임용 당시에 자기가 썼던 글을 돌이켜보기도 했어요. 결국 중겸은 망치로 살해했다는 직접적 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두식과 딸 소라는 울음을 터뜨리고요. 나무는 존경어린 시선으로 준겸을 올려다보고 준겸은 뒤늦게 호신기를 제출하러 가는 나무를 흐뭇하게 보면서 영화는 마무리돼요.
4: 네, 되게 마음이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하죠.
5: 네,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존속 살해 재판에서 아들은 배심원들의 판결과 일치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후 10년간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재판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2020년 이후에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건수가 연간 100건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조해졌다고 하는데요. 네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법률을 설명해주기가 번거로워서 간단한 사건들만 실적 채우기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항소심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보니 무력감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은 중요한 소통 창구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4: 네. 자, 영화 배심원들 지금까지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마지막 곡으로 필 콜린스가 부르는 You Will Be In My Heart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납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안녕하세요. 내 이름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 편의와 요금 혜택을 노리고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으로 사용하는 건수가 3년 사이 5.3배나 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주차 표지를 양도 혹은 대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주차 표지 반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장애인 주차 자리를 찾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주차 표지 부당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걷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는 정당한 편의를 돌려주자는 건데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몸이 나아져서 보행상 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주차 표지를 반납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푸른하늘 첫 곡 노라조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고등어.
1: 선치, 꽁치, 갈치.

수요일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노라조의 고등어였습니다. 오늘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호출벨 소개해드리고요. 화제 집중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란 책을 발표한 우리나라 음성해설 1호 작가 서수연 작가 만나봅니다. 그리고 스포츠스포츠에서는 전국장애인탁구대회와 국제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소식 전해드리고요. 4강을 앞두고 있는 북중미 월드컵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상장애인복지관 자립지원팀 사회복지사 임재랑입니다. 신입이긴 한데 제가 근무한 지 이제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 보았을 땐 복지관에서 제일 막내의 역할이어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복지관에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실습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뭔가 비장애인분들 대상으로 근무를 하는 것보다 이제 특수하게 이제 장애 유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근무하게 되었을 때 좀 더 제가 얻는 지식들도 많을 것 같고 좀 더 사명감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들 제가 나이가 압도적으로 어리다 보니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생 때와 다르게 이제 업무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제 서류 능력도 많이 기를 수 있었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시각적인 분들을 처음 배웠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대방에게 뭔가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편견이나 그런 게 느껴질 수 있는 말투가 저한테 있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근무를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면서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요리,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 그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실 키오스크 교육은 이제 하반기 진행 예정이라 아직 진행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제가 현재 진행한 사업은 지금 요리 프로그램 진행을 해보았어요. 실제로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손도 많이 베이고 제 스스로도 뭔가 요리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하반기에도 또 요리 프로그램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활용하고 좀 더 그 경험을 녹여내서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뉴진스의 어텐션입니다.

0: 매주 수요일 보조기기에 대한 이슈와 정보를 전하는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보내드리고 있죠.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준비하셨다고요?
1: 오늘은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인처럼 초인종 소리를 듣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스마트 호출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초인종처럼 보이지만 방문자가 호출벨을 누르면 집안에 있는 LED 램프가 켜지면서 방문 사실을 알려주는 보조기기인데요. 여기에 스마트폰까지 함께 연동하면 호출 알림은 물론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알림도 받아볼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 호출벨의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 스마트 호출벨 어떻게 생겼나요?
1: 스마트 호출벨은 크게 호출기와 LED 램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호출기는 손바닥보다 작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초인종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별도의 전원이나 건전지가 필요 없는 무전원 방식이라 현관문 옆에 간편하게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LED 램프는 일반 전구처럼 둥근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높이가 약 13cm 정도라 한 손으로도 가볍게 들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충전 거치대에 꽂아 사용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거실이나 안방, 주방, 화장실처럼 원하는 곳에 놓거나 걸어둘 수도 있는데요. 방문자가 호출하면 이 전구 모양의 램프가 밝게 점멸해서 멀리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스마트 호출벨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0: 작동하는 겁니까?
1: 스마트 호출벨은 무선 방식으로 작동하는 보조기기인데요. 먼저 현관에 설치된 호출기를 방문자가 누르면 무선 신호가 실내에 있는 LED 램프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미리 연결해둔 LED 램프가 밝게 점멸하면서 방문자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놓았다면 램프가 켜지는 것과 동시에 스마트폰으로도 호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알림이 올 때도 LED 램프가 점멸해 다양한 상황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전원을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1: 스마트 호출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무전원 자가 발전 방식이라는 점인데요. 말 그대로 호출기 안에 건전지나 별도의 전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방문자가 호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발생하는 작은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무선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건전지를 교체할 필요가 없고 전원 연결도 하지 않아 관리가 훨씬 편리하고요. 특히 현관처럼 전원 연결이 어려운 장소에도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배터리가 방전돼 초인종이 작동하지 않는 걱정을 줄일 수 있어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0: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장점이네요. 자, 이번에는 알림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방문자가 호출벨을 누르면 어떤 순서로 알림이 전달되나요?
1: 방문자가 현관에 있는 호출벨을 누르면 먼저 무선 신호가 실내에 있는 LED 램프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연결된 LED 램프가 즉시 밝게 점멸하면서 누군가 방문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만약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놓았다면 스마트폰에서도 호출 알림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방에 있거나 LED 램프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어도 방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알림이 빛과 스마트폰 알림을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방문을 놓칠 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리 대신 빛과 스마트폰 알림으로 방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스마트 호출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0: 이 기기를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1: 네, 스마트 호출벨은 스마트폰과 연동하면 활용 범위를 훨씬 넓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문자가 호출벨을 누르면 LED 램프가 점멸하는 것과 함께 스마트폰으로도 호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폰 알림이 올 때도 LED 램프가 함께 점멸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연락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앱에서는 LED 램프의 전원을 켜거나 끄고 밝기를 조절하거나 다양한 알림 설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0: 전화나 문자 또 카카오톡은 어떻게 구분해서 알려주나요?
1: 스마트 호출벨은 스마트폰 앱에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같은 알림마다 LED 램프의 색상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는 빨간색, 문자는 초록색, 카카오톡은 파란색처럼 사용자가 원하는 색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해두면 LED 램프의 색상만 보고도 어떤 알림이 왔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요한 연락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앱에서 이벤트별로 알림을 켜거나 끄는 설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알림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LED 램프는 집안 어디에다 두고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1: LED 램프는 사용자가 가장 자주 머무는 공간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안방은 물론이고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화장실에 있을 때도 호출 알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데요. 충전 거치대에 꽂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분리해서 필요한 곳으로 옮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크 홀더를 이용하면 벽이나 원하는 위치에 걸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 설치도 비교적 간편한데요. 집안 구조나 생활 패턴에 맞게

0: 위치를 정하고 필요에 따라 장소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스마트 호출벨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그 램프의 밝기 조절 기능과 또 비상등 기능, 이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0: LED 램프는 단순히 호출 알림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밝기는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주변 환경이나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낮에는 조금 밝게, 밤에는 눈부심이 없도록 밝기를 낮춰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충전식 램프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거치대에서 분리해 비상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어두운 곳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손전등처럼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1: 혹시 그 스마트 호출벨 설치하는 거 어렵지는 않습니까?
0: 스마트 호출벨의 설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 먼저 현관에 호출기를 설치하고 실내에서 사용할 LED 램프를 원하는 위치에 두면 기본적인 준비가 완료되는데요. 이후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LED 램프를 등록하고 호출기를 페어링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는 LED 램프의 이름을 설정하거나 밝기와 다양한 알림 기능도 손쉽게 변경할 수 있고요. 설치 순서도 어렵지 않아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만약에 LED 램프가 켜지지 않으면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0: 램프가 켜지지 않는다면 먼저 LED 램프의 상태 표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램프 헤드가 빨간색으로 깜빡인다면 배터리 충전이 필요하다는 거고 충전 거치대에 올려놓거나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 충분히 충전한 뒤 다시 사용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충전이 되어 있는데도 램프가 점멸하지 않는다면 호출기와 LED 램프가 정상적으로 페어링 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고요. 스마트폰 알림이 동작하지 않는다면 블루투스 연결 상태와 앱의 이벤트 설정도 함께 점검해 보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스마트 호출벨은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0: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가정인데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이나 난청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택배기사나 손님이 초인종을 눌러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스마트 호출벨을 활용해 방문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주방에서 요리를 하거나 안방에서 쉬고 있는 등 현관과 떨어진 공간에 있어도 램프를 통해 방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 그럼 직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0: 실제로 청각장애인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카페에서 활용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바리스타는 음료를 만들거나 컵을 세척하는 등 업무에 집중하고 있으면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말을 걸어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카운터에 설치된 스마트 호출벨을 손님이 눌러주면 LED 램프가 점멸하면서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바리스타는 램프가 켜진 것을 확인한 뒤 뒤를 돌아 손님이 방문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응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상대방의 음성을 듣지 못해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보다 원활하게 고객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신기한 보조기기 세상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김은평 팀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마마무가 부릅니다. 별이 빛나는 밤.

화제에 집중. 장애를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화제의 인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애쓰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0: 오늘 화제의 집중에는 음성 해설 분야의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이 갖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최초의 음성 해설 작가이자 음성 해설 성우까지 겸하고 있고요. 영어 번역학 박사이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음성 해설 번역과 접근성 과목의 겸임 교수를 맡고 있는 서수연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음성 해설 1호 작가가 된 이야기를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란 책에 담았는데요. 함께 책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서수연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음성 해설 1호 작가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예, 저도 참 반갑습니다.
1: 저도 여기 와서 예. 너무나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0: 아유, 그래요. 네. 음성 해설 작가를 하신 지 한 2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1: 저는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꿈 많은 청춘 성우 지망생이었기도 하고 또 드라마도 쓰고 싶었고 네. 또 뭐 구성 작가나 만화 스토리 이런 작가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아. 마침 그 서울 시립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 한국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이제 화면 해설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이 화면 해설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낭독도 하고 글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마침 필요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제안을 받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당시 제가 할 때 정말 전국에 저 혼자 이 일을
0: 최초니까
1: 네, 하게 됐고 사실 그 당시 그게 최초인지 뭐 저 혼자 일을 하는 건지 그런 개념조차 없었어요.
0: 아, 그렇대죠.
1: 왜냐하면 예. 뭐 이걸 해야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왜냐하면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시각장애인이 감상할 수 없 라고 생각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충격받기도 하고 예.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거절을 할 수도 없었고요. 또 낭독도 하고 글도 쓰니 또 저한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흔쾌히 시작을 했었습니다.
0: 아유, 그러셨군요. 네. 이 화면 해설이라는 게 네. 시각장애인을 위해 그 영상 속의 상황을 묘사하는 대본을 쓰는 거잖아요.
1: 네,
0: 맞죠?
1: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대사를 통해서만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데 네. 드라마나 영화를 생각하시면 대사만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많은 움직임.
0: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1: 예. 많은 움직임이 있고 또 몽타주 같은 경우는 진짜 음악만 나와서 이게 뮤직비디오야? 막 이럴 수도 있고요. 예. 공포 영화에도 또 얼마나 대사 없이 진행되는 내용이 많나요.
0: 그렇죠. 예.
1: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을 언어로서 번역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야기를 따라갈 수가 맞아요. 없고 예. 금세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언어로 번역해서 묘사하는 것이 바로 음성 해설, 화면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죠.
0: 그래요. 사실 뭐 우리 정한인들도 네. 눈 감고 한 5분 동안 드라마 보라 그러면 못 볼 걸요. 아마.
1: 그럼요. 네.
0: 답답해서. 네.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화면 해설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쓰신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이 책에 네. 화면 해설이 아니라 음성 해설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셨어요.
1: 네. 사실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 저 애착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화면 해설 1호 작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렇죠. 화면 네. 해설 작가라고 정말 20년 가까이 불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음성 해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음성 해설이 오디오 디스크립션 그래서 국제 표준 명칭이고요.
0: 아.
1: 네. 그리고 이 화면 해설이라고 명칭이 온 것은 그 워싱턴 방송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디스크립티브 비디오 서비스에서 DVS 네, 이것을 예. 번역을 한 거라 이게 좀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로 사실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또 이 화면 해설이라고 하면 화면에만 국한이 돼 있어요.
0: 네, 그렇죠.
1: 그렇죠. 영상을 벗어나면 근데 지금 많은 공연 뭐 예술 문화 뭐 박물관 전시관에서도 음성 해설을 많이 그렇죠. 이제 제작을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 화면 해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예. 또 하나는 자막 해설이라고 해서 이제 영상을 보시면 그 배우들의 대사가 화면 하단에 이제 흐르게 맞아요. 되잖아요. 예. 이게 청각장애인 분들이 또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막 해설이 있습니다. 근데 화면에 막 글씨가 나오고 뭐 어떤 뭐 효과음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게 화면 해설인가? 라고 착각을 또 하시고 혼란스러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성 해설이다. 음성으로 해설을 해준다라고 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음성 해설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0: 예. 저도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면 해설 이렇게 네. 받아들였었는데 네. 이제 진짜 오늘부터라도 이제 음성 해설을 네. 좀 바꿨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사실은 방송사나 이렇게 네. 큰 기관에서 이제 좀 주도적으로 용어를 좀 잘 써주시면 예. 대중은 따라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0: 네네네. 네. 그동안 또 어떤 작품을 써왔는지도 궁금한데요.
1: 일단 뭐 제가 책에도 소개했지만 대추나무 네. 사랑 걸렸네로 시작을 했고요.
0: 아, 예.
1: 네. 그 이후에 뭐 정말 많은 드라마들 했죠. 뭐 KBS의 아주 유명한 뭐 제빵왕 김탁구.
0: 김탁구. 예.
1: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예. 또 KBS 드라마를 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해신도 했었고요.
0: 해신.
1: 아주 옛날 드라마긴 하지만 뭐 이제 그렇게 쭉 진행하고 지금 OTT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랑 통역되나요? 이런 것도 하고 또 공연 예술 쪽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백상예술 대상 받은 젤리피쉬라는 예. 공연을 또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국으로 좀 예, 그 선보이기 때문에 거기 함께 부산부터 해서 또 예. 음성해설 하러 또 가게 됩니다.
0: 그러시군요. 네. KBS의 이제 대표 프로그램들 드라마들.
1: 네, 네 그렇습니다.
0: 뭐 대추나무 네. 사랑 걸려내를 시작으로 네. 거의 한 7,800여 편의 음성해설을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1: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제 몸에 체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네. 장르를 보든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네, 네, 네.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아요.
0: 네. 특히 뭐 어떤 작품이 좀 인상적이셨는지도 궁금하네요.
1: 사실 그 저는 인상 깊었다. 그러니까 모든 작품이 다 이렇게 해서 인상 깊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장밋빛 인생이라는 최진실 옛날 드라마긴 하지만 그때는 너무 울어가지고 작품을 쓰기가 힘들었고요.
0: 온 국민이 많이 울었죠.
1: 맞아요. 그리고 또 MBC의 또 CSI 외화 시리즈 했었을 때는 또 외화 시리즈를 그때는 이제 화면에서 방송 음성에서 방송 자체가 재방송에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때는 처음으로 이제 본방송에 됐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달라서 또 아주 재미있게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또 공연 예술로 넘어가면 뭐 공연은 현장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국립극단에서 했었던 만선이라는 그 공연을 했었을 때 실제로 이제 등장인물이 항아리를 계속 깨는 장면이 나와요. 예. 이게 제가 책에도 소개를 해놨는데 근데 그 항아리가 깨져야 되는데 그날 안 깨진 거예요.
0: 그런 날도 있죠.
1: 네네,
0: 예, 맞아요.
1: 그렇죠. 공연이라는 게 너무 현장성이 있으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그러면은 이제 항아리가 깨지면 배우님이 아 너는 왜 엄마가 너는 왜 항아리를 깨고 아침부터 그런디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0: 그것도 못 깨냐 그래야지.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저도 근데 이제 해설을 해야 되는데
0: 네네네.
1: 준비한 해설과 다르니까 그걸 해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석에서 바꾸고 배우님도 정경순 배우님이 하셨는데 즉석에서 너는 왜 떨어뜨리고 그런디야? 이렇게 된 거예요.
0: 잘 바꾸셨네요.
1: 저도 이제 깨진 뭐 그 항아리 조각을 뭐 이렇게 치운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0: 네네네.
1: 이제 한쪽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1: 네.
0: 혹시 그 음성 해설 매뉴얼이라든가 또 음성 해설할 때 지켜야 할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1: 원칙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움직임 속에서는 누군가가 움직이고 배경이 있고 시간이 흐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인물 그리고 공간 그리고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생각을 하고 그 인물 공간 시간의 변화 속에서 또 어떤 소품이나 어떤 특정한 그 뭐 사물들이 그 이야기 전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도 또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0: 생각할 게 많네요. 진짜.
1: 그렇죠.
0: 예.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음성 해설 하면은 그 뭐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드라마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음성 해설을 적용하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다면서요.
1: 네. 아까 제가 이제 만선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극에서도 그렇고 뮤지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마술쇼도 이제 재작년에
0: 마술.
1: 제가 한번.
0: 네. 힘들다.
1: 예. 네. 이제 정말 대본 없이 현장에서 이렇게 낭독을 그 현장을 말 그대로 해설 해주고 설명해 주는 거라 상당히 어려워서.
0: 반토막 나고 이러는 거 어떻게 해요?
1: 이렇게 마침 반토막 나는 해설은 그 상황은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요. 제가 또 책에 또 그 관련돼서 내용을 좀 쓰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긴장을 원래 제가 긴장을 좀 안 하는 사람인데 마술쇼는 하고 나서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위경련이 와서 좀 힘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0: 근데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영국 유학을 떠나셨어요?
1: 사실 화면 해설 이렇게 뭐 음성 해설 일을 하면서 저는 그냥 제 직업이 연구와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어떤 것과 연결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책에도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놨는데 전 포럼에 참가해서 이 음성 해설이 번역학에서 연구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게 번역학이야? 너무 놀래. 번역이라고 하면 정말 언어를
0: 그렇죠.
1: 한국어를
0: 다른
1: 영어로
0: 다른
1: 언어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게 번역이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10년 가까이 넘게 이제 뭐 제가 그 화면 해설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또 제가 여기 KBS 라디오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기서 코너를 꽤 오랫동안 진행을
0: 그러셨어요?
1: 했었어요.
0: 어쩐지 말씀 너무 잘하신다 해가지고.
1: 그래서 여기 올 때 저 너무 날아왔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0: 아유, 친정 오신 것처럼.
1: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내 언어에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마침 또 그 예전에 들었던 번역학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할 시점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이제 모든 거를 놓고 이제 영국으로 가게 됐는데 라디오를 그만두는 게 가장 아쉬워서요.
0: 그러셨군요.
1: 좀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네.
0: 근데 또 이제 해외 학자들은 이 음성 해설 작가들을 중재자라고 부른다면서요?
1: 네. 저는 중재자라는 게 논문을 막 읽으면서 중재자라는 이 말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작가라기보다는 작가도 작가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언어를 재련하고 단련하고 화면에 맞는 언어를 쓰는 거라 작가적인 능력은 진짜 0순위로 필요한 것인데 그곳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이 중재자인 거죠.
0: 네.
1: 그래서 제 책에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오징어 게임으로 그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됐어요. 영어로 된 음성 해설이 중재자 역할을 정말 확실하게 했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오징어 게임에서 영이 인형이라고 큰 인형이 나오는데 이제 참가자들이 운동장으로 우르르 몰려 나오면서 막 다 그 대사들을 우르르 막 쏟아내요.
0: 아, 맞아요.
1: 근데 화면에

0: 에서는 그 다른 걸 보여주죠. 이게 이제 비동기식 사운드라고 해서 그 사운드하고 화면하고 일치하지 않은 경우를 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방송상에서는 이 그 비속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욕을 좀 해요.
1: 그래서
0: 저 뭐 머리가 엄청 큰 게 저게 뭐냐 뭐 이렇게 할 때 시청자들은 대사를 동시에 들으면서 화면에서는 진짜 영희인형이 딱 나오는데 고목나무 앞에 영희인형이 서 있고 양쪽에 네. 그 마스크를 쓴 인물이 딱 서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시청자들은 이제 그 상황을 가게 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대사를 들어야 되고 그 상황을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해설이
1: 맞아요.
0: 들어갈 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음성 해설은 무엇을 했냐면 제가 책에도 소개했지만 선 해설이라는 전술을
1: 먼저,
0: 쓰게 됩니다.
1: 예.
0: 먼저 그러니까 일치 화면하고는 일치를 하지 않죠. 그 해설이 나갈 때 그러니까 영희 인형이 있고 영희 그러니까 대형 로봇 인형 그러니까 로봇 로봇 그 인형의 모양을 닮은 그 대형 그 인형이 서 있고 뭐 양쪽에 뭐 그 마스크를 쓴 요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때는 그 등장인물 1번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1: 네.
0: 그 할아버지 얼굴이 화면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화면과는 일치하지 않는 어떤 사실 그런 거는 권장하지 않는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때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
1: 그렇죠.
0: 더 중요하기
1: 네,
0: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중재자의 역할인 거죠.
1: 아하.
0: 이때는 해설을 선해설을 해야 된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0: 네.
1: 자, 그렇게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0: 네.
1: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
0: 네.
1: 외대에서 강의를
0: 네.
1: 하고 계신데
0: 네.
1: 음성 해설을 가르치는 과목이 있었군요.
0: 없었습니다.
1: 네,
0: 이게
1: 사실
0: 아 이제 저희 네.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이제 만들어 주셨고요.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음성 해설 번역과 접근성이라는 이제 과목이 개설되고 제가 만 2년째 이제 강의를
1: 네.
0: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여기 이 학교 학과에서는 연구자를 양성을 하는 곳이 실무자를 양성하는 것이
1: 네네네.
0: 아니라 저는 어떤 하나의 직업이라든지 이제 어떤 일이 어떤 가치를 인정받고 그리고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연구가 함께
1: 그럼요,
0: 병행이 돼야 한다라고
1: 예.
0: 생각을 하고
1: 특히
0: 있어요.
1: 대학은 더 그렇죠.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실무로서는 너무나 이제 그 잘 성장해 온 이 화면 해설, 음성 해설의 일이 이제 연구와 만나서 번역하기란 해외선 20년 가까이 이제 정말 탄탄하게 많은 논문이 쏟아지고
1: 네.
0: 이제 있거든요. 한국은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때가 와서 이제 정말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개설이 돼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0: 너무 아쉬워요.
1: 예.
0: 네.
1: 다양한 접근성의 이야기들이 그 이번에 발표한 지금 제 앞에
0: 네.
1: 있습니다만
0: 네.
1: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책에 다 담겨 있는데
0: 네.
1: 이 책 역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면서요?
0: 네, 저 오디오북을 제작하게 돼가지고요. 제가 또 마침 고만 감사하게도 제 목소리로 낭독을 하게 됐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책으로 네.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음성 해설 작가이자 문화 매개자로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종국의 노래 이어드리죠. 한 남자.

0: 내일은 푸른 하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엔 장애계와 비장애계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츠. 오늘은 김효경 기자의 해외 출장으로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제15회 전국 장애인 탁구 대회에서 서울 김기태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고요?
1: 네, 서울 2024년 파리 패럴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서울 김기태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5회 익산시 사리장엄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 지적장애 스포츠 등급 11 1부 경기에서 서울 김창수를 세트스코어 3대1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네.
1: 이어 여자 스포츠 3등급에서는 파리 패럴림픽 메달리스트끼리 결승에서 붙었습니다. 은메달리스트 경기 윤지유와 동메달리스트 울산 이미규가 붙었고 윤지유가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기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2026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유도 그랑프리에서는 김동훈 선수와 최광근 선수가 나란히 동메달을 따냈다고요?
1: 네, 김동훈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2026 국제시각장애인 스포츠연맹 유도 그랑프리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8강에서 패하면서 패자전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패자 준결승에서 개최국 브라질의 다실바를 잡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카자흐스탄 스마골룰리를 잡고 값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가 돌아온 최강근도 귀한 메달을 품었습니다. 패자 준결승에서 프랑스의 조르간을 한판으로 잡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역시 프랑스의 드 라르미나를 한판으로 누르면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0: 네. 자, 2026 국제 카누 연맹 파라카누 월드컵에서는 우리 최영범 선수가 아쉽게 7위에 머물렀다고요.
1: 네네, BDH 파라스 소속 최영범은 대회 KL 3등급 남자부 200m에서 파이널 A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9명 가운데 7위로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비장애인 카누 선수 출신으로 지난 2022년 3월 교통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그렇죠. 네.

0: 싶은 일이 있었고 장애인 칸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 후에 불과 10개월 만에 국가대표가 됐고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해서 역대 최초로 결선까지 오르는 쾌거를 달성한 바 있고요. 네. 현재 세계 랭킹 2위까지 오른 상태라 기대를 좀 걸었는데 결과가 조금 아쉽게 됐네요.
1: 네. 그리고 제2회 코웨이컵 휠체어 농구 페스티벌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죠?
0: 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와 코웨이가 공동 주최한 제2회 코웨이컵 휠체어 농구 페스티벌 대회 경기고, 세종고 등 수도권 8개 고교에서 125명의 학생 선수와 지도자, 학교장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가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사회적 가치 기여를 기치로 걸고 있어요. 이를 위해 민간기업과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고 행정과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민관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가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1: 예. 계속해서 월드컵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월드컵 4강에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가 격돌하는데 그야말로 기대가 폭발하고 있죠.
0: 네네. 남미의 축구 강호 아르헨티나, 축구 종주국 잉글랜드. 2016 북중미 월드컵 이제 슬슬 끝이 보이죠?
1: 예.
0: 8개국으로 시작해서 이제 4강 단계까지 왔습니다. 2연패에 도전하는 아르헨티나, 60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잉글랜드.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합니다. 기대가 하늘을 찌르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1: 네.
0: 아르헨티나는 뭐, 누가 말해도 메시죠?
1: 아, 그럼요. 예.
0: 메시가 현재, 아르헨티나가 스위스 8강에서 스위스를 꺾고 4강에 올라왔는데 메시 역할도 굉장히 컸고요. 잉글랜드는 8강에서 노르웨이를 잡고 4강에 올라왔습니다.
1: 그렇죠.
0: 힘든 경기였지만 그래도 잉글랜드가 웃었어요. 두 팀의 월드컵 마지막 격돌이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1: 아유, 거기까지 올라가는군요. 네.
0: 네네. 당시 잉글랜드가 1대 0으로 이겼고, 그 이전 98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이겼고,
1: 네.
0: 주고받은 모양새가 됐고, 24년 만에 다시 붙습니다. 이번 대회 8골로 1위 달리고 있는 메시, 6골로 추격하고 있는 해리케인의 득점 대결도 관심사입니다.
1: 네. 피파 잔니 인판티노 회장이 이번 대회가 끝나면 월드컵 출전국을 64개국까지 늘리는 걸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0: 네네, 이번 2016 북중미 월드컵이 역대 최초로 48개국이 출전한 대회죠.
1: 예, 예.
0: 32개국 체제가 아무래도 익숙하실 텐데, 16개 나라가 늘면서 대회 일정도 조금 길어진 상태입니다. 대략 한 달 정도 하는, 뭐 늘 월드컵은 그랬습니다만,
1: 네네.
0: 이번에는 한 달 이상 지금 진행이
1: 그러게요.
0: 되고 있고요.
1: 최초
0: 48개국으로 늘릴 때도 잡음이 꽤 있었는데,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이제 찬반이 좀 갈리는
1: 예.
0: 중입니다. 확실히 64개국이 되면 이제 소위 말해 판이 커지니까 시장 확대, 뭐 상업적 이익 측면에서는 뭐 확실히 이득이 있겠습니다만
1: 예.
0: 이제 질적 하락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1: 그러니까요.
0: 분명히 있어요.
1: 예. 팀 간 차이가 예. 많이 날 텐데 그러면.
0: 예. 애초에 남미 축구 연맹이 이 64개국을 제안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쪽은 찬성이고.
1: 아 예.
0: 유럽 축구 연맹 쪽은 괴롭고 나쁜 생각이라고 할 정도로 뭐 반대편에 서 있고요.
1: 예, 예.
0: 이외에 아시아와 북중미도 반대하는 좀 상황입니다.
1: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되겠군요.
0: 네네.
1: 자, 우리 축구 대표팀의 감독 자리가 지금 공석인데 벤투, 보엔, 마르티네스 같은 거물 감독들이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0: 네네, 확실히 한 나라의 대표팀 감독직은 매력이 있는
1: 겁니다. 그러게요. 예.
0: 홍명보 전 감독이 물러난 이후로 새 감독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지금 공석이기 때문에 할 일이
1: 맞아요.
0: 많은 상태라서 아직 뭐 접수를 받거나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만 세계적인 명장들이 관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벤투 감독은 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1: 네.
0: 16강을 이끈 감독이라 많은 팬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직접 복귀를 원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협회
1: 예.
0: 쪽에. K리그 1에서 전북의 우승을 이끈 거스포옛 감독도
1: 명장이죠. 예.
0: 네, 의지를 보였고 벨기에와 포르투갈 대표팀을 이끈 로베르트 마르티네스 감독까지도 관심이 있다라는 소식이 현지발로 나왔어요. 세계적인 명장이 오면 당연히 반가운 일이죠.
1: 예.
0: 특히나 한국 축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1: 그러게요.
0: 있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가 오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들 이제 그럼 왜 이들이 여기로 오고 싶어 하지? 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분위기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1: 아, 그럼요. 예.
0: 거꾸로 보면 바닥을 찍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1: 예, 예.
0: 다시 쌓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1: 예.
0: 그다음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해외에서 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다는 점도
1: 그렇죠.
0: 분명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1: 맞아요. 예. 자, 계속해서 프로야구 소식 살펴보죠. 2026 KBO 올스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죠.
0: 네네.

0: 최고의 별들이 모이는 별들의 잔치 올스타전이 12일과 11일 이틀에 걸쳐서 잘 진행이 됐습니다.
1: 네.
0: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는 삼성의 함소호가 홈런을 치는 등 2안타 1타점 기록하면서 MVP를 차지했고
1: 예.
0: 같은 날 열린 홈런 더비에서는 강백호가 SSG 오태곤을 서든데스 끝에 꺾고
1: 맞아요.
0: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감 잘 유지해서 후반기 좋은 모습 보이겠다 하고 각오를 다졌는데 후반기 홈런왕 레이스의 다크호스로 확실히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1: 네.
0: 11일 열린 올스타전 본 경기에서는 나눔 올스타가 드림 올스타의 10대 2 대승을 거뒀습니다. 허인서가 4안타 폭발하면서
1: 맞아요.
0: MVP를
1: 예.
0: 따냈습니다. 선수들의 선봉의 퍼포먼스도 화려했습니다.
1: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퓨처스 올스타전에서는
1: 예.
0: 그 기아 엄준현이
1: 예.
0: 자로 분장을 선보이면서
1: 맞아요. 예.
0: 충격과 공포의 장면을 만들어줬는데 베스트
1: 예.
0: 퍼포먼스상을 받았고요.
1: 예.
0: 본 경기에서는 김태형 감독의 애완견들을 결정한
1: 예. 김태형 감독이 같이 한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여기 누가 강아지를 풀었지? 황성빈이 2년 만에 베스트 퍼포먼스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1: 예. 자, 샌프란시스코 이정우 선수는 100안타의 3할을 타율을 유지하면서 전반기를 마쳤어요.
0: 네, 이정우는 올 시즌 전반기 88경기 나서서 딱 100안타를 쳤고요.
1: 예.
0: 타율 3할 1위 기록했습니다. 홈런 5개, 타점 33개. 타격은 내셔널리그 전체 5위, 최다 안타는 11위입니다.
1: 예.
0: 18경기 연속 안타를 치면서 한국의 메이저리그 최장 경기 연속 안타 신기록도 작성을
1: 그랬죠.
0: 했고
1: 예.
0: 전반기 100안타가 의미가 있는데 역대로 딱 추신수 한 명만 만든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0: 2013년 100안타, 2018년 102안타. 이정우가 코리안 빅리거 역대 세 번째 전반기 100안타를 달성했고 선수로는 두 명째가 됩니다.
1: 예. 윈블던 여자부 결승에서는 린다 노스코바가 우승을 차지했죠?
0: 네, 노스코바는 12일 영국 런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2026 윈블던 테니스 대회 결승에서 카롤리나 무호바를 세트스코어 2대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조금 있어요. 두 선수 모두 체코 국적이고 2024 파리올림픽 당시에 테니스 여자 복식 파트너였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근데 또 이제 윈블던은 프로 무대니까
1: 예.
0: 또 무려 메이저 대회 결승에서 만났고 노스코바가 웃었습니다. 2004년생 이제 22살의 젊은 선수인데
1: 네.
0: 이번이 메이저 대회 처음 결승 진출한 거거든요.
1: 와.
0: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메이저 대회 종전 최고 성적이 호주 오픈 8강인데 2024년 4강을 넘어서 우승까지 차지하는 아주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그런 하루를 보냈네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스포츠 서울 김동영 기자였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은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내드리고 있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가 부르는 내 마음의 보석상자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보급합니다. 유상보급 대상은 비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고려해 신청자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정된 분께 일부 자부담비 안내 후 유상으로 TV를 보급합니다. 신청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부담 비용과 보급 절차 등 자세한 안내는 1688-4596 또는 카카오톡에서 시청각 장애인용 TV를 검색하세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자신과의 연결 상대방의 이야기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자신과 연결될 만한 지점을 찾아내 자신의 이야기로 확장합니다. 상대방 요즘 운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들긴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라 좋아. 나르시시스트 운동? 나도 운동 진짜 열심히 하거든. 최근에 PT를 받기 시작했는데 트레이너가 나보고 운동신경이 진짜 좋대. 확실히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경쟁적인 비교 상대방의 경험이나 성과를 자신의 것과 비교하여 자신이 더 우월함을 강조합니다. 상대방 이번에 프로젝트 발표 성공적으로 마쳐서 뿌듯해. 나르시시스트 오 그래? 나는 지난번에 더 큰 프로젝트를 혼자서 다 했는데 그때 반응이 정말 좋았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조만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형식적 공감 후 자기 이야기 형식적인 공감을 표현한 후 바로 자신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상대방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나르시시스트 아, 정말 힘들겠구나. 나도 예전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 조언이나 해결책 강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려 합니다. 상대방 요즘 아이가 학교에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나르시시스트 그건 말이야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아는 선배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더니 바로 해결되더라. 아이한테는 무조건 강하게 나가야 돼. 아니면 내가 아는 전문가 연결해 줄까?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어떻게 대처할까?

0: 상대방이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적인 경향을 보인다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제 되돌리기. 상대방이 대화를 가로채려 할 때 단호하게 원래의 주제로 초점을 맞추세요. 잠시만요. 제가 하던 이야기를 마저 마무리해 볼게요 라고 말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레이록 기술 사용하기. 대화의 불균형이 심할 때는 감정적 반응을 최소화하세요. 마치 흥미 없는 회색 바위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함으로써 상대가 더 이상 당신에게서 감정적 자극을 얻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상대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에게 감정적 먹잇감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비참여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대화형 나르시시스트 습관을 바꾸기 위한 실천법. 스스로 대화형 나르시시스트가 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대화의 무게중심을 고르게 나누도록 합니다. 질문으로 초점 옮기기.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묻는 질문을 건네보세요. 5분 규칙과 핑퐁 대화법.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5분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처음 5분 동안은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자신의 이야기는 잠시 미뤄두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탁구공을 주고받듯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핑퐁 대화법을 의식적으로 실천하며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기 통제, 15초의 침묵.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들 때면 잠시 15초만 멈춰보세요. 이 15초 동안 스스로에게 지금 꼭 내 이야기를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대화형 나르시시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대화 습관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청을 넘어 말의 중심을 고르게 조율하는 관계 태도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경험을 꺼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익숙한 대화의 패턴을 바꿔보세요. 누구든 오래 머무르고 싶어 할 거예요.
1: KBS 오디오.
2: 야.
0: 레슨 13. 판단과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기. 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내 말이 왜 저렇게 다르게 전달됐을까? 혹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오해할까 하는 답답함을 느껴본 적 있나요? 인간관계에서 받는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주고받는 말 그 자체보다는 그 말을 듣고 해석하는 우리의 판단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판단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실제 사실보다는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면서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내린 해석에 갇힌 채 왜곡된 방식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판단이 습관이 되면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이유. 판단하는 마음은 옳다와 그르다, 맞다와 틀리다라는 평가에 기반합니다.

우리는 사실에 나의 경험, 감정, 가치관을 덧붙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늦은 이유가 불가피한 교통체증 때문일 수 있음에도 저 사람은 약속 시간을 안 지키는 무책임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는다면 사실, 늦었다에 자신의 판단, 무책임하다를 더 씌워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낙인 찍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와의 소통 문제로 내원한 한 내담자는 자녀로부터 엄마는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늘 잔소리만 해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심했다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아팠습니다. 아이는 어릴 적부터 엄마의 판단이 늘 중심이었던 탓에 오늘은 또 어떤 지적을 받을까, 또 혼나겠지라는 불안 속에 지냈다고 합니다. 뒤늦게 자녀의 마음을 마주한 엄마는 이제 판단이란 잣대로 자녀를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부터 살펴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관계일수록 판단하는 마음을 잘 걷어내야 상처가 아닌 존중이 앞설 수 있습니다. 판단의 가장 큰 문제는 인지융합, 커그니티브 퓨전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인지융합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굳게 믿는 현상입니다. 내 생각 이꼴 사실이라고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되며 이는 결국 관계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생각을 보는 사람이 될 때 치우치지 않는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료가 회의에서 반론을 제시. 사실, 동료가 내 아이디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대 의견을 말했다. 판단,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인지융합, 동료가 나를 싫어한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려 합니다. 발표 중 실수. 사실, 발표 중 한두 번 말을 더듬었다. 판단, 나는 역시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나를 무능하게 생각할 거야. 인지융합, 나는 발표를 못한다는 생각이 진실이 되어 다음 발표를 피하거나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적을 때. 사실, 내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가 평소보다 적다. 판단, 내 사진은 별로인가 봐. 나는 인기가 없는 사람인가? 인지융합, 자신의 가치를 좋아요 숫자로 판단하며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인지융합은 주관적인 판단을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고통과 갈등을 유발합니다. 사실과 주관적인 판단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간관계를 늘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며 실제보다 더 큰 문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판단을 내려놓고 소통의 문 열기. 판단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더 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개입된 대화는 관계의 균열을 만들고 소통을 단절시키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판단을 배제하고 표현하면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 부모, 자녀 관계. 상황, 아이가 시험을 망쳐서 돌아왔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너는 매번 이 모양이냐? 그렇게 게임만 하니까 성적이 이렇지. 네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다. 판단이 배제된 대화. 시험 결과가 많이 아쉽겠네. 속상했지? 혹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다음번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자.
직장, 상사 팀원 관계. 상황, 팀원이 마감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이거 왜 아직도 못 끝냈어? 맨날 늦고 말이야. 도대체 책임감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네 때문에 팀 전체가 피해를 보잖아. 판단이 배제된 대화. 프로젝트 마감이 지연되고 있네요. 혹시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야기해주면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볼게요. 친구 또는 연인 관계. 상황. 상대방이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판단이 개입된 대화. 또 늦었네.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야? 항상 나만 기다리게 만들고 나를 존중 좀 해줬으면 좋겠어. 판단이 배제된 대화. 약속 시간보다 좀 늦었네.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어? 기다리는 동안 조금 걱정됐어. 판단에서 벗어나 사실을 보는 방법. 판단에서 벗어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면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적인 생각 멈추기. 사건을 마주쳤을 때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판단하는 마음을 잠시 멈추세요. 마음속 질문 던지기. 스스로에게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가 아니면 내 생각, 판단인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황을 묘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생각 분리 연습. 나는 무능해라는 단정 대신 나는 내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해 보세요. 이는 생각이 곧 사실이 아님을 깨닫게 해줍니다.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기.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자가 아닌 관찰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그가 지금 큰 소리로 말하고 있구나라고 사실만을 인식하고 거기에 화가 났다는 판단을 덧붙이지 않습니다. 자동적인 판단이 들면 이를 즉시 사실의 언어로 전환합니다. 기록에서 판단 삭제하기. 하루를 기록할 때 게으른 하루라는 낙인 대신 3시간 동안 휴식을 취함이라고 사실만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일기를 쓰듯이 자유롭게 적은 후 그 내용 중에 판단이 들어간 부분은 선을 그어 지워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실만이 남게 되고 일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리학자 김도연의 말의 부자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도연은 관계에서 비롯된 우울과 번아웃, 정서적 학대 등 삶의 다양한 무게로 힘겨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20년 넘게 돌보아 온 임상심리학 박사입니다. 현재 마인드플리스 심리상담연구소와 한국교제폭력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분야 R&D 평가위원, 서울경찰청 범죄피해평가 감수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심리치유와 회복의 현장에 꾸준히 함께해왔습니다. 가톨릭대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임상심리치료와 연구, 수련감독을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자살예방협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치유의 사각지대의 노인이들을 위해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았죠. 또 경희대학교와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했으며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 전문가이자 네이버 지식저술가로서 강연과 방송을 통해 대중과도 깊이 소통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가스라이팅의 신호를 알아차리는 법과 관계를 해치지 않는 올바른 소통 기술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서로는 네 잘못이 아니야.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 아프면 울어도 돼 등이 있습니다. 25년간 2만 번의 상담을 진행해온 관계심리학자 김도연은 관계의 갈등이 단순히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관계가 어긋나기도 한다는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말의 부자는 바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진심이 왜 오해로 전달되는지, 무례한 말 앞에서 우리는 왜 침묵하게 되는지, 또 한마디 말이 관계의 흐름과 힘의 균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심리학적으로 짚어냈죠.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창한 화술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단 한마디가 관계의 질을 지키고 나의 품격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말 때문에 생기는 삶의 손해를 줄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해주는 책, 말의 부자. 지금까지 성우 이자영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14번째

0: 남의 방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 실례라고요.
1: 이불을 걷어내며 승범은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넘어진 충격 때문에 끙 소리가 절로 났다.
2: 아유, 그건 나도 미안해. 하지만 급했단 말이야. 갑자기 고선생이 나갈 채비를 하잖아.
3: 아, 오늘 한약방 쉬는 날이니까 뭐 어디 마실이라도 나가나 보죠.
2: 이렇게 둔해서야? 아니, 남의 기술 훔치려고 하는 것도 눈치가 있어야 해먹는 거지.
3: 에?
2: 고선생이 만나서 수다 떨 친구나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겠어?
3: 뭐 치료하러 가는 거라고요?
2: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 빨리 나와야 할 것 같아.
1: 승범은 우왕좌왕하며 황급히 셔츠를 걸쳤다. 화장실로 가다가 쫓아 들어오려는 공시를 째려봤다. 대충 세수를 한 승범은 바지와 양말을 신고 방문을 나섰다. 거실에선 일찍 일어난 정미가 매트를 깔아놓고 요가 동작을 하고 있었다. 왼쪽 팔을 앞으로 뻗고 왼다리로 몸을 지탱하며 오른손으로 오른 다리를 붙잡았다. 그 옆에서 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공실이 물었다.
2: 이게 무슨 회개한 동작이고?
4: 벌써 일어났어요?
1: 승범의 등장에 정미가 자세를 풀지 않고 물었다.
2: 저게 가능한 몸짓인가?
1: 신기한지 공실이 그를 따라했다. 그러나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지 휘청거렸다.
3: 그만해요. 다치겠네. 아, 맞다. 귀신이라 다치진 않겠지?
4: 응?
1: 정미가 승범을 봤다.
4: 어쩐 일로 걱정을 다 해주고?
3: 어?
4: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이거 몇 년째 하는 건데.
1: 이번엔 반대로 자세를 잡았다.
2: 아이고, 젊은 처자가 몸이 아주 이쁘게 잘 빠졌네. 나도 처녀 쪽에 한 몸매 했는데 말이야.

0: 이거 하면 나도 요 몸매로 되려나.
1: 빨리 고 선생에게로 가야 하는데 공실이 요가 동작에 정신이 팔렸다. 승범이 박수로 공실을 자신에게 집중하게끔 했다. 공실이 알았다고 손짓을 했다. 정미가 고개를 돌렸다.
2: 왜요?
3: 너무 잘해서.
2: 잘한다니까.
1: 정미가 콧대를 세웠다. 승범은 발을 제게 놀려 현관으로 갔다. 공실은 정미의 다음 자세를 보며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승범에게 물었다.
4: 내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의사 양반 혹시 이 아가씨랑 사귀어서 둘이 같이 사는 거야?
3: 아니거든요.
2: 뭐라고요?
1: 정미가 승범을 째려봤다.
3: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1: 그는 대충 둘러대고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다. 앞서는 공실이 키득거렸다.
5: 사람 곤란하게 만들고 즐기시기는.
1: 새벽거리는 일요일이라도 문을 여는 상점으로 분주했다. 이미 수정 한약방은 문이 굳게 닫힌 상황이었다.
5: 아, 늦었나?
1: 승범은 조급함에 주위를 둘러봤다.
4: 저기 가네.
1: 공실이 한 곳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승범의 등을 밀었다.
4: 어서 뛰어.
3: 같이 안 가요?
4: 아니, 내가 뭐하러? 정보를 다 줬구만. 치료술 훔치는 건 한의사 양반이야지.
5: 네네.
1: 뒷짐을 지는 공실이 얄미웠으나 그 말이 맞았다. 승범은 지체하지 않고 뛰기 시작했다. 왜소한 수정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사라지기 전에.

0: 수정은 버스 터미널로 갔다. 낡은 버스 한 대가 터덜거리며 들어왔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승객 몇 명이 내렸다. 수정은 바닥에 내려놨던 묵직한 보따리를 들고 버스에 탔다. 승범은 주춤거리다가 상의를 끌어올려 얼굴을 가리고 버스에 올랐다. 좌석 밑에 보따리를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려던 수정은 옆에 지나가는 양복을 보고 눈길을 돌렸다. 이곳에서 저렇게 입고 돌아다닐 인간은 하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렸다.
1: 아이, 대체 어떻게 알고 쫓아온 건지.
0: 그녀는 헛기침하며 자리에 앉았다. 일일이 반응하기도 귀찮으니 무시하기로 했다. 버스는 시골길을 한참을 달렸다. 모내기가 끝난 논들이 끊임없이 펼쳐졌다. 가로수를 지나치면 아침해가 버스 안으로 가득 들어찼다. 눈이 부셔서 눈을 찡그렸다. 오래된 버스의 차체는 부실하게 덜컹거렸다. 승범은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러고 보니 이곳 우화에 와서 한 번도 제대로 된 구경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범은 창밖을 봤다. 거기서 거기 같은 풍경들, 논과 밭, 아까 봤던 것과 같은 집들, 어쩌다 사람과 어쩌다 개. 그것들을 보던 그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감겼다 뜬 눈앞이 흐릿했다. 애써 힘을 주지만 수정의 뒷모습이 두 개가 되더니 번져서 사라진다. 그는 의지를 잃고 눈을 감았다. 차체가 크게 움직였다. 놀란 승범이 눈을 떴다. 눈을 빠르게 깜빡이며 졸음을 떤쳐냈다. 하품이 나왔다.
2: 아, 이럴 때 진한 커피 한 잔 마시면 원이 없게. 어?
0: 승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었다. 그는 버스 뒤편의 창으로 멀어지는 수정을 발견했다.
3: 아, 잠깐만요, 기사님!
0: 버스가 멈추자 급히 내린 승범은 마을로 이어지는 농로를 걷는 수정을 향해 뛰었다. 길게 뻗은 콘크리트 길에 흔한 가로수도 없어서 햇볕이 바로 머리 위로 쏟아졌다. 수정의 뒤까지 뛴 승범은 적당한 거리에서 잠시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렇게 뛴 게 얼마만인지 가늠하다 내일부터 당장 운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허리를 폈다.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수정은 벌써 저만치 앞섰다. 동네의 집 중 한 군데일 거로 생각했는데 수정은 동네를 가로질렀다. 또 밭과 논이 펼쳐진 오르막길이 나왔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수정은 좁은 길을 올라갔다. 중간중간 멈춰서서 숨을 몰아쉬던 승범은 뒤를 돌아봤다. 몇 가구 없는 동네의 지붕이 한참 밑에 있다.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었다. 그는 수정의 뒷모습을 야속하게 바라봤다.
3: 노인네 힘들지도 않나.
0: 길 끝엔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왔다.
3: 이 정도 올라왔으면 뭐라도 나와야 하지 않나? 혹시 이 노인네가 날 엿먹이려는 수작을 부리는 게 아닐까? 공실 아줌마랑 짜고 개고생을 시키는 거지.
0: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3: 그나저나 이 길은 언제 끝나는 거야?
0: 승범은 하나 둘 벗기 시작했다. 양복 상의를 벗고 넥타이를 풀고 목까지 채운 단추를 풀었다. 구두를 신은 발바닥이 아팠다.
3: 이럴 줄 알았으면 운동화를 신고 오는 건데.
0: 구시렁거리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다. 높게 솟은 울창한 나무가 해를 가렸다. 햇볕을 피하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붉게 익은 그의 얼굴을 식혔다. 땀에 젖은 옷자락에 시원한 공기가 들러붙었다. 기분 좋은 축축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끝나지 않는 산길의 연속이었다. 저 오르막을 올라가면 끝이겠지, 저 능선을 지나면 도착하겠지, 매번 희망을 품었지만 오르막을 올라가면 또 다른 오르막이, 능선을 지나면 다른 능선이 펼쳐졌다. 구둣발이 미끄러졌다. 승범은 아카시아 나무를 힘껏 잡았다. 그는 저만치 앞에서 날다람쥐처럼 재빠르게 오르는 수정의 뒷모습을 봤다. 하나도 힘들지 않은 모습이었다. 어쩌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구둣발이 계속 미끄러졌다.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4: 아, 좀 기다려요! 노인네가 무슨 발이 우사인 볼트야!
0: 몰래 따라가는 것도 잊은 승범의 외침에 수정이 힐끗 뒤돌아봤다. 혀를 차는 소리가 메아리가 되었다.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졌다. 축축함은 끈적끈적함에 잊혔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으나 묵직한 습기를 머금었다. 낙엽이 썩는 냄새가 코끝에 붙었다. 승범은 귓가를 간지럽히는 날벌레 소리에 손을 흔들었다. 어느새 팔에 앉은 모기를 내리치자 붉은 피가 하얀 셔츠에 번졌다. 또 미끄러질까봐 낙엽이 앉은 자리를 피해 발을 옮겼다. 목 언저리가 간지러워서 손을 대자 언제 물렸는지 봉긋하게 오른 자리를 손톱으로 긁었다. 아까부터 수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둡고 스산한 산길에 달리 보이는 게 없었다. 괜스레 기분이 이상해져 수정의 뒤를 바짝 따랐다. 아까부터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지만 불안감에 더욱 빨리 뛰는 것 같았다.
3: 뭔가가 따라오는 게 아닐까? 뭐가? 설마 귀신?
0: 그때 수풀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 놀란 승범이 수정의 팔을 잡고 그 뒤에 가서 숨었다.
1: 아유, 이 친구가 왜 이래?
0: 승범이 미친 듯이 날뛰자 수정의 몸이 휘청거렸다. 승범이 비명을 지르며 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산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승범은 민망해졌다.
3: 대체 어딜 가는 겁니까?
0: 창피하고 수치스럽지만 승범은 절대 수정의 팔을 놓지 않고 물었다.
1: 아니, 말한다고 알아?
3: 모르지만 말이라도 해주세요. 무서우니까.
1: 왜 쫓아와서 사람 귀찮게 해? 그렇게 무서우면 당장 내려가.
3: 그게 더 무서운걸요.
0: 승범은 그 상황을 떠올리고 진심으로 울먹거렸다.
1: 아휴.
0: 수정이 혀를 찼다. 들러붙는 승범이 귀찮아 손을 털어내려고 몇 번을 휘적거려도 승범은 더욱 찰싹 달라붙었다.
1: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짐짝을 데리고 가야 하니.
0: 투덜대는 수정이 자신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끌고 우거진 산을 벗어나자 너른터가 나왔고 그곳에 오래된 집이 한 채 있었다. 울타리도 없고 사람 손이 오래 안 탔는지 우짜란 잡초들이 마당에 무성했다. 한쪽에 반쯤 허물어진 빈 외양간이 있었고 그 옆에 아궁이와 녹슨 가마솥이 보였다. 빛바랜 슬레이트 지붕 밑으로 거미줄처럼 금이 간 흙벽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집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수정은 익숙한 듯 찢어진 창호지에 신문지를 덧바른 문을 열었다.
1: 계세요.
5: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렇게 산골까지 어떻게 왔대? 들어와, 들어와.
0: 누워있던 노파가 일어나 반갑게 맞이했다. 두꺼운 솜이불을 걷어내며 콜록콜록 기침했다. 왜소한 몸에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는 흰머리를 대충 묶어 칙칙한 빛깔의 은비녀로 고정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집 특유의 냄새가 났다. 어정쩡하게 앉으려고 하니 수정이 그를 불렀다.
1: 응. 나는 못하니까 온 김에 이분 맥 좀 봐드려.
4: 에?
1: 아니 놀러 왔어?
4: 그건 아니지만.
5: 뭔데?
0: 할머니는 수정을 보며 이가 거의 없는 입으로 물었다. 수정이 웃었다.
1: 우리 한약방 앞에 한의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 한의사 양반이야. 궁금해서 따라왔어. 잘 됐지. 이렇게 맥도 보고.
5: 아이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4: 예, 예.
3: 놀러 온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맥 보러 온 것도 아닌데.
0: 그렇게 생각하며 승범은 무릎으로 기어가 할머니의 손목을 잡았다. 뼈밖에 남지 않은 손목은 무척 가늘었다. 약하게 뛰는 맥을 가만히 짚다가 탁한 눈을 들여다봤다.
3: 혀 내밀어 보세요.
0: 승범의 말에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처럼 얌전히 내민 할머니의 혀는 누런 빛깔이었다.
3: 열이 있네요. 머리도 아프세요?
0: 승범은 그녀의 목과 어깨 등을 만졌다. 굳어있다.
5: 춥다가 덥다가 그래요.
3: 속이 답답하시죠? 구토감 있어요? 명치 부분이 답답하고 콧물 가래가 목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0: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3: 명치에 숙이가 있는 감기인데 연세도 있고 몸도 약하니까 조심해야 돼요. 식사는 잘하고.

0: 계세요?
1: 아이, 입맛이 없어서.
2: 살집이 별로 없어 뼈만 만져졌다. 이렇게 될 정도니 하루 이틀 입맛이 없던 건 아닐 것이다. 그에 대한 답을 하듯 팔짱을 끼고 있던 수정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3: 아이, 내가 밥 잘 챙겨 먹으랬잖아.
1: 귀찮아서 그러지.
3: 아이,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긴다고 내가 누누이 주의를 줬구만. 봐, 일주일 사이에 병 생긴 거.
2: 그 말에 승범이 눈썹을 들었다.
4: 그럼 일주일 전에도 이곳에 왔단 말이야?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 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1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나라의 항공모함들이 다 우리 서해안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어.
1: 아니 김춘추가 언제 또 당나라로?
2: 쓰러져가는 신라의 심폐소생을 하신 분이 춘추공이십니다.
3: 외도 백제와 친밀한 관계이니 결국 당나라밖에는.
4: 당나라 서신이 들고 온
5: 이 그림은 소녀에 대한 모욕입니다.

0: 꽃그림에 나비와 벌이 없다는 것은 향기 없는 꽃을 의미하며 굳이 저에게 이런 꽃을 보낸 이유는 모태솔로인 저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1: 아유, 공주마마 너무 멀리 가셨슈.
2: 아유, 마마께서 모술인지 아닌지 당나라가 어찌 알겠슈.
0: 내가 신라의 후계자입니다. 당나라에선 내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입수했을 거라고요.
3: 여기 동봉된 꽃에 씨앗을 심어라. 정말 공주의 말대로 꽃에 향기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4: 자, 그림과 함께 동봉된 모란의 씨앗을 뿌린 뒤? 하하,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의 땅을 딛고 모란꽃이 피어나자 신라의 조정에선 때 아닌 모란꽃 향기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1: 아유, 모란꽃이 향기가 없다는 공주마마 말씀은 틀렸슈.
2: 아, 그래요. 꽃에 향기가 없다는 게 이 말이 돼요.
5: 아유, 그 향기는 무슨, 이건요, 그 당신 섬유 유연제 냄새예요.
1: 아유, 꽃 향기가 난다니까요, 참.
5: 아니, 이거 꽃에 향이 있으면 왜 나비랑 벌이 없어요?
2: 향기가 나는데요.
5: 이거 없잖아요.
2: 이상한데.

0: 그때만 생각하면 아우, 당나란 처음부터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1: 마마.
0: 그러더니 얼마 전에는
1: 내가 특별하게 신라를 어여삐 여겨서 똘똘이 스머프 같은 내 사촌을 보낼 테니까 여왕을 탄핵하고
0: 우리 신라의 왕자의 자기 사촌을 앉히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당나라가 아니냐.
2: 언젠가는 수모를 갚아

0: 당나라의 호위 속에 신라는 과감하게
1: 우리 신라는 백제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고 한다.
0: 백제 공격을 결정하고 644년 김유신은 신라의 진골 귀족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등인 소판으로 승진. 군의 최고 사령관 상장군으로 임명된다.
2: 공격하라!
0: 백제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 출동한 김유신은 충북 제천시 상천리 가은산 소재 가해성을 시작으로
1: 가해성, 성양성, 동원성, 둘레 여섯 일곱, 성이 일곱 개.
0: 전략상 군사적 요충지인 일곱 성을 접수하는 데 성공한다.
3: 김유신 장군이?
4: 예, 마마. 백제의 가해성, 성열성, 동대성 등 일곱 성을 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3: 어서 김유신 장군을 위해 좋아요, 구독 누르고 별풍선 날려!
4: 예, 마마!
0: 드디어 화색이 돌기 시작하는 신라.

0: 일곱 성을 접수한 뒤
1: 김유신 군호보 김유신 좋아요.
0: 김유신과 군사들은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서라벌로 복귀한다. 그러나
2: 여보세요?
3: 날세.
2: 예, 마마.
3: 지금 어딘가?
2: 10분 후에 목적지 도착이라고 내비가
3: 지금... 아니야, 아니야. 돌아가.
2: 아니 지금 왕궁 이정표가 보입니다, 마마.
3: 메리포성이 위험해. 장군이 복귀하자 백제군이 메리포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네.
2: 알겠습니다. 끊겠습니다, 마마.
0: 메리포성은 경상남도 거층에 위치하고 있던 산성이다.
2: 흠순아, 백제 군사들이 메리포성으로 진격하고 있다.
4: 이런, 10분도 안 가면 집인데, 바로 코앞이 집이잖아요.
2: 군사들을 돌려 메리포성으로 향한다.
4: 애들 집에 간다고 얼마나 좋아했는데. 아, 저기 형님이라도 슬쩍 집에 다녀오세요.
2: 그리움에 어찌 위아래가 있겠느냐. 더구나 나보다 한참 어린 군사들이야.
4: 아, 그러니까 경로 5대 차원에서 형님이 대표로.
2: 메리포성이 위험하다. 서둘러, 시간이 모자라.

0: 바로 유토네.
1: 예, 장군.
2: 당시 하루 24시간이 모자랐던 김유신이

0: 정지!
1: 김유 씨는 자신의 집 동네를 지나치자
2: 군사 1, 넌 우리 집에 가서 물을 한 잔 떠오거라.
3: 예, 장군.

0: 그리고 잠시 후.
1: 여기 있습니다, 장군.
2: 이 물이 우리 집의 정수기 물이냐?
1: 네. 얼마 전에 정수기를 바꿨다고 물이 장군의 입맛에 맞을까 걱정하셨습니다.
2: 그전 물맛도 괜찮았는데 여전히 새 정수기가 나오면 바꾸는 모양이군.
3: 한동안 귀가하지 못했던 김유신.
4: 형님 어떠세요?
2: 아무리 정수기를 바꿔도 우리 집 물맛은 그대로야. 물맛이 그대로면 이번에 집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구나.
4: 그걸 어떻게... 아, 저 형님 저도 한 모금만. 난 잘 모르겠는데.
2: 서서.
4: 다시.
2: 아, 그만 가자. 빨리 와.
4: 좀만 더.
3: 그렇게.
4: 잘 모르겠는데.
3: 그리움을 물에 탄 김유신은 그대로 전쟁터로 향하고

0: 와이파이 서랍을 뉴스. 오늘의 첫 소식도 역시 김유신 장군에 관한 소식입니다. AIU 전해주시죠.
1: 김유신과 관련된 전황 소식이 속보로 전해진다.
0: AIU입니다. 김유신 장군은 어제에 이어 오늘인가 내일인가 오늘까지 통해서 번쩍했다고 전해지는데 아무래도 내일쯤엔 다시 서에서 번쩍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백제군의 공격을 수비하는 동시에 틈틈이 속공을 구사하며 잃어버린 성을 회복하는 김유신은 갓 김유신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백제 군사들에겐
2: 김유신이 나타났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후퇴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장착한다.

0: 네, 설아버립니다.
1: 아이고, 이거 오랜만입니다. 여기 장안.
0: 네?
1: 아, 당당당당당당당당당. 어. 당나라의 장안.
0: 아, 당태. 아, 웬일로 이렇게 친히 전화를 다?
2: 당태종 이세민에게 쌓인 게 많았던 선덕여왕.
0: 또 무슨 말을 하려고?
1: 아직도 솔로신가?
0: 젠장. 네, 뭐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는 중이라고나 할까. 너무 익숙해져서 말입니다.
1: 그래도 연애는 하시겠지? 에? 연애도 안 하시나?
0: 너나 해. 아, 전 신라와 결혼한 여인입니다.
1: 어? 좀 더 웃어, 좀 더 웃어. 자, 그만.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우리 당나라 관료 중에도 자기는 뭐 이라고 결혼했다. 장수들 중에는 뭐 팬하고 결혼했다. 어떻게 내가 저 중매서도 되나?
0: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1: 아, 하긴 하긴 하긴. 근데 내가 못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안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엔 좋겠죠.
0: 아, 설마 그 말씀을 전하시려고 전화를 주신 건 아닐 테고.
1: 아, 맞아.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지난번 당황성 사건으로 우리한테 빚진 것도 좀 있을 테고. 이번엔 그 신라가 우리 당나라 좀 지원을 좀 해야겠어.
0: 우리 신라가?
1: 내가 이번에 땅 뻥튀기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0: 그래서요?
1: 아니야. 어? 내가 저 여왕하고 할 얘기는 아니고 혹시 김춘추 전화번호 가지고 계신가? 김춘추.

0: 세민 씨, 밤길 조심하세요. 이자영.
1: 혹시 부모님 전화번호 가지고 계신가요?
2: 그럼 저 오늘 통화 한번 해보시죠. 박영재였습니다.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화성 특례시에 있는 공룡알 화석산지를 찾아갑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를 둘러싸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화성시는 경기도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화성의 많은 여행지 가운데서도 오늘은 대한민국의 세렝게티라고 불리는 공룡알 화석산지를 찾아갑니다. 참고로 세렝게티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야생동물들의 서식지를 가리킵니다. 경기도 화성특례시 송산면에 있는 공룡알 화석산지는 이국적인 정치가 물씬 풍기는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왜 공룡알 화석산지를 가리켜서 대한민국의 세렝게티라고 부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세렝게티는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초원을 의미하는데요. 실제로 공룡알 화석산지에도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알 화석산지를 찾은 많은 국내외 여행가들이 대한민국의 세렝게티라는 멋진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공룡알 화석산지가 처음부터 평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시와 방조제 공사로 인해 바닷물이 빠지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시와 방조제는 1987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1994년 1월에 완공되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일대가 생태 여행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공룡알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룡알 화석산지를 찾아가는 길은 설렘이 있는 길입니다. 마치 몰래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가는 듯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드넓은 초원을 가로지르는 데크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고요. 방문객들은 나무 데크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염생식물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초원 곳곳에는 자그마한 봉우리들이 삐죽삐죽 솟아 있습니다. 이 봉우리들은 시와 방조제가 완공되기 전에는 모두 무인도였던 작은 섬들입니다. 공룡알 화석산지는 대규모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면서 조성된 생태공원입니다. 지난 1999년에 공룡알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고요. 이후 30여 개의 알 둥지와 200여 개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생태조사와 지질조사한 결과 이 일대는 중생대 백악기에 공룡들이 집단으로 서식했던 것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룡알 화석은 중국이나 몽골 등지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성 특례시처럼 단일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현재 공룡알 화석산지는 화성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중생대를 대표하는 파충류는 공룡인데요. 중생대의 쥐라기 때 살았던 공룡은 백악기 말에 갑자기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룡알 화석산지는 자연학습 체험을 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 만큼 천천히 들판을 걸으면서 직접 관찰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룡알 화석 못지않게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룡알 화석산지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섬들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퇴적층의 층리도 관찰할 수 있는데요. 공룡알 화석산지의 층리는 중생대의 지질환경을 잘 살펴보고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돈 내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먹은 5살 아이 수준의 발달 장애인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처분은 경찰 일각에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함께 상처받은 가족들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헌법 소원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경찰 조사를 받은 지 한 달이나 지났지만 30대 중증 발달 장애인의 목소리엔 아직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3: 큰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정하게 잘못했습니다. 잠정하겠습니다. 네, 다시 아니게 하지 마. 네, 다시 아니겠습니다.
2: 지난달 10일 지적장애 2급인 황모 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습니다. 부모가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도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경찰은 특수 절도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두 명이 함께 먹어 합동 범행이란 이유입니다. KBS가 입수한 경찰 조서, 여기 왜 왔는지 아느냐란 경찰 질문에 장애인은 아이스크림 먹어서요라고 답합니다. 훔쳤나라고 묻는 경찰 질문이 반복되고 결국 함께 먹어 합동 절취한 특수 절도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장애인은 네라고 답합니다. 이 발달장애인의 지능은 5살 어린이 수준입니다.
4: 자폐의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아예 소통이 안 되고 사전에 범행을 뭐 공모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범행이 잘못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2: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무리한 법 적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서영입니다.
0: 경찰이 발달 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전문 교육을 받은 전담 수사관이 맡아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이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과 절차를 따랐다는 경찰 해명이 무색합니다.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분담, 공모, 합동 절취, 특수절도. 지능이 5살 수준인 중증 발달장애인 황 씨가 조사 당시 경찰에게서 들은 단어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취약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 여기에 당시 황 씨를 조사한 경찰은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이 아닌 일반 형사였습니다. 현행 발달장애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담사법경찰관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개념을 쉬운 말로 풀어서 묻고 이 답변이 진짜 의사인지 확인하면서
7: 조혜진 변호사
6: 거잖아요. 온정적으로 뭔가 장애인이라서 봐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가
5: 해당 수사팀에 전담 수사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정된 전담 수사관 두 명 중 한 명은 자리에 없었고 나머지 한 명은 황 씨와 함께 입건된 다른 발달 장애인을 조사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당일에야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을 알게 돼 전담인력 지원 요청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장애인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자 경찰은 두 달 전인 지난 5월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나눠먹

0: 은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에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사건 앞에 약자를 보호하겠다던 경찰의 약속은 무색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1: 피의자를 대하는 경찰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던 사건이죠. 장윤기가 살해한 여고생을 알고 있었을 거란 정황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중요한 단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특히 수사팀장은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수사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민주 기자입니다.
2: 장윤기는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3: 여학생인 걸 알고 한 건 아닙니다.
4: 기획한 거 아니에요?
2: 하지만 이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전자기기에서 범행 이전부터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수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당시 수사팀도 이를 인지했지만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팀장인 박모 경감은 사건을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며 팀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또 범죄 분석 보고서에서 차량 뒷문이 열려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핵심 단서를 의도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리얼돌, 케이블 타이 등을 압수하지 않았고
6: 오동우 경찰청 특별수사단장
5: 피의자가 현장 촬영 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 윗선 개입 여부도 바짝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박경감으로부터 윗선에서 장윤기가 앞서 저지른 스토킹 사건과 이번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당시 경찰서장 등을 입건했습니다. 광주경찰청장실 등 지휘라인 압수수색으로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낸 검찰은 피해자를 몰랐던 장윤기 주장이 뒤집힐 근거가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1: 결국 경찰 수사를 그대로 믿을 수 있겠냐는 의문이 커지는 가운데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 직접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완 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논의는 일반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잘못된 수사를 걸러낼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배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DNA 증거를 확보하며 뒤늦게 강간살인 미수가 드러났습니다.
8: 가해자가 아니라고 딱 한 번 둘러대자 경찰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똑같은 청바지에서 누군가는 찾아내지 못했고 누군가는 직영으로 찾아냈습니다.
7: 가정폭력으로 어머니가 의식불명이 된 A씨. 증거 확보 요청에도 경찰은 늑장 대응했고 검찰 보완수사 단계에서야 추가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9: 공무원은 전화 한 통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확보 시도는 사건 한 달 뒤에야 이루어졌고 그때는 이미 블랙박스와 CCTV가 삭제된 뒤였습니다.
7: 이들이 한자리에 선 이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안 때문입니다. 법원도 그 오류를 막기 위해 삼심제가 있듯이 수사도 잘못을 바로잡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0: 수사기관이 초기 단추를 잘못 끼우면 그 피해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범죄의 특성에 맞춰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개혁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7: 정치도 권한 싸움도 떠나 일반 피해자 목소리부터 들어달라는 것 이들의 바람입니다.
11: 최악의 사건을 겪은 피해자들은 최선을 다하는 국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와 경험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KBS 뉴스 배지연입니다.
1: 이 보완 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오늘 국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에선 신중론이 커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유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12: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전권 송치의 입장이 뭐냐 따지는 질문이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모두 검사가 최종 검토하게 하는 전권 송치는 보완수사권과 같은 효과라는 게 검찰개혁 강경파의 시각입니다.
13: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좀 통제할 정성호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전권 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14: 전권 송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6: 박은정 국회
14: 선택적 법제사법이야.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12: 정 장관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설전으로 이어졌습니다.
14: 검사들이 사건을 응대한 이유는 검사가 수사기관 못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2: 법사위원장까지 나서 김학의 사건 등을 거론하며 보안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권 내 우려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6: 이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향후의 김남희 모든 문제들은 법제사법위원.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12: 그러는 사이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안수사권 유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을 남기고 송치 사건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15: 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히 본인의 권리 구제는 받을 수 있도록 정권 송치에 버금가는
12: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소위는 오늘 법무부에 이어 내일은 경찰을 불러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6: 밤사이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며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는가 하면 전기가 끊긴 곳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뚝 절반이 무너져 내린 빌라. 벽돌 잔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미처 피하지 못한 차량은 흙먼지를 뒤집어썼습니다. 오늘 출근 시간 이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7: 네, 많이 놀랐어요.
16: 남아있는 굴뚝이 언제 더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주민들은 옷가지만 들고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17: 뭐 안 당하죠. 뭐. 무슨 뭐 말이 필요하겠어. 그냥 막막하고 저는 이제 딸집으로.
16: 현장 점검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민 20명은 임시대피소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경기 용인에서도 주택단지 두 곳의 옹벽이 무너져 내려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입구가 흙탕물로 가득 찼고 배수관 뚜껑은 빗물 위에 떠 있습니다. 양동이로 물을 퍼내보지만 속수무책.
18: 이 일대 논과 도로에 쏟아진 빗물이 제때 배수되지 못하면서 저지대로 빠르게 들어찼습니다.
16: 바닥까지 들어찬 물은 닦아도 닦아도 끝이 안 보입니다.
19: 또 닦아야 돼요. 양동이가 100개 남았을 거예요.
16: 이제 7월 중순,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20: 올해 첫 폭우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릴지를 모르겠는데 저희는 매번 이런 피해를 봐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6: 서울 관악구와 경기 시흥시에선 정전이 발생해 약 2천 세대가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수도권에선 비 피해 신고 36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21: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뒷산에 안반이 무너져 내려 차량을 덮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붕괴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정부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22: 주차장 곳곳에 바위가 가득 쌓여 있고 차 위에도 크고 작은 돌덩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바로 뒤 안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3: 나와보니까 막 이 벽이 막 암벽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22: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가 파손됐습니다.
18: 사고가 난 현장에는 아직 붕괴 우려가 있어 접근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제선 너머로 아파트 코 앞까지 바위들이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24: 2, 3년 전서부터 조금씩 낙석은 있었는데 항상 그래도 위험하기는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불안하죠.
22: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나무뿌리가 파고들면서 바위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붕괴 위험 신호입니다.
25: 나무가 뿌리가 많이 들어갈 정도로 지금 벌어진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더 민다고요. 그 수압 때문에 그 나무들을 제거시켰어야 된다고요. 오랫동안 지금 방치한 거예요.
22: 하지만 이곳은 사유지로 분류돼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빠졌고 급경사지 위험지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26: 조심.
22: 정부 관리 지역도 폭우에 취약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운동장 옆에 가파른 산비탈이 맞닿아 있습니다. 현장엔 낙석과 토사를 막을 시설도 보이지 않습니다.
25: 지금 구멍이 있잖아요. 그 사이로 지금 물이 지금 흙이 내려오니까 흙을 끌고 내려온 거예요.
27: 이수건 전 서울시립대
22: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국에 3만 4천 곳. 하지만 사유지거나 산지가 아닌 곳은 모두 빠져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21: 현직 청주시의원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 등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미만의 중학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0: 유세차에 올라 큰절을 하는 남성. 지난달 충북 청주시의원에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30대 최모 의원입니다. 그런데 임기 시작 보름 만에 아동 성범죄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습니다.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돈을 주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한 혐의입니다. 특히 최 의원은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아이한테 자기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던 그런 거 확인하고
27: 나승균 청주청원경찰서 여성 청소년 과장
2: 진행한 거고요.
0: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시의원 후보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소속 정당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긴급히 윤리위 차원의 제명을 의결했고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원직 제명을 결정하는 청주시의회는 사과 입장문을 내고 징계 절차 검토에 나섰습니다.
3: 청주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좀 신속하게 관련해서 청주시의회 대해서의 대변인. 징계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0: 한편 최 의원 측은 상대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고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21: 6.3 지방선거 이후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 충주시장 선거에 재검표가 실시됐습니다. 당시 124표 차로 당락이 갈렸는데 재검증 결과 2표 좁혀진 122표 차로 국민의힘 이동석 시장의 당선이 유지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입니다.
4: 충북 충주시장 선거 재검표 현장. 삼엄한 경비 속에 검증 사무원 47명이 투입돼 10만 8천여 장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일일이 손으로 한 장씩 분류했습니다.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의 소청으로 진행된 재검표의 쟁점은 2,200여 표의 무효표였습니다. 6시간여에 걸친 수개표 결과 맹 후보가 한 표 늘고 국민의힘 이동석 시장이 한 표 줄었습니다. 최종 표차는 당초 124표에서 122표로 2표 줄어들어 당락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공표됐습니다.
5: 검증 결과는 소청 결정의 심사 자료로 활용되며 소청 결정은 8월 11일까지 할 예정입니다.
4: 재검표는 시작부터 고성으로 얼룩졌습니다.
8: 당당하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4: 소청인인 맹 후보가 재검표 시작에 앞서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8: 핵심적인 증거에 대한 자료를 청구했습니다.
27: 맹정섭 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후보, 조미연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장.
4: 이 과정에서 소란이 이어졌고 결국 맹 후보는 검표장 밖으로 퇴거 조치됐습니다. 전국에서 제기된 700여 건의 6.3 지방선거 소청 가운데 재검표가 확정된 곳은 현재까지 4곳입니다. 단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는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21: 강릉 앞바다의 상징이 된 남방 큰 돌고래 안목이가 몸 곳곳에 깊은 상처를 입어 걱정이 컸었죠. 오늘 긴급 구조됐습니다. 현재 안목이 건강 상태는 어떤지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2: 가로 세로 20m의 포위망 안으로 돌고래 한 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릉항 인근에서 잇따라 목격돼 이름을 얻은 남방 큰 돌고래 안목이입니다. 서서히 좁혀진 그물 안으로 마침내 안목이가 들어섭니다. 물 위로 올려지자 당황한 듯 연신 울음소리를 내뱉습니다. 긴급 구조가 결정된 건 안목이 몸의 상처 때문. 선박을 따라다니다 스크루에 부딪혀 생긴 것들로 추가로 다칠 경우 폐사할 위험이 컸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돌고래가 홀로 떨어져 나와 이렇게 인간과 가깝게 지내는 게 확인된 건 국내 첫 사례입니다. 구조 당시에도 스쿠버 다이버를 쫓아다니며 야생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1: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계속 보였거든요. 야생 돌고래한테는 절대 나오지 않는 행동이었는데 특이하게도.
22: 다행히 호흡 주기와 활동성 등에는 큰 이상이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안목이는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특수 차량에 실려 치료시설이 있는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옮겨졌습니다.
1: 이제 어디서 있던 집단에서 온 돌고래인지 실제 어디에 방류하는 것이 김민석, 이 돌고래한테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팀장. 따로 아마 전문기관들이 다시 논의를 하고.
22: 안목이가 상처를 온전히 치료한 뒤 푸른 야생의 바다를 다시 품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노정입니다.
6: 북중미 월드컵 우승 후보들이 펼친 진검승부의 승자는 스페인이었습니다. 부적함대는 완벽한 조직력으로 음바페를 앞세운 4군단 프랑스를 침몰시켰습니다. 보도에 김봉진 기자입니다.
7: 결승 길목에서 만난 막강한 공격력의 프랑스와 탄탄한 수비력의 스페인. 경기 초반 치열한 탐색전 속에 전반 20분 스페인이 결정적 기회를 잡았습니다. 야마리 수비의 사각에서 갑자기 몸을 날려 페널티킥을 유도해냈습니다.
9: 자, 라민 야말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10: 영리했습니다.
7: 오야르사발은 침착하게 강하고 빠른 슛을 날려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기선을 잡은 스페인은 투기의 세밀한 패스플레이와 완벽한 조직력을 앞세워 경기를 지배해 나갔습니다. 결국 후반 13분 추가골이 터졌습니다. 포로가 올모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며 프랑스의 수비진을 무너뜨린 뒤 깔끔하게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9: 프랑스를 무너뜨리는 스페인! 이제는 두 골차!
7: 프랑스는 반격에 나섰지만 스페인의 탄탄한 수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페인 골키퍼의 실수로 생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골로 연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음바페는 거친 행동으로 경고까지 받으며 무너졌습니다. 우승 후보의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던 경기에서 스페인이 프랑스에 2대0으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7: 월드컵에 참가할 기회를 얻는다는 건 누구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결승전에 진출하게 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야르사발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
7: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스페인은 잉글랜드와 아르헨티나 경기의 승자와 결승에서 만납니다. KBS 뉴스 김봉진입니다.
6: 오늘 경기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격언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11명이 한 몸처럼 움직인 스페인의 수비 조직력은 음바페의 존재감을 없애며 세계 최강 프랑스를 무너뜨렸습니다. 박선우 기자입니다.
11: 음바페가 공을 잡을 때마다 스페인 수비가 달라붙어 좀처럼 슈팅 기회를 내주지 않습니다. 강한 압박과 숨막히는 협력 수비에 꽁꽁 묶인 음바페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골키퍼와 충돌해 경고를 받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앞선 6경기에서 16골을 폭발했던 프랑스는 중원부터 숨통을 조여온 스페인을 상대로 전반전 단 하나의 유효슈팅도 때리지 못하고 완패를 맞봤습니다.
13: 프랑스를 이 스페인의 엄청난 수비 조직이
27: 이영표 KBS 축구 해설위원.
13: 자, 결승 진출을 하는 스페인입니다.
27: 우리가 자멸했기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심판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스페인에 패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스스로 무너졌을 뿐입니다. 시에르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
11: 스페인은 음바페만큼 빛나는 해결사는 없었지만 공격과 수비의 균형은 안정적이고 플레이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온 축구 철학을 바탕으로 대표팀의 확실한 정체성을 입힌 게 결실을 보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27: 스페인의 놀라운 세대는 매우 뛰어난 태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가치를 보여주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라푸엔테 스페인 감독.
11: 16년 만에 정상에 도전하는 무적함대의 황금 세대는 세계 축구에 스페인 시대를 다시 써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6: 최근 극심한 증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도를 신속하게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박찬 기자입니다.
14: 7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 부처 업무 보고, 생중계 시청자들에게 실시간 의견을 묻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28: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한 보완,
27: 손주형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28: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요.
14: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 주가 움직임을 두 배 등으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 5월 출시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거래가 몰렸는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주가 급등락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해당 상품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10: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모양인데
12: 시장 관리자로서 저희 네. 책임이 있어서
27: 이찬진 금융감독

0: 힘을 달게 받고 있습니다.
1: 자, 한국권에서 여기도 ETF 때문에 시끄럽죠. 보안 대책을 잘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시고요.
2: 그동안 금융당국은 제도 보완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대통령이 대책을 공개 주문한 겁니다.
1: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도록 하시고요.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하도록 합니다.
2: 대통령 지시로 금융당국도 제도 보완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일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위, 금감원의 시장점검회의에서 투자자 보호장치와 시장 안정 방안 등이 본격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3: 한미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 사태와 핵잠 협의 등 민감한 현안이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 대사가 이례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최근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를 공개 압박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노골적으로 언급했습니다.
5: 우리는 반도체 제조의 40-50%를 미국으로 가져와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4: 청와대는 곧바로 견제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대한민국 펩 증설은 국가 프로젝트라며 국내 시설 투자가 우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6: 이 메모리가 제때 공급 안 되면 AI기 혁명이 제대로 그 속도를 낼 수 없으니까 지체되지 않게 메모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대한민국의 책무라고 봅니다.
4: 대미 투자 특별법은 한 달 전 시행됐지만 이렇다 할 투자는 확정되지 않았고 쿠팡 사태는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상황. 쌓여가는 한미 간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7: DC에 있는 사람하고 또 본부에 있는 분들하고 또 다르니까 또 본부의 생각은 또 제가 또 듣고 현장감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4: 대미 투자는 물론 핵추진 잠수함 협의 등에 대한 현지 분위기를 전달하고 미국에 제시할 우리 정부 입장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통상적인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귀국이라며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3: 오늘 두 번째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선 대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실수요자에겐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집값을 자극할 거란 주장이 맞섰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8: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청년층에서 부모 찬스나 사내 대출 등 이른바 그림자 대출이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습니다.
9: 20, 30대 경우에는 전체 자금 조달의 70%가 사실상 부모로부터 또는 조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집을 사는 상황입니다.
8: 다만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대출 정책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에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청년 대출을 풀어 집 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
10: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개인의 상환 능력보다는 어떤 부모의 자산 지원 여부에 따라서 주택 구매가 가능할 수 있어서
8: 대출 규제 완화는 집값만 올릴 거란 주장이 맞섰습니다.
11: 집값만 올리고 그 늘어난 대출 한도는 매도자와 개발업자의 이익으로 대부분 귀속된다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공급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접근해야
8: 전세 대출에 대해선 비투기 지역과 취약계층에만 내주자는 의견과 최소한의 서민 주거 복지라는 평가가 부딪혔습니다. 대출을 조이는 데에서 나아가 일종의 징벌성 금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대출 금액이 많은 차주에게 물리자는 겁니다.
12: 대출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냐.
8: 다만 부과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건지 불분명하고 국민 반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7%가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만여 명 느는데 그쳤고 고용률은 석 달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은 43.9%로 1.7%포인트 하락하며 26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달 수출액이 1022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0.7% 증가하며 사상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무역 수지는 361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사건 대법원 선고가 24일로 연기됐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사권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이 판결을 함께 고려해달라는 특검 측의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 버스에 월 25만 원의 유류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 버스 3만 9천 대로 전체 전세 버스의 97% 수준입니다. 지급 기간은 1년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한국 영화 골든타임을 잡아라를 주제로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해법에 대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3년에 데뷔작인 변호인으로 관객 천만을 넘은 첫 감독이죠. 청룡, 백상, 대종상을 모두 휩쓸면서 데뷔와 함께 스타 감독이 된 양우석 감독을 만납니다. 변호인 이후에는 남북 대치 상황을 담은 강철비, 가족의 고민을 담은 대가족 등을 제작했는데요. 양우석 감독은 지금 한국 영화계는 흔들리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합니다. K컬처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한국 영화의 현실은 붕괴 직전이라고 하는데요. 양우석 감독 지금 만나봅니다. 네, 양우석 감독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양우석 감독님은 뭐 아실 거예요. 데뷔작으로 천만을 넘기신 분이세요. 네, 변호인이라는 영화. 나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와, 데뷔작이 천만인 감독은 감독님이 처음이시죠? 그 이후에 누가 있으셨어요?
1: 부산행 찍으신 연상호 감독님도 데뷔작으로
0: 그러네요.
1: 넘기셨고.
0: 네네. 네. 딱 두 분인 거죠, 아직.
1: 그다음에 저 그 범죄도시
0: 아, 또 나오나요?
1: 네, 감독님도 네. 네, 어쨌든 아, 범죄도시로
0: 그렇군요.
1: 범죄도시 3인가
0: 네, 예. 네. 데뷔작으로 처음, 어쨌든 양우석 감독님이
1: 이제 꽤 많으세요.
0: 예. 이제 좀 예. 늘어났습니다만 예. 처음입니다. 그 진짜 자고 일어나니 스타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때 당시 기분이 실감이 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옛날 이야기라서 제가
1: 글쎄요. 뭐 스타나 뭐 이런 부분은 뭐 생각도 아예 못 해 봤던 것 같고요.
0: 네.
1: 그 어쨌든 뭐 개봉이 됐고 어쨌든 예. 관객분들이 좀 봐 주시고
0: 네.
1: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건 이제 혹시 어찌 됐든 실존 인물에서 어찌 됐든 모티브를 받아서 만든 작품인데 이게 오해를 풀려고 만들었는데 오해를 만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다가 그래서 관객분들이 네. 많이 봐주시고 어찌됐든 적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셔서 뭐 그거에 대한 안도함과 감사함이 컸지
0: 네.
1: 다른 생각은 거의 못했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고 배우님도 네. 제작사도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던 영화고 사회적으로도 또 많은 또 반응이 있고 화제가 됐던 그런 영화를 만드셔서 이제 데뷔를 하셨습니다. 영화계에. 이제 오랜만에 한국 영화에 천만이 영화가 또 나왔어요. 왕가 사는 남자가 나왔는데 지금 영화계는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경사인데 얼마 전에 영화인들이 모여서 한국 영화산업의 위기와 대책,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영화의 현실이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뭐 긴급 제안까지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까?
1: 뭐 폐가 있긴 합니다만 산업적으로는 지금 붕괴 중에 있다? 예, 뭐 그렇게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붕괴 중에 있다.
1: 예, 예.
0: 지금 무너지고 있다. 예. 그럼 무슨 얘기야? 우리 지금 K 콘텐츠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붕괴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까?
1: 이게 뭐 영화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영상 콘텐츠 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이 어찌됐든 추세에서 밀려났다. 글로벌적인 어찌됐든 큰 추세에서 밀려나면서 거기에 지금 적응을 못한 것들이 지금 방송, 영화 뭐 전방위적으로 영상 콘텐츠 산업이 지금 뭐 좀 밀어닥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산업 전체가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인식입니다.
0: 네. 지금 추세에서 밀려나고 있다는데 어떤 추세를 얘기하는 건가요?
1: 크게 이건 이제 뭐 제가 이 용어에 있어서 제가 쓰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네. 월가에서 쓰는 말이니까 이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말들이 이제 코로나 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0: 네, 디지털 제국.
1: 그렇죠. 네.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는 네. 말이 이제 저쪽에서는 완전히 하게 쓰고 있는데 그 인터넷이 이제 어찌 되든 발명되고 나서 발견되고 나서
0: 네.
1: 어찌 되든 인터넷이 퍼지고 원래는 군사용 알파넷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졌다가
0: 네.
1: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되자 이제 인간에 풀리면서 인터넷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 그 인터넷이 처음 나올 때 예측이 됐었어요. 웹 1.0, 웹 2.0, 웹 3.0 이제 이 얘기가 됐었고 뭐 점점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오고 가고 하면서 천천히 이제 웹 3.0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난 코로나 때 어찌 됐든 디지털이 사실상 엄청난 대격변을 겪은 게 그때 코로나의 1년은 다른 코로나가 없었던 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속도다라고 할 정도로 IT가 급격하게 네. 발전하고 급격하게 발전한 거에는 어마어마한 자금도 있었어요.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찍은 돈이 어찌됐든 코로나라고 하는 미중의 위기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뿐만 아니고 유럽, 중국, 일본 어찌됐든 기축통화국하고 준기축통화국 뭐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어찌됐든 너무 힘드니까.
0: 지원금이 엄청 나갔죠.
1: 예, 지원금을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찍은 돈 중에 지원금으로 나온 건 뭐 어찌됐든 국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에서 40% 정도? 가 나갔고 나머지 60%는 이제 어찌됐든 금융권으로 흘려 들어가서 이제 재투자가 됐거든요.
0: 네.
1: 그때 이제 이쪽 디지털 쪽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죠. 자그마치 뭐 각자에 따라서 추산은 다르지만 4경에서 6경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찍혀서 예. 나온 거니까 어마어마한 상상도 초월할 이제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돈이 이제 이쪽으로 돌다 보니 사실 AI가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도 그때 들어가 흘러 들어간 자금이 그쪽으로도 흘러 들어갔거든요.
0: 예.
1: 그러면서 지금 벌어진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업이 일종의 이쪽으로 연관이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디지털 임페리즘의 마지막 이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돈이 드디어 온체인으로 올라가는 거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미국의 US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예. 게 돈마저도 이제 완벽하게 데이터화가 돼서 이제 네. 다른 플랫폼들을 거치지 않고
0: 네.
1: 그냥 콘텐츠인 돈이 그냥 온체인으로 올라가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영상 콘텐츠 플랫폼도 이미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안으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0: 그럼 이 디지털화가 영상 산업에 왜 어떤 위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예요?
1: 위기라기보다는 사실은 기회였던 거고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콘텐츠를 전 세계에 어찌됐든 콘텐츠를 보여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우리도 이제 그중에 일부였고
0: 예.
1: 그 일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찌됐든 일이랑 격차가 많이 나긴 하지만 우리가 2위에
0: 뭐 해당할 정도로. 헐리우드만큼은 아니지만은 예. 엄청나게 성장했죠.
1: 사실은 뭐 예. 아까 말씀하셨던 한류라든지 이런 파트들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0: 예.
1: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 있는 타 산업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K-게임이라든지 K-팝이라든지 K-웹툰이라든지 이런 네. 건 이제 그래도 이 전체적인 흐름 추세에 다 잘 올라탔는데
0: 아.
1: 이제 저희 영상 콘텐츠 산업은 이제 이쪽에 못 올라탄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영상 광고 시장이 한 10조에서 12조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예전 같았으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KBS나 MBC나 SBS 그리고 뭐 JTBC나 이제 CJ TVN 같은 곳으로 그 영상 광고료가 다 갔는데
0: 지금 어렵습니다.
1: 지금
0: 방송사.
1: 네. 어려워진 게 그 금액이 줄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글,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이 가져가는 돈과 메타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 가져가는 돈이 전체의 70% 정도 됩니다.
0: 네.
1: 그럼 예전에는 이게 다 국내 회사들한테 오던 돈이 지금 이제 해외로 다 빠져나가거든요.
0: 네.
1: 이게 이제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의 디지털 일종의 디지털 서비스 이제
0: 네.
1: 파트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를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발생했는데 가속도가 붙은 건 코로나 때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지금 돌이킬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거죠.
0: 예.
1: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지상파 및 종편들이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을 이끌고 왔는데
0: 네.
1: 그 아예 기반 자체, 발판 자체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
0: 네.
1: 원래는 내가 다 벌던 돈인데 지금 70%가 해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나마 30%라도 한국이 지키는 게 오히려 타국에선 부러워할 정도긴 하지만 어찌됐든 거의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콘텐츠를 원래는 이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했었는데 콘텐츠를 만드는 돈 자체가 이제 증발이 된 거죠.
0: 네, 네.
1: 그리고 영화산업도 어찌됐든 대기업, 이제 소수의 어찌됐든 대기업이 어찌됐든 한국 영화산업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긴 하셨는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찍은 돈하고 번 돈하고 싸워서 찍은 돈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몇 경을 찍은
0: 그렇죠. 찍는 네, 속도를 네. 따라갈 수가 없죠.
1: 몇 경을 찍은 돈이 지금 네. 버티고 있는데 그 어찌됐든 대기업들이 번 돈 몇백억 혹은 몇천억을 투자한들 이 찍은 돈하고 뭐 이렇게 비교 아예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자본 자체가 다 변하고 자본이 또 유통 시스템을 다 변화시켰고 그러니까 자본도 변했고 유통 시스템도 변했는데 우리는 그대로잖아요.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가령 뭐 영화를 예를 들면 영화를 저기 개봉해서 그 돈을 벌면 그것이 창작에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는 거기 다시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그 플랫폼이나 어떤 이런 유통 비용에 다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1: 아니 그 오히려 유통은 지금 한국 우리가 주도해서 유통에 못 들어갔죠.
0: 못 들어갔죠.
1: 저는 오히려 가장 예. 크게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봅니다.
0: 그렇죠.
1: 예. 영화도 글로벌 지금 온라인으로는 글로벌 온라인으로는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0: 네.
1: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아무 장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못해낸 거죠.
0: 아, 이거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거시적으로 지금 이제 위기를
1: 근데 지금 이렇게
0: 짚어주셨어요.
1: 이 시스템을 이 시각으로 보지 않고 저희가 이걸 문화 콘텐츠의 영역으로 자꾸 보시면 제가 볼 때는
0: 네.
1: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냥
0: 답이 없네요.
1: 제가 아까 붕괴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우리가 똑같은 시각으로 계속해서 영화나 드라마나 아니면 예능 같은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을 놓고 볼 때는 뭐 붕괴 중인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0: 그런데 네. 그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기는 너무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1: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네. 우리가 이제 넷플릭스가 워낙 네. 한국 많은 한국 분들이 사랑하고 많이 좋게 보시고 있긴 한데 많이들 보시고 있긴 한데 넷플릭스도 사실은 혁신가였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넷플릭스의 사업 본질을 놓고 보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0: 네.
1: 이건 사실 몇십 년 전에 한국이 제일 잘하던 거였죠.
0: 그렇죠.
1: 근데 이제 어찌됐든 넷플릭스를 창업하신 리드 헤이스팅스 같은 경우는 뭐하고 싸웠냐면 결국 이제 이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의 핵심이 뭐냐면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을 항상 소비자 혹은 관객 혹은 이런 분들한테 먼저 프렌들리 하셨어요. 굉장히.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볼 때 자꾸 공급자 중심에서 보거든요.
0: 아.
1: 그러니까 이 시각 안 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제 못 버린다고 보는 게 리드 헤이스팅스는 그때 넷플릭스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참고로 미국에서도 콘텐츠 영상 콘텐츠 산업이 가장 호황일 때가 그 소위 말해서 미드 시절 기억나시죠?
0: 네, 네.
1: 뭐 HBO나 이런 걸 통해서 근데 그때 소비자들은 어떻게 보셨냐면 지금도 미국의 스포츠 채널은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ESPN을 보신다라고 하면 ESPN에 한 뭐 $150쯤 내시면 ESPN을 다 보세요.
0: 네.
1: 근데 NBA 결승전, NFL 결승전 이런 거는 또 따로 돈을 내셔야 됩니다.
0: 아.
1: 그때 이제 HBO도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라마를 미드를 쭉 보시는데 이제 값비싼 그런 드라마들은 따로 또 결제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0: 아.
1: 그 사실은 이제 조금 우리가 케이블 쪽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거 아닐까라는 미국의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지 인데도 불구하고 리드 헤이스팅스가 기가 막힌 마케팅 용어를 들고 나오죠. OTT라고.
0: 네.
1: 그게 오버 더 톱. 그 톱이 셋톱박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셋톱박스에 지금 너무 많은 돈을 쓰고 계신데 우리 넷플릭스라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에 가입을 하시면 저게 쓰신 돈의 뭐 몇십 분의 일로 많은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필이 된 거죠.
0: 네, 네.
1: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가 이제 뭐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급이 돼서 여기까지 온 건데 뭐 플랫폼을 만드는데 넷플릭스도 자리 잡는 데까지 거의 20년이 걸린 겁니다.
0: 예. 아, 지금 거시적인 문제를 얘기를 해 주시니까 아, 이게 어디서 출발됐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라는
1: 지금 제가 이 말씀을
0: 돼요.
1: 드린 예. 게 지금 그 플랫폼들이 독점 사업하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플랫폼들이 그걸 바라진 않습니다.
0: 네.
1: 플랫폼들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자유롭게 접근하셔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올리시고 많은 분들이 보는 그걸 이제 30년 전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미 웹 3.0이라고 예언이 됐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튜브에도 사실 올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0: 예.
1: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올릴 수 있고 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 또 유튜브고 물론 이제 뭐 유튜브가 만드는 정책에 따라서 어떤 작품들은 내려지거나 뭐 그럴 수는 있긴 하지만 이제 정상적인 작품이라고 하면 사실은 올리고 내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유통망 꼭 한국이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온라인 유통망,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특히 이제 미국이 짠 이제 빅테크들이 만드는 아주 촘촘한 온라인 유통망들이 있거든요.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거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전략. 그 다음에 거기에 작품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돈을 마련해서 작품을 계속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전략. 요 두 가지가 전제되지 않고는 왜냐면 지금 방송 예를 들어서 지금 드라마 같은 경우가 우리 KBS나 네. 뭐 다른 MBC 같은 경우도 지금 시청률 1위를 하고 뭐 시청률이 몇 얼마가 나와도 의미가 없는 게 광고료 자체가 줄어서 예. 더 버는 건 없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몰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사실은 혁신이라는 걸 해야죠. 다른 돌파구를 찾아서 거기서 이제 어찌됐든 자본을 모으고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파이가 줄고 있는 그 땅 위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장도 궁극적으로는 줄고 있거든요. 스크린 수 자체가.
0: 네. 그럼 파이가 줄고 있는 이 시장에서 스크린은 줄어들고 그러면 영화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주장하고 저기 내세우는 어떤 개선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근데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케이팝이 지금 불과 10년 전하고 지금 케이팝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0: 네.
1: 그게 많은 분들이 들어서도 있지만 케이팝이 10년 전보다 막대한 이제 자본을 벌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플랫폼을 만들어서 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0: 예.
1: 오히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스포티파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뭐 애플 뮤직 같은 데를 이용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글로벌 유통망을 너무 잘 이용을 하셔서 케이팝은 지금 위상까지 가신 거고.
0: 네.
1: 거기다가 이제 공연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이제 콘텐츠도 같이 붙이고 팬덤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도 이제 적극적으로 예. 이제 공존할 방법을 찾으시면서 지금 K-POP의 위상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K-POP이나 K-웹툰이나 K-게임에서 성공했던 방식. 그러니까 우리가 뭘 뭐 그러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만들어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0: 네.
1: 오히려 거꾸로. 지금 오히려 미국의 빅테크 디지털 임페리얼리즘 안에 오히려 저희가 들어가면 지금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또 지구상에 또 몇 나라 없습니다.
0: 아, 그래요?
1: 미국하고 한국 정도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 영상 콘텐츠 산업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잘.
0: 지금 뭐 극장 뭐 배급사들이 뭐 어떤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져서 뭐 한국 영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들 하는데 이런 큰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지역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1: 대기업이 결국은 전 실기한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사실은 우리 영화 산업에만 국한돼서 말한다고 하면
0: 네.
1: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한번 망했었다라는 인식을 한번 하자고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비디오 가게가 2만 3천 개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없어졌잖아요.
0: 다 없어졌죠. 예. 예.
1: 사실은 그때 우리가 영상 콘텐츠 산업이 선진국에 아직은 못 들어갈 때여서 네. 비디오 산업이 없어지면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을 보면 영화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극장 밖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에서 벌어들이는 부가판권이 3배쯤 됐어요.
0: 네, 네.
1: 근데 우리는 부가판권이 그렇게 이제 미국이나 일본만큼 세련되지 못해서 한 0.7에서 1 정도 벌었거든요. 극장이 1이라면 0.7에서 1 정도를 부가판권에서 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어느 날 없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웬만한 나라였으면 아예 영화라는 산업 자체가 그때 증발을 하는 게 맞죠. 그때 이제 마침 멀티플렉스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막 이제 많이 생기고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만들어내신. 그래서 이 확 늘어난 스크린 수가 어찌됐든 관객들을 많이 흡수하시면서 사실 이제 영화 산업이 다시 부흥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부가판권 시장은 그때 이미 사망을 한 거거든요.
0: 네네.
1: 아날로그식으로 하는 이제 부가판권 시장은 저는 사실은 그때 이미 반은 이제 없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우리가 부가판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어떻게 이제 보전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극장에서 어찌 됐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돈이 회수가 되니까 그냥 극장 중심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0: 네, 네.
1: 근데 지금 어찌됐든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작품들을 보고 계시잖아요.
0: 네. 그러니까
1: 여기에 대한 적응을 극장만 이제 계속 바라본 채로 몇십 년을 오다 보니 극장만 아직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 시각을 한번 우리가 좀 전환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0: 아, 그 영화 산업을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만 바라보면 안 된다. 이제는 그 관념을 좀 버려야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저도 건가요? 돌이켜보면 네. 제가 영화를 모르긴 몰라도 한 만 편 이상을 봤을 텐데
0: 네.
1: 저도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한 천 편 정도일 거예요. 그럼 9천 편 이상을 저도 극장이 아닌 다른 미디어를 통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디오를 많이 본 세대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꼭 극장에서 보는 건 너무 바람직한 일이긴 하오나 저희 영화인 입장에선
0: 네.
1: 뭐 꼭 우리 영화를 극장에서만 봐야 되진 않는 거죠.
0: 예. 예,
1: 지금은 그리고 워낙 이제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TV가 그 사이에 무신 정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0: 네.
1: 지금 어찌됐든 한국이 디스플레이 부분은 어찌됐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0: 화질 엄청나죠.
1: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저 일부 TV는 IMAX를 넘어갑니다.
0: 아,
1: 화질 자체가.
0: 그 정도로. 예. 뭐 사운드도 너무 좋아요.
1: 예, 예. 예. 근데 오히려 지금 극장에 있는 화질이 TV보다 좋은가? 라고 물었을 경우에는 쉽사리 대답을 못 드릴 정도로
0: 네.
1: 그만큼 TV가 좋아졌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많은 변화들. 그 다음에 TV도 그동안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고 이렇게 되면서 TV 자체도 온라인으로 옛날에 봤을 땐 휴대폰이나 이런 거 생각하셨는데 이젠 온라인으로 TV를 다 보시잖아요.
0: 예.
1: 넷플릭스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 기억엔 98%가 그해 98%가 휴대폰으로 넷플릭스를 보셨어요.
0: 네.
1: 지금은 거꾸로 돼서 아마 99.8% 정도가 아마 TV로 보실 겁니다.
0: 그렇죠. 유튜브도 예. 이제 TV로 다
1: 맞습니다.
0: 보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아, 참 이 영화 산업이 발전을 하려면 어쨌든 독립 영화든 또 작은 규모의 영화들이 자꾸 다양하게 나와서 그것들이 자양분이 되어서 좋은 영화가 나온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그 뭐 디지털 임페리얼리즘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작은 영화들이 숨 쉴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있겠습니까?
1: 그 이제 어찌됐든 이제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 이제 그런
0: 예.
1: 데이터가 돼서
0: 네.
1: 어느 서버에인가 올라가는 거죠.
0: 네.
1: 그럼 오히려 저는 오히려 작은 영화들 그리고 어쨌든 이런 팬덤이 있는 영화들이 더 잘 될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온라인 시대가 오고 어찌됐든 그 본격적으로 디지털 세상이 오자
0: 네.
1: 그동안 우리가 브로드캐스팅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매스 마켓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이것이 뭐로 변하냐면 일종의 커뮤니티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변해서 지금 이제 일방적으로 옛날은 신문 혹은 방송에서 이게 좋아요라고 했던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거 재밌나? 이거 재밌나라는 걸 본인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나 이런 쪽에서 확인을 하시잖아요.
0: 선택의 폭이 예, 넓어졌어요.
1: 예. 그리고 뭐 그걸 예. 저희가 입소문이라는 표현으로도 쓰고 다양하게 쓰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확인하시고 보시거든요.
0: 네.
1: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서 더 좋은 작품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선택의 폭은 넓고 오히려 보기가 편하신 거죠.
0: 그런 말씀을 듣다 보면 영화 산업의 위기를 얘기했는데 이거 영화 산업의 굉장한 기회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기회인데 이게 지금 묶여 있다 보니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
0: 네.
1: 이제 배급, 투자, 그다음에 유통. 어쨌든 배급 유통이지만 지금은 어쨌든 극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0: 네.
1: 글로벌로 어떻게 이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어찌됐든 껍질 하나 깨기가 좀 힘들어합니다 다들.
0: 그러면 이제 배급이라든가 상영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바꿔나가야 될 것들은 정책적인 것들은 어떤 게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1: 일단은 자본 자체의 성격이
0: 네.
1: 지금은 극장에서 개봉할 목적이야라고 하는 자본이 들어와서 영화를 만들고 있으니
0: 예.
1: 극장 중심으로 어쨌든 풀리고
0: 아.
1: 그리고 나서 이제 OTT를 가고 뭐 넷플릭스 같은 OTT를 가고 이 순서로 가는데 처음부터 이제 자본 성격의 자체가 극장도 당연히 가는데 글로벌 온라인 이제 체인에다가도 올릴 거야라는
0: 네.
1: 생각의 자본이 들어오면 아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작품을 유통시키고 배급하는 방법이 바뀌겠죠.
0: 예.
1: 그래서 자본의 성격이 좀 바뀌긴 해야 되는데 지금 자본 어쨌든 이제 유통 자본 기존에 해왔던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유통 자본이 지금 이제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바꾸기가 힘드신 거죠.
0: 네.
1: 지금 자본의 성격과 배급의 성격과 그다음.

0: 관객의 성격. 그러니까 글로벌 온라인으로 나간다는 건 전 세계인 대상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가 바꾸고 뭐 어떻게 바꾸는지 좀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소망인 것 같은데.
1: 그럼 극장용 콘텐츠와 어떤 OTT나 이런 온라인을 통한 이런 콘텐츠가 가는 그 아까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뭐 자본의 성격 이게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뭐 투트랙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하나로 지금 합쳐져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가요?
0: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작품을 한
1: 네.
0: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드라마 혹은 영화에 투자를 해서 이제 그걸 이제 한국민들이 보면 한국인들만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러니까 이제 자본을 투입할 때 넷플릭스하고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어떤 업체하고는 아예 마인드가 다른 거죠. 셋업과 세팅값이 다르니까.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이만큼 보고 해외에서 이만큼 보면 돼. 제작비 이 정도 넣으면 뭐 충분히 우리는 벌 수 있겠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작품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기존에 있는 요 틈새에서만 돈을 벌어야 되니.
1: 네.
0: 넷플릭스하고 이제 처음부터 세팅값이 다를 수밖에 없죠.
1: 네, 네. 이제 저희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찾아내야 되고 그것들을 좀 공론화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니까 일단 콘텐츠 제작에 투입되는 자본의 성격부터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지금 대기업들이 실기하셨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를
0: 저는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1: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자본의 성격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0: 그 뭐 어찌 됐든 지금 영화 산업이 네. 생긴 지 거의 한 130년 예. 정도 됐고 그 이제 저희가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콘텐츠가 이제 어떻게 돈을 버는 게 제일 좋았나. 그래서 이제 선순환이 되어서 다음 작품에 또 투자가 되고 또 투자된 게 언제였나라고 하면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웹 3.0하고도 딱 맞는 게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직접 먼저 사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독이었잖아요.
1: 네, 네.
0: 그런 서브스크립션으로 가고
1: 구독으로 가고
0: 예, 그다음에 이제 광고 베이스에 있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순서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걸 이제 홀드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1: 아, 차근차근 단계별로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단계들을 다시 살려낸다.
0: 예전보다는 네. 굉장히 짧아질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비디오나 DVD가 있었을 때
1: 네.
0: 헐리우드는 보통 이걸 한 3년 4년 했거든요. 지금은 그 시간이 굉장히 옛날보다는 빨리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옛날처럼 비쌀 필요도 없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편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십몇 년 전 미드는 드라마 하나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 편 50분짜리 한 편에 뭐 2, 3천 원씩 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의 웹툰이 성공한 예를 보면 웹툰 하나 보는데 200원 정도입니다.
1: 네, 네.
0: 예. 그리고 앞에 공짜로 좀 볼 수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가격 정책이나 이런 파트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혁신을 좀 해낼 수 있는데
1: 네.
0: 지금 이제 자본의 문제, 기술의 문제, 유통의 문제, 콘텐츠의 문제를 지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은 조금 이렇게 이제 융합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우리가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지금 시간 지체가 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 예, 저희가 이제 한국 영화의 골든타입을 잡아라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지금 AI 시대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산업에 과연 AI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야 될지 그 얘기를 한번 모시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영화 변호인 강철비 등을 연출한 양우석 감독과 함께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와 진단 해결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2: KBS 58분 날씨.
3: 어제 오늘 중부지방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수량이 적고 비가 일찍 그친 남부지방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주로 남부지방, 토요일 일요일에는 전국에 다시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내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그 밖의 지방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밤에는 충청권 남부, 경남 북서 내륙, 모레는 충청권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20에서 80mm고 제주도는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23도, 부산 25도, 대구 26도 등 동해안과 영남 지방 오늘 밤 열대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청년이 함께 여행을 하면서 관광지의 접근성과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특별한 캠프가 열립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파주에서 청년포럼 열린관광 모니터링 캠프를 개최합니다. 참가자들은 DMZ 평화관광과 마장호수 출렁다리, 헤이리 예술마을, 도제기 체험 등 관광지와 숙박시설, 음식점의 이동 동선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캠프에서 나온 의견은 한국관광공서와 공유가 돼서 앞으로 열린 관광 정책과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누구나 불편 없이 떠날 수 있는 여행은 모두의 권리인데요.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장애와 피트니스, 현장 속으로 실현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충북 증평군이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인 민원 발급기에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은 물론 시력이 낮은 주민들도 무인 민원 발급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에 도입된 접근성 강화 프로그램에는 화면 낭독과 음성 안내, 화면 확대 기능, 터치 조작을 돕는 보조 기능 등이 포함돼서 누구나 필요한 민원 서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천 남동구 보건소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경증장애인 50명으로 선정된 대상자 가정에는 건강 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장비가 무료로 설치됩니다. 남동구 보건소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집에서도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재활운동실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발달장애인이 사진을 매체로 세상과 소통하는 행복한 그 순간을 위해서 너와 나 행복한 그 순간 사진 공모전 작품을 접수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최근 1년 이내에 발달장애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내 친구, 나의 하루, 내가 좋아하는 것 등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사진으로 한 명당 100점을 출품할 수 있는데요. 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내용은 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0: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사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발달장애인 바로 알기,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발달장애인과 함께 지내는 부모나 어른들이 일상에서 적용하면 좋을 상호작용 방법을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1: 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요. 핵심이 눈맞춤, 눈높이, 아이의 세계로 들어가기 유사한 핵심입니다. 보통 교육이나 어떤 정보를 줄 때요. 눈높이를 맞춘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럴 때 눈높이는 주로 이 과제 난이도를 상대방에게 맞춘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일상을 함께하는 양육자나 교사, 치료사, 사회복지사, 또 요즘 활동지원사 모두가요.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이나 성인의 수준에 그 수준에 맞춘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라는 건 많이 들어왔고 아마 당연할 겁니다. 여기서의 수준이라 하면 뭐 인지, 뭐 언어 이해력, 언어

0: 표현력 수준, 그다음에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수준 다양할 건데요. 이런 수준을 말하는 눈높이를 맞추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그 수준을 맞추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눈높이, 실제로 신체 높낮이를 눈높이 맞추는 그 눈높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오늘 다룰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실제로 신체적인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0: 네.
1: 이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0: 맞습니다. 부모와 어린 자녀, 어른과 아이가 마주할 때 실제로 신체 높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앉아있을 때는 물론이고요. 서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요즘은 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잘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나 교사들 많으신데, 우리 왜 영화에서 보면 어른이 갑자기 아이한테 앞에서 딱 쪼그리고 앉아서 눈높이 딱 맞추고 당부하거나 안심시키거나 설득하는 그런 장면 많이 보잖아요. 딱 이런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눈 맞춤이 어렵거나 길지 않은 뭐 아이라면요, 장애가 있거나 어려운 아이라면 어른이 아이가 바라보는 그 앞으로 가서 눈높이를 맞추면 됩니다. 흔히요, 아이가 타인과 소통할 때 그 타인이 아이에게 할 말이 있을 때 아이에게 사람 눈을 봐야 한다고 가르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주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어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야, 엄마 봐봐. 민수야, 아빠 봐봐. 뭐 아니면 민수야, 선생님 눈 봐야지.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지도하려고 한다면은요, 이 아이는요, 이 말을 하루에도 이런 지시어 같은 말을 수십 번 들어야 할 겁니다. 눈높이 이 맞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어른이라면요, 주의를 주거나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요, 아이 스스로가 왜 중요한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아이라면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십 번을 눈을 보라고 말해도 이 아이는 단시간 안에 그 행동이 형성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예,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에게 상대방의 눈을 보라는 말을 어른이 아이에게 해줘야겠지만,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 어른이 아이 눈을 잘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0: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는 왜 봐야 하는지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왜 봐야지 아는 어른이 가서 먼저 보면 됩니다. 어른을 보라고 자꾸 지시 요청하기보다는 우리 어른이 아이 앞에 가서 앞쪽에 가서 자주 소통하면 그 결과로 아이는 오늘 지시받거나 핀잔을 듣거나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이미 내가 타인과 마주하고 소통하는 경험은 이루어지고 있는 경험 중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몇몇 보호자분들께서는 아유 선생님 번번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아이 앞으로 가서 말하냐 이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려면요, 자기가 타인을 눈을 쳐다보고 마주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니까 아이 행동을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고쳐서 단시간 내게 내일 되면 우리가 걱정도 없게요. 이 아이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을 많이 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분 나쁘지 않게 아이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지시, 지적, 부정적인 말을 안 하거나 우리가 덜 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방법을 찾으면요, 장애 당사자가 기분 좋은 하루가 늘어나고 또 장애 당사자가 스트레스 덜 받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 아동이 가능하면 지시어를 덜 들으면서도 긍정적인 경험을 자주 하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하루 이틀 배울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야, 엄마가 말할 때 엄마 뭐라고 했지?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그냥 민수 앞쪽으로 가서 민수 눈높이 맞춰서 지시 지적하는 말 하지 않고 민수는 그렇게 말하면 민수는 이미 엄마와 마주할 수 있게 되잖아요. 선생님과 마주할 수 있게 되고요. 대화나 소통할 때 마주하는 것이 의사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어른은 네, 발달장애 자녀가 의사소통 높이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 눈을 보고 얼굴도 표정도 보고 비언어적 단서를 함께 종합해서 파악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이런 것을 알아차린 부모가 너무 자주 여기 봐야지, 눈 봐야지 한다면요. 애쓴 노력에 비해서 그다지 효과도 높지 않고요. 관계도 좀 잔소리하는 관계가 되기 쉽습니다. 아니면 예. 늘 듣는 말이니까 영혼 없는 말이 되어버리기 쉽죠.
1: 예, 발달장애인의 눈을 자주 보는 건 당사자의 컨디션을 파악하는 데도 무척 중요하죠.
0: 맞습니다. 네라고 했지만 힘없는 네인지 졸리는 네인지 그죠? 배가 고픈데 네인지 네 소리만 들었으면 알 수 없으니까 얼굴을 서로 봐야 되는 거죠. 행동을 보면 늦는다. 눈을 봐야지 한다. 눈을 봐야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다. 입니다. 아이의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려면요. 행동을 보면 한두 박자 늦었습니다. 눈을 보면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당사자가 어떤 행동으로 이어질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도전 행동을 자주 하는 발달장애인이라도 더욱 우리가 눈을 보고 미리 욕구 파악을 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가는 아이가 있는데요. 도로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주의 주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화장실, 화장실 합니다. 화장실 가는 줄 알고 그냥 뒤쫓아가면 안 됩니다. 몸은 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미 눈이 바깥을 향해 있다면은 화장실이 아니고 밖으로 쫓아나갈 확률도 높거든요. 그래서 한 발 앞서서 부모나 지도자가 한 발 앞서서 나가면서 화장실 쪽으로 가는 아이의 눈을 보면 화장실을 갈지 밖으로 갈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1: 예, 오늘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좋은 지원 사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좋은지원센터 박은주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유해준의 나에게 그대만이.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와 피트니스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보이지 않는 신호도 소통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인데 소통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2: 우리는 운동을 가르칠 때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움직여볼게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과 함께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은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 손짓으로 방향을 알려드리는 것, 직접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 표정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 이런 작은 신호들이 오히려 긴 설명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운동은 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운동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동 동작보다 먼저 몸을 움직이기 위한 소통의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 예, 운동도 말보다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군요.
2: 맞습니다. 운동은 설명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이해할 수 있어야 시작됩니다. 청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분도 계시고 입모양을 읽는 분도 계시고 글이나 몸짓이 더 편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여쭤보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안내해드리면 가장 편하실까요? 그 질문 하나가 운동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이런 여름철에는요, 운동 공간 안에 선풍기, 에어컨, 음악, 사람들의 대화처럼 다양한 소리가 함께 들립니다. 이럴 때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보다는 시선을 맞추고 천천히 시범을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찾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실제로 그런 작은 변화가 운동 참여를 바꾼 경험도 있을까요?
2: 네, 기억에 남는 회원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다른 회원분들과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팔을 들어볼게요. 이제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볼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제가 말을 하는 동안 회원분은 계속 제 입과 제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회원분은 제 설명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을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눈을 맞추고 동작은 천천히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동안에도 가득하면 계속 회원분과 마주보며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아도 훨씬 자연스럽게 따라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운동은 동작을 알려주는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1: 예,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자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2: 네. 바로 청각장애가 있는 회원분들과 운동할 때는 설명을 하면서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면서 뒤돌아 움직이기보다 먼저 회원과 눈을 맞추고 설명한 뒤에 함께 움직여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운동을 잠시 멈추더라도요, 얼굴을 마주보며 안내하는 것이 참여도와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예. 자, 그럼 오늘 운동 소통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2: 네, 좋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한 운동기구 없이 서로 마주보는 것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옆에

0: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있다면 함께 보셔도 좋고 혼자 계신다면 거울 앞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보겠습니다. 양 발은 바닥을 편안하게 딛고 허리는 살짝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세워봅니다. 자, 이제 상대방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봅니다. 눈을 마주한 채 함께 숨을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쉽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운동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움직임과 호흡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1: 두 눈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겠는데요.
0: 맞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거울을 보듯이 따라하는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올리면 나도 그대로 따라 올려봅니다. 천천히 내려오고요. 이번엔 왼손을 들어봅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양손을 앞으로 천천히 뻗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오른손을 옆으로 천천히 벌려보고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반대쪽 왼손도 천천히 옆으로 다시 가운데. 이 운동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같은 속도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에서는 설명보다 시범이 더 이해하기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과 운동할 때는 말보다 움직임이 더 정확한 안내가 되기도 합니다.
1: 예, 말 대신 움직임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가능하겠군요.
0: 그렇죠. 이번에는 간단한 손짓 신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올리면 시작. 손바닥을 펴 보이면 잠시 멈춤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오른쪽을 가리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도 오른쪽으로 함께 돌아봅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왼쪽으로 가볼까요? 엄지손가락 펴서 시작. 왼쪽으로 천천히 돌아왔다가 손바닥을 펼쳐 멈춤. 그리고 이제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계시는 이가 있다면 서로 손바닥을 천천히 마주쳐 보겠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한 번, 어깨 높이에서 한 번, 조금 낮은 위치에서도 한 번 마주쳐 보세요. 지금처럼 상대방의 움직임을 바라보고 타이밍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게 되고 몸도 함께 반응하게 됩니다. 운동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호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1: 예. 자, 그럼 균형 운동도 함께 해볼까요?
0: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가운데 일부는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의 영향을 받아 균형감각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려운 균형 운동을 하기보다는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단계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 시작을 해볼게요. 양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서보겠습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몸의 무게를 오른발로 천천히 옮겨보겠습니다. 왼발은 바닥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왼발로 천천히 체중을 옮겨보겠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돌아옵니다. 오늘은 한 발을 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몸이 좌우로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느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1: 예, 운동을 잘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잘 소통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0: 맞습니다. 우리는 운동을 근력이나 유연성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누군가와 함께 호흡하고 같은 움직임을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목소리가 가장 익숙한 언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눈맞춤과 손짓, 그리고 천천히 보여주는 시범이 가장 편안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다가가려는 마음, 그 작은 배려에서 움직임은 시작됩니다. 오늘도 운동을 통해 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이의 소통도 함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까지 대한장애인 필라테스협회 이디다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정연순의 저 기차.

0: 박수정의 현장 속으로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1: 네, 저는 최근에 서울 이룸센터에서 열린 정신장애 동료 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식에 다녀왔습니다. 동료 지원인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또 다른 당사자의 회복과 사회 참여를 돕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비슷한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만큼 정신건강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료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센터 대표 수료생에 대한 수료증 수여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 센터별 이제 대표 수료생분들을 앞쪽으로 나와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호명된 수료생께서는 순서대로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 나
2: 네, 성명 문지혜. 이 사람은 정신건강공지법 제69조의 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2, 제4항에 따라 동료지원
0: 예.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의 설렘과 기대가 현장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1: 네. 이날 수료식에는 여러 교육기관에서 양성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단순히 교육을 마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동료지원인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이번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 송파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 신석철 센터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4: 저희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는요, 서울시 정신질환자자립센터 조례안의 근거로 2020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센터의 핵심 사업은 이제 동료지원이 저희 센터의 핵심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활시설이나 이런 데에서도 동료지원과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당사자 관점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2020년부터 동료지원 양성교육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지원은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이제 지역에 고립되어 있는 당사자분들이 일상생활을 보내기에 어려울 때 뭐 1대1 뭐 동료지원 상담도 해드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외출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혼자 나가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정신장애 당사자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상 지원이나 뭐 동행이나 외래 지원이나 나들이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정신과적인 고생을 겪어본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환청이 심한 당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청을 극복했던 경험이 있는 당사자분들이 직접 가서 자기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용 당사자분들한테 자정감이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켜주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가 또 다른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다는 점이 예,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1: 맞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도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동료 지원인 양성 과정에 참여한 고경록 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5: 제가 올해 1월부터 토탈케어 서비스라는 전문가 상담이랑 동료 상담을 받게 됐어요. 그 두 가지 상담을 받으면서 제 정신적인 그 어려움이 많이 좋아지고, 컨디션이 제가 길어야 3주 정도 이렇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었는데 지금 5달 넘게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이 상담이라는 게 또 동료 지원이라는 게 엄청난 힘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돼서 동료 상담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당사자들은 경험 전문가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내용이 기억에 납니다. 동료 지원가가 된다는 것은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대 때부터 저의 꿈 중에 하나가 마음이 아픈 분들을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안아드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동료들을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그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0: 예, 나의 어려운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참 의미가 있는데요.
1: 네, 이번 교육에는 저마다 다른 회복의 과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바라보고 이를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는 문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3: 처음에는 동료 지원인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요. 장애 등록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에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일반 일자리에 지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 경험을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심리사회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정신적 아픔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제 고통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왔어요. 내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이해받지 못할 때는 자괴감도 많이 들었고요. 그런데 심리사회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프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제 경험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해주는 언어처럼 느껴져서 기억에 남습니다.
0: 예, 심리사회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위안이 되셨군요.
1: 네, 이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강점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이번 교육의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도 한층 커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송파정신장애 동료지원센터 손가을 활동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6: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교육받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내담 상담도 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안정감이 많이 없었고 불안함이 많이 컸어요. 좀 낯설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안정감이 많이 늘어서 친구같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같이 성장하는 거라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과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 놓고 연락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저도 사회복지사하고 담당해서 같이 상담도 해봤지만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목표 지향이나 뭔가 아픈 거, 뭐 필요한 거에 대한 목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좀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동료 지원은 이 부분을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요즘 건강 상태 어때요? 뭐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가정식으로 서로 친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해결돼 나가는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늘 수료식을 하면서 열심히 배웠던 저희 동료 지원인들하고 강사 선생님들이 많이 눈에 스쳐 지나갔어요. 앞으로 있을 교육이나 배움에도 열심히 배울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참여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0: 예, 회복의 경험에 전문성을 더해서 또 다른 사람을 돕겠다는 다짐. 예, 참 인상적입니다.
1: 네, 그렇죠. 이날 수료식을 통해서 교육생들은 동료 지원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회복의 경험으로 바꾸고 또 그 경험을 다시 다른 사람의 희망으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료 지원의 가장 큰 가치일 텐데요. 앞으로 이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또 다른 회복의 동반자로 활동하고 또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들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0: 예, 오늘은 정신장애 동료지원인 양성과정 수료식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이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박화유비의 라이.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이 어떤 도전과 용기를 보여줬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이항견문록에 기록된 장애와 시련을 극복한 인물들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2: 예, 제가 이 최북이라는 인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 후기 숙종 영조 때의 화가요. 근데 이 최북이라는 이 화가는 말년에 스스로 눈을 찔러 시각장애를 가진 바로 그런 인물이었는데 그럼에도 엄청난 그 실력을 보인 화가라서 뭐 그의 그림에 대해서는 뭐 아주 그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예.
2: 본관은 무주였고 이 자가 77인데
1: 77.
2: 예, 우리 일곱 칠자 이제 두 개 합하면 북자처럼 돼요. 요 한자 합하면. 그래서 자신의 이름은 북자를 반으로 쪼개서 스스로 자를 77이라고 지었고 이 부토자 우리 한자로 치면 부토자 그래요. 그래서 붓 하나로 먹고 산다 애가 부토 그다음에 살생 그다음에 집. 그래서 그 자신의 호를 호생관이라고 또 짓기도 했습니다.
1: 예, 자와 호에서도 뭔가 특이한 개성을 가진 인물일 것 같은데요.
2: 예,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 인물하면 뭐 자도 있고 호도 있고 시호도 있고 이건 뭐지? 요거 제가 한번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 자는 보통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 뭐 친구 간에 부를 때도 그리고 이 호는 좀 그 사람의 좀 뭔가 가장 특징적인 장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그 호를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보통 자신의 근거지에 있는 뭐 좀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우리 율곡 이 선생님 그러잖아요.
1: 예, 예.
2: 율곡은 밤율자 계곡곡자예요. 율곡 이 선생이 고향이 파주거든요. 나 파주 밤나무골 출신이야 이런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호는 대체로 이 제자들이 스승의 이름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요즘 또
1: 예.
2: 그랬을 때 주로 호를 부르는 거예요.
1: 누구누구 선생님.
2: 선생, 뭐 율곡 선생, 연암 선생. 그리고 이 시호는 돌아가신 후에 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 나라의 큰 그 능력을 발휘했던 분에 대해서 시호를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수인 장군 시호가 충무공이잖아요. 충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최북 이분은 자가 칠칠. 편하게 부르는 이름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한자 북자를 둘러 딱 나누면
1: 예.
2: 칠칠. 그리고 이제 호는 호생관. 그리고 이 최북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림을 잘 그렸는데 한쪽 눈이 멀어 늘 한쪽 눈에만 안경을 쓰고 처부러된 그림을 옮겨 그렸다. 또 이 예나 지금에는 좀 예술가들 술 좋아서 술을 마시고 구경 다니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1: 예.
2: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 한쪽 눈에 안경을 써야 했는데도 뛰어난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요. 결국 천재화가로 명성을 얻었군요.
2: 예, 그렇게 이 최북이 한쪽 눈을 정말 이제 실명하게 된 것은 뭐 어느 세도가가 자신의 부솜씨를 트집을 잡자 분을 내며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한쪽 눈을 찔러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명한 예술가 중에 고흐 같은 인물도
1: 예.
2: 이렇게 막 위를 멋자 약간 그런 좀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경을 쓰는 그런 정말 그 조건 속에서도 아주 그 뛰어난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그 이 초상화도 보면 한쪽 눈이 이렇게 실명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경을 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안경은 언제부터 썼을 것 같아요?
1: 글쎄 조선 한참 뒤쪽 후반.
2: 보통 이제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에 처음 이제 안경을 이제 도입이 되었고 조선시대 이런 여러 자료로 보면 안경을 처음 쓴 왕은 숙종이에요. 우리 저 승종원 일기 기록에 보면 우리 숙종이 처음 안경을 쓴 기록이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정조대왕도 안경을 썼어요.
1: 그렇군요.
2: 그래서 이 정조대왕은 실제 이 재밌는 기록이 나오는데 안경 처음 쓴 날 이 신하들하고 함께하는 경연 자리에 나갈 때 되게 쑥스러워 하셔요.
1: 어색하니까.
2: 내가 안경 쓰고 나타나면 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냐. 그런 또 기록도 있고 우리 다산 정의왕 선생도 안경을 써서 정의왕 선생 초상화에도 안경 쓴 모습이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최북화가는 근데 뭔가 재밌는 일화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 예, 이분 폭죽하고 여행을 즐기게 되고 이제 여행을 갈 때는 그림을 팔아가며 전국을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금강산에 가면 구령련이라는 아주 큰 뭐 연못이 있는데 이 천하의 이 명산은 천하의 명산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투신 소동까지 벌이는. 그런데 예. 뭐 주변에서 이제 말렸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보면 상당히 이제 예술가적인 그 뭐 자질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격정적인 그런 성향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예.
1: 애주가를 넘어서 폭주가라고 이 소개를 해 주셨는데 술을 정말 좋아했나 봅니다.
2: 실제 기록에도 보면 늘 하루에 대여섯 대나 마셨다. 거리의 술장수가 술단지를 가져오면 집안에 서책이나 종이 비단을 주고 술을 사서 마셨다. 열흘 예. 굶다가 그림 한 점을 팔아 술을 사 마시고는 결과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정말 예술가처럼 겨울밤에 이 눈구덩이에서 얼어 죽었다.
1: 아.
2: 그 당시에 나이가 49인데 여기도 예. 또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스스로 49에 내가 죽는다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77이라고 그랬죠.
1: 예.
2: 77은
1: 49.
2: 그렇죠. 그래서 49세에 아, 예. 죽었다.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뭐 소문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작품 중에는 뭐 미법 산수도를 위시한 송음 감폭도 이게 지금 덕수궁 그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개인이 소장된 작품 중에서도 수화 그 나무 밑에서 담수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 그리고 이 설산의 아침에 꽁의 모습을 그린 설산 조치도 이런 여러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다수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1: 예, 술을 정말 좋아하고 기이한 행동을 했지만 그림 솜씨만큼은 정말 대단한 천재 화가군요.
2: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일본의 통신사라 해가지고 사인단을 보낼 때 항상 하원들도 참여시켜요. 그 행사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는데 최북이 바로 영조 때인 1748년에 그 홍계희가 정사가 되었던 통신사로 갔을 때 하원으로 선발되어서 가게 됩니다.
1: 아.
2: 그리고 실제 그때 이 일본에 가는 최북 77을 전송하는 서문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 최북이 이 임무는 나라의 명령이어서 의리상 감히 사용할 수 없다. 나는 이 바다를 건너 동쪽으로 가서 천하의 기이한 이야기와 웅장한 경치를 찾아보고 올 것이다 하면서 떠났다라는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1: 예, 통신사의 화원으로 선발됐다는 것만 봐도 당시 최고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2: 그렇죠. 그 당시에 뭐 최고의 화원이 이제 통신사 일원으로 가서 이 참여를 하고 그 당시에 이 그림 그리면 하원들 숙소에 막 일본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난리가 나요. 실제 이 통신사들이 쓴 뭐 기록을 보면 하원들이 손이 아파 그림을 그리지 못할 정도였고 아예 숨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1: 그려달라고 찾아오는 건가요?
2: 하도 우리 지금 또 허다못해 우리 요즘 뭐 우리 한류 스타들 뭐 방탄소년단 사인 정말 하는 거 이거 진짜 힘들잖아요.
1: 예.
2: 그런 걸 보면 통신사는 조선시대 한류 열풍의 원조가 되는 셈이고 최북도 그 이론으로 활약을 했다는 한류 거죠.
1: 한류 열풍이 그때부터 예. 시작이 됐군요. 예. 자, 시련 속에 빛난 역사 이야기 시각장애를 가지고 뛰어난 작품을 남긴 화가 최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국대학교 사학과 신병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김현성의 소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해재난 예방, 재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7월 15일 초복입니다. 초복은 여름철 가장 더운 시기인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날이죠. 초복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해서 이날에 삼계탕이나 백수, 민어탕 같은 여름 보양식을 먹는 풍습이 있잖아요. 푹푹 찌는 더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 게 극기 훈련처럼 느껴지는 분들은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원한 초계국수나 콩국수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요. 자, 근데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떻게 표현하세요? 대박, 미쳤다, 이런 말만 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방송에서 쓰기에는 약간 글쎄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죠. 네, 젊은 층에서 이런 표현, 아, 이거 적절하지 않아요. 개맛있다. 이런 말로 맛을 표현하는데, 약간 달콤한 팥빙수를 먹었다면 달보드레하다, 기분 좋게 신맛이 나는 초계국수를 먹었다면 새금하다, 새큼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콤하면서 단맛이 나는 낙지볶음을 먹었다면 알근달근하다 는 순우리말도 쓸 수 있고요. 근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달보드레, 말이 정말 예쁘죠, 그죠? 그리고 써보면 글 조합도 예쁩니다. 자, 오늘 맛있는 보양식 드시게 된다면 대박, 미쳤다 대신 그 맛에 꼭 맞는 우리말 표현 하나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7월 15일 수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잔나비가 부릅니다. 투게더.

자, 우리는 한 가족 수요일 순서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시각장애인 다독가와 함께하는 지상진의 들리는 책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셀러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신간은 아니고요. 작년 여름에 나온 책인데 한 대형 서점의 집계로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3주 동안이나 연속 1위를 한 책입니다. 네, 헌법재판관을 지낸 저자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또 그의 가치관을 알수 있는 책이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건데요. 어떤 책인지 잠시 뒤 지상진 씨와 함께 만나볼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귀감영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책방에서 헌법재판관의 책을 만나볼 텐데 오늘 귀감 영화 마침 법정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을 했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배심원이 돼서 한 살인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 홍승환 감독의 배심원들 감상합니다. 주연을 맡았던 박형식이 아이돌 가수의 이미지를 벗고 배우로서 입지를 다진 계기가 된 영화기도 한데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바로 올게요. 2개월이 부릅니다. 여우야.

0: 매주 수요일에 오디오북 이야기를 나누는 들리는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번 주 금요일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올해 제헌절 남다를 것 같은데요.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됐죠?
1: 맞아요. 네. 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죠.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찾아온 빨간 날이에요.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다는데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네. 유일하게 쉬지 않았었는데
0: 좀 말이 안 됐어요.
1: 그러니까요. 네.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셈이죠.
0: 아, 좋은 표현이네요.
1: 네, 헌법은 국가의 뼈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헌법의 가치가 일상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판단하는 법조계의 최종 수문장이 바로 헌법재판소겠죠.
0: 말 나온 김에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 좀 얘기해 주세요.
1: 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그런 걸 결정해서 국민을 구제하는 곳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수어를 고유한 언어로 인정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과 소통의 권리를 지켜낸 판결들을 내려왔었죠.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의료법 조항에 합헌 판결을 또 내리기도 했었고요. 네. 이러한 판결이 장애인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헌법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1: 오늘은 이처럼 우리 곁에 있는 헌법의 가치와 닮은 에세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0: 자, 헌법 그리고 에세이. 아주 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안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어떤 책인가요?
1: 네. 바로 문형배 재판관의 호의에 대하여입니다.
0: 어? 문형배?
1: 네. 네. 이 책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까지 지낸 문형배 재판관 재판관이 써내려간
0: 아,
1: 120편 네, 맞습니다.
0: 네, 그분이군요. 예.
1: 120편의 글을 엮은 책이에요. 법관 생활을 시작한 1998년부터 적었던 1500여 편의 글 중에서 엄선했다고 하는데요. 일상을 대하는 다정한 태도를 담은 1부와 그가 법관으로서 깊이 읽었었던 책들에 대한 감상을 기록한 2부 그리고 법원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제안을 담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책 안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라는 무거운 직함 뒤에 숨겨져 있던 한 인근의 사람 냄새 나는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굉장히 기억이 납니다. 문현배 재판관.
1: 네.
0: 그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찾아본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좀 더 소개를 해 주세요.
1: 네. 1965년 경남 하동군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분이에요. 법조계의 최고 정점까지 오른 분이지만 평생 베풀물 실

0: 추천한 따뜻한 판사였습니다. 재직 시절 단 한 번도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었고 돈이 없어서 노역을 택한 수감자들에게는 사비로 책을 선물한 일화로도 유명하죠. 네. 혹시 작년에 연말에 소개했었던 진주의 어른 김장하 선생을 기억하실까요?
1: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예.
0: 가난했던 학창시절에 문 재판관도 김장하 장학금의 수혜자였는데요.
1: 아, 이거를 제가 찾았었어요.
0: 네. 예. 맞아요. 김장하 선생이 가르쳐준 호의로 베푸는 의미를 평생 판결과 일상에서 실천해온 진정한 법관이었습니다.
1: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있잖아요. 뭔가 네. 아, 잘 되는 사람은 떡잎부터 다르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0: 책 안에는 김장하 선생과의 개인적인 인형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첫 청년 문형배가 감사 인사를 위해서 찾아뵙자 김장하 선생이 말씀하셨는데요. 고마움은 내가 아니라 사회를 향해야 한다는 말이죠. 네,
1: 당신 저 같으면 선물 뭐 사왔니?
0: 그럴 수 있죠. 당신 역시 사회에서 받은 호의를 갚은 것일 뿐이었다고 당부합니다. 저자는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김장하 선생으로부터 입었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갚아나가리라고 다짐합니다.
1: 나한테 갚을 필요 없다.
0: 사회에 갚아라. 더불어서 이런 선순환이 쌓여 이 사회가 훨씬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도 내비치고 있죠. 호의로 인한 베풀미 개인에게는 자부심은 그리고 사회에는 새로운 성취를 거둘 기회를 마련해줍니다.
1: 이렇게 들으니까 아까 제가 괜히 얘기했나 싶고 어쨌든 김장하 선생의 어떤 그 한마디가 네.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0: 맞습니다. 네. 네, 저자는 2019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 인사 말씀에서도 김장하 선생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밝혔는데요.
1: 왜 아니겠습니까?
0: 네. 네. 법관으로 길을 걸어온 27년을 되짚어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왔다고 밝힙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의지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관철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였죠. 저자가 생각하는 헌법의 가치는 김장하 선생의 가르침 안에 있었어요. 사회에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기 위한 행동을 하며 깨달은 거죠. 재연자를 맞아서 서로에게 호의를 베풀며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헌법적 가치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1: 그 문형배 전 재판관이 다독가로도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책을 고르는 그만의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0: 네, 먼저 마음에 드는 저자를 따라서 고르고 네. 네, 때로는 관심이 있는 주제어가 담긴 제목을 보고선 고른다고 해요. 이런 기준으로 책을 선택하다 보니까 읽은 걸 후회할 때도 제법 많다는데요. 네네. 그럴 때 하는 저자만의 귀여운 복수가 있습니다.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나 재미가 없으면
1: 판결문을 써서 보내나요?
0: 그렇진 않고요.
1: 아, 그건 아니고?
0: 네, 오히려 안 쓰는데요. 아. 블로그에 그런 감상평을 남기지 않는다고 해요.
1: 그렇군요. 무시하는군요.
0: 네. 하지만 독자에게 어떤 책이든 책 읽기를 권하는 데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은 있어도 나쁜 책은 없다면서요. 어떤 책이든 그 안에서 반드시 스승을 만나거나 최소한 반면 교사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그 블로그에 남긴 독후감이 혹시 이번 책에도 포함이 돼 있나요?
0: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네.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자는 고등학교 시절까지 장발장이 레미제라블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고백해요.
1: 그래요?
0: 네. 저도 늘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 네. 네,
0: 그 무지가 부끄러워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기 시작했었죠. 빅토르 위고가 쓴 이 고전소설은 판사들이 가장 많이 읽은 문학으로 책 속에서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장발장이 은그릇을 훔쳤을 때 처벌 대신 온정을 베풀어 그의 새 삶을 열어준 밀리에르 주교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윽고 레미제라블을 주제로 한 독후감이 등장할 때면 더없이 반가워지죠. 저자가 밀리에르 주교에게 품은 동경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조건 없는 온정을 베푼 김장하 선생을 향한 마음과 닮았습니다.
1: 네. 진짜 요즘 시대에서 누군가 어른이 어른을 존경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0: 맞아요.
1: 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형배 재판관이 좀 부럽기도 하네요.
0: 아,
1: 네.
0: 그러니까요.
1: 자, 이 책에서 고른 오늘의 한 문장은 어떤 건가요?
0: 네. 저자는 책을 많이 읽는 이유를 무지와 무경험 그리고 무소신이라는 세 가지를 극복하기 위해 서라고 밝힙니다. 앞서서 레미제라블 탓에 생긴 부끄러움이 바로 무지였었죠. 평생 책을 읽어온 이유를 곱씹어보면서 이 책을 완성한 소회와도 같은 문장을 남깁니다.
1: 네.
0: 혼돈

0: 불안한 시기에 그나마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친구와 책 덕분이라 생각하니 이 글을 쓰는 감회가 남다르다. 재헌절을 앞둔 7월의 한복판,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책, 그리고 우리가 잊고 지냈었던 호의의 헌법적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1: 네, 문영배 전 재판관의 책 호의에 대하여 어디에서 읽어볼 수 있나요?
0: 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소리책에서 음성도서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1: 오늘의 추천곡은요?
0: 네, 저자의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합니다. 네. 네, 안치환의 내가 만일 함께 듣고 싶어요.
1: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책 소개 기대할게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 다독가 지상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지털 접근성 진흥원에 근무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하현욱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웹 앱 모바일 키오스크라는 것을 이제 인증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0: 분들이 접근성,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뭐 모바일이든 웹이든 뭐 키소켓 관련해서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게 단말기라든가 이런 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구축이 될 수 있게 하는 인증 마크를 내어주는 기관이에요. 저가 원래는 이제 2010년도 조금 넘어서면서 쇼핑몰이라든가 홈페이지 접근했다 나는 물건을 좀 사고 싶은데 대체 테스트라고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음성 프로그램을 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아직까지는 미흡해서 우리나라는 이쪽에 아 조금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용자 평가라든가 그러니까 사용자 평가는 이제 장애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홈페이지든 모바일이든 이제 키오스크든 이거를 검증을 하고 이러이런 게 이제 잘못된 게 있다면 다시 수정해와라 이제 업체들한테 그게 이제 뭐 서울시가 될 수도 있고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 사기업, 공기업 모든 회사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 모두가 편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장애인분들이 특히 시각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한국 디지털 접근성 진흥원에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하현욱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키오스크 등 각종 디지털 기기의 접근성을 인증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장애인에게 편하면 모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셨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통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접근성은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누군가가 인심 써서 해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이죠. 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영화 한 편을 화면 해설과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귀로 감상하는 영화, 귀감 영화 시간인데요. 화면 해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내일 모레 제헌절인데요. 이 제헌절 앞두고 법에 관련된 영화를 준비해 주셨다고요?
1: 네. 2018년에 개봉한 홍승환 감독의 영화 배심원들이에요.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처음 열린 날 나이도 직업도 제각각인 8명의 배심원이 살인사건의 진실을 찾아가는 이야기고요. 재판장 김준겸은 문소리, 8번 배심원 권나무는 박형식이 연기했어요.
0: 이게 보통 법정 영화는 약간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사건을 본다는 점이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내용 소개해 주세요.
1: 네. 청년 창업가인 나무는 배심원 선정 면접을 보면서 법은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려고 있는 거라고 답을 하는데요. 네. 재판장 중겸은 함부로 처벌을 못하게 하려고 기준을 세운 게 법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게 나무를 포함한 8명의 배심원이 법원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되죠. 어머니를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아들의 사건이에요.
0: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이 배심원들이 쉽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도 같아요.
1: 네. 피고인 강두식은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홧김에 베란다에서 밀쳐 숨지게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국선 변호인은 어린 시절 화재 사고와 생활고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순간적인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준겸은 높은 베란다 난간을 지적하면서 의문을 제기하죠. 검찰은 두식이 망치로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시신을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렸고 자기의 의술을 회수해서 증거를 없애려 했고 119에 신고해서 범행을 숨기려 한 거라고 주장을 하고요. 경비원의 목격 증언과 CCTV 영상까지 공개가 되면서 배심원들은 두식의 자백이 진실인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0: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조경아 성우의 해설입니다.
2: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3: 주민센터 직원 윤근주.
4: 법이 그래요. 그걸 제가 몇 번을 저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해장국집에서 설거지를 하시는데 몇 달째 월급도 못 받고 있다면서.

0: 하면 술 먹고 센터로 찾아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1: 그러다 어머니가 허리를 다쳐 일을 못하게 되자 다시 신청하러 온 거고요.
0: 네. 근데 그게 잠깐 다친 거로는 안 돼요. 아예 중증장애를 입든가 해야지. 법이 그런데 괜히 저한테 행패 부린 거죠.
1: 경제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겐 불안정한 어머니 월급보다 안정적인 70만 원 상당의 기초생활수급이 더 절박했습니다. 이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가족 포기각서입니다. 가족 포기각서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두 장의 각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한 장만으론 가족 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이 각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이한 장뿐입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에게도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참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읽어주시죠.
2: 제가요?
3: 나무가 당황해서 돌아보자 준겸이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나무는 검사에게 각서를 받아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4: 저는 엄마랑 인연을 끊겠습니다. 제 인생이 망한 것은 엄마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온몸에 화상 입은 것은 엄마 탓이고, 일자리를 못 구한 것도 엄마 탓이고, 모든 게다 못난 엄마를 만난 탓입니다.
5: 니들이 쓰렸잖아! 니들이! 니들이 그걸 쓰렸잖아!
6: 정숙 가세요, 정숙!
3: 준겸이 동요 없이 냉정하게 두식을 바라본다.
7: 피고인, 할말 있습니까?
3: 두식이 고개를 숙인다.
7: 자리 앉으세요, 피고인. 자리에 앉으세요.
8: 기억이 잘안 나요. 기억이
7: 앉으세요.
8: 기억이 안 나요.
5: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3: 경위들이 두식을 제압하고 중겸은 짜증스레 눈을 감는다.
6: 규정하세요, 피고인.
7: 규정합니다.
3: 준겸과 주심판사, 배석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간다. 법원 복도.
9: 아니, 어떻게 딱 하필 사건 당일만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네요.
7: 거짓말 탐지기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10: 아니, 이미 자백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아니라고 파토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게? 에? 아, 됐고, 저기 일단 저기 정리하고 다시 판을 짜자고.
9: 아니, 근데 강두식이 재판을 계속 받겠답니다. 그 대신 공소 사실은 다 부인하고요.
3: 주심판사가 중겸을 따라 멈춰서다가 변호사의 발을 밟는다.
7: 그럼 유무죄를 다퉈보겠다 이겁니까?
6: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저 기자들 보니까 빨리 갑시다. 저 회의실로 갑시다.
3: 준겸이 화를 누르며 법원장 일행을 따라 회의실로 향한다.
11: 어차피 증거 확실한데 문제될 게 있나요?
12: 있지. 배심원.
13: 학생 법대생이랬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3: 배심원실.
12: 근데 제가 아직 1학년이라.
14: 나이가 몇인데 1학년이네? 놀도 놀고는 아닌데.
13: 아, 좀 가만히 있어봐.
14: 어떻게 된 거야? 왜 1학년이야?
13: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12: 그게 피고인이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거면 아마.
15: 유죄냐 무죄냐 따지는 거지.
3: 기백이 밖으로 나간다.
15: 아이고 매.
16: 그걸 뭐하러 따지겠어요? 엄마 죽인 놈한테 기억 안 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자백할 때 언제고 말을 또 바꾸고. 신뢰가 가겠어요?
17: 기억이 나냐 안 나냐 하는 점을 두고 이제 배심원들 간의 의견이 갈리겠네요.
18: 네. 배심원 춘옥은 뇌출혈을 겪었던 남편도 사고 당일의 기억만 잃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진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나무는 특허를 받은 자기 호신기를 개인회생 신청 때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배심원으로 차출이 되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할 상황이 되고요. 잠시 민사 신청과에 다녀오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제지를 당해요. 아이고, 네. 결국 화장실에 가는 척 배심원 씨를 몰래 빠져나오지만 복잡한 법원 복도에서 길을 잃고 판사들만 다니는 통로까지 들어갔다가 철창 안에 있던 강두식과 마주치게 됩니다. 강두식은 내가 정말 그런 거면 어쩌지?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요. 나무는 혼란스러운 생각에 잠겨서 배심원실로 돌아와요.
17: 그 강두식의 혼잣말 그게 진짜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봐요.
18: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네, 다시 재판이 열리고 준겸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을 한 만큼 배심원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법의학자는 피해자의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를 근거로 추락사가 아니라 둔기에 맞아 숨진 뒤에 베란다 아래로 떨어졌다는 소견을 밝히는데요. 이때 6번 배심원 기백이 법의학자가 틀렸다고 적은 쪽지를 중겸에게 전달하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답답한 기백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현장 사진에는 둔기로 가격했을 때 나타나야 할 비산 혈흔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의학자의 감정에 의문을 제기하죠.
17: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계속 만나보겠습니다.
2: 시신 세정사로 30년 근속하셨네요.
15: 예, 뭐 남들은 뭐 시제 닦기니 뭐니 뭐 약잡아 봐도요. 웬만한 부금이보다 낫다고 뭐 형사들이 전부 내한테 무섭디다.
2: 법의학 학위나 의사면허 있으십니까?
15: 뭐 아니 뭐 그거는 뭐 아니지만.
2: 6번 배심원 의견은 기록에서 삭제합니다. 허락 없이 발언하면 퇴정될 수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증인, 그러니까 저 손상의 원인이 망치가 아닐 가능성 있습니까?
19: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5: 똑바로 봐요. 저게 어디 망치요?
2: 6번 배심원, 개인 견해를 계속 드러내 재판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퇴정하세요. 경위!
15: 와, 이거... 와...
20: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15: 아니, 뭐... 와 진짜 아 좀 비켜줘 아니 뭐 내 입인데 말도 못해요 이런
20: 나오세요
15: 아 나요 이거 아니 이럴 거면 배신 뭐하러 오셨어 이거 난 노란까래 대단도 너무하네 진짜로 내 말이 거짓말인가 보소 내 소리 작은 진짜 내가
3: 나무가 맞은편 피고인석의 두식을 바라보는데 양손에 엄지장갑을 끼고 있다
6: 저 손가락이 없어도 방지를 휘둘 수 있을까요?
21: 손가락이 없다뇨?
6: 아니, 그게 참...
2: 더 할 말 있어요?
3: 준겸이 나무의 메모지를 읽는다.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실험해보면 안 되나요?
16: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된 바 있어요?
22: 아니요, 이미 자백한 사건인데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16: 내가 수사 관행을 모르는 건 아닌데 첫 국민 참여 재판이잖아요. 수사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더 썼어야죠. 그렇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실험까지 해야 됩니까?
6: 못할 게 뭐 있어요? 뜬금없이 무죄 변론하는 나도 있는데.
3: 준겸이 다시 메모지를 읽는다. 배심원 회의 결과 4-3으로 실험을 요청합니다. 배심원 대표 1번 배심원.
2: 네. 배심원들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준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법대를 내려가 증거물이 놓인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간다.
19: 정숙하세요, 정숙.
3: 준겸은 증거물 봉투에서 의수와 망치를 꺼내 의수만 두식 앞에 내려놓는다.
2: 장갑 벗기고 의수 착용시켜주세요.
3: 교도관들이 두식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고 엄지 장갑을 벗긴 다음 엄지만 남고 거의 뭉개진 손에 의수를 끼워준다. 중겸은 두식에게 자루 쪽이 향하게 망치를 돌려서 내민다.
2: 망치 잡아보세요.
3: 두식이 머뭇거리며 고개를 돌린다.
2: 피고인?
3: 두식이 두 손으로 망치를 받아드는데 의수의 손가락들이 구부러지지 않아 망치 자루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져 있다.
2: 망치를 내리쳐보세요.
3: 두식은 망치를 테이블에 내려놓는다.
0: 직원이 들었어요? 망치로 내리쳐보세요.
3: 준겸이 배심원들을 의식하며 배심원석 쪽으로 조금 옮겨선다.
0: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기 싫어요?
3: 준겸이 뒤돌아서는 찰나 두식이 망치를 집어 허공을 내리친다. 망치는 준겸의 목을 스치며 날아간다. 주심판사와 배석판사가 놀라서 테이블 밑으로 숨고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은 기겁을 한다. 두식이 당혹스럽게 망치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는데 준겸이 목을 잡고 있다. 교도관들은 두식의 팔을 뒤로 돌려 테이블에 엎어뜨린다. 준겸의 손가락 사이론 붉은 피가 새어나오고 있다. 경위가 황급히 준겸에게 뛰어오고 판사들도 테이블 밑에서 나와 허둥지둥 달려온다.
17: 이게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재판인데 이런 사고라면은 재판이 멈춰지는 거 아닌가요?
18: 그렇죠. 근데 준겸은 치료를 받고 돌아와서 나무와 대면하고 나무는 망치를 휘두르다 놓친 것 같다고 하지만 준겸은 망치를 그래도 휘두를 수 있다는 게 사실이라며 재판을 이어갑니다. 두식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외삼촌의 증언과 아빠는 절대 할머니를 죽이지 않았다는 딸 소라의 증언이 이어지고요. 네.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합니다. 사건 기록을 보던 나무는 망치에서 혈흔 반응이 없었다는 것에 의문을 품고 수정은 부검 결과보다 망치가 하루 늦게 증거로 확보된 점을 또 이상하게 여겨요. 춘옥은 시신 세정사의 주장대로 망치가 범행 도구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고 그림은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은 수사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무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7: 그러니까 무죄랑 유죄를 주장하는 배심원이 반반 정도인 거죠?
18: 맞습니다. 네. 나무는 확신이 들 때까지 유무죄에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요. 혼란스러워하던 두식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모두에게 살인범으로 몰리는 두려움을 이야기해줍니다. 수정은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같이 맞서고요. 네. 그림은 사건 기록 속에 소라의 탄원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새로운 논의가 또 시작돼요.
17: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다음 내용 이어서 감상해 보시죠.
1: 그날은요. 아빠가 제가 사간 슈크림 붕어빵을 다섯 개나 먹고 배가 안 고프다고 해서 할머니 혼자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할머니가 계란 장조림을 씹고 장조림 간장까지 숟가락으로 퍼 드시니까 아빠가 아, 거 노인네 짜게 먹지 말라니까 당뇨도 있으면서 하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너 단 거 먹을 때 두고 보자 하시면서 웃고는 방문 앞에 놓아둔 흰색 비닐봉지에서 상자를 꺼내 아빠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새로 산 의수가 있었습니다.
3: 과거 두식의 집.
21: 너 진짜 현장에서 자고 왔네?
3: 복리가 소라의 손에 돈을 쥐어준다.
21: 자, 아이고 내 새끼. 갔네. 아, 아빠 또 내 거 건드리기만 해.
3: 두식이 안방에서 새 의수를 끼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소라는 피식 웃으며 집을 나간다.
1: 이거 진실 같아요.
22: 그 정도는 지어낼 수도 있지. 지 아빠 목숨이 걸렸는데.
23: 아니요. 그 의수까지 새로 사준 걸로 봐서는 두 사람 차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24: 아니, 의수까지 사주면서 잘해줬는데 왜 죽인 거야?
25: 도대체 뭔 일이 있었던 거래?
23: 제가 그래서 다시 생각해봤는데요.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24: 너 법대생 아니지?
23: 살인이 벌어진 아파트는 9층이고 경비원 위치는 건너편 6층인데 경비원이 잘못 봤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24: 글쎄, 요즘 아파트는 완전히 따닥따닥 붙여놔서 웬만하면 다 보일 텐데.
25: 참, 아가씨 거기에 살았었다며?
21: 네, 그렇긴 한데
4: 이걸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서.
16: 이 아파트 옛날에 지어서 요즘 거랑은 달라. 건물 사이가 멀어서 잘 안 보일걸?
4: 아! 그날 비도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경비원 아저씨 안경도 끼고 눈도 안 좋은 것 같았어요.
5: 그래? 그럼 뭐 더 안 보였겠네.
12: 번개 칠 때 봤으면 보였을 것 같은데.
24: 번개? 과감. 아주 그냥 품종들 나셨네. 품종들 나셨어. 하지만 여러분, 비가 왔든 번개가 쳤든 말든 어차피 그 집엔 어머니하고 강두식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어머니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4: 외삼촌?
24: 외삼촌이요?
4: 외삼촌이 그랬잖아요. 누님이랑 술 한잔 했다고.
3: 두식의 외삼촌이 정신을 잃은 복리를 베란다 난간에 걸쳐놓는다.
24: 여러분들 정말 왜들 이러십니까? 배심원이 뭡니까? 도울 때 심판 심이에요. 그럼 심판을 도와야겠죠. 왜 여러분들이 수사를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거 찾아낼 수 있겠어요?
23: 외삼촌이 그랬다는 증거까지 우리가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24: 왜?
23: 우리는 범인 잡는 형사가 아니라 배심원이니까 강두식이 아닐 가능성만 찾으면 돼요. 제3자 침입의 가능성. 그러니까 그게
25: 딴 사람이 죽였을 수도 있는 거면 강두식이 범인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지 학생.
23: 네네. 네. 경비원이 제대로 본 건지도 사실 잘 모르는 거네요.
24: 모르겠지 당연히. 당신 형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 어떻게 알겠어. 목격자가 제대로 봤는지 못 봤는지 재판부가 다 판단을 합니다. 재판부가. 그게 사법 시스템이고 여기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다 전문가고 엘리트예요. 그 사람들이 계획살인이라잖아. 그냥 모르겠으면 그 사람들 생각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17: 그 경비원의 목격이 확실한지 이걸 네. 확인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18: 그래서 배심원단은 현장 검증을 제안하고 재판부와 함께 이동합니다. 나무는 두식의 집에서 두식이 쓴 메모지를 발견하고요. 살수차로 비를 내리고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경비원이 있던 맞은편 아파트와 두식의 아파트로 나뉘어서 사건을 재현해 보는데요. 마네킹을 떨어뜨리면서 번개처럼 또 조명을 켜는데 얼굴이 또렷하게 보이고 맙니다. 네. 결국 배심원들은 씁쓸해하면서 유죄에 동의 서명을 하는데요. 나무는 문득 호신기에서 나오는 살려달라는 음성을 듣더니 왜 강두식의 어머니는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의문을 가져요. 정말 추락하면서 머리를 부딪혔다면 망치로 살해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왜 처음부터 피해자가 죽어 있었다고 단정을 했냐는 거죠.
17: 그러니까 죽어 있었다는 경비원의 증언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18: 맞아요. 예. 네. 배심원들은 경비원의 위치에서는 살아있었는지 죽었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생각을 돌리고요. 살아 있었는데도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건 설마 스스로 살기를 포기했던 걸 수도 있지 않냐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어서 나무는 가족 포기 각서와 두식의 메모지에서의 필체가 다르다는 걸 알아내고요. 두식이 가족 포기 각서를 쓰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죠.
17: 네, 화면 해설 영화 배심원들 마지막 내용입니다.
3: 누군가 안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족 포기각서를 쓰고 있다. 그는 복례다. 두식이 안방으로 들어오다가 각서를 빼앗아 들여다본다.
7: 뭐야? 이게 뭐야?
4: 이리네.
3: 두식은 화가 나서 밥상을 뒤집어 엎고 각서를 구겨서 바닥에 내던지며 소라의 방으로 들어간다. 복례가 바닥에서 사진 액자를 주워 손으로 이물질을 닦는다. 사진엔 놀이공원에 놀러간 두식과 복례, 어린 소라의 모습이 담겨있다. 복례는 암담한 한숨을 내쉬다가 베란다 너머 비가 내리는 창밖을 돌아본다. 두식이 소라의 방에 옆으로 누워 세계 명언집에 메모지를 올려놓고 더듬더듬 글을 적는다. 최선을 다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헬렌 켈러, 강두식.
8: 뭐 있네 진짜. 비 오는데 창문.

0: 부식이 방에서 나오는데 복례가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
1: 엄마 왜?
0: 두식은 다급히 복례에게 달려가다가 밥상에 걸려 방바닥에 나자빠진다. 복례는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진다. 복례가 베란다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 두식의 의수를 낀 두 손을 X자로 교차해 가까스로 복례의 다리를 부여잡은 상태다. 두식의 발엔 그릇 파편이 박혀서 피가 흐른다. 두식이 안간힘을 다해 복례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왼쪽 손에서 의수가 미끄러져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의수가 완전히 벗겨지며 복례가 떨어지려는 찰나 두식은 다시 복례의 다리를 붙잡는다. 두식은 비에 흠뻑 젖어 빗물과 눈물, 콧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복례를 간절하게 내려다본다. 복례가 다 포기한 듯 온몸을 축 늘어뜨린 채 처연한 눈빛으로 두식을 올려다본다. 두식의 나머지 의수까지 벗겨지며 복례는 하단으로 추락한다. 두식이 철창과 함께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버둥거린다. 두식의 목과 철창엔 기다란 천이 묶여있다. 배심원이 숙연한 얼굴로 배심원실에 모여있다.
2: 아들한테 복직 받게 하려고.
3: 그만 끝내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아들 그 지경을 만들고 평생이 괴로웠을 텐데.

0: 도망친 게 아니라 엄마를 구하려고.
1: 수정이 눈물을 주르륵 흘린다. 배심원들이 카세트로 119 녹취록을 듣는다.
2: 여보세요, 119입니다. 말씀하세요.
3: 사람이 떨어졌어요.
2: 사람이 떨어졌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선생님, 위치가 어디예요?
3: 여기 동아주공.
2: 동아주공
3: 902호.
2: 902호? 몇 동이에요?
3: 빨리요, 빨리.
2: 몇 동?
3: 우리 엄마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어떻게
2: 해? 어머니예요.
3: 빨리, 빨리.
1: 통화하며 정신없이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두식의 발은 피범벅이 되어 있다. 두식이 발을 헛디뎌 머리를 부딪히며 계단참에 쓰러진다. 두식은 휴대폰을 든 채 서서히 정신을 잃는다.
4: 이게 이미 이제 배심원들의 편결이 끝난 상황에서 사건이 뒤집혔는데 네. 선고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5: 선고 당일에 준겸이 배심원 편결을 발표하려는 순간 배심원들은 모두 손을 들고 무죄 의견을 냅니다. 나무는 법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처벌의 기준을 세운 거라며 준겸이 했던 말로 호소를 네. 하죠. 준겸은 배심원 편결이 법원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그저 참고 의견일 뿐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판결을 시작합니다.
4: 배심원단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움직였는데 이게 단지 참고만 한다라고 하면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5: 맞아요. 네. 중겸의 판결문 끝에는 징역 25년이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사실 중겸도 지난밤에 판결문을 쓰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고요.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고 법관 임용 당시에 자기가 썼던 글을 돌이켜보기도 했어요. 결국 중겸은 망치로 살해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을 고려해서 무죄를 선고합니다. 두식과 딸 소라는 울음을 터뜨리고요. 나무는 존경어린 시선으로 준겸을 올려다보고 준겸은 뒤늦게 호신기를 제출하러 가는 나무를 흐뭇하게 보면서 영화는 마무리돼요.
4: 네, 되게 마음이 요동치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라고 하죠.
5: 네, 2008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존속 살해 재판에서 아들은 배심원들의 판결과 일치하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 그 후 10년간 배심원이 참여한 재판의 무죄율은 일반 재판보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2020년 이후에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건수가 연간 100건 아래로 떨어지면서 저조해졌다고 하는데요. 네, 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법률을 설명해주기가 번거로워서 간단한 사건들만 실적 채우기용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항소심에 가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보니 무력감도 생긴다고 해요. 그래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국민참여재판은 중요한 소통 창구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4: 네. 자, 영화 배심원들 지금까지 화면의 설 작가 이진실 씨와 함께 감상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네, 감사합니다.
4: 마지막 곡으로 필 콜린스가 부르는 You Will Be In My Heart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물러납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가면은 혼기찬 자녀들 향해서 야 너는 누구 없어? 하는 잔소리도 고비를 맞죠. 사랑, 결혼, 이 일은 3년이 고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일주일 중에 고비는 언젠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정점, 가장 지치는 때가 오늘인데요. 오늘만 잘 넘기면 내일부터 주말까지 그럭저럭 지나갈 겁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은 공휴일, 제헌절 연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김성호의 회상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바쁘게 사셨던 분들은 제헌절이 빨간 날이라는 것도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2026년 7월 17일 제헌절

부터 이제 다시 18년 만에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가워하는 분들 참 많으시던데요. 일주일 가운데 가장 고비라는 수요일이지만 금, 토, 일 연휴라고 하니까 왠지 오늘도 수월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고비도요. 가끔 이런 이벤트들로 잘 견디면서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트로트 세상으로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이어서 최백호가 부릅니다. 뛰어.

이수미의 내 곁에 있어주, 이어서 최백호의 뛰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영희님께서 사연 보내셨어요. 용돈 모아서 적금을 1년 부었는데 이자가 5만원 정도더라고요. 적금 받을 걸 알고 미리 땡겨 쓰는 게 문제지요. 라는 사연 주셨습니다. 적금 만기 되셨군요. 영희님 축하드립니다. 뭐 일찍 당겨서 쓰셨다면 조금은 허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어딥니까? 만기 타셨는데 좋으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트로트 세상으로 이어집니다. 오락실의 후 그리고 더더입니다. It's you.

한국인의 소울이 담긴 우리 노래 트로트 세상. 오늘은요, 트롯과 별 인연이 없을 것 같던 가수들이 트롯 가수로 변신해서 내놓은 노래들을 준비했습니다. 노래 실력으론 이미 검증받은 가수들이어서 요즘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한 명 한 명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Fly to the Sky의 멤버 환희의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트로트와는 정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환희였는데요, 자신과 어울리는 곡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바꾸어서 아주 잘 골라 부르던데요. 오늘 전해드릴 노래 역시 그런 곡입니다.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곡인데요, 김보연이 1983년 국제가요제에서 처음 불렀고요, 그 후 패트김이 다시 부르면서 더욱 많이 알려진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환희가 원곡의 깊은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특유의 폭발적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곡에 새로운 매력을 더했는데요, 환희다운 스타일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꽃, 환희의 노래로 잠시 후에 듣겠고요. 데뷔 때부터 왠지 심수봉 느낌이 난다던 평을 들었던 린이 마침내 트롯 가수로 변신해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그가 발표한 신곡 아이조아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노래는 설운도가 프로듀싱을 맡았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싶지만 쉽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설레는 마음을 아주 사랑스럽고 귀엽게 표현한 곡입니다. 세미트롯 감성을 더해서 린이 지닌 기존의 발라드와는 또 다른 밝고 산뜻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죠. 중독성 있는 후렴과 린의 맑고 감성적 보컬이 어우러져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분위기가 다른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환희의 사랑은 생명의 꽃, 이어서 린입니다. 아이 좋아.

대한민국 인기가요 트로트 세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이정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완벽하게 트로트 가수로 변신한 가수 천록담이 부른 내 여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곡은 진성의 노래죠. 한 사람만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을 담은 정통 트로트입니다. 천록담은 이 곡을 방송과 경연 무대에서 불러서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호평을 받았습니다. 진성은 그 무대를 보고 내 노래인지 천록담 노래인지 헷갈린다고 극찬까지 했다는데요. 빈말이 아닌 것이 천록담이 정말 잘 부르긴 했더라고요. 원곡 감동을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호소력 짙은 보컬로 새로운 느낌을 선사하는 내 여인.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소개해드릴 곡은 솔지의 미운 사내입니다. 원곡은 유진아의 노래죠. 천록담의 경우처럼 이 곡 역시 솔지가 TV 프로그램에서 선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었고요. 음원까지 발표가 된 겁니다. 정통 트로트 곡이고요. 사랑에 상처받은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담고 있죠. 걸그룹 EXID로 활동할 땐 잘 보여주지 않았던 숨겨왔던 매력을 솔지는 요즘 트롯 무대에서 마음껏 펼치고 있는데요. 이 곡 미운 사내에서도 솔지의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감성 표현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천록담의 내 여인, 솔지의 미운 사내.

오늘 트로트 세상에서는 트로트 가수로 변신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환희의 사랑은 생명의 꽃, 린의 아이즈와 천록담이 부른 내 여인에 이어서 솔지가 부른 미운 산에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먼저 산이와 레이나가 부른 한여름밤의 꿀, 이어서 수지와 백현입니다. 드림.

0: 가까이에 두고 오래오래 듣고 싶어지는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세미 음악평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세미 씨의 친구들은 세미 씨의 어떤 점을 가장 좋아할까요?
1: 글쎄요. 재밌다고 좋아하던데요. 제가 만나면 이상한 우스갯소리만 하루 종일 해가지고.
0: 재밌는 사람 뭐 제일 좋죠. 예, 네. 제일 편한 거죠.
1: 그 저에게 있었던 그런 요즘 재미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네. 재미난 얘기 좀 풀어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는데 저는 또 그 직장인 친구들과 네. 다르게 그런 재미난 얘기를 좀 많이 모아두는 편이어서 그 같이 있으면 좀 재밌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0: 음악계 뭐 가수계 그런 좀 에피소드 좀 알려달라는 요청들은 없나요?
1: 뭐 제가 얘기해봤자 예. 다 인디 뮤지션이어서 친구들이 몰라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얘기해봤자 이제 저만의 재미난 얘기가 될 때도 있긴 한데 뭐 예. 그렇습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언타이틀곡은요.
1: 네, 오늘은 최유리의 2023년도에 발표한 EP 생각을 멈추다 보면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생각을 멈추다 보면에서요?
1: 네. 이 최유리라는 가수는 이제 숲이라는 곡으로 좀 인기를 많이 얻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 이제 담겨있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좀 최유리가 쓴 곡들, 한 곡 한 곡에 담긴 생각들이 좀 깊어서 이제 대중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가수들의 최애 가수로도 뽑히기도 합니다. 이제 최유리가 직접 작사, 작곡, 편곡까지 다 혼자서 하는 편인데요. 이제 혼자 곡을 완성하는 게 이제 본인은 편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혼자 작업하면 세세한 부분들까지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온전한 얘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공감과 좀 위로가 되는 음악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평소에 쓰는 말투도 굉장히 예민하게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좀 모두를 기분 좋게 해줄 말을 찾기 위해서 평소에도 예. 노력을 한다고 해요.
0: 예.
1: 이런 최유리의 가치관이나 좀 음악적인 노력이 이 생각을 멈추다 보면이라는 EP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사실 생각해보면 머릿속이 거의 생각으로 항상 꽉 차 있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생각을 멈췄을 때 찾아오는 여유를 생각하면서 쓴 여섯 곡이 담겨 있습니다.
0: 그 생각 안 하고 머리를 진짜 좀 비워두는 그런 시간 필요한데요.
1: 맞아요. 이 음반을 들어보시면 잠깐이나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타이틀곡이나 수록곡 구분하지 않고 어느 지점에서 이 앨범을 펼쳐서 그냥 아무 곡이나 꺼내 들어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발상이 좀 재밌었던 곡을 골라봤어요. 하늘 위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이 땅에 붙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예. 이 사람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늘에서 하늘을 날게 된다면 예. 하늘 위에서만큼은 좀 멍한 생각이 없어진 상태로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새롭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
0: 그래서 제목이 하늘 위군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사실 하늘 위를 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렇게 붕 뜨는 마음도 이 곡에 들어 있지만 반대로 그 하늘 위에서 사랑을 바라봤을 때 상대방에게 자신이 좀 흔하지 않은 위로랑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곡을 썼다고 하니까요. 그 깊은 마음을 느끼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방금 소개받은 최유리의 하늘 위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죠. 내일 다시 만나요.
1: 감사합니다.

최유리가 부른 하늘 위, 오늘 소개해드린 언타이틀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 가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시거나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나시면은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 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이 나오면 거기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애청자 이민희님, 여름휴가 계획 세우셨죠? 여름휴가로 강릉과 동해 호텔 잡았습니다. 그날만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일하러 다녀야죠. 첫날은 남편과만 놀다, 둘째 날은 친구 부부 몇 팀과 합류해서 놀기로 했죠. 남편들이 코드가 잘 맞으니 놀러가면 항상 재밌어요. 벌써 기다려집니다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와, 휴가 계획 얘기만 들어도 이렇게 설레는데 진짜 가시는 분은 얼마나 설레고 즐거우실까요? 친구들 부부와도 잘 맞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은데 또 잘 맞으면 그렇게 또 재밌는 일 없잖아요.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이 미니님 휴가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끝곡 임현정의 사랑은 봄빛처럼 이별은 겨울빛처럼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방송 KBS가 잠시 후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살며시 날려주는 고마운 바람. 초속 0.3에서 1.5m 사이의 약한 바람을 우리말로 실바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나뭇잎

네, 신명옥 작가의 수필 여름아이 중에서 한 대목 골라봤습니다. 설렘으로 무장한 봄과 황홀함을 차려입은 가을 사이에 자리한 여름은 단벌 신사다. 봄과 가을은 그 자체로 그냥 계절의 주인공이다. 도드라진 두 계절에 비하면 여름은 별다른 특징이 없다. 나에게 있어 여름은 헐벗은 겨울과 겨뤄도 진다. 여름과 겨울 중 어느 계절이 좋냐는 질문을 받으면 고민 없이 겨울을 고른다. 추위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위는 어떻게 막을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나이를 꼬박꼬박 저장한 살을 들키기 쉬운 계절도 여름이다. 평생 여름에 인색했다. 심지어 여름이 생일인 것도 싫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으로 시작하는 노래에 나오는 겨울아이를 부러워했다. 가운데로 태어난 난 자랄 때 자주 혼란에 빠졌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치였다. 나도 예쁨 받고 싶었다. 결핍은 간절함을 부른다. 스스로 자라는 법을 알았고 세심한

성격을 갖게 됐다. 어쩌면 여름도 눈치 백단인 거 아닐까. 좋은 계절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름은 누가 봐주지 않아도 장맛비와 무더위와 싸워가며 말없이 생명을 키워낸다. 여름은 가운데 아이를 닮아 내숭없고 생명력이 강하다. 어떤 조건에서도 버티고 살아남는 매력적인 계절이다. 징검다리의 여름 준비했습니다.

네, 1960년대 우리 가요계에 수많은 청춘들의 가슴을 뛰게 한 그룹 사운드 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요 인물 열전에서는 그룹 사운드 전성기를 열었던 기타리스트 한 분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가왕 조용필 씨가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라고 손꼽았던 키보이스, 히식스의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2주간에 걸쳐 회고해 보겠습니다. 김홍탁 씨는 1944년 인천에서 이남 이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의기소침한 소년기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중학생이 됐을 때 어머니가 어렵게 구해주신 기타 한 대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 기타가 얼마나 좋았는지 눈만 뜨면 손에 잡고 있었답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한 손엔 기타를 쥐고 있을 정도였지요.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친구 집 2층에 살던 미군 장교의 기타 소리를 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부기우기 주법에 흠뻑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 미군 장교에게 사정사정해서 1년 반 동안 기타를 배웠다고요. 그렇게 실력을 키운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캑터스, 그러니까 선인장이라는 이름의 밴드를 조직합니다. 이때부터 인천 심포동과 부평 일대의

미군 클럽을 돌며 연주했는데 미군을 상대로 달러를 버는 직업 연주인 생활을 시작한 것이었지요. 그 시절 김홍탁 씨는 이미 음악인들 사이에서 천재 기타리스트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1963년 우리나라 그룹 사운드의 선구자격인 키보이스에 합류해 이듬해 독집 음반을 발표했는데요. 이 앨범에서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바닷가의 추억 등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시 멤버들이 보컬의 차중락, 베이스 기타의 차도균, 드럼의 윤한기, 키보드의 오성빈, 그리고 기타의 김홍탁이었는데 당시 키보이스는 한국 록그룹 사상 개인기가 가장 출중한 초호화 라인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키보이스 시절의 노래들 들어보실까요? 먼저 정든배 준비했고요. 이어서 그녀의 입술은 달콤해, 외로운 밤, 그립다 생각하니 네 곡입니다.

네, 키보이스의 연주와 노래 네 곡이었습니다. 먼저 정든배 들으셨고요. 이어진 곡들이 그녀 입술은 달콤해, 그리고 비틀즈의 A Hard Day Night를 번안한 외로운 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립다 생각하니 라는 곡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임을 열전, 오늘은 영원한 기타의 마에스트로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키보이스는 해병대 군악대로 복무했던 윤한기 씨가 제대 후 1959년 차중락, 차도균, 오성빈 씨 등과 함께 결성했는데, 기타리스트 유희백 씨가 도중에 개인 사정으로 팀을 떠나면서 그 빈자리에 기타 천재로 소문난 김홍탁을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키보이스는 본격적으로 미 8군 무대에 진출했는데요. 특히 송영란을 비롯한 여가수들과 함께 락 앤 키즈라는 패키지 쇼를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 여름 KBS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 록그룹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브라운관에 데뷔했고요. 그해 겨울에 내한한 영국 락그룹 리버풀 5와 경복궁 합동 공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에서 야외 단독 공연을 가졌는데, 그 공연은 국내 그룹 사운드 가운데 최초의 야외 단독 무대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당시 키보이스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부산에서 머리를 기른 밴드 멤버들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저게 키보이스다 라고 외칠 정도였지요. 하지만 1967년부터 원년 멤버들이 하나 둘 팀을 떠나기 시작하고 더 강렬한 하드락 사운드를 갈망했던 김홍탁 씨 역시 정든 키보이스를 떠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역시 키보이스 시절의 노래가 많은데요. 키보이스의 바닷가의 추억, 키보이스와 여가수 송영란의 귀여운 내 사랑, 키보이스의 바람둥이 아가씨, 그리고 히파이브의 초원 준비했습니다.

서울의 짙은 달밤에 나는 복잡한 명동길을 홀로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들려오는 괴상한 아가씨의 목소리.

네, 가요의 문열전 오늘은 우리나라 1세대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의 음악 인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키보이스의 노래 바닷가의 추억, 키보이스와 송영란이 함께한 귀여운 내 사랑, 키보이스의 바람둥이 아가씨, 그리고 힙하이브의 초원까지 듣고 왔습니다. 키보이스를 떠난 김홍탁 씨가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이 바로 그룹 힙하이브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 미 8군 쇼 매니지먼트 회사 화양에서 밴드 멤버 5명을 뽑아 결성한 그룹이었는데 원래 기타를 치던 멤버가 군에 입대하면서 그 자리에 김홍탁 씨가 가세해 팀의 리더까지 맡게 됐습니다. 힙하이브는 1년 남짓한 짧은 활동 기간에 여러 장의 음반을 내면서 초원, 정주고 내가 운해, 메아리, 헤이 주드 등을 히트시켰고요. 크리스마스 캐럴 음반까지 발표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경제적인 문제 등이 겹치면서 1970년에 팀 해체를 맡게 되는데 김홍탁 씨는 팀이 해체되자마자 멤버를 보강해서 이번에는 6인조 밴드 히식스를 결성했습니다. 김홍탁 씨의 과거 회고에 따르면은 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보컬 자리가 하나 비어서 노래 잘하는 멤버를 뽑으려고 했는데 최종 후보에 오른 무명신인 두 사람을 놓고 한참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최헌과 조용필이었다고요. 결국 매력적인 허스키 보이스를 가진 최헌 씨가 최종 발탁돼 히식스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후 히식스가 발표한 첫 음반에서 타이틀곡인 초원의 사랑이 그야말로 대히트를 기록했는데 힙하이브 시절 발표했던 초원 그리고 이후에 발표하는 초원의 빛과 함께 초원 시리즈로 불린 히식스의 대표곡이었습니다. 당시 초원 시리즈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초원이란 간판을 단 다방과 업소들이 전국 곳곳에 생길 정도였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가요의 물열전 기타리스트 김홍탁 씨의 일대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은 힙하이브 시절의 노래들인데요. 정주고 내가 운해,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메아리, 가고 싶은 고향 내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95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은 엘리베이터 나라별 탑승 습관.

영국의 경제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후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독특한 엘리베이터 탑승 습관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 지에 따르면 도쿄는 예절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 분위기를 반영, 타인을 배려하는 세심한 탑승 문화를 갖고 있다. 더 탈 사람이 없는가를 살펴본 다음 문을 닫는 게 보통이며 뒤늦게 타게 되는 사람은 감사의 표시로 목례를 한다는 것. 반면 홍콩에서는 자신이 타고 나면 잽싸게 문을 닫아버리며 누군가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세우려 하면 안에 탄 사람은 즉시 닫힘 버튼을 눌러버린다고. 게다가 홍콩 엘리베이터에는 층을 오가며 탑승객의 지갑을 터는 강도들이 득실거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손에 현금 몇 푼씩을 쥐고 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의 관공서나 공공 건물에는 근검 절약이 미덕이던 어려웠던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어 아직도 홀짝 층용으로 엘리베이터를 운행하는 곳이 많다고 소개했다. 네,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에서 1990년대 아시아 각국의 엘리베이터 풍경을 흥미롭게 관찰했네요. 도쿄와 홍콩의 문화 차이도 재미있지만 서울의 엘리베이터 문화도 흥미롭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관공서나 큰 빌딩에 가면 엘리베이터별로 홀수층 운행, 짝수층 운행 나눠진 게 많은데 그게 서구 언론의 시각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였나 보네요. 물레방아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네, 물레방아의 노래였습니다. 잊지는 말아야지. 초복날 함께한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다들 복날이라고 하면은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덥겠구나 하고 더위에 푹 엎드릴 생각부터 하시겠지만은 이왕이면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시죠. 엎드릴 복자 대신 복복자라고 생각하면은 올여름에 맞이할 세 가지 복 중에 첫 번째 복을 만나보는 날이 되겠지요. 생각이 바뀐 그대로 여러분께 복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나윤이의 님 그림자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기후 변화로 여름 더위가 더욱 심하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도 폭염은 있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정조 임금이 불볕더위에 힘들어하는 일꾼들 때문에 잠자리가 편하지 않다면서 따로 처방을 연구하고 약을 내려보낸다고 했어요. 이 처방은 바로 척서단 사천정입니다. 척서단은 속이 타는 자의 가슴을 축여주고 더위 먹은 사람의 열을 식혀주는 약이라고 해요. 올해 첫 번째 복날이 찾아왔는데요. 무더위 속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도 함께 살피면서 넉넉한 임금의 마음까지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박경훈 편곡, 신수룡음, 김효영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강철

생황과 단소 그리고 첼로가 함께 만든 선율 속에서 더위를 잠시 잊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효영의 생황, 김상준의 단소, 강찬욱의 첼로와 여러분의 연주로

박경훈 편곡의 신수룡음 오늘 첫 곡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옛 임금이 백성을 걱정하던 마음처럼 따뜻하면서도 넉넉한 온기가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에 처마가 짧으니 무더위 들어올까 몹시 걱정이라 그나마 소나무 잎에 의지해 그런대로 한낮의 그늘을 얻었어라. 이슬 맺힌 새벽엔 구슬 같은 빛을 보고 바람 부는 밤에는 금슬을 듣는다. 두려워 가려내라. 경상의 집에는 옮겨 앉는 곳 모두 신뢰가 깊어라. 조선시대 권필의 시 송붕이었습니다. 송붕은 소나무 가지를 처마에 이때 햇빛을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이 작아서 처마도 짧으니 한낮엔 햇살이 그대로 들어와 무더위가 늘 걱정이었는데 소나무 그늘을 얻어서 다행입니다. 게다가 새벽엔 솔잎에 맺힌 이슬을 보고 밤엔 솔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악기 연주처럼 듣기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경상, 그러니까 벼슬아치의 큰 집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신뢰가 넓고 깊은 만큼 송붕의 운치 같은 건 가깝게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찾은 행복. 여기에 이어서 도드리 돌장 상현 도드리 사장 오경재의 검은고와 권성택의 장구반주입니다.

넓은 집보다 귀한 건 때론 한 조각의 그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진 곡 도드리 돌장, 상현 도드리 사장, 우경재의 검은 고고, 권성택의 장구 반주를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황규남 명인의 노래 죽지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긴 호흡의 노랫가락 잘 들었습니다. 황규남 명인의 목소리로 죽지사 감상하셨고요. 이어서 4인 놀이가 연주하는 동해로부터 함께 하시죠.

동해의 넓은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연주곡이었습니다. 4인 놀이의 연주로 동해로부터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악기를 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걸 병창이라고 합니다. 판소리 한 대목이나 단가, 민요를 노래하는데요. 오늘은 이 가운데 가야금 병창으로 불리는 단가 녹음방초를 만나보시죠.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녹음방초 승화시에 해는 어이더디 가고 그달 금음 다 보내고 5월이라 단오일은 천중지 가절이오. 녹음방초는 우거진 나무 그늘과 싱그러운 풀, 승화시는 녹음방초가 꽃이 필 때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여름 풍경을 의미하는 건데요. 또한 천중지 가절은 하늘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란 뜻으로 단오를 표현할 때 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설에선 녹의홍상, 그러니까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은 미인들이 그네를 쥐는 단오 풍습도 노래합니다. 단가 녹음방초엔 또 이런 사설이 있습니다. 그달 금음 다 보내고 6월이라 유두일에 건고는 유의하야 양신이 생겼어라. 유두일은 음력 6월 15일로 양력으로는 7월 말 한여름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이 뜻이 있어 좋은 계절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이어지는 사설입니다. 홍로 유금 되었으니 나도 미리 피서하야 어디로 가자느냐? 홍로 유금은 빨갛게 달아오른 화로에 금속이 흐른단 말로 삼복 더위를 의미합니다. 무더위 속에 더위를 피해 어디로 가냐고 묻는 건데요. 마지막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맞이 밥이나 많이 얻어먹고 우리 고향을 어서 가세. 불교에서 복을 기원하는 제맞이에 가서 밥을 든든히 먹고 고향에 어서 가자는 건데요. 여름에 피서하기는 고향만한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단가 녹음방초를 강정숙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시죠.

조금 많은 상기 하나 다리 멍덩 흔풍 채냥 솔대 갈라지고 무거운

찬가 녹음방추 강정숙의 갈금 병장으로 만나셨습니다. 이어지는 곡 김대성 작곡의 운우의 정 정길선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김대성 작곡 운우의 정, 정기선의 가야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만나셨습니다. 더위는 피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틈틈이 시원한 곳에 머물면서 든든한 보양식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거죠. 올여름도 이 계절만의 매력과 함께 건강한 날들 보내시길 바라면서 니나노 여름, 태평가원 일일이야 송컴퍼니의 연주와 노래 마지막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공을 던지기 전에 먼저 먼 곳을 본다는 투수가 있습니다. 특히 포수와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지면은 더 먼 곳에 있는 하늘을 본다고 하는데요.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포수를 쳐다보면 홈이 왠지 가깝게 느껴져서 더 자신있게 공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 투수의 방법 꽤 괜찮지 않습니까? 답답한 순간에는 발끝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내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은 아주 넓고 지금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는 아주 작게 느껴질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산울림의 내게 사랑은 너무 써 들으면서 오늘 순서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인생이 너무 쓰게 느껴질 땐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배워나가는 거겠죠. 사실 우리에겐 단맛보다는 쓴맛이 좋은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칭찬도 좋지만 매운 충고가 사는데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쓰고 매운 것들 말고 잠시 멀리 바라보는 일이나 깊은 심호흡도 어려운 순간을 넘기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 장애물을 잘 넘기 위한 나름의 방법들 다들 갖고 계시겠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준비되어 있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015B의 신인류의 사랑 그리고 거래 아스피린 두 곡 띄워드립니다.

공일오비의 신인류의 사랑, 거래 아스피린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박묘숙님께서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너무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폰만 보고 라고 하셨어요. 이채원님께서는 우리 딸한테 늘 하는 말이 못생겨도 인사 잘하면 예쁘고 잘생겨도 인사 안 하면 미운 사람이라고 가르쳐서 우리 딸은 인사 잘하죠 라는 말씀 보내셨습니다. 이채원님 아주 잘하셨네요. 이채원님처럼 교육을 시키면은 박묘숙님처럼 마음 상하는 어른들도 안 계실 텐데. 요즘 보면 저도 참 사람들 너무 핸드폰만 들여다본다 싶더라고요. 인사 잘 안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분들 인사 잘 안 하고 그냥 폰만. 예, 그게 뭐 인사성이 없어라기보다는 좀 멋쩍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인사를 또 먼저 하면 은근히 경계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더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의범절이라는 게 인사부터 시작되는데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인기가요 가족분들이라도 인사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준비한 발라드 두 곡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윤곤의 나였습니다.

0: Hey yo, you wanna dance?
1: 오디션 프로그램의 인기가 많이 시들해졌다고는 하지만요, 특정 가수나 뮤지션 이름을 내걸고 그들의 음악 정신을 기리는 가요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달지의 가요제나 현인, 백나나 같은 가요제 등이 있고요. 또 이달 초 공모 접수를 마치고 현재 1차 심사 중인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도 있죠. 싱어송라이터를 배출하는 이 대회는 1989년에 시작돼서 올해로 37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가수들과 그들의 노래를 만나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이 대회로 유명해진 가수는 조규찬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1회 때 무지개라는 곡으로 대상 없는 금상을 받고 데뷔했죠. 일기예보와 러브홀릭을 이끄는 강현민 역시 3회 때 은상을 받고 활동을 시작했고요. 유희열은 4회 대상 수상자였습니다. 김현우, 루시드 폴, 스위스 로우 역시 이 대회에서 배출됐죠. 그리고 고찬용이라는 뮤지션도 기억할 만합니다. 2회 때 대상을 받았는데 등장하자마자 천재 뮤지션 소리를 들었죠. 그때 부른 노래가 그의 히트곡인 거리 풍경이었는데요. 당시 우리 가요계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재즈 화성과 독특한 멜로디 전개가 매우 세련된 노래였고요. 어쿠스틱한 포크 감성도 더할 나위 없이 신선했습니다. 밤이 찾아온 거리의 고요함과 아늑한 밤 풍경을 한 폭의 수채화처럼 묘사한 이 대회의 상징과도 같은 곡으로 인식되고 있죠. 고찬용은 그 후 이소라가 활동했던 보컬 그룹 낯선 사람들을 꾸려 활동했죠. 근데 낯선 사람들에서는 머리끝에 물기를 부른 이규호도 활동했는데 그는 1993년 제5회 때 동상을 받으면서 등장했습니다. 외모나 음색이 여성적이어서 여성보다 예쁜 미남 뮤지션으로 유명합니다. 이승환과 토이, 루시드 폴 같은 대회 가수들에게 곡을 써주면서 작곡가로 활약했죠. 데뷔 앨범은 발라드와 모던 록을 번갈아 실었고요. 오늘 들려드릴 머리끝에 물기가 특히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노래 듣겠습니다. 고찬용의 거리 풍경, 이어서 이규호입니다. 머리끝에 물기.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지금 1차 심사가 진행 중이고 가을에 본선을 치를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 가수들의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색깔이는 여성 듀오 옥상달빛도 이 대회와 인연이 깊습니다. 멤버 박세진이 2008년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거든요. 박세진은 이후 다큐멘터리 음악 작업을 하던 김윤지와 의기투합해 홍대 앞 놀이터에서 둘이 같이 노래로 공연하다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 드라마 파스타의 팀 이름과 같은 제목의 노래 옥상달빛으로 참여해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죠. 이후 앨범까지 발매하게 되는데요. 맑은 감성의 목소리를 지닌 김윤주, 또 곡의 전반적인 외형을 맡아주는 박세진이 보여주는 호흡은 2030 세대들에게 크게 어필되면서 팬들의 마음에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옥상달빛의 옥상달빛, 잠시 후에 듣기로 하고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자 중에 이한철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1993년 이 대회에서 동상을 받았는데 다음에 대학가요제 대상을 수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2013년 이 대회가 재정난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누구보다 먼저 총대를 메면서 대회를 구해냅니다.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후원과 도움을 청했고요. 그렇게 24회 대회를 마무리 지었죠. 그러고선 아예 대회 운영 주체를 유재하 동문회라는 음악인 연대 체제로 진화시켜서 현재까지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한철, 슈퍼스타라는 빅히트곡도 있는 솔로 가수지만 4인조 팝 락밴드 불독맨션 활동을 했죠. 특히 2002년에 발표한 정규 1집 타이틀곡 데스티니의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라틴 리듬과 펑키한 그루브, 청량하고 경쾌한 브라스 세션이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곡인데요.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설렘이 가득 찬 노래죠. 자,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드라마 파스타에 사용된 옥상달빛의 옥상달빛, 이어서 불독맨션이 부릅니다. 데스티니.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데뷔한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고찬용의 거리 풍경, 이규호의 머리끝에 물기, 옥상달빛의 옥상달빛, 그리고 불독맨션의 데스티니까지 들었는데 노래 분위기가 확실히 싱그럽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이어집니다. 손무현, 제목 없는 시.

0: 좋아하는 사람에게 부담 없이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세미의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음악 얘기 말고 세미 씨는 사람들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재밌으실까요?
1: 그러게요. 반성하게 되는 게.
0: 사실 음악 얘기할 때는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재미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직업이니까.
1: 맞아요. 그 음악도 음악을 재밌어하는 사람끼리 얘기해야 재밌지.
0: 그렇죠.
1: 그렇지 않은 네. 사람이랑 하면 또 재미가 없고.
0: 맞아요.
1: 저는 그래서 그냥 아무 내용도 없는 그런 네. 좀 장난 같은 말을 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0: 객적은 얘기하고 그냥 네. 재미만 있지? 그냥 네. 뭐 아무 부담 없는 얘기할 때.
1: 왜냐면 좀 가십도 네. 말할 땐 너무 재밌는데 집에 돌아갈 때는 약간 찜찝한 그런
0: 뭐
1: 느낌이
0: 그럴 때도 있어요.
1: 들 때도
0: 맞아요.
1: 있는데 네. 그날 그냥 아무 내용 없는 얘기하고 집에 돌아갈 때는 괜시리 막 풋풋 웃음이 또 나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대화를 조금 더 하려고 이제 신경 쓰는 편입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드릴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에일리의 정규 3집 에이미라는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습니다.
0: 네.
1: 이 에일리가 미국 뉴저지 출신 재미교포 2세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쓰던 영어 이름이 에이미, 이 앨범의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 가수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제 앨범 제목으로

0: 으로 걸어둔 이런 앨범은 이제 높은 확률로 좋은 앨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1: 엘리란 이름으로 미국에서 그냥 사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에이미였군요.
0: 그러니까요. 또 다른 영어 이름이 있었는데.
1: 그러네요.
0: 이제 그만큼 에이미 이제 자신의 본명에 좀 어울리는 그런 음악들을 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고요.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가르치지 마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타이틀곡은 좀 스윙 스타일의 당당한 가사가 좀 엿보이는 그런 곡이었는데요. 뭐 가사도 되게 재밌어요. I'm Amy. 내가 내 미래야. 제발 가르치지 마. 이런 오, 정말 예. 네, 에일리 정도의 실력이면 내가 에이미인데 누가 가르치냐라는
1: 간섭하지 마.
0: 네, 이런 가사가 굉장히 납득이 수긍이 가는데요. 오늘 함께 들어볼 수록곡은 이제 썸을 타는 모습도 남들과는 좀 다르게 멋있는 그런 에일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Make Up Your Mind라는 곡입니다. 이 곡에서는 이제 마치 우리가 연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직도 고백을 하지 않고 있는 남성에게 아니 너 어차피 내 거 될 것 같은데 그냥 고백을 해라 이렇게 좀 당당하게 부추기는 그런 내용이고요. 곡은 가요보다는 조금 더 팝적인 느낌이 강해요. 굉장히 강렬한 비트를 썼다가도 또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비트를 빼버리면서 좀 강약 조절을 하는 방식으로 클라이맥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성의 곡인데요. 네. 사실 이 곡이 에이미 앨범이 발표되기 몇 개월 전에 EP 미니 앨범 러빙에서 먼저 공개가 됐었어요. 그리고 EP에서는 심지어 타이틀곡으로 예. 선공개가 됐었던 곡인데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까지 또 음악까지 굉장히 멋진 곡인데 한 번 더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오늘 골라봤습니다.
1: 에일리의 Make Up Your Mind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감사합니다.

엘리의 Make Up Your Mind,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생각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이현주님께서 사연 보내셨어요. 마늘 까고 있어요. 주말에 아빠 생신이라고 애들 다 온다는데 반찬을 늘 챙겨가는 작은 애한테 마늘 장아찌에서 주려고요. 잘 먹더라고요. 엄마 집에서 가져온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속이 촉촉해서 잘 까지네요 라는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이현주님, 어머니에서 이현주님으로 또 아이한테까지 3대가 이어지는 마늘이네요. 마늘 장아찌 새콤달콤하게 잘 만드셨겠죠? 네. 장아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침이 고입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이현주님. 오늘 끝곡 잭스키스의 예감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말의 부자 김도연 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사주 실천법 1주차 관찰하기 대화 중 습관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적인 판단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판단을 내리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2주차 사실만 말하기 하루 한번 판단을 걷어낸 사실만으로 말해보세요. 회의가 지겨웠어 대신 회의가 2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와 같이 말할 때 마음은 보다 편해질 것입니다. 3주차 생각 분리하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문장 형식을 바꿔보세요. 그가 나를 무시해 대신 나는 그가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생각과 나 사이에 건강한 거리를 두세요. 4주차 호기심에 질문 던지기 판단 대신 호기심을 담아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 평소에도 자주 늦지? 판단 대신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호기심 라고 말해봅니다. 판단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질문은 상황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판단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울리는 소음과 같습니다.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온종일 재잘거립니다. 판단은 본디 그러합니다. 누구도 비켜갈 순 없지만 언제든 잘 다룰 수는 있습니다. 만일 지금보다 30%라도 판단이 줄면 내 삶은 어떨까요? 벌써 편안해지시나요? 판단은 이러합니다. 오늘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듣고 배우며 영감을 얻으세요. 제대로 보세요. 레슨 14. 혼잣말 사용법 난 안 될 거야. 아, 망했어. 내가 그렇지 뭐. 자기 자신에게 하는 혼잣말. 즉, 셀프톡은 우리의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입니다. 이 셀프톡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우리의 기분은 물론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행동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셀프톡은 한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지를 보여주는 내면의 인장과도 같습니다. 이에 의식의 장 안에 어떤 말을 새겨넣을지 신중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와 같은 부정적인 셀프톡은 나는 무능하다라는 2차 생각으로 확산되는 점화 효과를 일으킵니다. 반대로 잘 해낼 거야라는 긍정적인 셀프톡은 나는 유능하다는 믿음을 강화하여 자신감을 북돋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아갈 길을 만드는 적극성의 연료가 됩니다. 습관화된 반복적인 셀프톡은 신경회로에 응고됩니다. 이를 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요만 찾게 만드는 인지적 폐쇄성을 불러옵니다. 판내담자는 발표를 앞두고 긴장될 때마다 나는 원래 발표를 못해. 이번에도 망칠 거야.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을 거야 라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슬프톡은 불안을 만들고 자신감을 잃게 했습니다. 발표 당일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망했어 라는 셀프톡으로 가득했고 결국 준비한 만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는 평소 습관이 된 부정적인 셀프톡이 자신감을 앗아가고 스스로의 기대를 망치게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셀프톡이 기분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인 셀프톡은 감정을 빠르게 악화시킵니다. 왜 나는 맨날 이렇지? 이번에도 망했어 같은 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불안과 우울, 무기력 같은 감정을 유발합니다. 반대로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이 정도면 잘했어 같은 긍정적인 셀프톡은 좌절 속에서도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자기 돌봄의 힘으로 치유를 만들어냅니다. 습관적인 셀프톡은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매력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없는 태도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 쉬워 타인에게도 실제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말이 행동에 반영되어 결국 스스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셀프톡, 부정적인 행동, 관계 악화. 긍정적인 셀프톡, 긍정적인 행동, 관계의 개선. 제 한 동료는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였지만 강의 때마다 내 강의가 재미없을 거야 라는 부정적인 셀프톡을 했습니다. 이 혼잣말 때문에 그는 학생들과 눈을 맞추지 않고 서둘러 강의를 마치는 일이 잦았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그의 뛰어난 지식보다 불안을 먼저 보게 되었고 그의 셀프톡은 낮은 강의 평가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감을 북돋는 말로 바꿔가며 그가 가진 전문적인 역량을 충분히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혼잣말의 두 얼굴. 관계를 세우거나 무너뜨리거나. 부정적인 셀프톡은 종종 타인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집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는 셀프톡은 타인의 사소한 말에도 반응하기 쉽고 이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가 원래 좀 그래요. 내가 그렇지 뭐와 같은 말은 무기력한 회피로 보여져 스스로의 인상을 깎아내립니다. 이 말은 나는 고칠 생각이 없다라는 의미로 전달되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한 내담자는 약속 시간에 늦자 나는 늘 왜 이렇게 게으르지? 친구가 날 한심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자조 섞인 셀프톡을 했습니다. 친구가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묻자 그녀는 아 미안 원래 좀 늦는 편이라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에 늦은 사실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태도가 친구에게 변화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만일 늦어서 미안해, 급하게 나오느라 늦었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라면 친구는 미안함을 더 진솔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셀프톡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상황에 필요한 행동마저 억제시킵니다. 긍정적인 셀프톡 실천법. 새로운 문장 만들기. 부정적인 셀프톡이 나올 때 바로 긍정적인 문장으로 대체하세요. 오늘 하루 정말 운이 없네 라고 생각이 들 때 즉시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라고 대체합니다.

0: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향해 확신에 찬 긍정적인 문장을 들려주는 것도 하루를 다스리는 좋은 시작입니다. 부정적인 셀프톡에 질문하기. 부정적인 셀프톡이 올라오면 이 말대로 일이 일어난 것인지 객관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정말 그게 사실일까? 이 생각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반박하는 증거는 각각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감정적 판단에 근거한 행동을 멈추고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줍니다. 혼잣말에 이름 붙여 객관화하기. 머릿속에 나는 역시 안 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에 걱정 못이나 불안이 같은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아, 걱정봇이 또 시작됐군 하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면 마치 제3자처럼 부정적인 혼잣말을 관찰할 수 있게 되어 그 말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멘토가 되기. 소중한 친구를 위로하듯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이는 자기 비난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게 없지라는 말을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하면 돼로 전환합니다.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은 불안을 낮추고 회복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상황별 긍정적인 셀프톡. 업무나 학업에서 실수했을 때, 이번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해보자. 완벽할 필요는 없어. 중요한 건 다음번에 더 나아지는 거야. 중요한 발표나 면접을 앞둔 상황. 나는 잘 준비했어. 긴장되지만 내 실력을 보여주자. 이 경험 자체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방의 행동에는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자. 개인적 어려움이나 도전 상황일 때, 괜찮아.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이 시간이 날 성장시킬 거야.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셀프톡은 단순한 위안을 넘어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실질적인 힘을 지닙니다. 생각을 바꾸기 어렵다면 먼저 말을 바꿔보세요. 습관적인 말이 결국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작은 노력이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우리의 하루는 빈 도화지입니다. 말붓을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오늘 당신의 말에 다양한 빛깔을 만들어 보세요.
1: 자, 스탠바이! 큐!
2: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3: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영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성수영 지음, 성우 정세연 읽음. 고독을 희망으로 바꾼 자연의 위로, 하랄 솔베르그. 노르웨이 출신 화가 중 가장 유명한 화가는 단연 에드바르 뭉크입니다. 미술에 별 관심이 없더라도 뭉크라는 이름 또는 뭉크의 유명한 작품 절규의 이미지를 한 번쯤은 접해본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와 그림은 따로 있습니다. 하랄 솔베르그라는 생소한 작가의 이 작품. 산속의 겨울밤입니다.

0: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좋은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 확실히 산속의 겨울밤에는 절규처럼 보는 사람을 곧바로 사로잡는 강렬함은 부족합니다. 절규의 인지도가 훨씬 높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르웨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산속의 겨울밤이라고 말합니다. 왜 노르웨이 사람들은 솔베르그라는 화가를 이토록 사랑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 솔베르그의 삶과 예술로 안내합니다. 지도 밖으로 떠난 길. 솔베르그의 어린 시절은 남부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모피를 사고 팔아 큰 돈을 번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솔베르그에게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1: 너는 참 좋겠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공부만 하면 되잖아.
0: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솔베르그의 공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1: 법률가가 돼도 좋고 학자가 돼도 좋다. 뭐든 밀어주마.

여러분은 지금 성수영 작가의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성수영 기자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칼럼을 통해 매주 미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미술이 아닌 쉽고 재미있게 부담 없이 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글들인데요. 독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출간한 그때 그 사람 시리즈는 2020년대 들어 가장 많이 팔린 미술 교양서로 손꼽힙니다. 명화의 탄생, 그때 그 사람. 명화의 발견, 그때 그 사람. 명화의 비밀, 그때 그 사람의 뒤를 이어 이번 책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이번 책에서는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렘브란트 판 레인, 파블로 피카소, 에드워드 호퍼, 프란시스코 대 고야처럼 이름만 들어도 대중들이 알만한 굵직한 화가들은 물론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화가들까지 다채롭고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격정과 욕망, 운명과 숙명, 결혼과 야망, 광기와 이상 사이, 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한 화가들의 뜨겁고도 감동적인 인생과 명화 이야기. 명화의 완성, 그때 그 사람. 지금까지 성우 정세연이었습니다.

라디오 극장 겨울은 다시 찾아오고 우리는 점점 세상을 배워갔다. 겨운에 언 땅에 파묻힌 구근은 내년 봄에 다시 꽃을 피울 것이고 어떤 꿈들은 영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손에서 놓친 풍선 때문에 우는 일 따윈 없어졌다. 아무 희망 없이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빈손이 되어야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다.

0: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아?
1: 알지. 우리 지수는 햇볕에 뒹구는 고양이와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우는 새와 키 작은 꽃들을 좋아하지.
0: 언니, 내 꿈이 뭔지 알아?
1: 알지. 우리 지수는 아이들 가르치고 싶어 하지. 유치원 교사가 되거나 돌봄이 필요한 더 어린 아이들.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1: 안내 일기. 버무사에서 나온 책이지. 거기 나오는 가상의 친구 키티의 이름을 아무데나 막 붙여서 불렀잖아. 한때는 저기 저 목련나무도 키티였어. 그렇지?
0: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언니는 기억해야 해.
1: 왜 그런 소리를 해?
0: 밤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날.
1: 어?
0: 그 별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
1: 어.
0: 주변이 너무 밝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야. 어딘가에서 빛나고 있는 거야.
1: 지수야, 눈 좀 붙이고 자. 내일 아침에는 네가 거짓말처럼 벌떡 일어나면 좋겠다.
0: 계속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꿈속에서 언니들이 번갈아가며 내 손 잡아주고 이마에 물수건 갈아주고 조용히 문이 여닫히는 소리, 창밖에 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다 기다리는 건가? 내 영혼을 꺼내가려고.
1: 아니야!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지수야!
0: 엄마는 알 수는 어디 갔어?

0: 오늘은 퀴즈에서 꼭 이길 거야. 아무래도 국가별 수도 맞추기는 내가 불리하지. 어? 가본 데도 없고 다 외국어잖아. 그런데 오늘은 꼭 고모님을 이겨서 보석 상자 보여달라 해야지.
1: 혜수야!
0: 네!
1: 시작할까?
0: 네! 영어로 쓰는 반성문을 뭐라고 할까요?
1: Apology letter.
0: 땡!
1: 응?
0: 글로 버려. 다음! 소금의 유통기한은?
1: 없다!
0: 땡! 천일! 그래서 천일염이에요.
1: 그건 좀 넌센스인데.
0: 지금 넌센스 퀴즈 시간인걸요? 그럼 다음! 금은 금인데 사람들이 갖기 싫어하는 금은?
1: 세금.
0: 킹동댕!
1: 진작 넌센스라고 했어야지.
0: 소가 노래를 부르면?
1: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0: 어, 그것도 괜찮지만 땡!
1: 어?
0: 소송이에요. 오늘 부모님 점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1점. 낙제예요.
1: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왔네. 그럼 무슨 소원 들어줄까? 하루 외출권? 그 준호라는 애 오면?
0: 아니요. 보석 상자 구경시켜주세요.
1: 내 보석 상자 말이냐?
0: 그럼요. 여기 다른 분이 계신가요?
1: 그래. 구경이야 시켜줄 수 있지. 자, 이거 봐라. 내가 외국 살 때 파티가 있는 날 하고 나간 목걸이들이다. 이거는 진주.
0: 진주.
1: 이거는 블루 사파이어 반지. 블랙 드레스를 입을 땐 꼭 이 반지를 꼈다.
0: 너무 예뻐요.
1: 이거는 오팔.
0: 오팔.
1: 내 탄생석이지. 이거는 장례식용 홍옥 반지고, 이거는 내 결혼 반지였던 다이아몬드다.
0: 한번 껴봐도 돼요?
1: 어떤 게 마음에 드니?
0: 다 마음에 들어요.
1: 그래도 딱 하나를 껴봐야 한다면 다이아몬드를 껴봐라.
0: 전 목걸이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껴볼게요.
1: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보석이라 프로포즈할 때 많이 쓰잖니.
0: 반짝반짝.
1: 우리 혜수도 언젠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게 될 테지.
0: 너무 예뻐요.
1: 언젠가 내가 죽으면 이것들을 누군가 물려 받겠지.
0: 누구한테 물려주실 거예요?
1: 아직 모르겠다. 누구한테 물려줄지?
2: 한때는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다.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들, 알베르 까뮈의 작품들,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책은 누군가의 세상, 누군가의 운명, 누군가의 신념을 바꾸기도 하니까. 그런데 내 글은
3: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대학이나 갈걸. 소설가로 등단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신춘문예는 매번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아, 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걸까? 내 글이 뭘 할 수 있을까?
4: 똑똑똑!
3: 왜?
4: 오늘도 저기업이냐?
3: 지수를 입원시키는 게 나을까? 영 열이 떨어지질 않아.
4: 의사가 한번 다녀갔다며?
3: 의사는 아니고 간호사 언니가 와서 링거 놔주고 갔어. 그래서 좀 나아지나 했는데 밤마다 다시 헛소리를 하니까.
4: 근데 뭐 하는 거야?
3: 아, 이 옥탑방 다 치우려고.
4: 왜?
3: 가족들이 아프니 그리 무슨 소용인가 싶어. 내 꿈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고 보면 연수 언니가 현명해. 언니는 항상 가족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택하거든.
4: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3: 무슨 소리야?
4: 네가 원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니잖아.
3: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기적이지. 난 항상 원하는 건 어떻게든 하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이럴 때 난 가족 중에 가장 쓸모없는 사람 같아.
4: 자, 공원 한 바퀴 돌고 올래?
3: 아니야, 오늘은 그 기운도 없어.
4: 정은수, 너네 집에 네가 없었으면 우리 할아버지도 나도 이렇게 안 했어.
3: 이렇게 어떻게?
4: 몰라서 묻냐?
3: 야, 너 자꾸 옥상으로 넘어오지 마. 내가 기운 없어서 한번 봐준 거야?
4: 옥탑방 계속 쓸 거지? 불 꺼두면 안 돼? 야! 이제 불 안 켜져 있으면 잠이 안 온단 말이야.
3: 나 지수한테 가봐야 돼.
4: 심심해. 그럼 난 혜수한테나 가봐야겠다.

0: 그만 들어갈까?
1: 아, 싫어. 어떻게 얻어낸 외출 허락인데.
0: 외출을 꼭 허락받고 해야 해?
1: 지금은 고모네 집에 있으니까 그 집 규칙을 따라야지.
0: 오, 고모랑은 친해졌어?
1: 친해지기 힘든 분이야. 뭐 그래도 내 친화력 덕분에 많이 가까워졌지. 오빠.
0: 응?
1: 나 유언장 썼다.
0: 유언장?
1: 응.
0: 야, 그런 걸 왜 써?
1: 고모네 집은 크긴 큰데 무채색이야. 하루 종일 먹구름이 낮게 내려앉은 것처럼. 그냥 죽음이란 단어가 떠오르더라. 언젠가 나도 죽게 되겠지? 모든 생명은 소멸되는 거니까. 근데 죽을 때 내가 써놓은 유언장이 없으면 그 많은 짐들은 다 어떻게 될까 싶더라고.
0: 뭐 기부하거나 버려지거나?
1: 우선은 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한 사람들한테 남겨두기로 했어.
0: 글쎄, 네 소중한 게...
1: 오빠가 공정인이 되죠.
0: 아무 법적 효력도 없을 텐데?
1: 법적 효력이 있을 만큼 대단한 말들도 아니야. 그냥 오빠가 읽어줬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오빠한테 맡겨둘게. 내가 죽으면 이걸 우리 가족들한테 가져다줘.
0: 아, 점점 부담스럽네.
1: 읽어줄게. 유언장, 난 정말 죽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떠나요. 아침마다 컵을 씻고 은으로 된 뚱뚱한 찻주전자 유리잔들을 반짝반짝 윤희나게 닦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방을 청소하는데 가구들마다 발톱처럼 생긴 다리가 달린 데다 조각된 부분이 많아서 먼지를 털기가 아주 복잡합니다. 괴팍한 앵무새에 똥도 치워주고 잠자리도 봐줍니다. 다리가 불편한 고모가 부르면 달려가서 물건을 가져다 주거나 심부름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나면 고모님은 퀴즈를 내요. 그 퀴즈를 다 맞춰야 한 시간의 휴식이 주어져.
0: 이게 유언장이야? 야, 유언장은...
1: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말하는 거고.
0: 그래, 이제 진짜 유언장을 읽어봐. 세상 진지하게 들어줄게.
1: 나의 유언장. 나 정혜수는 온전한 정신 상태로 내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증여하기로 적어놓았다. 나의 아버지에게 내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린 그림과 소묘, 지도, 그 외 미술 작품을 액자와 함께 드린다. 나의 어머니에게 주머니가 달린 푸른색 앞치마를 제외한 내 옷 전부를 드린다. 아울러 나의 사랑과 내 초상이 그려진 메달을 드린다. 큰언니한테는 미래의 신랑

0: 여왕에게 받게 될 다이아몬드 반지를 드린다. 그리고 연필로 그린 언니의 초상화를 드린다. 둘째 언니에게는 구석에 처박아둔 마이마이와 이어폰을 드린다. 셋째 언니에게는 내 인형들과 연필들, 스티커를 드린다. 내 공중인이자 사려 깊은 친구인 이준호에게는 초콜릿이 담겼던 상자와 점토로 만든 말을 준다. 내 작품 중에 제일 비싸게 팔릴 그림 한 점은 그에게 공정비로 수여한다. 이제 나의 소중한 재산 전부를 처분했으니 고인을 더 이상 욕하지 말기 바란다.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 유언장은 내가 직접 작성하고 내 공정인과 함께 밀봉할 것이다.
1: 혜수야, 응? 나 그 공정인 꼭 해야 하니?
0: 유언장 내용을 다 공개한 이상 어쩔 수 없어.
1: 이런 유언장은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생을 정리할 때 쓰는 거야. 이렇게 장난으로 쓰는 게 아니고.
0: 장난으로 쓴 거 아니야. 나 진짜 진지하다고. 쓰면서 눈물도 흘렸는데.
1: 정혜수, 언니들이 왜 너보고 철이 없다고 하는지 알 것 같다.
0: 또 그 소리야? 언니들 아니었으면 오빠가 나랑 놀아주러 오지도 않았겠지. 오빠는 내가 은수 언니의 동생이라서 챙겨주는 거지.
1: 지금 너희 집은
0: 그래, 모두가 한 집에서 진수 언니 걱정하면서 나만 가족에서 제외시킨 거야.
1: 널 제일 걱정해서 그런 거야.
0: 이 유언장 쓰던 시간들 오빠는 이해 못해.
1: 그래,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니. 야, 혜수, 뒤에 타. 켜줄게. 자전거 뒤에 타보고 싶댔잖아.
0: 나 다시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지도

0: 언니, 오늘은 내가 밤샐게. 눈 좀 붙여.
1: 아냐, 괜찮아. 내일 휴가 냈어.
0: 정말? 그래도 된대?
1: 하루쯤은 괜찮아. 오늘 밤에도 열 안 내리면 내일은 병원에 데리고 가자.
0: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하자. 이 정도 아프면 엄마도 알고 계셔야 돼.
1: 그러자.
0: 언니 혹시... 누구지? 이 밤에? 누구세요?
2: 나야.
0: 이 밤에 무슨 일이야?
2: 미안해, 은수야. 내가 잘 판단한 건 줄은 모르겠는데 어머니한테 전 보쳤어. 오늘 새벽에 도착하실 거야. 미안해, 좀 주저넘게 내가...
0: 내일 아침에 알릴 생각이었어. 한시라도 빨리 엄마가 오시면 좋지.
2: 그래, 그렇지. 내가 잘한 거 맞지? 근데 우리 좀 떨어지자, 은수야.
0: 뭐? 더 어색하게 왜 그래?
3: 얘들아, 그런데 눈이 온다. 이렇게 계속 펑펑 내리면 어떡하지?
2: 글쎄 말이에요.

작은 아씨들 12번째. 전 은수예요. 여러분은 지금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를 듣고 계십니다.

0: 당나라는 처음부터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1: 우리 신라는 백제에게 잃어버린 땅을 되찾으려고 한다.
2: 전략상 군사적 요충지인 7성을 접수하는 데 성공한다.
1: 백제 군사들이 메리포성으로 진격하고 있다.
3: 당항성 사건으로 우리한테 빚진 것도 좀 있고, 이번엔 신라가 우리 당나라 좀...

와이파 한국인 217번째 풍월 김유신 53번째

0: 당나라가 우리에게 말입니까?
1: 당태종 이세민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2: 원금 상환이 어려우면 이자라도 좀 갚으셔야지.
1: 받은 게 있으니 내놓아야 하겠지만 우리 신라도 이제 겨우 인공호흡기를 떼고 정신을 차렸는데.
0: 당태종이 직접 요구를 하였으니 거절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그런데 말이야 춘추공, 내가 정말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
0: 예, 마마.
1: 고구려와 당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겨?

0: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승리는 우리 당나라의 것이야.
1: 고구려 침공을 며칠 앞둔 회의에서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는 당태종.
0: 자, 장군일.
2: 예, 예, 폐하.
0: 어, 들어와, 일로 더 가까이 와.
2: 예,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0: 그래, 그래. 예. 그 준비한 거 발표해.
2: 예, 먼저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에서요.
1: 세계적으로 막강한 병력과 화력을 보유하고도 고구려와 무려 네 번의 공방전을 펼쳐야 했던 수나라.
2: 예, 저 일명 고수 전쟁에서요. 수나라는 왜 수고만하다 완패를 당했을까요? 예. 자,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본 결과, 무려 10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을 동원한 수나라의 그 무리한 진격 작전이 결정적인 패인이었는데요.
1: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 고구려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비책을 연구했던 당나라.
2: 예, 따라서 이번 작전에서는요, 육로와 함께 해상을 통한 진격을 시도해서 해군의 전투력을 10분 활용하는 대대적인 육해군 연합 작전을 펼칠 계획인데요.
0: 그래 그래, 좋아 예. 좋아. 예. 다들 박수 쳐. 예.
2: 그래. 자, 와이파이 박수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 예, 이는 불가한 일이옵니다, 폐하.
0: 뭐예요?
3: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을 연구하셨다면서. 어찌 또다시 고구려를 치려고 하시옵니까?
0: 고구려는 오래된 우리 당나라의 숙적이야.
4: 현재 고구려의 권력을 제각하고 있는 연개소문.
0: 그래, 연개소문, 연개소문, 그 연개소문 때문이야, 연개소문!

0: 귀가 가려워. 아, 폭우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데?
1: 아, 예예예. 예. 아, 이게 사진이라서 이 크기가 정확하게 감이 오진 않는데요.
0: 울산바위?
1: 아, 아,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어요.
0: 새총은 새총인데 울산바위 정도의 돌을 날릴 수 있는 그야말로 초대형 투석기다.
1: 아, 이게요, 그 작년 연말에 당나라에서 성공적으로다가 이 실험을 마쳤다고 합니다.
0: 아, 이건 충거잖아.
2: 충거란 성을 공격할 때 주로 성벽이나 성문을 파괴하는 공격용 수레를 말한다.
1: 이 충거 역시 지난해보다 한층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다가 이렇게 그
2: 당나라는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그동안 강력한

0: 연개소문. 그래, 연개소문. 그 막대 먹은 개소문이가 고구려의 영유왕을 살해하고 지멋대로 정권을 장악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어.
1: 연개소문의 쿠데타에 대해서 성토하는 당태종.
0: 이건 말이야, 세계 로열 패밀리에 대한 모욕이며 겁박이야.
2: 참나, 그러면 자기는 뭐 얼마나 다르다고 자기는 계속 거기서 거기면서 웃겨지지.
1: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건국하는 데 장본인이었던 당태종 이세민은
2: 형이 태자가 됐다고 자기 친형을 죽인 놈.
1: 태자 책봉에서 밀려나자 형제들을 죽인 뒤 아버지의 권력을 갈취한 대표적인 킹스틸러 되시겠다.
0: 세계 로열 패밀리의 대표 나 당태종이 직접 나서서 연개소문을 응징한 뒤에 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한다. 이는 세계 절대 강국인 우리 당나라의 의무요 책임인 것이야.
2: 참, 지 아버지 권력을 갈취했는데 무슨 로열 패밀리 질서를 잡겠다고 웃기고 있어.

0: 연기 소문의 처벌은 마땅히 고구려가 알아서 할 일이옵니다.
1: 맞습니다. 민심이 어지럽고 민생이 위태로운데 또 전쟁을 하면 백성들은...
2: 고구려와의 오랜 전쟁과 이세민의 쿠데타로 민심이 흉흉했던 건 당나라도 마찬가지.
3: 아, 봅니다. 싸우기 딱 좋은 날씨야.
2: 백성들의 관심을 나라 밖으로 돌려 정치적 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당태종 이세민은 결국 645년.
3: 진격!

0: 비상벨이 울리자 비상연락망을 받고 한자리에 모인 고구려의 지휘부.
1: 당이 움직였다. 놈들이 요하를 건너고 있어.
0: 다행히 요하라고 하는 엄청난 자연 방어선이 구축돼 있었던 고구려는 당나라의 군사들이 요하에 집결하여 요하를 건너는 동안 충분한 수비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었다.
2: 자, 우리는 그동안 당나라의 침략에 대비해서 이 요동 일대의 성들을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해왔어요. 그 결과
0: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요동 일대의 고구려 성들.
2: 이 적들을 이 요동으로 유인해가지고 그 되도록 우리한테 유리한 홍구장, 이 홍구장에서 지연 작전에 들어가면은
1: 그 지연 작전을 펼치는 동시에 게릴라 전술로 놈들의 후방과 측면을 집중 공략한다면 승산은 충분해.
2: 이 성안을 지키는 장수하고 이 긴밀하게 소통해가지고 연합을 하면은 충분히 당나라를 물리칠 수 있다.
1: 다들 명심해라. 우리는 위대한 고구려의 용사들이다.

0: 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 진골 출신으로 신라의 원로 대신 비담 되시겠다.
0: 우리 신라는 세웁니다.
2: 네,
0: 세워. 네. 넌 뭘 머리 세우고 나와가지고.
2: 네, 죄송합니다. 예.
0: 저기 세우의 슬픈 운명을 아시나?
1: 신라를 세우에 비유하는 이 사람 비담은 반여왕 세력을 대표하는 수장으로.
0: 예? 세우가 고리 싸움에 잘못 낑겨가지고 등만 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예? 등이 터져 봐야 정신을 차릴라 그래요?
2: 차릴라 그래야.
1: 조정의 모든 정책에 발목을 잡고 선덕여왕을 탓하는 인물 되시겠다.
3: 지난번 백제와 고구려가 연합해 당항성을 공격할 때 우리 신라는 당나라의 지원으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0: 그때 당나라가 한 게 뭐가 있는데요?
2: 뭐가 있어요?
3: 당나라의 군사들이 서해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산동반도로 집합하고 있다는 설만으로 백제와 고구려가 퇴각을 결정했습니다.
2: 아이 뭐 당나라 귀신이 뭐 백제 고구려를 물리쳤다는 거야 뭐야?
3: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으니 당나라가 원할 때 도움을 주는 것 또한 무림의 매너입니다.
4: 우리 신라가 약속을 했습니다.
0: 응? 야, 무슨 약속이요?
4: 이번에 당나라가 우리 신라를 돕는다면 훗날 당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우리 신라가 돕겠습니다.
0: 뻗치는 힘을 주체 못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거 그것도 위기입니까?
2: 그러니까 그 약속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키면 되겠네.
5: 이러니 우리 신라가 지금까지 외교 약소국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0: 대하님, 어찌 외교관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나라의 미래를 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2: 네.
6: 춘추공이 당시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 신라는 물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유신공은 당나라의 병력 지원에 적극 협조하세요.
7: 예, 마마.

0: 저기 아 저기요 그 손님이 그 아 손님이 왔는데 저기요
1: 어서 모셔.
0: 예.
2: 잠시 후.
1: 아이고 이거 어서 오시게. 어서 오세요, 알전장군.
3: 찾으셨다고요?
2: 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난 모르는데. 신라 진골 출신의 셀럽 알천장군.

0: 비담 씨도 밤길 조심하세요. 이자요.
1: 충거라. 내 충거 하나 하지.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참.
2: 오랜만에 나왔는데 왜? 네. 왜 나가지고 그래? 강수진.
3: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홍유동 계곡을 찾아갑니다.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홍유동 계곡은 해인사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아름다운 계곡인데요. 홍유동이라는 이름은 가을 단풍이 계곡물에 붉게 비친다라고 해서 붙여졌습니다. 지금은 비록 단풍철이 아니지만 이맘때의 홍유동 계곡에서는 울창한 숲과 함께 경쾌한 계곡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계곡

국물 소리는 신라말의 석학인 고은 최치원이 감동했을 정도로 우렁찬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유동 계곡 물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어디 가서 입 밖으로 홍유동에 홍자도 내지 말라라고 우스갯소리를 던지기도 합니다. 홍유동 계곡을 찾아가려면 해인사 소리길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인사 소리길은 지난 2011년에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을 개최할 때 조성한 탐방로인데요. 대장경 테마파크에서 해인사읍 영산교까지 이어지는 탐방로의 길이는 6km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산교에서 해인사 일주문까지 이어지는 해인사 진입로를 해인사 소리길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해인사 소리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은 농산정에서 영산교까지 이어지는 홍유동 계곡인데요. 그래서 해인사 소리길 또는 해인사를 찾는 대부분의 탐방객들도 1.9km 길이의 홍유동 계곡 구간을 많이 걷는 편입니다. 해인사 소리길의 출발지인 대장경 테마파크부터 무릉교까지 이어지는 2.1km 구간은 다소 밋밋한 편입니다. 계곡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하천 수준이고요. 탐방로 역시 햇볕에 노출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릉교를 지나면서부터는 제법 계곡길을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 같은 탐방로는 농산정까지 2km쯤 이어집니다. 홍유동 계곡 한가운데에 있는 농산정은 고은 최치원이 노을을 보낸 곳으로 알려진 정자입니다. 따라서 농산정 앞 계곡에는 고은 최선생 둔세지라는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고요. 근처에 있는 바위 벽에는 첩첩 산중을 호령하며 미친 듯이 쏟아지는 물소리에 사람의 말소리는 지척 사이에서도 분간하기 어렵네. 이렇게 시작되는 고은 최치원의 한시가 초서로 새겨져 있습니다. 농산정에서 영산교까지 이어지는 1.9km 구간에서는 계곡길뿐만 아니라 약간의 산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등산을 할 정도로 높거나 가파르지는 않고요. 오히려 조금 높은 지점에 올랐을 때는 가야산의 멋진 산세를 감상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해인사 소리길의 도착지인 영산교에서는 곧바로 해인사 진입로가 이어집니다. 해인사는 신라 애정왕 때인 802년에 창건한 고찰입니다. 해인사의 중심 법당인 대적광전은 802년에 처음 지어진 이후로 여러 차례 중건을 했는데요. 현재 건물은 조선 순조 때인 1818년에 새로 지은 것입니다. 해인사 대적광전은 높은 축대 덕분에 법당 건물이 한층 웅장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축대를 높이 쌓은 것은 가야산의 자연미를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대적광정 뒤편에는 무척 가파른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계단 위에 고려 대장경 판전이 있는데요. 고려 대장경 판전은 지난 1995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홍유동 계곡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송일봉이었습니다.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유경환 씨 박판길곡 산노을입니다. 테너 신영조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0: 치매는 고통스러운 질환입니다. 치매를 완치시킬 수 있는 치료제는 언제쯤 나오는 걸까? 나이 들수록 두려움이 커지는 치매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치매 진단과 치료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아집니다. 치매는 예방 가능한 질환일까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하면 더 나빠지지 않고 초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치매 예방과 올바른 정보, 또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위험을 높이는 치매 위험 인자와 함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말초신경 질환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먼저 치매에 대한 궁금증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치매는 생각만으로도 두렵다는 말을 합니다. 본인, 가족, 사회적으로도 우리 모두의 문제이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치매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고통이 따르는 질환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안전망을 제대로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0: 초고령 사회를 살면서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질 텐데요. 그만큼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도 늘지 않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치매 그 환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추정 치매 환자 수가 올해 99만 명이라고 하고요. 아마 올해 10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률은 물론 이제 그 한 9% 정도로 예전에 10%를 넘었던 거에 비해서 좀 줄어들었긴 했는데요.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0: 참 치매는 그렇게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 겪는 질환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심지어 65세 미만의 젊은 치매, 초록이 치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초록이 치매 환자도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최근에 발표에 따르면 전체 치매 환자의 약 한 8.3% 정도가 초록이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한 8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0: 그렇네요. 참 남의 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닌데요. 치매는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뇌세포가 이게 퇴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치매라는 거는 이 뇌의 이 퇴화가 병적으로 빨리 진행을 해서 특정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더 많이 퇴화해서 그 부위를 담당하는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상태가 이제 치매입니다. 그래서 보면 치매 증상은 그 뇌의 어느 부위의 기능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장 흔한 그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의 옆부분이죠. 이 옆부분을 측두엽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윗부분을 두정엽이라 그러는데 이제 측두엽은 기억력에 중요하고 두정엽은 이게 공간을 지각하는 능력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망가지면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길을 잘 못 찾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이제 전두측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앞뇌죠. 전두엽. 그리고 옆에 뇌 측두엽의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지고 언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게 이 어느 부위가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0: 다음 주 7월 22일이 세계 뇌의 날인데요. 올해 주제가 모두가 누리는 뇌 건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건강한 뇌를 관리하는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네네. 치매는 이 나이가 들어서 조절하는 이런 그 병이 아닙니다. 젊어서부터 평생을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론 최근 발표에 따르면 치매 예방 정책을 아주 잘 시행하는 나라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치매 유병률은 감소하고 있거든요.

0: 거거든요. 물론 노령 인구가 증가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치매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그 유병률 발생률 자체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예방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예방의 제일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계속 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이게 중년기가 되면은 머리를 자꾸 이렇게 다치는 거, 외상성 뇌손상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고, 우리가 또 뭐 킥보드 타다가 머리 다치고, 이러는 것들도 다 치매 원인이 되기 때문에 꼭 헬멧 쓰고 다니고, 또 청력이 저하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젊은 분들이 귀에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시는데 이게 청력 저하의 원인이 되거든요. 이런 청력 저하 또한 치매 원인이 될 수가 있고, 그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거, 그 운동을 안 하는 거,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또 술, 이런 그 성인병들이 전부 다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사회적인 고립감이라든지 이제 시력을 잃는 것도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잘 예방을 하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잘 그 노력을 하면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겠죠.
1: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네요.
0: 네네.
1: 치매도 젊은 치매로 불리는 초록이 치매와 노인성 치매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의심 증상부터 다른지도 궁금한데요.
0: 가장 많은 원인은 역시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기억력 저하가 가장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초록이 치매와 노년기 치매가 증상이 약간 다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초록이 치매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이제 제일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한 25% 정도는 초기에 기억력 장애는 없으면서 언어 장애나 아니면 실행력 등이 떨어지는 이게 전두엽 증상하고 공간 지각력이 떨어지는 두정엽 증상이 두드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록이 치매는 65세 이하의 치매를 우리가 초록이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보면은 판단력이나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이게 성격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이제 굉장히 흔하고 그런 경우에 내가 이게 우울증인가 내가 번아웃인가 이런 증상 때문에 나타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진료를 좀 늦게 진료에 늦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력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의심을 하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흔한 게 이제 전두측두 치매라는 건데요. 이거는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망가지는 그런 질환인데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억력은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동을 이상하게 해요. 그래서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 뭐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도둑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남자가 뭐 여탕에 들어간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 같은 곳에 한 수십 번씩 전화를 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질환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도 잦았습니다.
1: 초록이 치매 진단을 받는 분들은 치매일 수 있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내가 우울증인가 번아웃이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서서히 뇌 기능은 망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뇌 기능이 점점 망가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인지 기능이 다 떨어지는 이런 경과를 거치게 되죠.
1: 네. 또 노인성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치매가 자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들어서 그렇다는 노화로 생각하는 사이에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건가요?
0: 노년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아주 서서히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거니 생각하고 이제 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족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면 이미 그거는 퇴행성 변화가 빠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병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빨리 전문의를 찾으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데 또 건망증과는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억력의 문제로 치매를 의심하기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생활이 바쁘고 또 이제 일이 피곤하고 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다던가 하면 우리가 이제 깜빡깜빡 하는 증상이 점점 이제 많아지죠. 특히나 이제 바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깜빡깜빡 한다고 해서 모두 이제 치매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기억을 못할 때 힌트를 줬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 이 기억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알츠하이머병 치매인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이제 해마라는 그 기관이 이제 망가지는 게 가장 처음의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뇌 해마가 망가지면 새로운 기억이 아예 우리 뇌에 저장이 안 됩니다. 해마가 그 기억에 저장을 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뭐, 오늘 아침에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뇌에 기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힌트를 주면 아는지 모르는지 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그 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치매 선별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도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가 이제 가장 저 자녀들 입장에서도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1: 그렇죠.
0: 예, 병원까지 모시고 오는 게 참 그 힘든 부분인데, 그 최근에는 이제 초기에 치료하는 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초기에 치료를 할수록 이게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연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를 초기에 치료를 하면 진행을 좀 더디게 할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개발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진단을 하고 초기에 빠른 대처를 하는 게 진행을 막고 일상생활을 본인이 건강하게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 이게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치매를 이게 감춰야 하는 이런 그 증상이 아니라 치료해야 하는 질병으로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한테도 이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가 아프거나 머리를 아플 때 이제 병원을 찾잖아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질환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마찬가지로 기억력이나 인지가 나빠지는 것도 이게 숨길 그런 증상이 아니라 이게 아픈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찾는 게 이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인식이 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늘 있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또 치매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검사나 진료받는 걸 미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치료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겠네요.
0: 아, 그럼요.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초기에는 물론 이렇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낄 때에는 이미 그 병적인 퇴행성 변화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1: 아,
0: 이 그렇군요. 단계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1: 네.
0: 우리가 보통 이런 단계를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실제로 검사해보면 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경도인지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이제 뇌에 아밀로이드라는 이런 그 단백질이 이렇게 안 좋은 단백질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를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가 치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단계에 개입을 해서 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훨씬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됐고 증상이 생기는 그 초기에 병원을 좀 빠르게 방문을 하시는 게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앞서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0: 네네.
1: 우리가 치매를 떠올리면 기억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억보다 통제력과 판단력을 잃는 게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0: 네, 이게 그 어떤 치매든지 이제 나중에 진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나타나는데 특히나 이제 전두엽을 초기에 그 망가지는 그런 그 치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특히나 잘 나타나는데요.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 앞에 머리거든요. 앞에 머리에 안화 전두엽이라고 이게 아랫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랫부분은 이 어떤 그 우리가 절제력을 그 담당하는 그런 뇌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가 망가지게 되면 우리가 절제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 곳에서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소변을 보고 싶으면 그냥 노상 방뇨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 격식을 차려하는 이런 자리에서 막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는다든지,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면 아무 데서나 이제 성적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좀 이상한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또 통제력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판단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흐려지기 때문에 사기당하기도 쉽고 아무 데서나 인감도장 찍어주시고 이래서 굉장히 큰 재산상의 손실을 겪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전두엽이 망가지면서 갑자기 성격이 바뀌기도 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도 하는 거네요.
0: 그렇죠.
1: 나중에는 배우자도 몰라본다고 들었습니다.
0: 네. 그게 예, 나중에는 이제 수염뿐만이 아니라 뇌가 전반적으로 다 위축이 되면서 망가지면서 이제는 그 최근의 기억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던 그런 기억 저장 장소들도 다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최근 것들만 기억을 잘 못하고 예전 것들, 20년, 30년 전의 것들은 뭐 보호자들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이렇게 보호자들이 말씀하실 정도로 예전 거는 잘 기억하시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까지 차츰차츰 다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게 되죠.
1: 네. 힌트를 주었을 때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거를 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또 치매인 분들이 기억력과 관련해서는 어제 일은 전혀 몰라도 몇십 년 전에 일은 숫자나 장소까지 마치 그림 그리듯이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0: 아주 진행하기 전에 초기나 이제 중등도 치매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가장 중요한 부위가 측두엽 중에서도 이제 해마 부위입니다.
1: 네.
0: 그 뇌측 측두엽이라는 곳인데요.
1: 네.
0: 측두엽의 안쪽이죠. 옆에 머리의 안쪽 부위입니다. 기억은 3단계로 우리가 나뉘는데요. 기억을 우리가 등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기억을.
1: 네.
0: 그러면 그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뇌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의 고착화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써야 되잖아요. 필요할 때 아 그거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내잖아요. 이런 걸 재인 기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요한 거는 새로운 기억이 뇌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어가지가 않으면 기억을 저장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해마라는 부위고 이 해마가 망가지면 기억이 들어가는 문이 망가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문이 망가져서 새로운 기억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장된 기억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방금 전에 뭘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억을 못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미 그 문을 통과해서 기억되어 있는 예전의 기억들은 아직 뇌에 잘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물어보면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보다도 더 잘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런 그 장기 기억들도 전부 다 망가지게 되는 그런 경과를 겪게 됩니다.
1: 치매 중에서도 알츠하이머병은 노인성 치매로 설명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걸까요? 80세 이상에서의 치매 유병률이 높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치매는 어떻게 보면 이게 퇴행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나이가 들수록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이라고 하기보다는 노화죠, 노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도 굉장히 동안이시고 젊게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 유병률이 또 낮아지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고 이런 분들은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령화가 될수록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사실 치매도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닐 텐데요. 초기 증상이랄까요? 의심되는 증상들에 대해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0: 그 초기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가장 많은 게 알츠하이머병이 한 60에서 70% 정도가 되니까 기억력이 좀 떨어지면서 깜빡깜빡하고 아주 중요한 약속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친구분들하고 그 만났을 때 자꾸 되묻는 이런 이런 증상들이 보이니까 친구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이러니까 또 대인관계도 좀 피하게 되고 길을 맨날 다니던 길인데 조금 낯설어지는 이런 증상, 시공간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 같은 것도 생기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계산 능력이 또 떨어지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계산할 때 실수가 자꾸 잦아지고 아, 또 성격 변화 같은 것도 오기 때문에 아주 차분하고 느긋하신 성격을 가지신 분

0: 아니었는데 굉장히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화를 잘 내고 이런 성격 변화 같은 것도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이 보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낮에 굉장히 낮잠이 이렇게 많아진다던가 이런 것들도 치매에 아주 그 초기에는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후각이나 미각이 이렇게 그 떨어지면서 변비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자율신경계 질환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잠꼬대가 아주 심해지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 이런 거에 그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그 한 번쯤은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아 내가 빨리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고 거기에 필요하면 적절한 검사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런 검사를 통해서 초기로 진단되면서 약 처방이 내려지면 약을 꾸준히 잘 드실수록 치매 진행도 늦출 수 있는 건가요?
0: 만약에 이제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 초기에 인지 기능을 높여서 이 인지 기능이 높아진 상태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높여서 유지를 하는 게 진행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가 먹는 약으로는 아직까지 이제 질병의 경과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그대로 나빠지는데 인지를 조금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먹는 약으로 나온 그런 약제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초기에 시작을 할수록 그러니까 나빠지는 그 인지 기능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 시기를 더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그 아밀로이드라는 거를 이제 제거함으로써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실질적으로 병의 경과를 늦추는 거죠. 이런 병의 경과를 늦출 수 있는 이런 약제들이 실제로 개발되어 나왔고 또 계속 지금 연구되어서 임상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는 조금 더 다른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그럼 치매 치료제는 아직 진행을 늦추는 단계인 건가요? 그러니까 완치를 위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0: 완치라고 하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아까 제가 당뇨하고 혈압을 말씀드렸지만 당뇨와 혈압도 이게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약을 계속 먹으면서 그 당뇨랑 혈압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뭐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가 뭐 실명도 할 수 있고 당뇨가 심해지면 콩팥도 망가져서 투성도 할 수가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합병증이 생기는 걸 예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그 알츠하이머병이나 이런 퇴행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그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조절하는 게 지금 약물 개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알츠하이머병에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가 나왔거든요. 이 아밀로이드가 중요한 건 이 아밀로이드가 있으면 뇌의 염증 환경을 유발을 하면서 정상적인 뇌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낮추는 약물들 또 뇌세포를 죽지 않게 타우라는 단백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약제들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런 약제들 우리가 혈압약, 당뇨약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제해가지고 조절을 하듯이 알츠하이머병도 여러 약제를 같이 써가지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게 이렇게 진행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마 지금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하루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치매 예방과 조기 치료 중요하잖아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치매는 평생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젊게 사는 게 치매를 그 예방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건강한 식습관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죠.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진짜로 실천하고 우리가 이거 다 알거든요. 요즘엔 인터넷만 너무 잘 돼 있어서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데 이거를 진짜 실천하고 그리고 그냥 실천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건강365 뇌건강 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다음 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우리 뇌건강 치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이사장이신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제 손발 저림을 증상으로 하는 말초신경의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케이비에스 라디오 건강 365 뇌 건강 특별 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어제 오늘 뇌 건강을 위한 여러 질환들의 위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신경이 문제가 되는 말초 신경병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편한 증상을 이어가는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에게 말초 신경 질환의 위험과 증상 또 치료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손발 저림은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증상이 심한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일상이 무너진다고 하던데요. 말초 신경의 문제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손발 저림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네. 반복되거나 오래 지속되거나 또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말초 신경의 이상일 수 있습니다. 말초 신경은 뇌와 척수에서 나온 신경이 손과 발, 피부, 근육에까지 연결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이 신경이 손상되면 저림, 통증, 감각저하, 또 근력 약화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병은 통증 자체도 힘들지만
0: 네.
1: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걷기가 불편해지고 또 손을 쓰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저릿하다는 정도가 아닌가 보죠. 심한 분들은 증상을 어떻게 표현을 하세요?
1: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말이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0: 네.
1: 어떤 분들은 전기가 오는 것 같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다 하시기도 하고요. 발바닥에 모래를 받는 느낌이다, 불에 대는 것처럼 화끈거린다, 또 얼음장처럼 시리거나 동상 걸린 것 같다. 또 감각이 둔해서 내 발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림 정도가 아니라
0: 네.
1: 통증과 이상 감각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0: 네.
1: 밤에 더 심해져서 잠을 설치시는 분들도 있고 양말을 신었는데도 모래나 비닐을 받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환자 본인에게는 매우 괴로운 증상일 수가 있고요.
0: 네.
1: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실제로는 일상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0: 통증과 이상 감각이 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저리고 시리기도 하고 화끈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면 정말 어쩔 줄 모르겠는데요.
1: 네, 맞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불편감이 아니라
0: 네.
1: 신경이 보내는 이상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은 감각을 전달하는 일종의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0: 네.
1: 이 전선이 손상이 되면 정상적인 자극도 통증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아무 자극이 없는데도 저리고 화끈거리는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0: 네.
1: 그냥 참으면 낫겠지 하고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원인에 따라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거나 날이 갈수록 악화되면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손발 저림이 심해지는 말초 신경병의 원인이 궁금한데요.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일까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0: 네.
1: 손발이 저리면 많은 분들이 먼저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0: 네.
1: 물론 혈관 문제도 손발 증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오래 지속되는 손발 저림의 상당수는
0: 네.
1: 신경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 문제라면은 손발이 차갑고 색이 변한다든지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또 심한 금방 괜찮아지는 식의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요.
0: 네.
1: 반면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저림, 화끈거림 외에도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0: 네.
1: 찌릿한 양상에 강한 통증이 있다든지 또 균형감각이 저하된다든지 등
0: 네.
1: 다양한 증상들이 같이 동반될 수 있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0: 네.
1: 따라서 손발 저림을 무조건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고 흔히 건강기능식품만 먹고도 좀 참고서 지내는 것보다는 그 진단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감각 저하까지 오는 여러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말초 신경병을 빨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식도 좀 달라져야 되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차가우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 내가 피가 잘 안 통한다라고 네. 표현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 네.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또 우리가 말초신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처럼 찍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아.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은 우리 몸의 신호를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일종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손상되면은 통증, 감각 이상, 또 심한 경우에는 근력 저하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에 따라서 손발저림이 오래 가거나 또 양측 발끝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거나 또 야간에 잘 때 심해지거나 또 감각이 둔해져서 넘어질 것 같다면 혈액순환보다는 말초신경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0: 네. 자, 그렇다면 우선 말초신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1: 우리 몸의 신경계를 크게 나누면은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나눕니다.
0: 네.
1: 중추신경은 중앙에 있다고 하는 부위인데 뇌와 척수가 대표적이고요. 말초신경은 이런 뇌와 척수에서 얼굴, 팔, 다리, 손끝, 발끝, 네. 근육과 피부, 장기로 이제 뻗어나가는 신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가 일종의 본부라면 말초신경은 몸 곳곳에 전달하고 반대로 몸의 감각 정보를 또 뇌로 보내는 통신망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통신망에 문제가 생기면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자율신경에까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복잡하네요. 그럼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 그중에 어떤 신경에 이상이 생길 때 저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1: 저림은 주로 감각신경의 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0: 예.
1: 감각신경은 통증, 온도, 촉감, 진동감, 위치감각 등을 전달합니다.
0: 네.
1: 이 감각신경이 손상이 되면 저림, 화끈거림, 시림, 찌릿함, 또 감각저하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동신경이 손상되면 힘이 빠지고 근육이 마르거나 발목이 처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이 손상되면 땀이 잘 안 나거나 어지럽거나 소화장애, 배뇨장애, 또 성기능장애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은 이 중 하나만 침범하기도 하지만 또 여러 신경이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네. 감각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뭐 저린 증상, 화끈거림, 시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셨는데요. 감각신경이 손상되는 원인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0: 네.
1: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성인에서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인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외에도 술을 너무 많이 드신다든지 또 간이나 콩팥 질환이 있다든지 또 비타민 중에 B12가 부족할 경우 또 이제 요즘에 암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항암제 같은 약물을 투여받았다든지 또 좀 어려운 질환이지만 자가면역 질환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감염이나 또 유전 질환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목이나 허리 디스크처럼 신경뿌리가 눌리는 경우도 손이나 발저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증상만 듣고 딱 한 가지 원인으로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양쪽인지 한쪽인지 언제 심해지는지 또 근력 저하가 동반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0: 목과 허리 쪽에 있는 말초신경의 손상이 많은 이유도 있을까요?
1: 네, 목과 허리는 신경이 척수에서 나와서 팔과 다리로 내려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부위는 평생 움직임이 많고 또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나 관절, 인대 등의 변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팔이나 손이 저릴 수가 있고요. 또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면 엉덩이나 다리, 발까지 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은 다리 저림, 당김, 또 걸을 때 발이 끌리는 증상 등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보행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0: 말하자면 척추뼈 사이에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는 게 문제인 거네요.
1: 네. 손발저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척추뼈 사이에서 신경뿌리가 압박을 받아 생기는 경우입니다. 신경뿌리는 척수에서 팔과 다리로 나가는 출구에 해당됩니다. 이 부위가 디스크나 뼈, 인대 등에 의해서 눌리면 신경근병증 혹은 신경뿌리병증이라고 부르는 병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초신경 전체의 병인지 신경뿌리의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병인지 구분하는 것이 치료 방향을 정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0: 그 외에 또 다른 이유들도 있을까요?
1: 네, 말초심각병을 크게 보면 원인을 구분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은 첫째는 당뇨병이나 콩팥질환, 갑상선질환처럼 어떤 내과적인 전신질환 때문에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항암제라든지 특정 약물 또 영양결핍처럼 독성 또는 대사 문제로 질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자가면역질환이라든지 염증성 말초신경병처럼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신경을 공격하게 되는 경우이고요. 또 드물게는 유전성 말초신경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병은 단순히 손발이 저리다 해서 끝나는 병이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질환입니다.
0: 네.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손발이 저릴 때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서 마사지나 찜질로 견디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1: 네, 실제로 많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일시적 저림이라면 스트레칭이나 자세 교정하고 좀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저림이 반복되거나 또 오래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단순히 마사지나 찜질만으로 해결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를 잘 모르거나 발바닥 감각이 떨어져 균형을 잃거나 근력이 약해져 발이 끌리는 경우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하고요. 또 마사지나 찜질이 일시적으로 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원인을 치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하게 진료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0: 네. 말초신경병도 초기 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저린 증상이 있다고 해도 되도록 빨리 검사를 받는 게 좋겠네요. 점점 심해지나요?
1: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말초신경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 네.
1: 특히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이나 항암제 관련 신경병증처럼 원인이 지속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에 원인을 찾고 잘 조절하면 또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 조절을 하고 비타민 결핍이 있는 환자에서는 이걸 보충을 해주고 또 원인 약물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이 약물을 끊어주거나 조정을 해주고 또 염증성 말초신경병의 경우에는 면역치료제를 사용한다든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린 정도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증상이 2주, 3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발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위로 올라오거나 또 통증에 더불어 감각저하, 근력저하가 동반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뭔가요? 환자가 말하는 증상도 진단에 중요할 것 같은데요.
1: 가장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어디가 저린지. 한쪽인지 또 양쪽인지 손끝인지 발끝인지 또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점점 심해졌는지 근력 악화가 동반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또 당뇨병, 간 및 콩팥 질환, 암 치료 병력이 있는지 항암제를 사용했는지 술을 많이 드시는지도 중요합니다. 말초신경병은 환자가 표현하는 증상이 양상이 큰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실 때 그냥 저려요라고만 말씀하시기보다 바깥에서부터 양측으로 저리다, 밤에 화끈거린다, 혹은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저리다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료진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0: 그렇겠네요. 다른 신경질환이라든지 근육 이상도 그렇고 분별할 필요가 있겠네요.
1: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손발저림이라고 해서 모두 말초신경병은 아닙니다. 특히 신경계 질환 중에 뇌졸중이나 척수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가 저리면서 힘도 같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동반되면 뇌졸중 가능성이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서서히 양측 발끝부터 시작돼서 저림이 서서히 올라오는 경우는 전형적인 말초신경병 양상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진행하는 속도랑 어디에 분포하는지가 감별에 매우 중요합니다.
0: 또 항암 중에 생긴 부작용으로 말초신경병이 올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항암 후에도 증상은 남아있나요?
1: 항암 후에도 조금 남아있을 수가 있고요. 항암 후에도 항암제를 멈췄다고 하지만 수개월 뒤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있는데 항암제를 용량을 누적 용량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든지 한 경우에는 심지어 뭐 1년, 2년 지나도 저리거나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종양내과 담당 선생님께도 말씀드리고 신경과 진료도 같이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걸로 의심되면 원인을 찾는 검사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가요?
1: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혈액검사를 해서 당이 높다든지 간수치가 높다든지 뭐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혈액검사가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말초신경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같은 검사실 검사가 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이나 허리, 신경뿌리에 압박이 의심된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나 CT, 또 경우에 따라서는 MRI와 같은 영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 분과 환자분들의 병력을 듣고 진찰을 해보고서 증상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0: 네, 뭐 혈액검사, 신경전도검사, 근전도검사, MRI, 엑스레이 이렇게 많은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1: 아무래도 말초신경병은 증상은 비슷해도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때문인지 어떤 특정 비타민 부족 때문인지 항암제를 사용했기 때문인지 자가 면역질환이 갖고 있기 때문인지에 따라 치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병 전신경병은 혈당 조절이 중요하고 비타민 결핍증의 경우에는 비타민 보충이 필요하고요. 또 염증성 신경병이라면 면역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혹시 신경이 압박이 목이나 허리에 있다면 재활치료나 시술,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통증 약만 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찾고 그걸 같이 교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검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런데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분명히 있는데 검사 결과는 이상이 없을 수도 있을까요?
1: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주 작은 감각신경, 즉 통증과 온도를 담당하는 가느다란 신경섬유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신경전도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를 소섬유신경병, 즉 작은 신경섬유라서 소섬유신경병이라고 합니다. 또 초기 단계에는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분이 호소하는 증상이 없거나 가짜라는 뜻은 아니고요. 검사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증상과 진찰 소견을 함께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0: 그럴 때는 증상으로 일단 진단을 하게 되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환자가 느끼는 증상이 매우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증상이 신경병에 맞는 증상인지가 제일 중요해서 전형적인 말초신경병이 합당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경병으로 간주하고 약을 투여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증상들, 즉 근력 저하가 있거나 균형장애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검사실 검사도 다시 같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검사를 하고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검사를 시행하고도 이상이 없으면 검사가 정상이니까 끝입니다가 아니라 증상이 계속된다면 원인을 다시 살피거나 또 필요한 경우는 약물로 적절하게 증상을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0: 치료는 약물 치료인가요? 네, 말초신경병 자체 약은 없다는 말도 있던데요.
1: 치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단은 약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원인 질환의 치료인데요. 당뇨병이라면 혈당 조절을 하고 뭐 비타민 결핍이 있으면 보충을 하는 것 같은 원인 치료가 일단 선

0: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이미 생긴 저림이나 화끈거림, 찌릿한 통증 같은 신경병성 통증을 줄이는 치료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물에는 항경련제 계열약, 또 일부 항우울증제 계열약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줄이고 진행을 또 늦추고 생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1: 네. 그런데 증상치료에서 항경련제나 우울증 조절약으로 효과를 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이름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오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1: 예.
0: 항경련제라고 해서 뇌전증, 옛날에 이제 간질이라고 부르던 병이죠. 이런 뇌전증 환자에게만 쓰이는 약은 아니고요.
1: 네.
0: 일부 항경련제는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의 신호를 안정시켜서 통증의 전달을 줄여서 통증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항우울제 계열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네.
0: 우울증 때문이 아니라 뇌와 척수에서 통증을 조절하는
1: 네.
0: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되는데 이런 물질의 작용에서 억제해가지고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항경련제나 항우울증 약을 처방한다고 해서 환자분들이 내가 우울증인가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 예.
0: 신경병성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네. 치료 목표를 재발이나 만성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증상 완화로 봐야 하는 걸까요?
0: 네, 많은 경우 치료 목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첫째는 원인을 찾아서 교정하거나 진행을 늦추는 것이고요.
1: 네.
0: 둘째는 저림과 통증을 줄여서 수면 같은 것도 도움을 주고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감각적으로 인해서 넘어진다든지 또 발에 상처가 난다든지 하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발의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만성으로 갈수록 작은 상처가 나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궤양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부위에 또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는 통증 조절뿐 아니라 안전한 생활관리, 만성 합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1: 네. 여러 질환들로 인한 부작용으로도 말초 신경병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말초 신경병으로 손발 저림이 심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일상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0: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발 저림은 그냥 나이 들어서 당연한 증상도 아니고 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으로만 설명하는 증상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1: 네.
0: 특히 증상이 심한 분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잠을 못 자고 걷기도 힘들고 손을 쓰기 힘들고 불안감까지도 생길 수가 있고 우울증으로도 진행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원인을 적절하게 찾고서 잘 치료하면 또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참지 마시고 특히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거나 또 근력 저하나 감각 저하 보행 불편이 동반된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초기 진단을 위해서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세요.
0: 네, 말초 신경병은 조기의 원인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단순한 저림으로 넘기지 말고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청취자분들이 손발 저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너무 늦지 않게 저희 신경과 진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네, KBS 라디오 건강365 뇌건강특별기획 건강한 뇌, 건강한 삶, 말초 신경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 총무이사이신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신재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다음 주 7월 22일 세계 뇌의 날을 앞두고 어제와 오늘 특집으로 함께했는데요. 오늘 방송된 내용도 KBS 콩 유튜브 방송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양희은의 하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규칙 가운데는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말에서는 두음 법칙에 따라 첫 소리의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 한자로 로인을 우리말로는 노인으로 쓰고 락원은 낙원으로 쓰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잡지나 서류 같은 것을 보면 지면에 경계를 두고 설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서 광고란, 독자란, 비고란, 투고란, 공란과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나오는 란자는 난간란자를 쓰는데요. 한자와 명사 뒤에 붙어서 구분된 지면의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현에서처럼 쓰이는 란은 한음절로 된 한자어 형태로 한자어 뒤에 결합할 때는 통상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본음대로 란이라고 적습니다. 그렇다면 란 앞에 고유어가 올 때는 어떨까요? 한글 맞춤법에는 란 같은 한자어 형태소가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 결합할 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적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란이 독립적인 단위로 인식되기 때문에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난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라는 우리 고유어나 가십이라는 영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난을 써서 어린이 난, 가십 난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최은진입니다. 피플퍼스트는 나는 발달장애인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 사회복지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발달장애인은 돌봄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숨은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한 특별한 공모가 진행됩니다. 경기도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7월 31일까지 숨은 작가 찾기 챌린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챌린지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온라인 문화예술 플랫폼 고향예술놀이에 더 많은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련이 됐는데요. 문화창작에 관심 있는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은 개인뿐 아니라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단체 등 기관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회원가입 후에 작품을 등록하면 참여할 수 있고 기관은 소속 장애예술인의 작품 등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를 하면 되는데요. 이번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고향예술놀이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작품은 세상과 만날 때 더 큰 울림을 전하는데요. 이번 챌린지가 숨어있는 장애예술인을 발굴하고 더 많은 작품이 독자들과 만나는 뜻깊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사회 정은우의 트렌드 톡톡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각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농카데미아 아트페어에서 참여 작가를 모집합니다. 농카데미아 아트페어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서관에서 열리는데요. 관람객들이 도서관 책장 사이를 거닐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만 18세 이상의 시각예술 작가라면 개인은 물론 팀으로도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모집 분야는 회화와 조각 같은 평면 입체 작품과 설치 미술, 디자인, 공예, 사진과 영상 등 시각 예술 분야입니다. 신청은 7월 23일까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할 수 있습니다. 두레원 발달장애인협회는 발달장애인 특별전 경남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들에 참여할 발달장애인 미술 작가를 7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발달장애인이 기억하는 경남의 일상과 장소, 가족과의 추억을 자유롭게 작품으로 표현하는 기획전입니다. 모집 대상은 경상남도에 거주하거나 경남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직장에 근무하는 발달장애인으로 개인과 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두레원 발달장애인협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교육원에서 이달부터 11월까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권톡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책과 토론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자리인데요. 기후위기와 인권 북토크를 시작으로 지역주민 간담회, 인권토론회, 마임공연, 미디어 인권교육까지 매달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권전시관에서는 영상,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인권의 의미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